0: 오늘의 짝꿍 단어 한번 만나볼까요?
1: 네!
0: 가리키다의 짝꿍 단어는 바로 가르치다.
2: 오!
0: 가리키다랑 발음이 비슷하죠? 가르치다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2: 스승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다. 선생님이 나에게 수업을 가르친다.
1: 선생님이 국어 시간에 제 어려운 말을 저한테 쉽게 가르쳐 주신다.
0: 오, 잘했어요. 가르치다는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거나 배우게 하다란 뜻이에요. 선생님이 매일 하고 있는 거죠. 친구에게 내일 준비물을 가르쳐 줬어요.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1: 맞아요, 맞아요.
0: 평소에 어떤 방향을 가리키다와 모르는 걸 알려주는 가르치다를 헷갈리는 친구들이 많아요. 우리 친구들은 정확히 알고 쓰나요?
1: 네!
0: 그럼 정말 잘 쓰고 있는지 선생님이 문제를 내볼게요.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쳐주셨다가 맞을까? 가르쳐주셨다가 맞을까?
1: 가르쳐주셨다!
0: 잘했어요. 두 번째 문제, 두 번을 맞춰야 합니다. 잘 집중해주세요. 과학 선생님이 하늘을 가르치며 별자리 이름을 가르쳐주셨을까요?
1: 가르쳐주셨을까요?
0: 잘했어요. 방향을 알려주는 건 가리키다. 모르는 걸 알려주는 건 가르치다. 이제 가리키다, 가르치다 헷갈리지 않겠죠?
1: 네!
0: 그럼 우리 오늘 배운 가르키다와 가르치다 두 단어를 이용해서 짧은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1: 네!
0: 공책을 꺼내고!
1: 꺼내고!
0: 펼쳐서!
1: 펼쳐서!
0: 글짓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1: 네!
3: 가리키다. 손가락 등으로 어떤 방향이나 대상을 집어서 알려주다. 가르치다.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거나 배우게 하다.
0: 우리 친구들이 어떤 멋진 글을 썼는지 한번 발표해볼까요?
1: 네!
0: 준성이가 먼저 발표해보자.
2: 한강을 오리를 가리키다. 미술 선생님이 나에게 강아지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0: 오, 준성이 잘했어요. 근데 우리 준성이가 두 번째 문장에서는 미술 선생님이 나에게 라고 누가 누구에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잘 썼어요. 첫 번째 문장에서도 누가 한강의 오리를 가리켰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2: 네. 나는 한강의 오리를 가리키다.
0: 그랬구나. 이렇게 문장에서 누가 했는지를 정확히 밝혀주면 좋겠어요. 다음은 리아가 쓴 글을 발표해 주세요.
4: 까마귀를 보고 가리키다. 선생님이 나에게 수학을 가르쳐 주셨다.
0: 오늘 배운 가리키다, 가르치다. 이제 우리 친구들 헷갈리지 않고 잘 쓸 수 있나요?
1: 네!
0: 좋아요, 여러분. 잘 기억했다가 친구들과 선생님들과도 잘 활용해 보도록 해요.
1: 네!
0: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안녕!
5: 우와, 이거 진짜야?
6: 에이, 설마. AI겠지?
5: 오, AI로 만든 거네.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

0: 오늘도 그린남매와 함께 속담과 관용어를 재미있게 배워봐요.
1: 그럼 우리 이제 라라를 불러볼까?
2: 그래!
3: 라라야 알려줘!
4: 똑똑! 그림남매 안녕!
2: 안녕!
4: 좋아, 그럼 오늘의 속담을 공개할게. 못 먹는 라 찔러나 본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를 맞춰봐.
1: 못 먹는 라.
0: 혹시 감 아닐까?
1: 못 먹는 떡도 되겠다.
0: 못 먹는 배도 되겠다.
2: 오, 정말 정말 많다.
0: 약간의 힌트로 좀 이걸 줄여볼까?
1: 그럴까?
0: 라라야, 힌트 좀 줘. 아니, 뭐 막 들어갈 게 너무 많아.
2: 맞아, 한 글자 먹는 거는 많아도 너무 많아.
4: 그치, 맞아. 이 속담의 라는 먹을 수 있는 맛있는 것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서 못 먹게 된 것이야.
1: 아, 혹시 못 먹는 엿도 되지 않을까? 옛날에는 기계나 이런 걸로 만들지 않고 손으로 직접 만들었을 거 아니야.
0: 그렇지.
1: 내 거라면 바로 먹었겠지만 남의 거니까 좀 허락을 받고 먹어야겠지?
0: 그럼 나는 감을 할게.
4: 자, 좋아요. 그럼 오늘도 신나고 재미있게 그림을 그려보자고요.
2: 그래! 응.
4: 예진아!
0: 응?
4: 예진이는 왜 감이라고 생각했어?
0: 길을 가다가 감나무를 본 거야.
1: 응?
0: 그래서 감나무를 보고 너무 먹고 싶다고 생각을 했는데 남의 집 감나무니까 이걸 또 따갈 수, 먹을 수도 없는 거야.
1: 응?
0: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해본 거지. 찔러본 거야. 불가능인 것 같으니까 시도라도 해보자 라는 뜻인 것 같아.
1: 그러면 콕콕 찌는 걸 보고 어떤 사람이 저거 내 감인데 저 친구 먹고 싶어하는 것 같으니까 한번 줄까?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게 말이야?
0: 응, 그럴 아하. 수도 있을 것 같아.
4: 좋아, 그럼 노아는 왜 정답이 엿이라고 생각했어?
1: 왜냐면 나는 엿을 정말 좋아해. 그런데 내가 이런 적이 있어. 누나가 엿을 샀어. 그래서 우와, 나도 먹고 싶다 하고 먹으려고 했는데 엄마가 노아야, 그거 누나 엿이잖니,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아, 엿 먹고 싶은데 하면서 혹시 먹고 싶은 척하면 누나가 줄까? 하고 이런 먹고 싶은 척을 해본 적이 있어.
4: 둘 다 결국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무언가 시도는 해본다 라는 뜻인 거구나.
0: 응.
4: 그럼 예진아.
0: 응?
4: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라는 속담을 일상생활에서 어떤 때에 어떤 사람에게 사용해 볼 수 있을까?
0: 노아가 모르는 사람한테 맛있는 음식을 사달라고 했어.
1: 어?
0: 그 사람은 친절해 보이고 아주 돈도 많아 보였어. 그래서 노아는 저기요, 제가 너무 맛있는 게 먹고 싶어서 그러는데 조금 사주면 안 될까요? 근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이렇게 사주면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데 이건 하면 안 되겠다 생각해서 사주지 않았어. 그럼 너는 그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야. 못 먹는 감을 찔러라도 봤다고.
4: 좋아, 정말 잘 얘기해줬어. 그럼 노아는 못 먹는 엿 찔러나 본다라는 속담을 어떤 상황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
1: 어떤 사람이 TV를 사려고 전자제품 매장에 갔어. TV 가격은 130만 원. 그런데 나한테 있는 돈은 129.9만 원. 그래서 이렇게 부탁하는 거지. 129만 원만 내고 저 TV 살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은 될 것 같아요 하고 단칼에 거절하셨지.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본문이 찔러나도 봤네, 부끄러워 이렇게 할 수도 있지.
4: 좋아, 그럼 오늘도 얼마나 재미있는 그림을 그렸을지 한번 보여줄까요?
1: 그럼 이번엔 내가 먼저 설명해볼게.
0: 그래!
1: 나는 못 먹는 엿 찔러라도 본다고 생각했어. 엿은 정말 달고 맛있잖아.
0: 응.
1: 그런데 그 엿이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이라고 하면 허락 없이 먹을 수 없지. 먹고 싶은데 못 먹으니까 찔러라도 보는 거지. 괜히 부끄럽지 않게 찔러보지 않고 그냥 포기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속담인 것 같아.
0: 나는 못 먹는 건 찔러라도 보자 라고 생각했어.
2: 왜?
0: 개미들이 지금 이 감을 먹으려고 하고 있어. 인간이 또 먹으려고 찔러라도 봤어. 이렇게 시도라도 해보는 일.
2: 아, 혹시 찌르면 도망갈까 봐?
0: 혹시 그럴 수도 있잖아.
4: 좋아. 그럼 과연 오늘도 두 사람 중에 정답이 있었을지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3: 뾰로롱.
4: 오늘의 속담은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야. 감나무에 탐스러운 감이 주렁주렁 열렸다고 생각해봐. 긴 막대기로 툭 치면 후두둑 떨어져서 금방이라도 달콤한 감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데 그 감이 우리 집 것이 아니라 옆집의 감나무에 열린 감이라는 걸 알게 되면 함부로 따먹을 수 없을 거야.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게 맞지만 먹을 수 없어서 심통이 난 사람은 감을 콕콕 찔러 상처를 내 다른 사람도 먹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어. 이렇게 내가 갖지 못하면 남도 갖지 못하게 일부러 망가뜨리는 마음을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라고 표현해. 예를 들어 엄마가 내 생일 선물로 멋진 책가방을 사주셨는데 동생이 괜히 심술이 나서 내 가방을 거칠게 다루며 망가뜨리려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동생아, 이런 걸 보고 못 먹는 감 찔러나 보는 거라고 하는 거야. 내가 받은 선물이니까 얼른 제자리에 두렴. 라고 말이야.
3: 야, 맞췄다!
2: 맞췄다. 틀린 답이 나 찔러나 봐야겠다. 에휴, 에휴, 에휴.
3: 심술이 고약한 사람이 나는 거야.
2: 알았어. 나는 심술이 고약하지 않으니까 안 찔러야지.
3: 오늘의 속담은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
0: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할 바엔 남도 같이 쓰지 못하게 못 쓰게 만든다는 뜻.
2: 그럼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3: 안녕.
4: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5: 하나 둘 셋.
6: 20대 여성이 뻘배에 실려 갯벌에서 빠져나옵니다. 갯벌에서 해루질을 하다 고립돼 가까스로 구출됐습니다.
7: 안전한 해루질을 위한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8: 갯벌 안전장비 착용수칙. 해루질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복장부터 알아볼까요? 구명조끼, 장화, 장갑을 착용해야 합니다. 가슴 장화는 넘어지게 되면 안으로 대량의 물이 들어오고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활동이 편한 옷에 구명조끼를 입어주세요. 갯벌 출입 전에는 썰물대를 확인해 꼭 간조 1시간 전 알람을 맞춰야 합니다. 스마트폰은 방수팩에 넣어 목에 걸고 비상시 도움 요청을 위한 호루라기도 챙겨주세요. 갯벌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두 명 이상 함께해야 합니다.
9: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0: 로보카풀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9: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0: 세상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요.
1: 빨간 머리 앤.
2: 나도 이야기 속에 푹 빠져 있다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럽게 느껴져.
3: 나도.
2: 너희들도 그렇지?
3: 응.
2: 소령이?
4: 응.
2: 예은이?
5: 응.
2: 로은이?
6: 응.
2: 승현이?
7: 응.
2: 그리고 나?
8: 구슬이.
2: 우리 함께 떠나보자. 이야기 속으로 뿅뿅.
3: 뿅뿅.
1: 캐나다 에이번리 마을 초록지붕 집에는 말없는 매튜 아저씨와 그의 동생인 무뚝뚝한 마릴라 아주머니가 살고 있죠. 두 사람은 농사일을 도와줄 사내 아이를 입양하려 했지만 빨간 머리 앤이 오게 되었어요.
0: 저 하얀 꽃 좀 보세요. 꼭 하얀 레이스 베일을 쓴 신부 같아요. 어? 하얀 꽃나무가 늘어선 길이니 환희의 하얀 길이라 부르면 어떨까요? 시내가 옆에 사는 게 꿈이었는데 꿈이 이루어졌어요. 세상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요.
1: 매튜와 마릴라는 앤의 매력에 빠져들었고 결국 앤과 같이 살게 되었어요. 앤은 고아원에서는 친구가 없었어요. 그러다 처음으로 상상이 아닌 진짜 친구 다이애나를 만나게 되었어요.
0: 다이애나, 영원히 내 친구가 되겠다고 맹세해줄 수 있니? 넌 참 재미있는 아이구나. 좋아. 해와 달이 없어지지 않는 한 내 마음의 벗에게 충실할 것을 맹세합니다.
1: 앤과 다이애나는 그 뒤로 단짝이 되어 함께 놀았어요. 앤은 처음으로 학교에도 가게 되었어요.
0: 단풍나무는 붙임성 있는 나무야. 살랑살랑 소리내며 속삭이거든. 세상에 이토록 멋진 날이 또 있을까? 이런 날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1: 앤은 다이애나와 즐겁게 학교를 다녔어요. 학교에서 앤이 창밖으로 빛나는 호수를 바라보며 한창 상상에 빠져있을 때였어요.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길버트가 앤의 빨간 머리를 잡아당기며 놀렸어요.
9: 당근! 당근!
1: 앤은 화가 나서 길버트를 노려보았어요. 사람들이 빨간 머리라고 놀리는 걸 정말 싫어했거든요. 어느새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앤은 자기도 모르게 석판으로 길버트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어요. 선생님은 앤에게 서 있으라는 벌을 주었어요. 길버트는 진심으로 사과했지만 앤은 받아주지 않았어요.
0: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1: 다음 날 쉬는 시간에 앤은 백합으로 화환을 만들어 쓰고 상상놀이를 했어요. 종이 치자 아이들은 교실에 늦게 뛰어들어갔어요. 게다가 앤은 화환을 머리에 쓴 채였어요.
10: 앤 셜리, 정신을 못 차렸구나. 벌로 길버트 옆에 앉거라.
1: 앤은 오후 내내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그날 이후 앤은 학교에 가지 않았고 마릴라도 앤을 이해해 주었어요. 집에서 지내던 어느 날 앤은 울음을 터뜨렸어요.
0: 다이애나를 매일 못 보다니 정말 슬퍼요.
1: 앤은 먼 미래의 어느 날까지 상상하며 다이애나가 앤을 떠나는 이야기를 하다 또 울었어요. 마릴라 아주머니는 위로를 하면서도 웃음을 터뜨렸어요.
11: 앤, 거기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어. 내 상상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1: 앤은 다이애나와 다시 만나고 싶어 학교로 돌아갔어요. 친구들은 모두 앤을 환영했어요.

0: 있어요. 애니 호숫가에서 친구들과 백합공주놀이를 할 때였어요. 애는 공주가 되어 혼자 보트를 탔어요. 배가 호숫가로 떠내려갔을 때 배에 물이 새기 시작했어요.
1: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0: 그때 길버트가 나타났어요.
2: 앤! 대체 여기서 뭐하니?
0: 길버트는 앤을 배에 태우고 나루터까지 데려다 주었어요.
2: 그땐 내가 잘못했어. 앤, 진심으로 미안해. 우리 화해하자. 당근, 당근!
1: 싫어. 난 그렇게 할 수 없어.
3: 앤, 큰일 날 뻔했잖니.
1: 죄송해요. 대신 제가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졌어요. 전 실수를 할 때마다 하나씩 배우거든요. 이번에는 낭만에 너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앞으로는 제가 훨씬 더 나아질 거예요.
3: 제발 그러면 좋겠구나.
4: 앤, 낭만을 모두 버리지는 말거라. 너무 많아도 안 되지만 조금은 남겨둬야 해.
0: 초록 지붕집에 밝고 명랑한 소녀, 빨강머리 앤. 앞으로 앤에게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길버트와는 화해하게 되었을까요?
5: 빨간 머리에는 감수성이 정말 풍부한 것 같아.
6: 맞아.
5: 빨간 머리엔과 내가 비슷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었어?
7: 저 꽃을 보고 우와, 저 꽃은 진짜 신부처럼 예쁜 것 같아. 뭔가 이렇게 상상을 나처럼 자주 하는 것 같아.
5: 빨간 머리에는 왜 끊임없이 상상을 했을까?
7: 현실 세계에서는 모든 게 다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진 않지만 상상은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좀 마음대로 안 됐던 일이 내 마음대로 됐다면 어떻게 일이 흘러갔을까 상상해보면서 그렇게 행복을 느끼면서 상상을 계속하는 것 같아.
5: 길버트는 왜 빨간 머리인을 놀렸을까?
7: 길버트가 빨간 머리 앤을 좋아하는 것 같아. 왜냐면 나 학교에서도 나를 엄청 놀리는 애가 있었거든? 근데 걔가 나를 좋아하더라고? 그래서 뭔가 남자애들은 내가 좋아하는 애 뭐 일부러 막 더 시비 걸고 막 그러는 것 같아.
5: 빨간 머리 앤의 감수성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앤은 어떻게 됐을까?
8: 앤은 계속 슬픈 기억만 남고 좋은 하루가 되지 못했을 것 같아.
7: 그렇게 공감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뭔가 상상을 안 하게 되고 나만 이런 생각을 하나? 이런 외로움이 들 것 같아.
5: 빨간 머리에는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
9: 상상을 해가지고 그림 그려서 화가 아니면은 동화책을 만드는 사람일 것 같아.
10: 그 유치원 선생님이 돼서 자기의 상상을 해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나눠보세요 라고 말했을 것 같아.
5: 우와, 멋진데? 과연 빨간 머리에는 어떤 어른으로 크게 될까? 더 궁금하다면 책을 찾아보길 바랄게. 사랑스러운 친구들과 함께한 사랑스러운 빨간 머리엔 이야기. 함께해줘서 고마워.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0: us a ride!
1: Wow!
2: Hooray!
3: Bye-bye! Thank you!
4: Oh, that was amazing!
0: Yeah, I want to do it again next time!
1: Me too!
4: Huh? What's that?
0: Oh, this is a yogurt!
4: Yogurt?
0: Yes!
4: Yogurt. Yogurt.
0: Mmm, it looks so good. It's delicious.
5: 지금 뭐 하는 거야?
4: Oops. Yuck. Yuck.
5: 못 참아.
1: Oh my goodness.
5: 거기서!
6: 남의 걸 그렇게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데.
7: 그러게요. 우리 애들이 잘못했네요. 아휴, 이게 다 소 에너지 때문이에요.
6: 맞아요. 어? 아니, 에너지가 숨겨놓은 요거트를 이 소 에너지가 몰래 먹는 바람에.
8: What? Why? 어?
7: 아휴, 나중에 먹으려고 남겨둔 걸 그렇게 쏙 먹어버리면 어떡해요?
8: 어? Because it's yummy. Oh, yum, yum, yum, yum, yum, yum, yum.
7: Sir Energy, 그건 또 어디서 난 거예요?
6: They're coming.
8: Oh my gosh!
0: Come on. Oh, scary.
9: Energy, 다 에너지 잘못이었어. You didn't even ask to eat. 함부로 그냥 물어보지도 않고 먹었잖아.
7: 어, 맞아. 야, 그거 화가 잔뜩 났던데.
9: 맞아.
0: I'm sorry.
7: 그러니까 우리 남의 물건 함부로 건들지 말자.
9: 맞아, 맞아.
0: Okay. Okay. I won't do it again. I promise.
9: Mm-hmm. 어? Wait.
6: 어?
9: 얘들아.
8: What?
9: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0: 어? 어? 어? 진짜?
9: Oh. Listen.
8: Yeah.
0: Oh, I can hear it too.
1: Yeah.
9: Oh. 그럼 let's go and
1: find it.

0: 나와요.
1: 그러게.
0: 빨리빨리.
1: 얘들아.
0: 왜?
1: 저거.
0: 어.
1: 요요 아니야?
0: 요요?
1: 야,
2: 맞는 것 같은데?
0: 어디 보자.
1: 응.
0: 어, hey, that's my yo-yo. 어, 진짜 내 거네, 내 거야.
1: 와.
2: 야. Yo-yo. Yo-yo.
0: 오, 진짜네. 근데, why is my yo-yo here?
1: 아, 이상하다. 진짜 그러고 보니까
0: 어.
1: 지난번에 내 보물 상자도 이 근처에 있었어.
2: 맞아.
0: 뭐가 수상하다. But it's okay. I found my yo-yo and we found our word.
1: 맞아. 에너지 요요도 찾고 우리는 단어도 찾고.
0: 이상이죠.
1: 맞아.
2: Joy, what are you doing?
1: All right. Okay, let me finish this. Super duper magic card! Yeah!
0: Oh, we did it again!
2: 맞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찾은 단어들 한번 확인해 볼까?
1: Good idea! Yacht!
0: Yogurt!
1: Yeah!
2: Yo-yo!

0: yacht. Yacht.
1: Yeah, yeah, yeah. Yogurt. Yogurt.
0: Yeah, yeah, yeah. Yacht. Yacht.
2: Yeah, yeah, yeah. Yo-yo. Yo-yo.
3: Good job.
4: Yay! Yay!
1: We did it again today.
0: Oh, I feel so happy.
2: 맞아, 맞아. 이렇게 행복하면 뭘 해야지?
1: 까먹었다.
0: Sing a song.
1: 맞아.
2: 맞아, 맞아. Are you ready?
0: Yeah.
1: Let's sing together.
5: Joy, 눈치챌 뻔했잖아요. 걸릴 뻔했잖아요.
6: 그러게요. 근데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5: 응?
6: 지난번 Joy 그 상자도 그렇고 오늘 요요도 그렇고 말이에요.
5: 그러네요. 아니, Sol Energy.
7: 왜?
5: 마음이 약하신가 봐요.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솔직히
7: Me? Me? No, no, no, no. Never. Never. I would never, ever do that.
5: 아이고,
7: 오해하지 마세요.
5: 아니긴요. 맞는데.
7: 자, guys, what are you doing? Hello, hello. We need to teach our friends how to write why.
5: 맞다. 친구들에게 why 쓰는 법 알려줘야죠. Everyone. Write with us. Big Y. One, two, three. Y.
7: Small Y. One, two, Y.

0: 진행할게요.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고의 1주년 파티가 될 거예요. 이런 멋진 파티는 안 해봤을걸요.
2: 정말 그런 것 같지? 파티에 필요한 건 다 있어. 모자, 풍선, 장식용 리본에 에어바운스도. 거기에 음악까지.
1: 드디어 하루 푹 쉬면서 이테라시티의 시민으로서 마음껏 축하할 날이 찾아왔군요.
3: 있잖아, 오늘 특별한 일은 테라시티 1주년 기념일 말고도 한 가지 더 있어. 오늘은 바로 내 생...
1: 오늘이 무슨 날인데?
4: 응? 아, 맞다. 어떡해. 케이크. 케이크 만드는 걸 깜빡했어.
1: 케이크가 없다고요? 케이크 없는 파티는 돌 없는 화성이나 다름없어.
5: 다들 오늘이 내 생일인 걸 진짜 까먹었나 봐.
1: 파티에 케이크가 빠질 수는 없지. 좀 도와줄래? 얘들아, 준비됐어?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눈부신 아티스트 리!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사 키친!
3: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기다리다 출동. 좋아 얘들아. 자, 이렇게 하자. 우린 케이크를 만들어야 해. 근데 더 크게.
6: 우와, 진짜 예술 작품인걸.
7: 그치, 벌써 입에 침이 고여.
5: 나도 케이크를 받고 싶은데 조그만한 거라도.
1: 자, 그럼 시작해볼까? 특별 배달 왔어요.
8: 이제 잘 섞어야 해. 반죽할 때는 정확한 비율로 골고루 섞는 게 제일 중요해. 내가 계산해볼게. 밀가루의 흡수율을 계산하고 액체의 점성 개수를 측정한 다음 일정한 한마디로 골고루 섞으면 된다는 거지.
3: 잘 되고 있어, 얘들아.
1: 이제 케이크에 덮을 크림을 만들어서 위에 잘 발라주면 바로 파티 시작!
5: 케이크 정말 멋지겠지.
9: 야,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우리는 토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정말 잘 파는군. 이거 조만간 흥미로운 게 나오겠어.

0: 진짜 매끈하게 잘 발랐는데? 예술 작품 완성!
1: 진짜 맛있겠는데? 거의 다 됐어!
2: 모두 잘하고 있어! 크림 한 겹만 더 바르고 과일을 올리면 케이크 완성이야! 루루, 딸기 좀 가져다 줄래?
1: 응? 딸기가 다 어디 갔지?
3: 크림도 다 사라졌어. 어? 딸기랑 크림에 발이 달렸나? 저쪽으로 가고 있는데?
1: 누군가 우리 재료를 훔쳐가고 있어! 뭐야! 두더지들이잖아!
2: 빨리 뒤쫓아가자!
1: 다들 조심해. 뭔가 수상한 짓을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그것 봐, 맞지?
2: 기가 길다. 변신.
4: 포켓몬 변신 완료. 마이티봇 변신 완료.
5: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봇 변신 완료.
2: 기가 빌더 뒤쫓아.
1: 너희 도망가. 뭐야? 생각보다 엄청 잘 숨잖아.
4: 겨우 저만큼? 빨리 잡자. 그렇게 쉽게 도망가게 해준대.

0: 어떡하지? 그래! 우리의 특별한 날을 망치게 할 순 없어! 멋진데?
1: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내가 갈게! 두더지들은 안 되네!
2: 얘들아, 우리가 해냈어! 잘했어!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가자! 빨리 재료를 싣고 가서 파티를 시작해! 예!
3: 역시 내가 만든 발명품이야. 아, 여기 좀 봐, 두더지들아. 처음 보는 광물이 여기 있네. 에? 얘들아? 에? 내 스릴러 드릴러! 두더지 녀석들, 안 돼!
4: 재촉하긴 싫지만 곧 파티가 시작될 거야. 그때까지 케이크는 준비될까?
0: 가자 얘들아, 우린 할 수 있어. 니들은 기가 빌더잖아.

0: 기다리며 임무 완성!
1: 이건 정말이지 화성에서 가장 멋진 케이크 같은데? 아니, 은하계에서?
2: 우와, 진짜 멋진 케이크다.
3: 자, 마지막 장식 할게요.
2: 어?
0: 놀라지! 생일 축하해, 화이팅!
2: 뭐야, 다들 기억하고 있었구나.
3: 절대 안 까먹었지. 네 생일을 어떻게 까먹겠어?
2: 우와, 예쁘기만 한 게 아니라 맛도 최고인데.
4: 너무 맛있다.
5: 여기 있었군. 여기서 뭐들 하는 거야? 빨리 돌아가자.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비용지역 화재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거의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짐을 한가득 싸야 해. 새 집으로 이사가는 친구를 도와줘야 하거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테이프 롤러인데 짐 상자를 붙일 때 필요해. 짐?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 이사도움이거든. 너희도 나랑 같이 이사도우미 놀이 할래? 우와, 좋다고? 아우! 잘됐다. 우리 다 같이 새 집으로 이삿짐 옮기는 걸 도와주자. 자, 준비됐지?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짓! 뚜뚜루. 이 상자 너희가 테이프로 붙여줄래? 짓! 우와, 잘했어!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이사도!

0: 뭐지? 안녕 비씨, 안녕 데이지. 이사 도우미 놀인데 같이 할래?
1: 좋아! 그럼 내가 새 집으로 이사 갈래. 바닷가에 있는 집.
0: 그럼 짐을 꽁꽁 싸보자.

0: 그럼 붙여볼까? 짓. 다음은 또 어떤 물건이 나올까? 실로폰 스케이트보드야? 뭐야, 손이랑 같이 붙었잖아. 떼자, 짓. 됐다. 이제 뭐 남았어?
1: 내 침대.
2: 그럼 이렇게 해볼까? 안 돼.
1: 밧줄로 묶어서 밑으로 내리면 어때?
2: 좋아. 아참, 근데 밧줄이 없는데.
0: 아무거나 써도 돼.
2: 밧줄, 밧줄.
3: 찾았다.
2: 여기 빙글 감고 저기 꽁꽁 묶고. 야. 야. 됐다.
1: 내가 제일 아끼는 거야. 반짝이 등! 한번 볼래? 오! 꼭 조심해서 싸.

0: 알았지? 이게 없으면 잠을 못 자거든.
1: 좋아, 이사 도우미들. 이제 이삿짐을 저 트럭에 실어보자. 오지, 나랑 침대 옮기자. 천천히.
2: 이건 좀 무겁겠는데?
1: 어?
2: 이제 다 실었어, 이사 도우미 딜런.
1: 좋았어, 자 출발!
2: 어? 너도 같이 가야지.
1: 맞아, 이사 도우미는 짐을 빠뜨리면 안 돼. 자, 데이진의 바닥까지!

0: 이제 짐을 풀어보자.
1: 기타 같은 건가? 아, 맞다! 점심 도시락! 오, 기타 도시락 맞지?
2: 아니, 내 반짝이 등을 찢어!
1: 농구공이잖아! 그럴 줄 알았다니까!
2: 그럼 반짝이 등이 여기 들었나? 어, 슬라임 통이잖아! 이건 슬라임 방에 부탁해!
0: 마지막 짐이야. 오직 나 힘없어. 고마워.
1: 아이, 고맙긴 뭘.
0: 근데 여긴 뭐가 들어있을까?
1: 조그만 피아노인가?
3: 우와, 실로폰이야!
2: 이것도 슬라임 방에 부탁해.
0: 침대도 옮겨보자.
1: 그냥 기분 탓인가? 침대가 더 무거워졌는데.
2: 아이, 참 뭐야. 침대가 문에 안 들어가잖아.
1: 더 작은 침대가 필요해?
0: 아니, 더 큰 문이 필요해. 고마워, 비씨. 대지방 완성! 빠밤!
2: 야, 여기 진짜 편하다. 이제 바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반짝이 등 어디 갔지?
0: 어? 이상하네. 여기엔 없는데. 아까 챙기지 않았어?
1: 여기에도 없나 봐.
2: 여기에도 없으면 그럼 저 바깥에 있는 거야.
0: 좋아, 우리가 지나온 길을 따라가서 찾아보자.
1: 근데 벌써 밤이잖아. 깜깜한데 어떻게 찾아?
2: 밤이니까 더 잘 찾을 수 있을 거야. 반짝이 등은 빛이 나거든.
0: 친구들, 야! 반짝이 등이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또 저기도 없어.
2: 반짝이는 웅덩이잖아.
1: 봐봐, 나무 위가 반짝거려.
2: 아이 참, 저건 그냥 달빛이잖아. 반짝이 등 없으면 참 못 자는데 어떡하지?
0: 이사 도우미들, 손상안경으로 같이 찾아보자. 반짝이 등이 어디 있는지 보이니? 헉, 저기야!
2: 너무 보고 싶었어.
0: 좋아, 친구들. 이제 마무리하러 가자.

옮겼다고? 우리가 해냈어!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제소의 위기. 아, 좋다.
1: 그러게, 정말 좋다. 테디 왕자님이랑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0: 테디 왕자님은 무슨...
1: 또 테디 오빠한테 질투하는 거야?
0: 뭐? 그런 거 아니야.
2: 아니기, 질투 맞는데 뭐. 질투쟁이, 질투쟁이.
0: 아니라니까.
2: 이러니까.
0: 야! 야!
2: 질투쟁이, 질투쟁이.
0: 에이, 아니라고! 아저씨! 거기 계시면 안 돼요!
3: 알아. 근데 여기가 명당이라 물 반 고기 반이야.
2: 아, 물고기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 테트라포드는 미끄러지기 쉽다고요. 높이가 5m 이상이나 돼서 떨어지면 크게 다쳐요.
4: 맞아요. 빠지면 혼자서 나올 수도 없고 주변에서 알기도 어려워요. 얼른 안전한 곳으로 나오세요.
3: 헤, 걱정도 팔자네. 아이, 난 낚시에 목숨 건 사람이야. 좋다. 이게 바다지. 으쌰. 룰루룰루루.
1: 모두 난간을 붙잡아.
2: 갑자기 너울성 파도라니.
0: 모두 괜찮아?
2: 어? 어?
0: 아저씨!
2: 아저씨가 사라졌어!
5: 살려주세요! 어? 도와주세요!
2: 조금만 참으세요! 저희가 하이로보를 불러올게요! 얘들아!

플리즈 액션!

0: 글쎄, 머리 휩쓸려간 사람들을 부탁할게.
1: 알았어.
0: 그럼 내가 이카루스를 도울게. 레스큐 드론 발사!
2: 와, 멋진데?
0: 우리는 가까운 것부터.
3: 알았다고.
1: 여러분, 줄을 잡으세요. 레스큐 제트 든든한 걸.
0: 무슨 소리 나지 않았어? 레스큐 드론으로 찾아볼게.

0: 도와주세요!
1: 테트라포드 밑에 낚시꾼 아저씨가 있어.
2: 이런!
3: 내가 구조할게.
0: 살려주세요! 이카루스, 저 좀 살려주세요!
3: 잠시만요.
2: 숨이 너무 좁아서 어렵겠는데?
1: 잠깐만 비켜줄래?
0: 살았다!
1: 자, 또 다치신 분 계세요?
4: 다친 곳은 없는데 너무 추워요.
1: 체온 좀 재볼게요. 물에 빠져서 체온이 떨어졌나 봐요. 저체온증까지는 아니니까 따뜻하게 해주면 될 거예요. 이걸로 몸 좀 녹이세요.
4: 고마워요. 아유, 이제 좀 살겠네.
5: 저도 좀 주세요. 물이 어찌나 차갑던지 얼음 같더라니까요.
6: 얼음이라고요? 이 날씨에?
7: 그러게, 물에 빠진 시간도 길지 않았고. 하늘이 갑자기 흐려졌어. 이거 뭔가 수상한데?
1: 게다가 얼음처럼 차가운 물이라면 설마...
8: 아이스걸?
9: 아이스걸 등장!

0: 또 만났네.
1: 이런 이런. 넌 아직 어설프구나. 같은 공격에 또 당할 줄 알았니?
0: 뭐야, 움직일 수가 없어.
1: 이제 경기는 끝난 것 같네. 넌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딱 어울리는 걸 준비했지. 너도 한번 즐겨보라고.
2: 어쩌지? 이대로면 위험해.
0: 방법이 있을 것 같아.

0: 안 나오는 거지? 어? 아니, 드론? 설마 저것들이? 됐어. 간다. 야! 움직여라. 움직여. 움직이란 말이야. 누구보다 빨리 열어봐.
1: 경기는 내가 역전한 것 같네.
2: 유리야. 정말 대단했어, 유리야.
1: 내가 생각해도 그래.
2: 오늘의 안전교육!
3: 오늘은 시민들이 너울성 파도로 인해 큰 사고를 당할 뻔했지? 그럼 너울성 파도가 얼마나 위험한지 한번 알아볼까?
4: 바다는 잔잔해 보여도 갑자기 큰 너울성 파도가 칠 수 있어 위험해요.
5: 날씨와 관계없이 바람이 없고 맑은 날에도 갑자기 나타날 수 있어요.
2: 그러니까 방파제나 해안가에 갈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해요. 또 사고 표지판이 있는 구역에는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1: 혹시라도 높은 파도가 보이면 즉시 도망쳐야 하고요. 물놀이나 낚시를 할 때는 구명조끼 착용을 잊지 않도록 해요.
3: 마지막으로 방파제에 흔한 테트라포드에는 절대로 올라가면 안 돼. 그럼 다음 임무까지
6: 안전!

0: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0: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0: 주먹. 딱 오늘 하루만 우리 곰띠 요원의 토끼처럼 빠른 걸음과 으락차차 넘치는 힘을 기부합니다.
1: 배달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불러주세요.
2: 거기 곰띠 배달이죠? 제 우유 배달 좀 도와주세요. 이 수첩을 보고 우유를 배달하면 돼요. 아, 남은 우유가 몇 개인지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1: 첫 번째 배달 주문이야.
3: 좋았어. 자, 그럼 시작해볼까?
0: 곰띠 곰띠 오늘도 파이팅!
1: 파이팅! 가! 자,
3: 총 27병의 우유로군. 그럼 첫 번째 집부터 가볼까? 간다! 곰띠 배달! 야! 우유 배달이요! 이 집은 우유 두 병, 한 병, 두 병. 자, 그럼 남은 우유는? 우유 27병에서 두 병을 배달했으니까. 자, 식군 쉬워. 세로로 한번 계산해볼까? 27 빼기 1을 세로로 계산해본다면 27 빼기 2는 7! 정답은 바로 7!
4: 응? 근데 7이라고? 27개에서 2개만 줬는데 7개만 남았다고? 토토 끼기 이상해!
0: 우리가 도와줄게, 곰띠.
1: 자, 차근차근 생각해보자. 27에서 2를 빼야 해. 수 모형으로 생각해볼까?
0: 에헤이! 낮게 7개에서 2개를 빼면 되겠는데?
1: 그렇지! 이게 바로 끼리끼리 계산하기야! 낮게는 낮게끼리, 신묶음은 신묶음끼리 계산하면 되는 거야!
0: 좋은데? 낮게는 낮게끼리니까 7 빼기 2는 5! 신묶음에서는 뺀 게 없네! 그래서 정답은 25!
1: 이걸 세로로 계산해볼까?
0: 그러자! 27에서 2를 뺄 거야. 그러면 2는 어디에 써야 할까?
1: 낱개는 낱개끼리, 시무금은 시무금끼리. 바로 여기! 낱개인 7 밑에 2를 쓰면 되겠는데?
0: 어허! 이제 계산해보자. 7 빼기 2는 5! 신묶음에서는 뺄 게 없어. 그럼 정답은
5: 25!
1: 이렇게! 알겠지, 곰께?
3: 아하! 낱개는 낱개끼리, 신묶음은 신묶음끼리 니까! 2는 낱개인 7 밑에 써야 해. 그래서 27 빼기 2는 25! 25병! 자, 그럼 다음 집으로 출발! 하하! 우유 배달이요!
4: 우유가 왔습니다! 우유 배달이요! 우유가 왔어요! 우와! 이 집은 우유 5병! 좋았어!
3: 한 병, 두 병, 세 병, 네 병, 5병! 남은 우유를 계산해보자. 25 빼기 5는

0: 끼리 심으끔은 심으끔끼리 니까 5 빼기 5는 0 10개씩 묶음은 뺄 게 없지 답은 20 남은 우유는 20병 마지막으로 이 집은 와우 10병 우유 20병에서 10병을 빼보자고 10묶음 2개에서 10묶음 1개를 빼면 되잖아 아하 이건 바로 10묶음은 10묶음끼리 로그 낱개는 낱개끼리 10묶음은 10묶음끼리 그래서 정답은 10 자 곰기배다 돌아왔습니다
1: 고생했어 곰기
2: 연락이 네. 엄청 오고 있어 벌써 소문이 퍼졌나봐
0: 역시 나야 자 그럼 이 기세를 몰아 다음 배달은 뭐지?
2: 다음은 착한 어린이들을 위한 선물 배달이야
1: 저기 선물을 확인해봐 아이들에게 하나씩 주면 돼
0: 오 착한 어린이들 좋았어 자 어? 아니 그런데 착한 어린이들이 이렇게 적은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11명?
2: 어디 보자 착한 어린이는 35명이래
0: 아 35 35명 아 큰일이야 선물이 부족해 아 몇 개가 부족한 거지
1: 아. 자 여기 착한 어린이 35명
0: 지금 선물을 하나씩 준다면 아 역시 선물이 모자라
2: 오, 좋은 생각이 났어 착한 어린이 35명에서 준비된 선물 11개를 빼면 부족한 선물의 수를 알 수 있겠어
0: 35 빼기 11 그런데 수가 너무 크지 않아?
2: 끼리끼리 계산하기를 기억해봐
0: 낱개는 낱개끼리 심으끔은 심으끔끼리
1: 그렇지 낱개부터 5 빼기 1은
2: 4 다음은 10묶음 30 빼기 10은
3: 20
2: 잘했어 요원들 그래서 35 빼기 11은 24야
1: 더 필요한 선물은 23개야
0: 끼리끼리 뺄셈을 할 줄 알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누구나

0: 끈질기게도 쫓아다니는구나, 곰기 요원. 하지만 오늘은 날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치, 토드라?
1: 맞아요, 슈퍼맨.
0: 아? 오늘의 문제는?
1: 문제는?
0: 바로 나, 슈퍼맨이지. 슈퍼! 얍!
2: 저게 뭐지?
0: 자, 나와 우리 토돌이가 함께 이 체중계에 올라가면 97. 우리 토돌이 혼자 올라가면 25. 그렇다면 나 슈퍼맨의 몸무게를 몇일까요?
2: 이 정도야 끼리끼리 뺄셈으로 풀어주지. 슈퍼맨과 토돌이를 합한 무게는 97. 거기에서 토돌이의 무게 25를 빼면 슈퍼맨의 무게가 나오지. 요원들, 우리 함께 풀어볼까? 7 빼기 5는
3: 2.
2: 90 빼기 20은
3: 70.
2: 그럼 슈퍼맨의 몸무게는
3: 71.
2: 슈퍼맨, 너의 몸무게는 72kg이다.
0: 신사의 몸무게를 함부로 밝히다니,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다음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가자, 도돌아. 슈퍼 뿅.
2: 오늘도 우주 수호 성공!

0: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1: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2: 아들!
3: 어, 위험해.
1: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4: 아빠 손,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2: 잠깐만!
1: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5: 괜찮아?
2: 괜찮아?
5: 응, 괜찮아.

0: 히말라야의 예티 구조대.
1: 예티들아, 거대한 눈보라가 덮치는 바람에 히말라야 곳곳에서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어. 우리가 파리와르탄 코샤티를 만들어보자. 레파러로 변화의 힘을 만들자는 뜻이야. 할 수 있겠어? 좋았어. 다들 필요한 장비 챙기고 출동 준비해. 어? 얘들아. 정말 예티들이 해낼 수 있을까?
2: 도와줘! 가방이 아래로 떨어졌어! 이쪽이야!
3: 여기 갇혔어!
1: 준비됐지?
4: 한 발짝 못 걷겠어.
1: 걱정 마세요. 예티 구조대와 제가 지금 바로 구해드릴게요. 구조용 에어슬라이드 발사! 이걸 타고 아래로 내려가세요.
4: 고맙구나.
1: 얘들아, 그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4: 난 다리만 다쳤는데.
2: 얘들아, 저기 떨어져 있는 가방도 좀 주워줄 수 있어?
1: 제가 한번 볼게요. 오, 그 아래쪽에 있네. 그치만 걱정 마세요. 구조용 루프 액션! 얘들아, 실력을 보여줘!

0: 여인 정말 최고야.
1: 천만에요.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0: 그럴게.
1: 다음 구조 임무를 실행하러 가볼까? 말라이버 차오!
2: 도와줘!
1: 걱정 마세요! 어? 저희가 왔어요! 얘들아, 다리 기둥을 꼭 붙잡고 있어! 이제 안전하니까 다리 끝까지 천천히 조심해서 걸어가기만 하세요! 응? 알았어!
3: 내 데이터에 따르면 히말라야에 이렇게 강력한 눈보라가 덮친 건 처음이야. 우주파동이 영향을 미쳤나 봐.
4: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서두르자. 어? 무슨 일이야, 맥스?
3: 아,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바퀴가 눈에 빠졌어.
4: 오, 안 돼. 어떡하지? 아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3: 아, 그렇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는지 찾아볼게. 아하! 스노우 타이어 모드 작동! 됐어. 문제 해결.
5: 이 조그만 예티들이랑 영웅 놀이 중이었어? 정말 웃기네.
1: 골든보이, 도와줄 생각 없으면 방해하지 말고 그냥 가.
5: 됐고, 너희가 진짜 영웅이라면 증명해봐. 골든 주먹 가라.

0: 여기 있어!
1: 골든보이! 그만해! 자꾸 문제 일으키지 마!
0: 이제 슈퍼윙스의 시대는 끝난 것 같은데?
1: 이거 풀어줘!
2: 난 멈춰, 골든보이!
0: 이제 오는 거야? 꽤 오래 걸렸네.
2: 지금 당장 아리를 풀어줘!
0: 싫다면 골든 주먹 발사!
2: 구해줄게, 아리!
0: 너무 느리잖아.
1: 도와줘!
3: 거기, 서둘러줘!
2: 하지만 난 지금...
0: 지금 친구를 구하기 위해 저 가족을 포기하겠다는 거야? 영웅이 그래도 되는 건가? 완전 자격 미달 같은데.
1: 호기, 난 신경 쓸 거 없어. 지타 가족부터 구해.
0: 아니, 넌 아무도 못 구할걸?
2: 하지만 아리, 너도 지금 위험하잖아. 어떻게...

0: 정말 귀찮게 하네. 저리 떠나자.
1: 잡았자.
0: 자.
2: 골든보이, 넌 내가 상대해주겠다.
0: 나도 원하던 바야.
1: 얘들아, 우린 우리 할 일을 하자. 구조용 튜브 액션!
3: 준비됐어?
1: 좋아요.
0: 정말 잘했어, 아리.
1: 다친 데는 없어요?
3: 우린 괜찮아. 정말 고맙구나.
1: 포기는 어떡하지? 너무 걱정돼.
2: 겨우 이게 다야, 골든보이?
0: 그럴 리가 없지. 나는 무적이라고.
4: 여긴 안전해, 아리. 가서 호기를 도와줘.
1: 알았어.
0: 뭐해? 어서 덤벼. 설마 무서운 거야? 걸든 주먹, 가라.
2: 이 주먹은 날 맞추기엔 너무 느려.
0: 너, 당장 거기 앉아. 채.
2: 넌 나 못 잡아.
0: 계속 도망칠 수는 없을까?
2: 두고 보자고. 와!
0: 저런, 막다른 길이네. 이제 끝내줄게. 골든 주먹 발사!
2: 포기! 섀도우 스피드!
0: 말도 안 돼! 어?
1: 어? 구조용 루프 액션!
2: 아리!
0: 뭐야!
1: 저러고도 골든보이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2: 안타깝지만 예전보다 훨씬 강력해졌으니 돌아올 거야. 틀림없어.
1: 예티들아, 너희 오늘 정말 최고였어. 이제 너희는 진정한 구조 영웅이야.
2: 그래서 보답으로 너희를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할게. 으흠. 예스?

0: 뭐니? 무슨 일 있어?
1: 안녕, 호기. 일본에서 문제가 생겼어. 지난밤 사이에 거대한 로봇이 완전히 분해됐어. 와줄 수 있어?
2: 당연하지. 지금 바로 갈게.
3: 이번엔 일본이야?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2: 세계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아리, 우리 힘을 합쳐서 같이 해결해 볼래?
3: 어? 정말? 얘들아, 그동안 훈련 많이 했으니까 이제 히말라야 구조 임무는 너희끼리 할 수 있지? 좋았어. 너희만 믿을게.
2: 다음 목적지는 일본! 다들 준비됐지?
4: 당연하지! 일본으로 출발!
5: 아직 끝나지 않았어, 슈퍼윙스!

이건 너희가 당당하게 얻어낸 슈퍼윙스 볼이야. 여기 받아.

0: 예비 분수 동전 실종 사건.
1: 어기?
0: 어? 봉반장이네.
1: 트레비 분수의 동전들이 모두 사라졌어. 도움이 필요해.
0: 지금 바로 갈게.
2: 좋았어. 꽉 잡아 호기. 사람들의 소원이 담긴 동전을 찾으러 출발.
3: 무슨 일이야?
4: 어디 간 거지?
3: 동전이 다 어디 간 거야?
1: 누가 신고하셨죠?
4: 나야. 내가 했어.
1: 잘했어. 이제 나한테 맡겨. 아,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버렸네. 어젯밤까지 동전이 있는 걸 봤다고?
4: 응. 어제 소원을 빌려왔었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와보니까 동전이 하나도 없었어.
1: 멈춰!
2: 어? 어?
1: 여긴 들어오면 안 돼.
2: 미안해. 동전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오느라.
1: 그걸 어떻게 알고 온 거지? 혹시 네가 가져간 건 아니고?
2: 아니야, 난 안 그랬어.
0: 봉반장, 맥스는 범인이 아니야.
4: 안녕, 동전이 없어졌다고 해서 도와주러 왔어.
1: 거기, 아리, 와줬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아주 어려운 사건이야.
4: 어?
1: 동전의 흔적이 전혀 안 보여.
0: 이거 아무래도 또 골든보이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4: 골든보이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된 후로 전 세계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
1: 얘들아, 증거도 없이 섣불리 결론부터 내리면 안 돼. 먼저 제대로 된 증거를 찾아보자.
4: 잠깐, 나도 수사하는 거 도와주고 싶어.
1: 그건 곤란해. 경찰 수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아빠도 허락 안 하실 거야, 그렇죠?
5: 괜찮을 것 같은데. 지지는 집에서도 물건을 아주 잘 찾거든.
1: 네?
0: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하잖아. 지지는 로마에 사니까 로마에 대해 잘 알 거고 그만큼 도움이 될 거야.
1: 알았어, 알았어. 장난치면 안 돼. 알았지?
4: 그럼 진지하게 수사에 임할게. 아빠, 다녀올 테니 집에서 기다려주세요.
5: 알았다. 조심하렴.
1: 이 만능 도구에는 돋보기가 달려있어. 이걸 이용해서 증거를 찾아봐.
4: 네, 반장님. 샅샅이 살펴서 꼭 증거를 찾을게.
0: 어?
1: 슈퍼윙스, 장난 그만. 얼른 증거를 찾아와.
6: 네, 반장님.
1: 괜찮아, 지지?
4: 이거 봐! 이런 걸 찾았어! 금화야!
0: 금화라니! 역시 골든보이가 범인이었어!
1: 단정하긴 일러.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4: 하지만 이 금화, 진짜 수상한 느낌이 드는걸?
1: 경찰 수사의 첫 번째 원칙을 알려주지. 절대 느낌만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법이야.
4: 알겠습니다, 반장님.
1: 허기, 아리,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
4: 우리만 믿어.
1: 지지, 맥스, 나랑 증거를 찾으러 가자.
6: 좋았어. 그럼 수사 시작.
0: 실례합니다. 어제 수상한 사람 못 보셨어요?
4: 혹시 수상한 사람 못 보셨어요?

0: 우와, 이거 봐, 동전이야. 우와,
1: 이거 봐, 동전이 한쪽을 향하고 있어.
2: 저기 동전이다. 지지, 잘했어.
0: 야호, 동전을 찾았어.
2: 이제 이 동전들을 트레비 분수에 되돌려 놓자.
3: 그거 내려놔, 봉반장. 그 동전은 가져갈 수 없어.
2: 골든보이, 역시 네가 훔친 거였구나.
3: 그냥 옮겨놓은 것뿐이야. 내 소원 동전만 남겨둬야 하니까.
0: 네 소원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 소원도 똑같이 중요해.
2: 이 동전들은 분수에 되돌려 놓을 거야.
3: 하, 그렇게는 안 되지. 나 그 골든 주먹 가라.
2: 안 돼. 돌려줘, 골든보이.
3: 그렇게 원한다면 직접 와서 가져가 봐.
0: 우리도 가서 도와줘야 해. 따라잡아줘.
3: 알았어. 꽉 잡아치지.
4: 여기저기 물어봤는데도 단서를 전혀 찾지 못했어.
2: 멈춰.
0: 어?
2: 당장 거기서, 골든보이.
0: 동반장,
4: 어서 잡자, 골든보이야.
3: 호기랑 아리까지. 일이 더 재밌어지는데. 여기 내 선물이야. 그럼 이건 어때?
4: 아리!
3: 느림보 녀석들.
4: 느림보는 너지. 잡았다.
3: 이건 뭐야?
2: 항복하라.
3: 항복? 누가 항복하는지 보자고. 자. 잘가, 슈퍼윙스. 다크 골든 타이타. 벌써 포기하는 거야? 너흰 항복이 빠르구나.
4: 슈퍼윙스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포기 섀도우 스피드.
3: 가라, 다크 골든 타이탄. 내가 동전을 넘겨줄 것 같아. 다크 골든 임팩트. 가자. 다크 골든 주먹, 주머니를 가져와. 이제 이 동전은 전부 내 거야. 승리의 기념으로 내가 가질게.
4: 그래, 마음껏 웃어, 골든보이. 마지막에 웃는 건 우리가 될 테니까.
3: 오늘의 승자는 바로 나.
5: 환영합니다, 골든보이 주인님.
3: 드디어 슈퍼윙스를 이겼어, 골든 AI. 트랩의 분수에서 소원을 빌었더니 진짜로 이루어졌어. 하, 이거 봐. 어? 왜 이렇게 가볍지? 어? 이게 뭐야? 동전이 어디로 간 거지? 어떻게 된 거야? 슈퍼윙스!
4: 어떡하지? 골든보이가 포기를 안 하네. 어? 지지, 맥스!
6: 포기!
4: 지지, 골든보이를 속일 방법이 없을까?
0: 좋은 생각이 있어. 이 주머니를 그렇게 원한다면 넘겨주자고.
4: 아하! 좋은 생각이야!
0: 행운을 빌어!

0: 최고의 장면인데?
1: 좋았어!
0: 동전 되찾기 작전
1: 성공!
2: 지지, 네 덕분에 문제를 해결했어. 그래서 널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0: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 내가?
2: 그래,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맥스, 준비됐어?
3: 물론이지. 조금만 기다려, 지지.

0: 여기 너만의 특별한 슈퍼윙스몰이야.
1: 우와, 경찰 배지잖아.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어제 경찰이 되고 싶다고 빌었거든.
2: 지지, 이제 네가 트레비 분수를 지켜줘.
1: 네, 알겠습니다, 봉반장님.
3: 버키, 지금 쫓기고 있어. 도와줘.
0: 버키! 버키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가서 도와줘야 해.
1: 안녕. 갈게.
4: 그럼 출발해볼까? 버키를 만나러 브라질로 출동!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2: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비밀 속에 번개맨. 맞따라 세계 여행.
1: 토마토가 재판을 받고.
2: 토마토 유죄?
3: 토마토는 억울해잉. 아우.
1: 감자 또한.
2: 감자 유죄?
4: 감자는 억울해요잉. 아우.
1: 이게 진짜일까요? 먼저 이빨 해적부터 만나보실까요? 사고뭉치 이빨 해적. 우주에 이빨 해적들의 뷔페 식당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5: 어떤 재료로 만들어야 맛있을까?

0: 이빨 와지끈 부러져 열매? 딱딱해. 안 되겠어. 이건 물컹물컹 우주 물컹이? 물컹해. 이것도 안 되겠고. 우주 팔냄새 팔톱과일? 팔냄새! 도저히 못 먹게. 아, 맞다. 지구에도 맛있는 음식 재료가 많다던데. 가만. 뭐? 절대 먹지 마시오. 악마의 열매? 우와, 악마의 열매라니. 이빨 해적 식당 재료로 딱이야. 가만, 적에 많은 곳은 어디? 찾았다!
1: 스페인이에요. 토마토를 휙휙 던지며 신나게 놀고 있어요. 저런, 먹는 거 가지고 함부로 장난하면 안 되는데. 하지만 걱정 마세요. 토마토 축제 때만 하는 특별한 행사니까요.
0: 이야, 여기 전에 와본 적 있는데? 아, 그땐 왜 몰랐지? 저게 악마의 열매라는 걸 말이야. 어쩐지 막 던지고 얻어맞고 그러는 게 이상하긴 했어. 저 악마의 열매를 훔쳐다가 이빨 해적 식당에서 팔면 아마. 빨간 맛 우주 전쟁이 막 일어나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근데 저걸 다 어디에 담아가나? 쉬어봐라, 쉬어봐라! 열려라, 좀비 바구니!
2: 으아!
3: 저게 뭐야?
2: 무서워. 바구니에 이빨이 달렸어.
3: 우리 공격하려나 봐. 무서워.
2: 도와줘요, 번개배!
4: 아니, 평화로운 축제 현장에 대체 무슨 일이지? 번개아이? 아, 아니야. 저긴 예전에 갔던 스페인이군. 좋았어. 스페인으로 번개 이동!
0: 좀비 바구니 서둘러! 어서 악마의 열매를 탐으라고!
4: 그거 악마의 열매 아니거든?
0: 응? 뭐?
4: 이빨 해적, 너 토마토 몰라? 토마토! 거꾸로 해도 토마토!
0: 나 속일 생각하지 마, 번개맨! 내가 책에서 다 봤거든! 토마토처럼 생긴 이게 바로 악마의 열매랬거든!
4: 뭐? 아니, 도대체 무슨 책을 본 거야?
0: 제목, 악마의 열매.
4: 어? 악마의 열매? 뭐야? 이거 1800년에 지은 책이잖아?
0: 1800년? 그렇게 오래된 책이었어?
1: 신대륙을 찾아 아메리카로 건너갔던 유럽인들은 토마토를 처음 보았어요.
5: 야, 대체 이 빨간 열매는 뭐지?
6: 색깔이 붉은 게 악마의 열매 같지 않아?
5: 뭐? 악마의 열매?
1: 빨간 열매를 처음 본 유럽인들은 토마토를 먹기는커녕 악마의 열매로 여겨 무서워하기까지 했대요. 그 후 1820년 법정에선 토마토.
7: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토마토가 악마의 열매인지 아닌지의 결과가 이 법정에서 가려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먹고 아무렇지 않다면 토마토는 무죄입니다.
3: 세상에, 악마의 열매를
8: 뭐 찾은 거야? 아이가 뭐라 그랬지?
7: 자, 어떻습니까? 전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토마토 무죄?
1: 그 후 토마토를 먹으면 죽는다고 믿었던 사람들도 토마토를 맛있게 먹게 되었다고 해요.
0: 뭐야, 난 또 그것도 모르고 깜빡 속았지나.

0: 그러니까 너의 고향 이빨 행성으로 다시 돌아가.
1: 싫어! 날 골탕 먹인 저 토마토에게 복수할 거야! 슈바라 슈바라! 토마토들아! 몽땅몽땅 까맣게 변해라!
2: 이런? 멈춰 이빨의 적?
0: 아무래도 토마토에게 혼나봐야 정신을 차리겠군.
3: 용기! 지혜! 친구의 모습을 모아! 번개!
4: 세계 비밀 소호대 단톡방에 번개맨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억울했어.
0: 토마토야, 그래도 지금은 인기 최고라서 정말 다행이야.
5: 나도 얼마나 억울했는데. 나보군 악마의 식물이랬거든.
0: 어? 감자 너도?
5: 사실 나 감자 알고 보면 세계의 영웅이란 말씀.
0: 감자가 왜? 어? 응?
4: 감자 역시 유럽으로 처음 전해졌을 때 토마토처럼 반응이 좋지 않았어요.
6: 왜 이것 좀 봐. 땅속에서 이런 게 자라다니.
7: 혹시 독이 있는 거 아닐까?
5: 악마의 식물?
4: 그 후 프랑스 루이 16세는 감자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꾀를 냈고,
8: 감자는 너무나 귀한 거야. 프랑스 군대여, 감자밭을 지켜라.
7: 얼마나 귀하면은 군대가 지키겠어. 우리도 먹어보자, 귀한 감자.
4: 그 후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감자 덕분에 굶어 죽는 사람들의 숫자가 확 줄어들게 되었답니다.
1: 어떡해 어떡해. 이빨 해적 식당 문 열 시간 다 돼가는데 아직도 재료를 못 구하다니. 화가 난다 화가 나. 이빨 해적 분노 3종 세트. 와우, 갑자기 웬 눈이 펑펑. 이 고소한 맛이 나는 눈의 정체 대체 무엇?
4: 저런, 이빨 해적이 고소한 팝콘을 하늘에서 내리는 눈으로 착각했군요. 팝콘은 이렇게 옥수수를 튀겨서 만든 음식인데 말이에요. 이렇게 고소한 팝콘, 원래 누가 만들어 먹던 음식일까요? 바로 인디언들.
9: 인디언들이 만들어 먹던 팝콘은 영국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해 오면서 유럽인들에게도 전해졌는데요. 추수감사절에 인디언족 추장이 영국인에게 선물로 팝콘을 준 게 그 시작이었다고 해요.
4: 이렇게 고소한 팝콘의 재료가 되는 옥수수. 멕시코에서는 아주 귀한 식물이랍니다.
1: 옥수수가 그 정도야? 그렇다면 옥수수 밭을 몽땅 우려서 가져가야겠네. 슈바라 슈바라, 마법의 이빨가위 나와라.
3: 멈춰!
1: 응? 번개맨?
0: 옥수수는 지구의 소중한 열매야. 이빨 해적에게 빼앗길 순 없지.
1: 몰라 몰라. 암튼 몽땅 데려갈 거야.
0: 이빨 가위는 이빨 해적에게로 돌아가라.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야! 파!
1: 파! 이빨 가위! 자리 가지 못해! 내가 주인이거든! 야! 이 옥수수들은 뭐야? 와! 고마야! 와! 이빨 해적 살이야!
3: 세계 비밀 속에
10: 고마워요, 번개맨!
0: 지구의 맛있는 세계 비밀 수호대원들, 번개맨과 함께 노래해볼까요?

0: 맛 좋고 영양 많은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옛날 옛날 중세시대에는 후추를 악마의 열매라고 불렀다? 진짜? 정답은 가짜! 중세시대에는 후추를 아주 귀하게 여겼어요. 검은 금이라고 부를 정도였답니다. 후추는 왜 이렇게 비쌌던 걸까요? 냉장고가 없던 중세시대에는 변질된 고기 맛을 살리는데 후추가 꼭 필요했다고 해요. 후추를 얻기 위해 신학로를 개척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추는 점점 더 비싸졌답니다.
1: 세계에는 정말 신기하고 소중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 토마토와 옥수수를 먹을 땐 앞으로 좀 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자고. 친구들, 더욱 건강하고 튼튼해져서 번개맨과 함께 지구를 지켜나가자. 우린 다음에 다시 만나. 안녕, 번개.

0: 세계의 비밀 속에 번개만
1: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3: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 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1: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2: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일까? 나뭇잎일까?
1: 내가 누구게? 거인일까? 나뭇잎일까?
2: 알쏭달쏭 변신동물들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쾅쾅 천둥소리 폭포일까? 천둥일까? 두 얼굴의 폭포 그리고 두 얼굴을 가진 반풍류 오늘 캐나다에서 두 얼굴의 변신 천재들을 만나보자.
3: 두 얼굴의 변신 천재? 가만, 두 얼굴이라면? 그럼 나 이빨 해적 얼굴 천재? 좋았어! 두 얼굴의 변신 마법사들이 산다는 저 나라가 어디라고? 캐나다? 캐나다로 가자!
4: 캐나다는 거대한 국립공원과 호수가 많아 자연환경이 매우 아름다운 나라예요. 다양한 동물 친구들도 많이 만날 수 있답니다.
1: 곰을 만나고 싶다곰? 캐나다로 오라곰.
4: 캐나다 공원에선 어슬렁어슬렁 산책 중인 곰과 진짜로 마주칠 수도 있답니다.
0: 어이, 곰 친구. 비버도 빼면 안 되지. 비버는 캐나다를 상징하는 동물이니까.
1: 인정한다곰.
4: 아이쿠, 여기 말코 손바닥 사슴도 있다코.
5: 슬럭도 여기요.
0: 우리도요.
4: 모두 캐나다의 동물 친구들이랍니다.
6: 우리도 빼놓으면 안 되지. 캐나다 최고의 인기 스타는 우리 단풍잎일걸? 잠깐, 우리 얼굴부터 변신 좀 하고. 준비? 변신 완료!
4: 여기는 캐나다의 단풍길 메이플로드예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퀘벡시티까지 빨간 단풍길이 쭉 이어진답니다. 가을이 되면 단풍잎의 얼굴이 불꽃처럼 빨갛게 변해요.
6: 우리 단풍잎들은 캐나다 국기에도 나올 만큼 인기 스타라 이거야.
3: 그래, 멋있는 거 인정. 그니까 나도 변신 물감 줘.
6: 네? 변신 물감이요?
3: 얼굴이 막 빨갛게 변했잖아. 변신 물감 바른 거 아니야? 변신 물감 당장 내놔.
0: 우리한테 왜 이러세요?
7: 어?
8: 아니 이건 구조 신호잖아. 기다려요. 얍.
3: 변신 물감 안 내놓으면 혼내줄 거야.
0: 무서워.
8: 당장 멈추지 못해?
3: 번개맨 또 나왔네. 빨리 변신 물감 훔쳐서 도망가야겠다.
8: 이빨의 적, 내가 늘 이야기했지. 악당도 공부를 해야 한다고. 단풍잎이 빨갛게 물드는 이유는 변신 물감 때문이 아니야.
3: 흥! 안 믿어!
8: 자, 봐봐. 번개, 돋보기! 가을이 되면 나뭇잎에 초록색 엽록소가 줄어들거든.
9: 아, 우린 이만 떠나야 될 때가 온 것 같아.
8: 초록색이 떠나고 나면 그 밑에 숨어있던 빨간색이 보이기 시작하지. 봤지? 이게 바로 단풍이 빨갛게 물드는 이유라고.
3: 뭐야? 그럼 변신 물감이 아니었잖아? 속았네, 속았어! 화가 난다, 화가 나!
8: 어? 이빨 해적, 너 얼굴이 빨갛게 물들고 있는데?
3: 번개맨, 날 더 약올리는 거냐? 이건 화가 나서 그런 거거든. 가만두지 않겠어. 단풍잎, 니들 다 날려버릴 거야. 슈바라 슈바라 불어라 이빨 허리케인.

0: 이빨의 짝, 널 지구에서 멀리 쫓아주지. 번개파 이빨 허리케인 흡수. 야지 받아라 이빨 해적에게로 발사.
1: 엄마야 이빨 해적 살려.
0: 캐나다의 단풍들 이제 안심해요. 번개맨이 지켜줄게요.
2: 겨울이 오면 캐나다의 마법의 시간이 다가온답니다. 밤하늘에 특별한 변신 마법사가 찾아오거든요. 어? 드디어 변신 마법사가 나타났어요. 초록 파도가 물결치는 것 같기도 하고 요정의 매직 드레스가 춤을 추며 마법을 부리는 것 같은 신기한 현상. 오로라예요. 특히 여기 옐로 나이프는 오로라를 자주 볼 수 있어 오로라의 도시로 불린답니다. 오로라는 태양에서 뿜어내는 입자가 지구 자기장에 이끌려 극지방의 공기와 부딪히면서 생기는 거라고 해요. 오로라는 극지방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자연현상이랍니다. 이번엔 천둥 변신 마법사에게로 가볼까요?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끝없이 쏟아지는 거대한 물줄기. 천둥 소리를 꼭 닮은 굉음을 냅니다. 실제로 나이아가라는 천둥의 소리를 내는 물기둥이란 뜻을 갖고 있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무지개가 떠오르면 더욱 신비한 느낌을 줍니다. 관광객들이 모두 비옷을 입었어요. 비도 오지 않는데 무슨 일일까요? 관광객을 실은 배가 폭포를 지나면 거대한 물보라가 몰아치거든요. 꼭 폭풍이 몰아치는 것 같기도 하고 세탁기 속에 들어간 것 같은 느낌이라고도 해요. 나이아가라 폭포는 캐나다 인기 최고의 관광 코스랍니다.
3: 무슨 폭포가 이렇게 요란해? 슈바라 슈바라! 당장 멈춰라!
0: 그만해 이빨의 적!
3: 응? 번개맨!
0: 이빨의 적, 나이아가라 폭포의 무서움을 알게 해주지. 용기, 지혜, 친구들의 웃음을 모아 번개 파워!
3: 엄마야!
0: 이 힘찬 나이아가라 폭포에게 덤빌 생각을 하다니. 이빨의 적, 거대하고 놀라운 자연의 힘 앞에서 겸손해지면 좋을 텐데. 아, 차가! 아니, 아, 시원하다. 캐나다의 변신 마법사들, 뮤지컬로 만나볼까요?

0: 캐나다의 마법 같은 이야기. 과연 진짜, 가짜? 캐나다에는 동물로 변신하는 식물이 산다? 진짜? 3초 시간 드립니다. 3, 2, 1. 정답은 진짜! 캐나다의 몬트리올이에요. 몬트리올은 살아있는 정원이라 불린답니다. 어딜 가나 아름다운 숲이 펼쳐지기 때문이에요. 이곳은 몬트리올 식물원이에요. 세계 3대 식물원 중 하나로 꼽힌답니다. 거인도, 너구리도, 달리는 말도 이곳에선 식물로 모든 것을 꾸며놓았답니다.
1: 캐나다는 자연의 변신 마법사들이 사는 아름다운 곳이었어. 우리는 다음에 더 멋진 탐험을 하자. 또 만나. 안녕. 번데.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태양. 뜨거운 땅과 그걸 견디며 살아남은 생물들의 무자비한 지배자. 햇빛과 열기, 감옥.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는 바로 이 태양이 결정합니다. 이곳의 동식물들은 태양과 지형 그리고 기후가 만들어낸 혹독한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했으며 덕분에 이 숲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뭄과 열기, 수그러들 줄 모르는 태양의 가혹한 지배는 강자만이 생존하는 이곳만의 법칙을 만들어냈죠.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내리쬐는 태양광선과 오랫동안 지속되는 건조함으로 시달리는 이곳에 높은 바위로 둘러싸인 특별한 숲이 자라고 있습니다. 가혹한 태양왕국의 엄격하고 가차없는 요구에 부응한 자들만이 살아남는 곳이죠. 동아프리카 해안에서 바다로 400km 떨어진 곳에 지구에서 네 번째로 큰 섬 마다가스카르가 있습니다. 섬의 중앙과 북서쪽 지역이 바로 마다가스카르 낙엽수림의 땅, 태양의 숲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섬 중앙부에는 압도적인 규모의 바위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한 낙엽수림이 해안에서 해발 고도 800m까지 분포돼 있죠. 우기가 되면 이곳에도 어느 정도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건기에는 아주 건조하고 황량한 사막이 되죠. 모진 시기를 견디는 유일한 방법은 전원을 끄는 겁니다. 잎을 떨구고 몇 달 후 물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는 거죠. 이곳에서 생존하려면 적응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긴 가뭄을 버티는 파충류처럼, 물 부족을 견디는 강인한 새처럼, 질긴 식물을 먹고 사는 여우 원숭이처럼 말이죠.

이른 아침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침이 되면 호랑꼬리 여우원숭이들은 해가 비치는 쪽으로 앉아 마치 기도를 올리는 듯한 자세로 하루의 첫 온기를 흡수합니다. 한때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이 여우원숭이들이 실제로 태양을 숭배한다고 믿었죠. 호랑꼬리 여우원숭이가 사는 숲은 아주 특별합니다. 이곳 나무의 약 90%가 마다가스카르 고유종이라 다른 곳에선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건조한 바위 지형에 맞춰 진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호랑꼬리 여우원숭이는 바위 틈에 자라는 약 30종의 식물을 정확히 찾아내 잎과 열매,

기후 조건이 좋을 때는 이곳의 삶도 꽤 쾌적합니다. 물론 위험 요소가 없을 때 얘기죠. 솔개가 숲 위를 맴돌며 무리에서 떨어진 새끼 원숭이를 찾고 있습니다.

여우원숭이 무리는 경계태세에 들어갑니다. 머리 위에는 솔개가, 발 아래엔 뱀이 있거든요. 양쪽의 적을 마주하고 있지만 사실 이들에게 실제로 위협이 되는 뱀은 거대한 보아뿐입니다. 그래도 최대한 빨리 숲의 지붕 아래로 피하는 게 좋을 겁니다.

바위 사이에 자리해 수많은 동물들에게 먹이와 보금자리를 제공하는 이 숲은 아주 이상한 생태계입니다. 지금은 관목이 높이 20m에 이를 정도로 무성하게 자라고 더 물이 우거지는 한창 푸르른 시기입니다. 이곳은 도마뱀의 천국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은신처와 풍부한 먹이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아무거나 함부로 먹으면 안 됩니다. 무지개 메뚜기의 화려한 색은 일종의 맹독 경고거든요. 위협을 느낀 메뚜기는 날개를 들어 포식자에게 또 한 번 엄포를 놓습니다.

알록달록한 색을 띤 메뚜기에 대해 잘 아는 카멜레온은 조용히 길을 내줍니다. 이런 메뚜기들은 독성이 있는 식물을 먹고 식물의 독소를 저장해둡니다. 포식자에게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죠. 누구도 이들을 공격하려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장 취약해지는 교민 시기에도요. 배고픈 카멜레온은 물론이고 허기에 지친 까마귀도 덤빌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흰 가슴 까마귀 한 쌍이 바닥에 쌓인 낙엽더미를 열심히 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먹이가 될 만한 건 뭐든 다 먹습니다. 지금은 단단한 뿌리에 단백질을 저장하기 위해 곤충이나 씨앗을 찾는 중이죠. 근처엔 유럽 고슴도치와 비슷하게 생긴 마다가스카르 고슴도치 부치도 바닥을 뒤지며 단백질을 찾고 있습니다. 이들은 뛰어난 후각에 의존해 먹잇감을 구하죠. 다른 고슴도치 부치처럼 이 녀석도 흙 속에 사는 벌레를 좋아하는데 지금이 딱 흙이 촉촉하고 부드러울 때입니다. 흙이 말라서 굳어버리면 벌레를 잡는 일도 훨씬 어려워지죠.

카멜레온도 가끔 나무에서 내려와 위험해 보일 정도로 느릿느릿 새 영역을 탐험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회를 놓칠 리 없는 능숙한 사냥꾼이 정찰을 시작한 듯하군요. 까마귀에게 발각되면 카멜레온의 모험은 그대로 끝나버릴 겁니다. 오늘은 운이 좋았군요. 흰가슴 까마귀는 가장 높은 가지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새끼들을 배불리 먹이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한편 카멜레온의 위험한 여정은 목적지에 다다른 듯합니다. 마다가스카르 서부의 낙엽수림은 바위지대가 아닌 작은 강이 흐르는 골짜기를 따라 분포되어 있어 뜨거운 열기와 가뭄을 어느 정도는 피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그늘과 양분이 제공되는 이 오아시스 덕분에 이곳 숲은 1년 내내 찬란한 녹음과 생기를 유지합니다.

이 비밀스러운 숲은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생명체를 지키는 피난처입니다. 골짜기가 없었다면 나뭇잎은 금방 메말라 떨어지겠죠. 그리고 골짜기에 숨은 나무들은 여러 동물들에게 먹이와 보금자리를 제공합니다.

이 신비로운 나무는 호랑꼬리 여우원숭이들에게 맛있는 먹이를 제공합니다. 드디어 잘 익은 무화과 열매를 찾았군요. 경계를 늦출 순 없지만 잠깐은 쉬어도 됩니다. 머리 위를 맴도는 모든 것들이 위협적입니다.

새끼는 4, 5개월 동안은 밤낮으로 어미 곁에 붙어 있습니다. 이제 어미는 새끼를 데리고 먹이를 찾아 꽃이 피는 다른 나무로 이동해야 하죠. 이때가 박쥐의 일생에서 가장 위태로운 순간일 겁니다. 새끼를 놓치길 바라는 솔개와 까마귀가 공격해오기 때문이죠.

안타깝지만 떨어진 새끼의 운명이 결정된 것 같군요. 새끼가 애타게 어미를 불러보지만 어미는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신체 구조상 땅에 발을 딛는 게 어렵기 때문이죠.

오아시스이자 태양을 피하는 대피소죠. 곤충들은 나무의 수액이나 잎, 열매를 즐깁니다. 이 사마귀는 에너지 사슬의 시작점에서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 잘

만족스러운 식사도 끝났으니 몸에 묻은 찌꺼기를 핥으며 느긋한 시간을 보냅니다. 사마귀에게 이런 꼼꼼한 청소의식은 필수죠. 전념을 다하며 열중하는 걸 보니 무척이나 즐거운 시간인가 봅니다.

사냥꾼이 사냥감이 됐습니다. 사마귀는 마다가스카르 카멜레온의 간식으로 생을 마쳤지만 카멜레온은 새 영역을 찾아 위험한 탐험을 감행한 보람이 있는 것 같군요.

다양한 동물들이 숲의 에너지 사슬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예쁜 꽃이나 열매로 보이지만 사실 이건 곤충입니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이 매미도 이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고유종이죠.

다양한 낙엽수에 수천 개의 작은 바늘들이 꽂히고 곤충들은 수액을 빨아먹습니다. 풍족한 먹이와 부지런하고 사교성 좋은 곤충의 조합은 결국 먹고 즐기는 잔치로 이어지는군요.

아직은 이들의 시간이 아니죠. 어둠이 내리면 때가 올 겁니다. 올빼미도 주변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며 침착하게 기다립니다. 아직 해가 지진 않았지만 조금 이른 식사 기회를 그냥 지나칠 순 없죠.

호랑꼬리 여우 원숭이도 부지런히 배를 채웁니다. 그리고 열매를 다 먹고 나면 숲에 보답하죠. 나무를 옮겨다니며 열매를 먹고 씨앗을 퍼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데

사실 이들은 땅에서 보내는 시간이 가장 긴 여우 원숭이입니다. 일생의 3분의 1을 땅으로 이동하거든요. 해질 무렵 낙엽 수림에서 나온 여우 원숭이가 바삭한 간식을 발견했습니다. 벌레는 특별한 별미죠.

호랑꼬리 여우원숭이는 잡식성입니다. 숲이 메마르기 시작하고 나뭇잎과 열매가 줄어들면 애벌레나 거미, 메뚜기부터 새와 카멜레온까지 먹습니다. 하지만 그리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죠.

간식을 먹고 난 후엔 추운 밤이 오기 전까지 마지막 햇살을 즐깁니다. 햇볕을 골고루 잘 받을 수 있는 자세로 앉아 하루의 마지막 온기를 흡수하는 거죠. 마다가스카르의 낙엽수림은 무자비한 태양의 공격을 견뎌냅니다. 이 특별한 숲에 사는 생명체들 또한 뜨거운 열기와 가뭄에 훌륭하게 적응해 당당히 살아남았죠. 그리고 혹독한 태양의 왕국에서 오늘도 조화롭게 어우러져 살아갑니다.

Let's hear it for Super Zermo!

0: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0: 아우 매워. 아우 매워. 그래도 몇 개 먹어야 맛이 있지.
1: 꿀빵 삼촌.
0: 어 왔어 왔어 왔어.
1: 어? 어? 꿀빵 삼촌 또 매운 음식 드시는 거예요?
2: 엄마가 그러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0: 어? 아이 또 내가 또 얼마나 먹었다고 그래.
1: 아침에도 맵게, 어제도 맵게, 계속 맵게 드셨잖아요.

0: 우리가 다 봤어요.
1: 어? 아, 그랬나? 아니, 요새 자꾸 매운 게 먹고 싶더라고.
2: 꿀빵 삼촌, 너무 매운 음식 자주 먹어서 탈이 난 개미어리 이야기 기억 안 나요?
1: 아, 개미어리 이야기?
2: 네!
1: 기억 안 나. 아.
0: 누나, 꿀빵 삼촌이 그렇지 뭐.
2: 오, 호떡이 너네 기억하는구나.
0: 나?
2: 응.
0: 기억하지.
2: 한두 번도 아닌 게. 호빵아, 힘내자. 꿀빵 삼촌 호떡아, 내가 다시 얘기해 줄 테니까 이번에 꼭 기억해요.

0: 너무 맵게 먹으면 안 돼요. 귀염뽀뽀의 건강한 아침 먹방. 귀염뽀뽀가 건강음식 방송으로 크게 성공하자.
1: 날씬날씬 개미허리, 개미허리예요.
0: 개미허리도 건강을 주제로 한 방송을 시작했지.
1: 짜잔.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저는 개미허리, 개미허리입니다. 아, 건강운동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만 따라하시면 10분 만에 살이 엄청 빠지는 운동이에요.
2: 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

0: 벌써 살이 빠진 것 같지 않나요?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다. 간식 좀 먹고 해야지.
1: 개미어리는 건강운동 방송을 하면서 먹는 양도 줄였는데 문제는 음식의 종류였어.
0: 양을 3분의 1로 딱 줄였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매운 음식 위주로 먹어야지. 야.
1: 줄인 대신 가장 좋아하는 매운 음식을 주로 먹었지.
0: 5, 6, 7, 8, 9, 10.
1: 그러던 어느 날.
0: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허리 개미허리였습니다. 안녕. 요즘 자꾸 속이 쓰리네.
1: 개미어리는 배가 아프기 시작하자 한동안 방송을 쉬었는데,
0: 방송 쉬는 동안 제대로 먹어야지. 더 맵게.
1: 좋아하는 매운 음식을
0: 파파.
1: 방송할 때보다 더 많이 더 맵게 먹었어. 그리고 며칠 후,
0: 짜잔. 여러분 안녕.
1: 다시 방송을 시작했지.
0: 개미허리예요, 개미허리. 잘들 지내셨나요?
2: 아이고, 못 보던 사이에 그냥 얼굴이 완전히.
3: 무슨 일인가? 얼굴이 왜 그런가?
0: 제 얼굴이요?
1: 너무 매운 음식을 자주 먹었던 개미허리는 피부가 많이 상해 있었고.
0: 아이고 배야. 갑자기 배까지 아프네.
1: 배는 계속 아팠대.
0: 아이고 배야.
2: 그렇다면 혹시 나도?
0: 꿀빵 삼촌도 피부가 안 좋아요.
1: 삼촌, 배는 안 아파요?

0: 요즘 속쓰린 적이 많았었는데.
1: 꿀빵 삼촌도 너무 매운 음식을 자주 먹다 보니까 배탈이 났었나 보다.
2: 그랬었나 봐.
1: 근데 누나, 매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왜 배탈이 나는 거야? 왜 피부도 안 좋아지고? 왜 배탈이 나고 피부도 안 좋아지는 건데? 왜?
2: 그야, 나도 모르지.
1: 그럼 누가 알아?
0: 호기심 딱지가 알지 않을까?
1: 아, 맞다! 누나, 우리 호기심 딱지한테 물어볼까?
2: 좋아! 호기심 딱지 나와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매운 음식 딱지! 매운 음식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1: 아, 미란제님이다! 안녕하세요!
3: 사실 우린 안녕하지 못해.
2: 왜요?
3: 왜냐고? 바로 얘 때문에 그러지!
4: 캡사신! 매워! 매워!
1: 아, 캡사이신이다!
3: 너무 매운 음식을 자주 먹으면 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
1: 근데 매운 음식을 먹으면 왜 캡사이신 때문에 아프고 힘들어요?
3: 왜냐하면 말이지, 고추와 고추장에는 매운맛을 내는 성분인 캡사이신이 들어있어.
4: 캡사이신 매워?
3: 고추와 고추장이 들어간 음식에도 마찬가지로 캡사이신이 들어있지.
4: 캡사이신 매워?
3: 그런데 이 캡사이신이 너무 많이 위로 들어오면
2: 너희들 뭐야?
4: 우리는
1: 캡캡캡캡사신 매워 매워.
2: 뭐야, 그만해.
0: 한번 시작하면
4: 멈출 수 없는 매운맛.
1: 캡캡캡캡사신 매워 매워.
2: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그렇다면 나와라 위에 차차차차.
4: 이럴 줄 알았지?
0: 우릴 막을 순 없어.
4: 멈출 수 없는 매운맛. 캡캡캡캡사신 매워 매워.
2: 그만해. 나와라 위에.
3: 이 얘기 너무 많이 나와서 위벽이 얇아지거나 심하면 위에 염증이 생겨 배가 아플 수 있어.
1: 아, 그렇구나. 그런데 피부는 왜 나빠지는 거예요?
3: 그건 이 괴님이 알려줄게.
5: 너무 매운 음식을 먹으면 심장이 빨리 뛰면서 몸의 온도가 점점 올라가고
6: 땀 발사!
5: 땀이 많이 나게 돼. 그런데 원래 여드름이 있던 사람의 경우 이 땀에 의해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 있어.
0: 그럼 나도 조심해야겠다. 내 피부는 소중하니까.
2: 그래요, 삼촌.
1: 맞아요. 매운 음식은 좋은 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4: 내가 계속 캡사이신 이렇게 춤만 춘다고 무시하면 안 돼. 나도 좋은 점이 있다고.
1: 좋은 점이요?
4: 네, 매운 음식을 적당히 먹으면 도움이 된다니까.
1: 캡사이신 매워 매워.
4: 이렇게 캡사이신 때문에 몸이 통증을 느끼게 되면 몸에서 통증을 이겨내는 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게
2: 아픔이 사라지고 내 기분이 좋아지지?
4: 와! 통증을 이겨내는 물질이 기분을 좋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5: 풀어주지.
1: 아, 그렇구나.
7: 캡사이신도 좋은 점이 있었네.
4: 캡사이신 좋아, 좋아.
1: 아참, 그런데 매운 음식을 먹고 입안이 아플 땐 어떻게 하면

0: 그럴 때는 따뜻한 우유나 식빵을 먹으면 도움이 돼. 따뜻한 느낌은 매운맛이 주는 통증을 줄여주고 식빵의 탄수화물은 캡사이신을 분해해서 매운맛을 덜어주거든. 또 양배추를 먹어주는 것도 좋아. 양배추에 들어있는 비타민은 위를 보호하고 위의 염증 치료에도 도움이 되지.
1: 우와! 이제 호기심이 다 풀렸어요.
0: 좋아. 그럼 우리 이만 돌아가 보도록 할게.
2: 맞아. 우린 휴식이 필요하거든.
3: 캡캡캡 캡사이신 안녕 안녕
4: 안녕히 가세요.
5: 나도 매운 음식을 줄이고 건강해져야겠어.
1: 좋아요.
6: 아 참나 이제 나 매운 음식 딱지 주면 안 될까요?
7: 어 나도
0: 좋아요. 둘 다 노래 잘 부르면 줄게요.
4: 우와 신나
0: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0: 식빵
1: 따뜻한 우유
0: 말랑말랑 식빵 함께 먹으면
1: 매운맛을
0: 줄여주지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1.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2. 야외 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야, 아닌데. 이렇게. 아, 좀 마음에 안 드네. 스트레스받아!
1: 어? 누나 왜 그래?
2: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그림을 잘 그리고 싶은데
1: 못 그려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0: 응, 응, 진짜 스트레스 받아.
2: 그럼 한동안 그림 그리는 걸 멈추고 해야 할 일이 있어.
0: 뭔데요?
2: 바로 스트레스를 푸는 일이지.
0: 스트레스를
1: 풀어요?
2: 그래, 이 삼촌이 스트레스

0: 스트레스를 풀어요. 어느 날 산 친구들이 집안에서 회의를 하고 있었지.
1: 그래, 지금 상황이 어때?
2: 그러니까요, 그게. 아이, 요새 우리가 일을 안 한 지 일주일이나 된 것 같아요. 없어, 없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일이 없네요.
1: 아니, 버는 게 없으니까. 먹는 것도 부실해서. 요요요. 아이, 팔에 힘이 없어요.
2: 우리 이러다가 돌멩이 먹는 거 아니야?
3: 맞아, 맞아.
4: 우리 어떡하쥬?
0: 하지만 대장도 별다른 방법이 없었어.
1: 아유, 아유.
5: 대장! 아유.
1: 하, 거참이로.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아, 내가 이 대장으로서, 응?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혹시, 동생들이 날 한심하게 보지 않을까? 아유, 아유, 아유, 머리야. 아유. 아유, 스트레스 받았다, 그냥. 머리가 다 아프네. 아유, 머리야. 아유, 머리 아파.
2: 야, 얘가 어? 어, 대장! 여기서 뭐예요?
1: 어? 아, 아니야. 그냥 있었어.
6: 쳐봐, 쳐봐, 쳐봐, 쳐봐. 날 보는 눈빛이 벌써 이상하잖아. 자기들끼리 수든대고.
2: 대장이 뭐 그래요?
5: 아, 능력이 뭐 그렇게 없어요?
2: 아, 대장! 어디 가요?
5: 아이, 나도 바람 쐬러 가나 보지.
2: 팔뚝에 팔이 더 좋아졌어!
0: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대장은 다리를 떨거나 손톱을 물어뜯기도 하고.
1: 아, 이거 어쩌지? 무슨 방법이 없을까? 아휴, 그래, 먹자. 먹어야 생각이 나지. 먹자.
0: 평소보다 많은 음식을 한 번에 먹기도 했지. 또 어떤 날은 늦게까지 잠을 못 잤어.
1: 먹을 입이 하나, 둘, 셋, 네 명이나 되네.
3: 대장.
1: 앞으로 내가 대장을 계속하는 게 맞는 것일까?
6: 아우, 머리야. 아우, 머리가 계속 아프네, 이거. 아우, 몸에 힘도 없고, 이거. 세상은 돌고, 어지럽고, 난 기절하고.
2: 대장! 대장! 얘들아, 이리 와봐! 대장!
0: 결국, 산 친구들 대장은 스트레스 때문에 쓰러지고 말았지.
2: 대장, 일어나봐!
5: 아유,
2: 대장, 일어나봐!
7: 스트레스가 쌓여서 쓰러졌구나.
1: 그래,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풀어줘야 한다는 사실 알겠지?
7: 네. 근데 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몸이 아픈 거예요?
2: 맞아요. 왜 스트레스가 몸을 아프게 하는 거냐고요?
7: 왜?
0: 여기서 대답을 못하면 조카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아, 그렇다고 모르는 걸 아는 척할 순 없지. 그래, 솔직하게 말하자.
1: 그건 말이지? 나도 잘 모르겠네.
2: 몰라도 괜찮아요.
7: 맞아요. 호기심 딱지를 부르면 되니까요. 호기심 딱지 놔라. 우리들의 호기심을 풀어줄 수많은 딱지들. 그중에서 오늘 필요한 건 바로 스트레스 딱지. 스트레스 딱지야, 궁금한 걸 알려줘.
8: 스트레스에 맞서 최대한 끌는다. 우리는 코르티솔 호르몬 짠짠.
7: 안녕하세요. 근데 코르티솔 호르몬이 뭐예요?
0: 하, 거참이로.
3: 외부의 자극,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면
9: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 안 되겠어. 부신! 부신! 전화 좀 받아!
10: 네, 누님. 무슨 일이십니까?
9: 나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 나 좀 도와줘!
10: 네, 알겠습니다.
3: 콩팥 위에 부신이라는 곳에서
10: 코르티솔 호르몬 생산.
3: 코르티솔 호르몬이 만들어져
11: 코르티솔!
10: 스트레스 때문에 뇌님이 힘들어하신다. 어서 스트레스에 맞서 움직여!
11: 네!
3: 코르티솔 호르몬은 스트레스에 맞서기 위해 근육으로 가서
12: 근육 하나, 근육 둘, 근육 하나, 근육 둘.
3: 구성, 구성! 뇌님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13: 어서 단백질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12: 아, 이런. 그럼 근육 손실이 올 수도 있는데.
3: 어허! 뇌님이 중요합니까? 근육 손실이 중요합니까?
12: 뇌님이요.
13: 어서 단백질을 주세요!
12: 예.
3: 단백질을 분해해 에너지를 만들고 또 심장으로 가서 코르티솔!
9: 무슨 일이야?
3: 비상! 뇌님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13: 피를 빨리 돌게 해주세요!
2: 좋아! 나한테 맡겨! 나나나나나나나나나!
3: 심장을 움직여 피를 빨리 돌게 해서 에너지를 몸 구석구석으로 보내지!
14: 에너지를 담은 피가 빨리 도니까 뇌가 맑아지는 기분이야.
2: 우와! 코르티솔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네요!
3: 그렇지!
7: 그런데 스트레스를 계속 받으면 왜 아픈 거예요? 코르티솔이 있잖아요.
3: 그건 말이지.
13: 코르티솔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래.
2: 네?
3: 스트레스가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오래 계속되면
10: 이거 어쩌지?
3: 부신에서는 코르티솔을 계속 만들어
10: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코르티솔 호르몬 생산! 코르티솔 호르몬 생산!
4: 코르티솔 호르몬 생산!
3: 이렇게 많이 만들어진 코르티솔은 근육에 가서 계속 단백질을 분해 에너지를 만드는데

0: 야, 너 근육 다 어디 갔어?
1: 단백질을 계속 분해했더니 근육 손실이 왔나 봐. 아, 내 근육.
2: 스트레스를 계속 받아서 어쩔 수 없어요. 저, 잠시만. 빨리 주세요. 그러면 근육 조직이 약해질 수 있고.
1: 내 근육.
2: 또 심장도 계속 빨리 뛰게 하는데.
3: 잠깐만. 나 뭐 하나만 물어보자.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빨리 뛰어야 해?
2: 스트레스를 안 받을 때까지요.
3: 아, 그게 언젠데?
4: 야, 저희도 모르죠.
3: 와!
2: 누가? 야! 피가 계속 빨리 돌면 혈관의 압력이 높아져 혈관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3: 뭔가 불편한데? 혈관에 문제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4: 게다가 우리가 많아지면 식욕이 늘어나서 평소보다 많이 먹게 돼.

0: 시술은 스트레스에 맞서 몸을 지키려 하지만
1: 우리가 너무 많아지면 오히려 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2: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풀어야 하는구나.
0: 그렇지. 그러니까 앞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풀어서 건강을 지켜줘. 짠짠.
3: 네. 자, 이제부터 우리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잘 풀 수 있도록 노력하자.
2: 네. 근데 삼촌, 스트레스는 어떻게 풀어요?
3: 아, 그건 산 친구들의 대장 이야기를 이어서 보면 알 수 있지.
4: 준비됐습니까?
5: 네, 준비됐습니다.
4: 왼발부터 출발!
3: 산 친구들 대장은 열심히 운동도 하고
5: 깜짝이야! 넌 안 자?
6: 아, 대장님 잘 주무시는 거 보고 자겠습니다요.
5: 야, 네가 그렇게 쳐다보는데 어디?
6: 잘 자야 스트레스가 풀립니다요.
5: 네.
6: 자장. 우리
3: 푹 자면서 스트레스를 풀었대.
2: 우와, 그렇구나. 어려운 게 없어서 저도 할 수 있겠어요.
7: 맞아, 나는 도와줄게.
3: 보기 좋아. 최고.
7: 아참, 누나 그럼 나 이제 스트레스 딱지 주면 안 될까요?
5: 나도.
2: 좋아요. 노래 잘하면 줄게요.
3: 우와, 신나.
2: 우리 친구들도 같이 할까?

0: 잘하는데요.
1: 또또또.
0: 좋아, 그럼 계속해볼까요? 코르 티솔
2: 너무 많으면
3: 몸 아프게 하니
0: 수트레스
2: 잘 풀어서

0: 온몸으로 피어나고 신나게 보면서 귀 기울여 듣고 큰 소리로 말아가 달콤하게 맛보는 수학 시간.
1: 좀 충격적이었죠. 그래가지고 애들이 제대로 머릿속에 들어가겠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0: 교실 가득 활력을 불어넣는 이 수업의 정체는?
2: 아이들의 수학적 감각이 살아날 수 있게 오감을 참여시키고 모든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을 넣어주는 거죠.
0: 아이들이 즐거워지는 수학 수업의 비밀.
2: 수업 전체의 미션을 오감 활동으로 던져준 상황이라 아이들이 거기에 강하게 몰입하게 되죠. 아이들이 활동에 집중하게 되면 다른 친구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죠.
3: 너무 활기차고 즐겁죠.
4: 그러니까 무슨 날 또랄지 긴장되고 즐겁게 즐길 수 있어서 하다가 익스트림 스포츠
5: 양이 치고 뭐 어디 가는 뭐 이렇게 수업하는 데 없을 것 같아요.
6: 참이 되는 해가 있다는 것은 그 시기 바로 뭐다 이런 것처럼 방정식이 되죠.
0: 아이들의 잠들어 있는 수학적 탐구력의 날개를 달아주는 선생님.
6: 발랄한 1학년 5반 수업 공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0: 오감 활동 달인의 수업이 지금 시작됩니다. 학창 시절

0: 가장 괴로운 시간은 수학 시간이죠. 그런데 이 학교는 좀 다르대요. 수학 시간이 제일 기다려진다는데.
1: 착한 3반의 공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0: 과연 그 비결이 뭔지 궁금하시죠? 중일 수학의 핵심인 방정식 수업에서 김희자 선생님의 비결을 공개합니다.
1: 자, 그럼 오늘 감사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본다면?
2: 기분이 나서 좋다.
3: 오늘 수학 시간을 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기쁘다.
1: 공개 수업을 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
0: 수업은 늘 감사 문장 쓰기로 시작하는데요. 감사 문장이란 그날그날 있었던 소소한 일상에서 감사한 마음을 찾아서 적는 겁니다. 아이들이요, 이 한 줄의 문장으로 수업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데요.
4: 첫 수업을 시작해줄 때 힘내게 하는 멘트예요.
5: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좀 사라지게 하시는 것 같아요.
6: 어릴 때부터 수학을 공부하면서 쌓인 수학에 대한 나쁜 감정의 덩어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떠올려 보면서 이 수학에 대한 나쁜 감정을 비우게 하는 거죠.
1: 자, 오늘 배운 내용이 뭐? 목표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7: 방정식과 그의 의미를 말할 수 있다.
1: 오늘은 방정식의 뜻도 말할 수 있을게요. 방정식의 해 뜻도 말할 수 있습니다.
0: 방정식에 대한 탐구는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학적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1: 1학년들 반티를 안 했어요, 그때?
8: 네.
1: 선배들은 반티를 다 했는데 반티의 가격이 뭐 2만 얼마 이게 딱 정해져 있죠. 근데 그거를 주문할 때 아이들, 반 아이들 학생 수만큼 해줘야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생생활 속에서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거든요, 수학적으로. 그런 식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면서 오늘 도입을 해볼 텐데요. 먼저
9: 모둠장 작전 타임 가겠습니다.
0: 모둠장 작전 타임은 활동 방법을 전달하는 방법인데요. 마치 친구들 몰래 작전을 짜는 것처럼 서곤서곤 이야기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6: 반 전체를 대상으로 그러니까 1:25로 전달하는 방법보다 1:3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보다 확실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0: 본 차시 수업과 관련된 문제를 개별적으로 탐구하는 4분할 도입 활동. 이 활동은 네 문제가 한 세트인 활동지를 모둠원들이 하나씩 나누어서 풀어보는 건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탐구 과제가 부담스럽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6: 교과서 문제로 구성을 했는데요.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서 친숙한 상황으로 만든다든지 상황을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황. 으로 바꾼다든지 해서 비교적 쉬운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0: 쉬운 과제여도 어려움은 있게 마련.
1: 곱하기 X인데 곱하기를 3이야.
0: 그럴 땐 선생님 대신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도 방법이죠.
10: 3개를 더 많이 만들었고 10만 되는 거잖아요.
11: 등급은 몇 개수예요?
12: 잘하는 친구도 있고 못하는 친구도 있으니까 못하는 친구는 제가 가르쳐주고 잘하는 친구한테 물어보고 이렇게 하면
6: 일방적인 설명은 의미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해결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좀 더 헤매게 하고 좀 더 생각하게 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쉽게 얻은 결과는 쉽게 날아가 버리잖아요.
0: 그런데도 선생님을 찾는 아이들. 알고 보니 아이들이 X값을 계산하고 있던 모양인데요.
1: 잠시만. X를 구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등식으로 나타내라 되어 있죠. 식으로 나타내 드려 있죠. 자, 이 중에 선생님 한 개만 풀어준다면? 준규? 뭐 해줄까요? 민서 이거? 자, 지금 민서는 한 곡에 600원짜리 음원 X곡과 지금 거긴 X곡 되어 있죠. 한 편에 3,000원인 영화를 몇 편?
13: 한 편
1: 내려받고 총 얼마를 결제됐어요? 6,000원 결제됐죠? 그러면 600원짜리 X곤이에요. X곡이에요. 뭐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자, 만약에 두 곡을 내려받았다. 그럼 얼마예요? 1,200원 어떻게 계산했어요?
14: 600 곱하기.
1: 그

0: 이게 뭐예요?
1: 눈.
0: 눈, 이게 바로 등호라고 말합니다. 조금 어렵게 말하면. 자, 등호가 들어간 식이 바로 이 식이 등식이라고 합니다. 등식은 뭐다? 등호가 들어간 식.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식을 우변이라고 부르고요. 왼쪽에 있는 식을 좌변이라고. 그래서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양변이라고 말할 수 있고.
2: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으로 등식을 만들어봤다면 이제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방정식 개념 탐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앞이 캄캄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쉽게 눈높이 강의를 시도해보는데요.
3: 자, 그러면 방정식 너무 어렵다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이런 거
0: 해봤어요?
4: 네.
0: 그럼 이거 네모 얼마야?
4: 2 나오죠.
0: 근데 이 네모를 중학교 올라와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X를 써서 좀 복잡해져. 그리고 X가 처음부터 이렇게 어떤 수라는 거에 딱 주어집니다. X가 뭐 1, 2, 3일 때 이거에 답을 구해라. 자, 그러면 우리 네모가 2라는 게 이 식의 뭡니까?
3: 답이죠. 근데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
0: 답이라고 말하지 않아. 답이라고 말하지 않고 X를 해라고 말합니다.
2: 그래도 어렵다면 비상의 무기를 꺼내야죠.
0: 초등학교 때 역할극 해봤습니까?
4: 네.
0: 그 역할극으로 직접 아이들이, 친구들이 해가 되는 거야. 이렇게 역할극 하는
2: 선생님의 무기는 바로 탐구의 흥미와 관심을 높이고 개념은 확실하게 짚어줄 수 있는 방정식 역할극.
0: 제일 어려운 나와주세요. 선생님이 역할 4명을 친구들 배우로 섭외했습니다.
2: 수학 시간에 역할극이라니 쑥스러운 마음에 주저하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요. 이럴 땐 선생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야겠죠.
0: 나는 X는 1. 짠! 하고 들어옵니다. 그런 다음 나를 이 식에 대입하면 자, 이렇게 돼서 좌변과 우변의 식을 비교해봅니다. 비교하면 어때요? 2 빼기 1은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죠? 그럼 이 식 자체가 어때요?
5: 거짓이.
0: 그렇죠. 틀렸죠. 그래서 거짓이라고. 나는 거짓이야. 그래서 나는 사라질 거야. 자기 자리로 되돌아갑니다. 알겠습니까?
2: 이 역할극에서 등식은 햇님 달림 이야기의 동화줄 같은 건데요. 잠이 드는 해를 가진 사람은 살아남고 거짓 해를 가진 사람은 사라진다는 스토리예요.
6: X값에 따라서 참인 친구는 그 자리에 남고 거짓인 친구는 사라지는 광경을 발견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그 모습을 이미지로 심어주게 되고 방정식의 개념을 보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2: 두근두근 긴장감 속에서 드디어 역할극의 막이 오릅니다.
7: 안녕, 나는 X는 0. 나는 이 씨를 물리치기 위해서 히잡을 해서 왔어. 나는 이 팀에 대입을 해보겠어.
2: X의 자리에 0을 대입해보니 좌변은 마이너스 1, 우변은 3.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데요.
7: 등식이 거짓이 되므로 나는 틀렸어. 분하다. 난 가야 되겠어.
2: 박수갈채를 한 몸에 받았지만 부끄러운 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7: 나는 X는 1!
2: 엑스 자리에 1을 대입해보면 좌변은 1, 우변은 3. 역시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데요.
7: 나는 거짓이야.
0: 다음. X는 2.
8: 인간이가 남아있네요.
9: 나와주세요. 아니, 모두들. 나는 X는 2야.
2: 한바탕 신나게 웃다 보니 수학 시간이 정말 즐겁게 느껴지는

0: 네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방정식의 뜻을 찾아냈을까요?
1: 지금 살아남은 아이가 바로 뭐다?
2: 2.
1: 엑스는? 2. 눈으로 확인이 됐죠. 살아남은 사람만이 뭐가 된다? 그렇죠. 살아남은 사람이 뭐다? 이식을 3이 되게 하는 X값이죠. 되겠나요?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뭐다? 방정식의 해. 즉 답이라는 얘기죠. 되겠나요? 그러면 방정식이란 뭘까? 뜻을 뭐라고 적어야 될까?
3: 참이 되기도 하고 것이 되기도 하는
1: 식. 무슨 식?
4: 방정식.
1: 방정식. 그렇죠. 자, 지금 보세요. 어떤 수는 대입하면 참이 되고 어떤 수는 대입하면 거짓이 되고 어떤 수는 참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등식이 바로 방정식입니다. 됐습니까?
0: 아니, 이렇게 간단한 정의를 선생님은 왜 역할극으로 보여주려 한 걸까요?
5: 방정식의 의미와 방정식의 해의 의미를 아이들은 굉장히 어렵게 느낍니다. 그런데도 방정식의 개념은 잘 모른 채 방정식의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는 경향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방정식의 해의 의미와 방정식의 개념을 이미지로 제대로 심어주기 위해서 역할극을 활용했습니다.
6: 방정식 해례 거짓과 참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역할극 하니까 머리에 좀 더 쉽게 들어오고
7: 오래 기억이 남았어요. 감정이 많이 스치다 보니까 기억에 오래 남았던 것 같아요.
1: 그리고 관람은 공짜로 하는 거 아닙니다. 관람 다 하고 난 다음에 관람 후기를 적어줘야 돼요.
0: 관람 후기는 역할극에서 찾아낸 방정식의 개념을 짤막한 소감과 함께 정리하면 되는데요. 정해진 방법은 따로 없고 자신의 말과 스타일로 정리하면 그만입니다.
1: 방정식의 뜻과 해의 뜻 적으라고 했죠? 그러면 이거 방정식의 뜻 적었는데 방정식의 예를 이거 말고 다른 하나의 예를 더 적는다면? 오늘 수업했던 내용 중에서 이런 식이 또 있었어요. 방정식. 자기가 만들어낸 방정식이 있었는데
8: 4분의 1
1: 그렇죠. 4분의 1 문제에서 자기가 구해낸 식이 뭐가 된다? 방정식의 예로 추가 적어주세요.
0: 4분의 1 도입 활동에서 만들었던 등식이 바로 방정식. 두 활동은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번엔 마치 바늘과 실처럼 방정식과 꼭 붙어 다니는 식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식은 모양은 방정식과 똑 닮았는데 성질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이런 방정식은 없었다. 대입해봐. 1.
4: 맞아요.
1: 맞아요. 참. 2 대입해봐.
4: 아니에요.
8: 거짓.
9: 맞아요.
1: 참. 3 대입해봐.
9: 맞아요.
4: 맞아요.
1: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거는 이미 대입할 필요 없이 이미 좌변과 우변이 같은
0: 좌변과 우변이 항상 같은 이 식의 이름은?
1: 아까는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 뭐예요? 항상 참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뭐라고? 항상식이라고.
0: 이제 이번 수업을 정리하는 마무리 활동 단계. 그런데 어라? 이거 금고 아닌가요?
1: 비밀 금고입니다.
0: 수학 수업의 비밀 금고라니 살짝 기대가 되는데 게다가 금고 안에 든 건 달콤한 간식?
1: 비밀번호를?
0: 금고를 여는 활동은 아이들을 짧은 시간 안에 몰입시키는데 매우 좋은 활동인데요.
1: 자, 교과서에 있는 93쪽의 문제를 선생님이 이렇게 금고 활동지 안에 다 집어넣었거든요.
0: 교과서 문제의 화려한 변신은 무죄. 바로 이 문제들이 금고를 푸는 열쇠입니다. 문제는 총 4개. 등식을 찾아내는 문제. 문장을 등식으로 표현하는 문제. 방정식의 해를 찾아내는 문제. 항등식을 고르는 문제로 모두 수업 시간에 탐구했던 것들인데요.
1: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을 선생님 무슨 짝이라고 불러줬어요? 어깨 짝끼리가 한 팀이 됩니다.
0: 알록달록 색지로 만든 활동지를 보니 눈이 즐겁고 친구와 함께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지루할 틈이 없어 보이죠.
1: 금고를 여는 열쇠가 바로 여러분들의 활동지에 있는 정답의 번호입니다. 네 자릿수.
0: 이제 금고의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되는데 여기서 잠깐 이 활동엔 주의할 점이 있다는데요.
1: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 비밀번호 알아낸 팀은 비밀번호를 크게 말하면 되나 안 된다? 안 되죠. 손을 조용히 들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귀에 대고 속은 속은 귓속말로.
5: 금고는 수단일 뿐 핵심은 문제풀이잖아요. 어떤 활동이든 목적은 누가 빨리 하는가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함께 집중해서 시간을 가지고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2: 등식의 처절이가 있죠.
6: 등식, 식. 눈을 사용하여.
2: 눈을 사용하여 수면 관계로 등식의 등식이라 한다잖아.
6: 맞잖아. 이게 그럼 얘는 X가 없잖아.
7: 눈을 등식으로 나타내고 옳지 않은 것은 어떤 색의 색별 물을 더한 것보다는 X를 두고 빨리 하는 것 같다.
6: 안 돼. 등식이...
7: 이거 안 돼?
6: 안 돼.
0: 문제풀이 시작 2분 만에 동시에 완료한 두 팀.
1: 이거 잡은 5분 같나?
6: 잡은 영수에 같은,
1: 같은 게 항상 승리판이야.
0: 다푼 팀들이 속속 나타나지만 과연 모두 정답을 맞췄을까요?
8: 선생님, 영수이 언제예요?
0: 약 5분 정도의 시간이 경과되면 탐구 활동은 마무리되고
1: 정답이 맞는 팀은 그중에 최초로 맞힌 팀은 참모들의 재강이 팀입니다. 자, 그러면 주인공을 모시겠습니다. 박수!
0: 주인공들에겐 진정한 우승자를 가리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 기다립니다.
1: 없죠. 이리 오세요. 주인공은 앞으로 와서 친구들한테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0: 자, 이때 자신이 풀이한 방법을 친구들에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만 성공.
9: 등식이 아니어서 3번, 4번의 번호를 합하면 7이 됩니다.
1: 7 쓰세요.
10: 1이랑 3이랑
11: 4번.
10: 1이랑 3이랑
9: 4번의 높이
10: 7이 나왔어요.
9: 1도보다 20도 더 높다고 했는데 여기 X는 69.9를 빼줬기 때문에
1: 맞게 식을 적으면? 그치, 오른식 먹기가 좋아요.
11: 이 3번에 틀린 식은 50. 제가 혹시.
1: 다음은 4, 7, 1번에 X에 1을 대입하여 6번이 되면 계속 갑니다. 4 플러스 4번 이제 3 플러스 4는 양측이니까 그래서 7번 같기 때문에 26번 자, 다 합치면 지금 3번이 다 틀렸어요. 지금 5번이나 고쳤는데 3번이 계속 틀렸어요. 3번 3번의 답은 8.
12: 여러 수를 테이프해 봤을 때
11: 네, 맞아요.
12: 작은 수와 혹은 때 결과가 같기 때문에 이 식은 3등식입니다.
11: 네, 와.
1: 몇 번 답은?
12: 답은 4번입니다.
1: 정답은?
11: 4번이었어.
0: 마지막 관문을 통과한 주인공들에겐 달콤한 간식이 보상으로 주어졌어요. 수업에 에너지를 쏟아내고 퇴근 무렵이 되면 몸은 천근만근 무거워지는데요. 그래도 선생님은 오감 활동 수업을 절대 놓을 수 없답니다. 이 수업은 교직 생활 10년 만에 찾은 기적 같은 수업이기 때문이죠. 선생님에게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암울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1: 앞에서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아이들이 흐트러진 모습을 계속 지적하게 되면서 아이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졌습니다. 정말 교직을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항상 그 마이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지휘봉이 있어야 되고

0: 필수품이었습니다.
1: 선생님의 수업이 확 달라질 수 있었던 건 바로 아들 덕분. 자신이 가르칠 땐 집중을 잘 못하던 아이가 다른 선생님과 만나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고 큰 깨달음을 얻은 거죠.
0: 40분 수업인가 하는 동안 아이가 꼼짝도 하지 않고 이렇게 너무 재밌어 하는 거예요. 다양한 교구와 다양한 오감을 이용해서 그렇게 수업을 하는 것을 보고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이 됐지만 사실은 초등학교에서 그 아동의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 아이를 우리가 너무 대학생처럼만 가르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
1: 깨달음을 얻고 나니 수업 준비물부터 달라졌다는데요. 오감을 자극하기 위해 하나둘 마련한 것이 어느새 이렇게 한가득. 대부분 일상에서 사용했던 소품들을 재활용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감활동 수업의 1등 공신인 거죠.
0: 자기 모둠에서 활동을 다 했다. 하나의 활동을 다 했으면 이거를 여기 중간에 테이블 올려놓고 갖다 내게 했습니다. 다 했다는 뜻으로. 그래서 어느 정도 다 됐는지를 시각적으로 이제 알 수 있고요. 또 다른 팀이 봤을 때 다른 팀이 이 정도 했네 이러면서 앉아 있는 아이들이 이제 팀 전체의 진행 상황을 볼 수 있고요. 수업을 바꾸면서 수업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찾아본다거나 연구회나 동아리에서 만난 선생님과 고민을 나누기도 하고 또 일상생활 속에서도 아이디어를 많이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1: 그동안 선생님이 해오셨던 다양한 활동들은 교실 뒷벽에 자랑스럽게 걸려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지금 보는 이 활동이 선생님이 가장 자랑하고 싶은 활동입니다.
0: 네임텐트하고부터는 자기 이름을 아름답게 가꾸면서 나의 인생도 앞으로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자기를 소개할 때도 나는 동물을 좋아하는 누구입니다. 그리고 대입의 뜻. 개념을 쓰고 대입을 활용한 문제 여러 개가 있으면 교과서에 있는 그 문제를 모둠에서 문제를 나누어서 자기 문제를 적습니다. 자기 문제 이렇게 풀이 과정을 설명해 줍니다. 네임텐트를 들고.
1: 네임텐트 하부르타 활동법. 어렵지 않죠?
2: 안녕하세요.
1: 며칠 후 신나는 활동이 있다고 해서 다시 학교를 찾았는데요.
2: 지금 카드 젠틀전 시작하는데 자기 문제를 들고 갑니다. 근데 설명을 못하면 상대한테 카드를 뺏기는 거야. 질문에 대답을 못해도 뺏겨요.
1: 선생님이 직접 고안한 이 게임의 룰은 상대팀의 문제 카드를 말 그대로 쟁탈하는 게임.
2: 시작!
1: 모둠은 4명이 2명씩 짝을 지어 이동하면서 문제풀이 대결로 상대팀의 문제 카드를 빼앗는 건데요. 이런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아는 문제는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고 잘 몰랐던 개념들도 좀 더 명확하게 알게 된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이하는데 말하고 듣고 오감을 적극 활용한 학습. 아이들은 확실히 효과가 좋았다고 하는데
3: 때부터 수학에 자신감 없어가지고 항상 60점, 70점밖에 못 맞았는데 중학교 2학년 돼서 인생 최고점을 찍어서 자신감을 좀 얻은 거예요.
4: 6학년 2학기인데 시험 점수를 수학 60점대 맞고 다른 건 다 90점대 맞아가지고 엄청 힘들었는데 여기 올라와서는 92점으로 확 올랐어요.
5: 수학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1: 네. 이제 선생님의 바람은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오감을 활용해서 기분 좋게 즐기면서 수학이라는 벽을 뛰어넘었으면 하는 겁니다.
0: 훨씬 더 학습 효과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려고 힘쓰게 되죠. 수학적 사고력이 더 깊어지고 아이들이 무기력해지지 않고 늘 깨어있게 됩니다.
1: 수학에 대한 나쁜 감정을 비우고 수학으로 상처받지 않는 수업. 혼자 하는 수학이 아닌 친구와 함께 협력하는 수업. 오감을 자극하는 활동으로 수학적 탐구력을 키우는 수업. 그것이 김희자 선생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수학 수업입니다.

0: Please come, we have a yard sale.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GM팜에서 우리 아이 필수 면역력 더징크디와 실리콘 투약병 쏙을 드립니다.
2: R.E.D. Mr. Ben.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현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4: 책 읽고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냄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숲속 정원을 만들자.
1: 신기하다.
2: 물이 엄청 커.
3: 자, 커다랗고 멋진 뿔을 가진 장수풍뎅이랍니다.
2: 와, 멋지다. 정말 신기하게 생겼어.
3: 숲속에는 신기하고 멋진 곤충 친구들이 많다는 사실. 지금부터 다 같이 찾아볼까요?
1: 네! 무서운 벌레는 없겠죠?
3: 이 숲은 나쁜

0: 벌레들이 없는 아주 안전한 숲이랍니다. 마음껏 뛰어다녀도 괜찮아요. 야! 그래도 절대 안전하게 길 잃지 않게 조심조심. 누구한테 말하는 건지 원.
1: 여기 좀 봐봐.
2: 내가 엄청난 걸 찾았어.
1: 두근두근두근두근
2: 기대하시라. 절대 본 적 없을걸. 짠짠. 엄청난 애벌레야. 슈퍼비 애벌레.
3: 징그러워.
4: 얼마나 귀여운데.
3: 알았으니까 좀.
5: 이게 뭐야.
4: 토니 괜찮아?
5: 몰라. 이런데 왜 덩굴이 있는 거야? 뽑아버리자.
4: 어허! 힘쓰는 일이라면 내게 맡기라고.
2: 으이구, 그 덩굴 하나 뽑는다고 여기가 달라지겠냐?
5: 뭐?
2: 주위 좀 봐봐.
5: 어?
2: 여기야.
4: 누군가 꽃과 나무를 망쳐놓은 것 같아.
5: 안 되겠어. 자,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나서야 할 시간.

0: 아, 클란의 정원처럼 꾸미려는 거지.
1: 꾸밀 거다, 핑!
2: 일이 너무 커지는 건가?
1: 예쁘게 예쁘게 꾸며야지.
3: 낮잠 잘 것도 필요하겠지?
4: 땡!
1: 기대된다.
0: 야! 뭐야?
1: 뭐냐, 핑! 무슨 일이야?
2: 우리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정원이
1: 아, 망했어! 망했다고!
2: 잠깐! 저기 좀 봐! 통나무가 움직여! 어?
1: 얘들아! 그냥 바람에 쓰러져서 굴러왔나 봐! 금방 치우겠어!
5: 정말?

0: 에이, 뭐야? 깜짝 놀랐잖아. 결과 아니었네.
1: 살았다.
2: 그 녀석한테 숲속 동물들이 조종당하는 것 같아.
1: 동물들이 불쌍해.
3: 아이,

우리가 있잖아. 주니, 도니.

0: 숲을 다시 엉망으로 만들고 있어. 역시 악당이 조종하는 게 틀림없어.
1: 아까 캉 하던 녀석, 그 녀석이 악당이야.
0: 맞아. 불쌍한 동물 친구들을 조종하는 그 녀석만 혼내주면 돼.
2: 동물 친구들이 다치면 안 돼.
3: 그앙! 가자! 빨리빨리 끝내!
0: 그앙 하는 소리! 저 녀석이다!
1: 군타님이 나설 차례지!
0: 나설 차례 담비! 지금이야! 어서 잡아야 해! 나 맞는다, 담비! 뭔가 냄새가 난다, 핑! 저 위에 있다, 핑! 잘 안 보이는데.
1: 핑핑이 있다면 있는 거야!
0: 있는 거다, 핑!
2: 어떡하지? 응?
0: 작게 만드는 마법은 없나? 아! 바로 이거야!
2: 됐네!
0: 쭈피쭈피쭈피쭈! 마법의 힘으로! 작아져라!
3: 장면! 어? 멈춰!
0: 이 녀석이 비눗방울 맛 좀 볼래? 쭈피쭈피쭈피쭈! 받아라! 잡았다! 어떠냐? 이 악당 녀석아!
2: 얘들아, 악당을 물리쳤는데 왜 슬퍼해?
4: 준이, 동물 친구들이 우릴 무서워하고 있어.
2: 이건 멜리나님의 배지인데?
5: 어둠의 기운? 그게 뭔데? 이 몸은 숙직이 반달곰이라고.
6: 숙직이?
1: 숙직이가 뭐냐?
2: 숲을 지고 다니나?
5: 숲 지킴이! 너희같이 숲을 망치는 녀석들을 막으라고 멜리나님이 뽑아주신 숲직이라고.

0: 도토리들은 다람쥐들의 먹이였고
1: 물웅덩이에 사는 친구들도 있었어.
0: 쌓인 낙엽들은 나무들의 영양분이 되는 거래. 이 숲속의 모든 것들이 너희들이 모여 사는 집이었구나.
2: 거기 너희가 전부 없애려고 했던

0: 우리 눈에 예쁘게 보이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네요.
1: 몰라서 그런 거잖아. 이제 알았으니까 괜찮아.
0: 앞으로는 꼭 숲을 있는 그대로 지킬게요.
1: 그래. 다음에 언제든 놀러와. 숲에서 노는 법을 가르쳐줄게.
0: 정말요?
1: 당연하지.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0: 진정해. 우리 길을 가다가.
1: 내 냄새. 왜 그러는 거야? 우린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야.
2: 곤충들을 도와주러 왔다고.
3: 고고다이노?
2: 어? 나는

0: 먼지벌레야. 깜짝 놀라면 나도 모르게 방귀를 뀌어. 정말 미안해.
1: 괜찮아. 놀래킨 건 우리가 먼저니.
2: 그런데 넌 방귀 냄새를 맡아도 괜찮아?
0: 어? 아, 난 어릴 때부터 익숙해서.
1: 그런데 왜 놀란다고 방귀를 뀌지?
3: 스캔해보자. 고고 스캔!
1: 어?
3: 어? 폭탄 먼지벌레는 뱃속에 화학물질을 만드는 두 개의 샘이 있대. 위험을 느끼면 두 물질을 합쳐서 심한 냄새가 나는 고온 화학기체를 발사해서 자신을 보호하는 거지. 1초에 500번이나 쏠 수 있다는데?
1: 1초에 500번이라고? 그 정도면 방귀 대장인데?
0: 그런 말 하지 마. 난 방귀 뀌는 게 싫단 말이야.
1: 어?
0: 내 방귀 때문에 같이 놀려는 친구가 없거든. 아까도 방귀를 낄까 봐 조심조심 다니고 있었던 거야.
1: 그랬었구나.
0: 아? 아, 좋은 생각이 났어. 너희들 곤충을 돕는다며? 그럼 내가 방귀를 끼지 않게 도와주라.
1: 뭐? 어?
4: 먼저 놀라지 않는 훈련을 해보자. 시작할게. 5, 4, 3, 2, 1.
3: 막을 수 없다면 밖으로 안 나오게 하면 되지. 나의 발명품으로 대용량 풍선.
1: 우와!
3: 네, 이걸 달면 마음껏 방귀를 뀌어도 돼.
0: 정말로? 신난다.
1: 테스트를 해봐야지. 우와! 우와! 가스도 안

0: 아래 떨어져서 살았다. 날개는 좀 다쳤지만.
1: 저기 괜찮아? 거긴 위험하니까 얼른 도망쳐.
0: 메뚜기잖아? 위험하다니? 뭐가? 어? 에?
2: 맛있는 벌레다, 잡아라. 뭐하는 거야? 어서 쫓아가.
3: 살려줘.
4: 얘들아, 폭탄 먼지벌레가 위험해. 변신하자.
5: 헤이즈 벨로파워 변신.
6: 키 1초 발사.
4: 어서 타.
1: 지금은 방귀 좀 참아줄래?
0: 미안해.
7: 폭탄 먼지 벌레를 데려갈게. 핑 파워 줄게. 개구리 네가 아니라고.
0: 얘들아 미안해. 이제 못 참겠어.
4: 지금은 안 돼.
8: 이럴 때 방귀를 뀌어버리면 어떡해.
0: 미안해. 어쩔 수가 없었어.
6: 잠깐만, 개구리들이 가까이 못 오고 있어.
4: 아, 방귀 가스 때문이야. 그렇다면 방귀를 이용해서 도망가자.
6: 하지만 우리도 이렇게 괴로운데.
8: 아, 나에게 딱 맞는 발명품이 있어.
4: 우리는 고고다이노
5: 방귀 돌격대.
2: 뭐야 저거, 얼른 혼쭐을 내줘라.
8: 오른쪽 발사.
6: 이번엔 왼쪽 발사.
2: 감히 내 부하들을.
4: 좋아, 지금부터는 방귀를 참아봐.
0: 에? 알았어. 가운데 더 이상 못.

0: 미안해. 난 놀라면 방귀를 뀌어서.
1: 미안하긴, 정말 멋진 방귀야.
0: 어? 내 방귀가 아무렇지도 않아?
1: 당연하지. 이 방귀 덕분에 개구리들을 물리쳤잖아. 여긴 원래 평화로운 곳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구리들이 나타나 모두 도망갔어. 나만 혼자 남아서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
0: 그렇구나. 나도 혼자라서 그 마음 잘 알아.
1: 정말? 우리 친구하자. 응? 너와 함께 있으면 재밌고 든든할 것 같아. 오늘부터 친구 1일.
0: 진짜로? 좋아.
2: 역시 자연에 존재하는 것엔 다 이유가 있어.
3: 응, 맞아. 폭탄 먼지벌레야, 방귀가 싫지 않지?
0: 당연하지. 나는 방귀를 끼는 내가 엄청 좋아.

0: 농장놀이를 해봐요.
1: 여섯, 일곱, 여덟, 아홉,
0: 열!

0: 긴장놀이를 해봐요. 이야이야오. 누가 살고 있나? 사자! 아, 나도 같이 놀아도 돼?
1: 그럼! 당연하지! 와!

0: 와, 잘하고 있어, 얘들아.
1: 고마워요. 아빠.
0: 왜?
1: 왜요? 어? 아빠.
0: 왜 모두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뭔가 괴롭히고 있다는 것 같은 말투로 말하는 거지?
2: 원하는 게 뭐야?
0: 뭐? 없어.
2: 방금 내 어깨를 건드렸잖아.
0: 안 했는데?
1: 하셨잖아요.
0: 근데 지금 난 여기에 서 있잖아. 어느 어깨를 건드렸다는 거야?
2: 여보.
0: 또 그런 말투로 말하네.
2: 우리들 중에 수상한 손이 있는 것 같은데.
0: 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탐정을 알고 있어.
3: 화요일에 어떤 여인이 날 찾아왔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브라운 유금 탐정님. 해결할 사건이 하나 있어요.
3: 무엇이든 말하세요. 여인이 말하기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딴짓을 했어요. 가끔은 레드 제플린 가수의 드러머처럼 보이고 싶거든요. 뿜뿜치, 뿜뿜치, 뿜뿜치.
4: 해결하실 수 있어요?
3: 죄송해요. 뭐라고 하셨죠?
2: 아...
3: 여인은 다시 설명했어요.
4: 누군가가 어깨를 건드리는 것 같은데 고개를 돌려보면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어요. 누구지신지 꼭 찾아봐 주시길 바랍니다.
3: 하지만 난 또 딴짓을 했어요. 뿜뿜치, 뿜뿜치, 뿜뿜치.
4: 아, 됐어요.
3: 기분이 나빠 보였는데 왜 그런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도 그런 일이 생겼죠. 그래서 사건을 맡았어요. 질문 몇 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머를 구하고 있는 밴드를 아시나요?
1: 네?
3: 조사 속도가 느렸어요. 사건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게 해결되기 시작했죠. 파란색 덩치 큰 남자라는 분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0: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어깨를 건드리려고 한다면 가까운 쪽 어깨를 건들겠죠. 그들이 고개를 돌리면 제가 보이니까 같이 이야기를 하겠죠. 이해되셨어요?
3: 별로 도움이 안 됐죠. 물론 그는 매우 잘생겼지만 말이 너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전 계획이 있었어요. 먼저 감정을 파기로 했죠. 그러는 동안 일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0: 난 지금 말할 수가 없어. 해야 하는 일이 있거든, 빕.
3: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방 안에 범인이 있다는 겁니다.
0: 에?
2: 그걸 어떻게 알죠, 탐정님?
3: 여러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모두의 어깨에 반짝이 가루를 뿌려두었습니다.
1: 왜요?
3: 어깨를 건드리는 사람의 손가락에 반짝이 가루가 묻어있을 테니까요.
1: 오, 좋은 생각이에요.
4: 그렇다면 손가락을 확인해보면 되겠네. 범인 손가락에 반짝이 가루가 묻어있을 테니까.
1: 아빠?
0: 나 지금 회계사한테 전화해야 되는데.
1: 아하! 잡았다! 반대!
3: 사건이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하는 걸 다시 했죠.

0: 먹보공룡 아크로칸토사우루스.
1: 저희 왔어요.
2: 오, 마침 왔구나. 자, 여러분 모두 잘 들으세요.

0: 먼저 오늘 현장학습 일정을 알려줄게요. 트램을 타고 화산에 올라가서 구경을 좀 한 뒤에 전망대에서 점심을 먹을 거예요.
1: 멀리서 봐도 정말 높아 보여요.
2: 저기로 올라간다니 완전 재밌겠다. 어? 왔다.
0: 하세요 여러분. 발 조심하고.
3: 맨 앞에 앉아야지. 먼저 탄다.
0: 루시오.
3: 죄송합니다. 천천히 갈게요.
2: 큰일 났다. 도시락을 깜빡했어요. 어떡하죠 선생님?
4: 저기 뒤에 매점이 있네. 네가 좋아하는 큰 프레첼도 파나 본데.
2: 어? 프레첼이라고? 당장 사올게. 프레첼 5개 포장해주세요.
5: 이 근처에서 콘텀코 신호가 잡히긴 하는데.
3: 아, 이봐! 어디 가는 거야?
1: 잡았다!
6: 쉬! 목소리 낮춰! 다이로스토야!
2: 늦어서 죄송해요.
3: 저길 봐요. 쟤들이 먼저 콘텀코를 찾았나 봐요.
5: 저 봉투를 빼앗아!
4: 오지, 여기, 이쪽이야. 프레첼은 샀어?
2: 5개나 샀지. 다행이지 뭐야. 이제 점심시간은 문제없어.
4: 점심도 사왔으니까 마음 편히 바깥 구경이나 하면서 쉬면 되겠다.
2: 그러니까 산까지 이어지는 길이 엄청 멋진 거 알고 있지?
0: 자, 이제 출발합니다.
4: 출발!
0: 여러분, 바깥 풍경 좀 보세요. 정말 아름답죠? 오른쪽을 보면 멀리 산사우리오 화산이 보일 거예요.
5: 퀀텀 코어를 넣은 봉투는 어디에 있는 거지?
1: 저기 있어요. 와. 우와. 착하지, 아기 공룡아. 가서 봉투 가져와.
3: 아, 뭐야? 아기 아크로칸토사우루스네? 여기서 뭐 하는 거지?
2: 내 프레첼! 안 돼, 어디 가! 내 점심 돌려줘!
5: 가짜 성공이야! 그럼 안녕, 타이로스터!
1: 밀렵꾼들이야. 뭔가 꾸미고 있는 게 분명해. 어서 쫓아가자! 다이노모비 출동!

0: 오맹아, 다음 임무다. 앞에 있는 다이노스터를 처리해!
1: 내가 시선을 끌어볼게. 나 먹고 괴물 이쪽이야.

0: 고마워 제이미 바인라인 발사!
1: 대체야! 랩터 킥!
2: 됐어! 승객들은 전부 대피시켰어! 메카다이노가 있는 칸과 다른 칸을 분리시킬게! 안틸러 펀치!
3: 성공이야! 나머지는 내게 맡겨!

0: 큰일 날 뻔했네. 어?
1: 저걸로 좀 다이노 고객들아!
0: 받아라! 딱 맞춰졌네? 이제 제대로 싸워볼까?

먹보캡을 녀석아!

0: 부딪힌다!
1: 어서 빠져나가요!
2: 빠져나갈 수 있게 도와줘서 고마워! 이번엔 미쳐야! 이거 진짜 어지러운데?
0: 조금만 참아, 제이민! 빈틈을 노려야 해!

0: 이제 끝난 건가?
1: 아니, 응? 아직 아니야. 응? 저기 봐!
2: 이렇게 끝나는 건가? 아! 여기 이곳 좀 보라고! 아! 내 친구들보단 이게 더 맛있을걸? 공룡 사이즈 햄버거니까 참 하다!

0: 괜찮니, 아가야?
1: 얘들아, 저기 좀 봐!
2: 오! 퀀텀 포어잖아!
3: 우리가 뭘 찾아왔나 잘 보세요. 드디어 퀀텀 콜을! 코가 맛있게 생겼네. 이 한심한 녀석들!
0: 로디가 커졌어요.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다섯 개야. 다들 수고 많았어.
5: 예, 수고했어.
1: 다행이야.
6: 로디, 로디, 배고프다.
4: 안 돼, 로디.
7: 잘하고 있지만 방심해선 안 돼. 알다시피 지구엔 총 12개의 퀀텀 코어가 있어.
8: 7개가 남았네요.
1: 맞아. 벡스가 찾은 게 없다면 말이야.
4: 벡스의 계획이 정말 가능한 건가요? 다이노어스와 지구를 합친다는 거 말이에요.
7: 아, 가능해. 지구의 코어를 전부 찾고 나면 하이퍼 퀀텀 터널을 열 수가 있거든. 그럼 메카다이노를 모두 지구로 보낸 후 지구를 지배하려고 하겠지.
1: 어떻게 그런 생각을...
9: 벌써 나머지 코어를 찾았으면 어쩌죠?
4: 그건 아니야.
5: 트리아!
6: 로디!
4: 바다에서 찾은 코어들이야. 하나는 빙하 속에, 또 하나는 거대 오징어 속에 있었지. 세 번째는 어디에 있었는지 말도 하기 싫어.
2: 세 개나 찾았다고?
9: 그것도 너 혼자서?
8: 정말 대단하다!
1: 우와...
0: 색깔 좀 봐.
4: 혼나지 마, 루시오.
8: 너무 예쁘다. 그거.
0: 진정해. 보기만 할게. 잡다.
1: 퀀텀 코어가.
4: 로디, 삼키면 안 돼. 당장 뺏어. 너 내가 그걸 얼마나 힘들게 찾아냈는지 알긴 해.
1: 아, 그만해.
8: 일어나 봤어.
4: 로디.
8: 앉아, 앉아. 로디.
9: 뭐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1: 아, 누나 와.
7: 로디를 쫓아가, 당장!
6: 로디! 로디, 꺼졌다!
1: 로디, 멈춰!
4: 빨리 몸에서 포화를 꺼내야 해!
10: 다이노스터! 핫도그 하나 주세요.
11: 아, 잠시만요.
6: 로디! 맛있겠다!
11: 고맙습니다.
10: 됐어요. 배 안 고파요.
6: 로디! 배고프다!
11: 개불이다!
0: 로디, 그만해! 그거 네 핫도그 아니야! 내가 맡을게! 하이난 발사!
4: 로디, 당장 코어를 뱉어. 그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6: 배고프다!
4: 다이노모빌 출동!

0: 아이스크림! 아! 맛없다!
1: 로디! 맛있는 간식 먹고 싶지 않니?

0: 싶어? 데뷔 더 빨리 달려야겠는데?
1: 그치만 지금이 최대 속도야.

0: 뭐야? 좀 더 빨리 갈 순 없는 거야?
1: 길이 좁아서 속도를 낼 수가 없어. 델비도 잘 안 보이고.
2: 어, 세상에, 저게 뭐야?
0: 뭐야? 너 무슨 영화 촬영 중인 건가?
3: 러디, 먹는다!
0: 앞으로 갈 수가 없어!
4: 델비!
1: 다이너모드로 마치! 로디, 어서 뱉어! 스밀러프로 뱉어!
5: 당장!
1: 좀 내려봐!
3: 나이지, 뺄 거야!
5: 로디, 안 돼, 멈춰!
3: 로디, 냠냠! 나이지! 기다려!
2: 고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전혀 안 보이잖아! 어? 저게 뭐지?
1: 어? 다이노스트가 데리고 다니는 랩터인데요. 엄청나게 거대해졌어요.
0: 퀀텀 콜을 삼킨 게 분명해요.
2: 사냥을 시작해볼까?

어디야? 로딩 위험하다!

퀀텀 코어를 내놔, 이 랩터 녀석아! 러기! 이 자식 나 원합니다!

0: 된다!
1: 너 괜찮아?
2: 로지를 내보내줘!
0: 야, 성가신 녀석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1: 밀렵꾼들이야!
3: 밀렵꾼들은 나한테 맡겨!
1: 트리더!
3: 우리 차례야!
1: 어?
3: 메타트론 X! 합체! 메타트론 X!

0: 공기야! 얼른 일어나! 당장 공격하란 말이야, 한심하게!
1: 누가 더 한심한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때? 다이노스터, 로디! 정신 차려! 지금이야!
2: 로디! 안 돼, 로디! 넌 위험하니까 뒤로 가 있어!
3: 어? 어, 상황이 안 좋아!
4: 집중해! 이번엔 진짜 위험하다고!
0: 로디, 도와준다!
3: 로디?

0: 표심을 공격해!
1: 하시겠냐?

0: 루디! 루디! 괜찮아?
1: 괜찮을 거야. 코어도 나왔고.
2: 러니, 배고파. 핫도그 먹고 싶다. 아이스크림도.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속도가 엄청 느리거든.
1: 어허, 거기. 네? 놀이기구 타면서 장난치지 마세요.
0: 네, 죄송합니다.
2: 어? 이연?
0: 어? 어? 어? 유리야!
2: 어? 유리?
0: 유리야!
2: 다 같이 놀러왔구나. 진작 알았으면 나도 같이 다닐걸. 약속했던 친구가 아파서 나 혼자 왔거든.
0: 친구요? 아, 어? 남자친구. 으아.
3: 뭐? 조그맣게 놀았다고.
2: 아쉽게도 남자친구는 없어. 하지만 내 마음속에 아주 멋진 한 사람이 있긴 하지. 그건 바로... 아이 참, 꼭 알고 싶니?
0: 아니요, 관심 없는데.
2: 그건 바로 파이어로보의 피닉스님이야.
0: 피닉스? 역시!
2: 언제나 위기에서 날 구해주셨던 피닉스 왕자님의 모습.
4: 괜찮으세요?
2: 낮이고 밤이고 눈만 감으면 언제나 그 모습이 떠올라. 평생 잊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나도 피닉스님에게 어울리는 훌륭한 응급구조사가 되어야 해!
0: 유리야, 정말 감동했어. 네 마음 받아줄게.
5: 네가 왜 감동을 해?
6: 그래, 받아주긴 뭘 받아줘.
0: 아니, 그게... 롤러코스터가 매달려 있잖아! 저기 좀 봐! 바퀴가 얼어있어!
6: 아이스 걸치신가?
2: 심상치 않아. 어서 가자. 응. 얘들아, 어디 가!
7: 빨리 팀장님!
4: 롤러코스터 바퀴가 얼어서 거꾸로 멈췄어요. 어서 출동해야 해요.
8: 알았어. 바로 타이탄을 보낼게.
9: 최후의 한 명까지 구한다. 출동이다.

0: 허큘리스 액션!
1: 이카루스 액션!
2: 피닉스 액션!
3: 상황이야.
0: 이안, 태우, 여긴 너희들이 맡아줘. 우린 대관람차로 가봐야겠어.
4: 알려주세요.
0: 저희가 곧 구해드릴 테니까 안심하세요.
3: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0: 아니, 그냥 하나씩 얼음을 깨는 수밖에. 제이, 네가 대관람차를 돌리면 내가 얼음을 하나씩 쪼개서 사람들을 탈출시킬게.
2: 알았어.
0: 그럼 이야! 어서 나오세요.
4: 고마워요.
2: 자, 다음 간다.
0: 응? 더? 어떡해.
5: 피닉스, 아이를 받을 준비해.
2: 알았어. 내려갈 거니까 꽉 잡아. 자, 이제 안전해.
0: 고마워요, 피닉스. 역시 피닉스님이야.
2: 좋았어. 모두 구조해주겠어. 자자자. 한 분 준비해주세요.
5: 자자, 조심조심.
0: 피닉스님.
5: 고마야, 네가 마지막이야.
2: 훌륭하게 버텨줬어.
6: 고마워요, 피닉스. 이카루스도요.
5: 천만에.
2: 자, 그럼 이제 내려가.
0: 어?
5: 아이스걸?
7: 일단 귀찮은 날파리부터.
8: 움직일 수가 없잖아.
5: 이카루스!
7: 거기 신경 쓸 때가 아닌데.

0: 그럼 또 보자고.
1: 어쩌지? 굶어질 것 같아. 서로 다 떨어지겠어.
2: 이제 나오세요.
3: 살았다, 살았어.
2: 저쪽은 아직인가?
4: 제이, 타이탄을 높이면 아이를 받아내기 충분할 거야. 여기 마무리는 나한테 맡기고 어서 이동해.
1: 알았어. 하지만

0: 제때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1: 무서워.
2: 반장아! 반장아!
3: 어쩌지? 그래, 위험하긴 해도 이 방법뿐이야.
2: 우리 아들, 조금만 참아.
4: 반장아, 걱정 마. 누나가 받아줄게.
0: 유리야, 위험해. 안돼! 이런, 늦었어.
2: 반장아.
5: 다행이다.
2: 아빠. 왜 그래? 어디 다쳤니?
3: 잠깐만요. 제가 잠시 살펴볼게요.
6: 아, 큰일 나는 줄 알았네.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둘 다 크게 다칠 수도 있었는데 말이죠. 좀 무모한 방법인 것 같긴 하지만 참 대단하죠.
7: 저런 구조 방식이 위험하다는 걸 알았을 텐데도 자신을 희생해 아이를 구해낼 생각을 하다니.
2: 이제 괜찮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실 거야.
0: 유리야!
3: 너희들 어디 갔다 와?
8: 어? 아,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말이야. 그치? 그치?
2: 요즘 변비가 유행이라.
3: 아, 그렇구나. 고생했네.
8: 저기, 잠깐 좀 모여봐. 방금 마리 팀장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 말이야.
4: 마리 팀장님? 그런데 왜 속삭이는 거야?
8: 그게 정 박사님이 유리 누님한테 할 얘기가 있으시다고 본부로 데려오라셔.
2: 유리를? 왜?
4: 그러게. 어? 누가 나를 보자는 걸까?
8: 아, 정 박사님이.
4: 정 박사님이 누군데?
8: 야, 파이어로브의.
4: 파이어로브의?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파이어로봇가 놀이공원에서 일어난 사고로부터 사람들을 구했지. 그러면 놀이공원 안전수칙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2: 우선 옷차림부터 신경을 써야 해요. 끈이나 긴 장신구는 놀이기구에 걸릴 수 있으니 되도록 피해야 하죠.
3: 또 놀이기구를 타는 동안에는 일어서거나 머리 그리고 손과 발 등을 놀이기구 밖으로 내밀면 안 돼요. 이건 회전목마라도 마찬가지야, 이안.
0: 미안. 이젠 안 그럴게.
4: 그리고 놀이기구를 타거나 내릴 때 차례를 어기거나 마구 뛰어다니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
1: 그래, 모두들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더 즐겁게 놀 수 있겠지? 그럼 다음 임무까지
5: 안전! 안전!

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화재 비용비용 화재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불. 냉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재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에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연학계나 불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0: 네,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처음 배우는 AI 허성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AI로 영상 만드는 법 계속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한 컷, 그 컷들을 이어붙이는 것에 그쳤다면 오늘은 그걸 가지고 좀 더 긴 스토리를 만드는 법을 배워볼 겁니다. 오늘 같이 해주실 현강민 PD님 다시 한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세요. 영상 만드는 현강민 PD라고 합니다.
0: 반갑습니다. 와! 그럼 오늘 우리가 배울 건 좀 어떤 것들일까요?
1: 아, 오늘은 1분짜리 쇼폼을 한번 만들어보죠.
0: 오, 쇼폼. 요즘 또 쇼폼의 시대잖아요. 그렇죠?
1: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이야기를 만드냐잖아요.
0: 네.
1: 오늘은 초등학생의 일기를 한번 재미있는 쇼폼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0: 좋습니다.
1: 저 어릴 때 초등학생 때 있었던 일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일기를 써볼게요.
0: 네.
1: 엄마가 두부를 사오라고 했다.
0: 네.
1: 마트에서 두부를 샀다.
0: 네.
1: 오다가 넘어졌다.
0: 아, 실화인가요?
1: 비밀입니다.
0: 아, 예.
1: 네. 두부는 부서졌지만 나는 안 다쳤다.
0: 아하.
1: 엄마는 두부 걱정을 먼저 했다. 나도 좀 걱정해줬으면 좋겠다.
0: 아, 어우, 정말 솔직한 감정이 담겨있는. 그렇지만 두부는 자연 회복이 안 되지만 우리는 자연 회복이 되거든요.
1: 그럼요.
0: 그래서 어머니의 걱정이 좀 옳은 걱정일 수 있다.
1: 그리고 나는 안 다쳤다라고 이제 돼 있는 거 보면 다치진 않았으니까.
0: 다행이네요.
1: 네네네. 네, 요거를 이제 우리가 영상으로 만들어 볼 건데, 아, 이제 어디서부터 어떻게 만들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0: 네, 약간 막막한데요.
1: 그때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콘티라는 거예요.
0: 아, 콘티.
1: 네, 콘티가 뭐냐면은 저희가 영상을 제작할 때 막 너무 많잖아요, 해야 할 게.
0: 네네.
1: 그거를 일목요연하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설계도라고 보시면 돼요.
0: 설계도, 설계도. 영상의 설계도.
1: 네, 영상 설계도, 설명서. 그래서 설명서를 먼저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영상을 하나씩 만들면 되는데요. 제미나이를 일단 우선 키고요.
0: 네.
1: 그리고 요 일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이 일기로 영상 콘티를 만들어줘. 그리고 우리가 또 그냥 인물이 나오면 또 조금 심심하고 재미가 없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주인공을 고슴도치로 한번.
0: 아, 좋습니다. 오, 귀여울 것 같은데요.
1: 네, 주인공은 고슴도치로 바꾸고. 그렇지. 네, 일기 한 줄에 한 컷씩 지금 여섯 줄이니까 총 여섯 컷으로 구성을 해줘. 그리고 대사가 또 길면 우리가 또 힘드니까 대사는 짧게 만들어줘.
0: 아.
1: 장면 번호, 화면 모습, 대사로 이루어진 표로 만들어줘.
0: 오, 확실히 좀 구체.

0: 적으로 요구를 해야 되네요. 콘티를 만들 때는.
1: 네, 저희가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조금 작업을 계속 해야 되니까 콘티 만들 때는 약간 이렇게 공을 들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네.
1: 콘티가 만들어졌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0: 장바구니를 든 고슴도치가 집을 나서는 모습. 오케이. 두부 사올게. 마트에서 커다란 두부를 품에 안고 기뻐하는 모습. 맛있겠다. 길을 걷다 돌뿌리에 걸려 공중으로 붕 뜬 모습.
1: 아이고.
0: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1: 옆에 으깨진 두부가 있는 모습. 그리고 엄마 고슴도치가 달려와서 부서진 두부만 쳐다보는 모습. 시무룩한 표정으로 엄마를 바라보는 모습.
0: 나도 아픈데.
1: 네, 요 이제 여섯 컷을 이제 만들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먼저 만들고 영상을 만들면 되는데 이제 하나 만들고 또 동영상 하나 만들고 이러면 좀 복잡하니까
0: 네네.
1: 한 번에 이미지 여섯 개를 다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여섯 개를 또 한 번에 다 동영상으로 바꾸고 요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0: 좋습니다.
1: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플로우 3에 들어가서 이미지로 설정을 해주고요. 프롬프트를 한번 써볼게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어떤 느낌으로. 네. 고슴도치가 한국의 아파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나온다. 그리고 또 고슴도치니까 꼭 네 발로 서 있을 수가 있거든요.
0: 네.
1: 뒤에 두 발로 서 있다고 또 추가로 써줄게요.
0: 그래야 좀 더 리얼하겠네요.
1: 네. 네네. 그리고 저는 약간 실제 고슴도치가 나왔으면 좋겠어서 뒤에 어떤 느낌으로는 굳이 적지 않을게요.
0: 네.
1: 적지 않으면 실사로 나오니까요.
0: 좋습니다. 꿀팁이군요.
1: 네. 프롬프트를 적는 게 콘티랑은 조금 다를 수가 있거든요.
0: 네.
1: 콘티는 근데 말 그대로 이제 설계도이고 우리에게 가이드를 해주는 것 뿐이지 좀 자연스럽게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도 됩니다.
0: 아, 저 설계도는 참고만 하고 우리
1: 네네.
0: 스타일대로 좀 맞춰서 하면 되는 거군요.
1: 맞습니다. 자, 네, 두 개가 나왔는데 어떠세요? 어떤 게 마음에 드세요?
0: 두 번째가 나은 것 같아요.
1: 두 번째 그림으로.
0: 두 번째 게 좀 더 리얼한 것 같습니다.
1: 네. 요 고슴도치가 그대로 마트에서 두부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이미지를 클릭을 하시고 요 이미지에서 수정을 또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프롬프트를 한번 써볼게요. 고슴도치 슈퍼마켓에서 두부를 들고 기뻐한다. 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0: 아!
1: 아이고.
0: 순두부.
1: 아, 너무 귀엽네요.
0: 네.
1: 아, 딱 기뻐하는 얼굴까지. 좋습니다.
0: 아, 귀여워.
1: 자, 그러면 세 번째 커트가 뭐죠? 한번 콘티를 다시 볼까요?
0: 돌불에 걸려 공중에 붕 떠야 돼요.
1: 아, 근데 이게 우리가 이미지 투 비디오잖아요.
0: 네네.
1: 이미지의 첫 장면인데 첫 장면부터 넘어져 있으면 좀 이상하잖아요.
0: 네네.
1: 그러니까 우리는 그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기 전 모습으로 한번 만들어볼게요.
0: 네, 좋습니다. 네.
1: 그리고 그 넘어지는 것은 이따 동영상 만들 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만들어볼게요. 고슴도치 두부를 들고 집으로 가는 길. 신난 표정. 네, 두부를 잘 샀으니까. 네, 그 다음 컷은 이제 바닥에 엉덩방아를 찍고 옆에 으깨진 두부가 있는 모습인데 우리가 넘어지는 거는 이제 요 컷으로 할 거잖아요.
0: 네네.
1: 그러면 이제 넘어져 있는 상태인데
0: 네.
1: 여기서 또 기술이 하나 들어갑니다.
0: 어허.
1: 바로 기술의 이름은 클로즈업입니다.
0: 클로즈업.
1: 네, 가까이서 보듯이 아니면 이제 크게 확대해서 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만든 화면들을 보면 화면 사이즈가 다 비슷해요.
0: 네네.
1: 풍경이 있고 고슴도치가 있고
0: 풀샷.
1: 풍경이 있고 네 맞습니다. 네. 풀샷이에요.
0: 네.
1: 근데 이제 풀샷만 나오면 조금
0: 재미가 우리가 없죠.
1: 맞아요. 그럴 때 이런 기교가 한 번씩 들어가 주면 좋습니다.
0: 와, 여러분들 이거 너무 꿀팁입니다.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카메라 앵글 구도를 좀 우리가 지시해 볼 수 있다는 거.
1: 클로즈업의 기능이 또 강조해 주는 느낌이 있어요.
0: 네.
1: 우리가 넘어져서 두부가 으깨졌으니까 으깨진 두부를 한번 클로즈업으로 만들어 볼게요. 두부가 땅에 떨어져 있다. 그리고 으깨져 있다. 추가로 클로즈업 한번 만들어 볼게요.
0: 안 돼.
1: 아니, 두부가 너무 껍데기까지. 엄마가 좀 슬퍼하실 만한데요.
0: 그러니까요.
1: 그러면 이제 다음 컷. 엄마가 달려와서 부서진 두부만 쳐다보고 있는 모습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이 전 컷을 기준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부가 부서져 있고 엄마랑 아기 고슴도치가 같이 있는 모습. 엄마 고슴도치, 어린이 고슴도치 땅에 떨어진 으깨진 두부를 보고 서 있다.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0: 근데 죄송한데 애가 너무 작아졌는데 갑자기? 제가 저 두부를 어떻게 들고 왔죠?
1: AI적 허용이라고.
0: 아, AI적 허용.
1: 네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줬고 근데 이제 엄마가 너무 또 두부만 보니까 어린이 고슴도치 친구가 좀 화가 날 거잖아요.
0: 속상할 거죠.
1: 속상하고 네. 이 친구의 얼굴을 한번 클로즈업 해볼게요.
0: 좋습니다.
1: 왼쪽 어린이 고슴도치

0: 우측 하단에 있는 요청을 설정을 해서 이미지를 동영상으로 바꿔주고요. 이미지 2 비디오 방식이니까 프레임을 선택해주고 한 컵당 그림을 6초 정도로 생각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1: 네.
0: 네, 드래그를 해서 우리 저번 시간과 다르게 대사가 있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프롬프트에 두부를 사올게 라고 말한다. 이렇게 프롬프트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2: 대사까지.
0: 네네.
3: 그럼 얘가 대사도 치나요?
4: 네. 두부 사올게.
3: 아, 뮤지컬 영화였군요.
0: 아, 근데 우리가 또 뮤지컬로 하면은, 이제 왜냐면 이제 앞에와 뒤에 음악이 아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시 음악은 없다라는 프롬프트를 추가해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5: 두부 사올게.
0: 아, 좋아요, 좋아.
3: 오, 귀여워, 귀여워.
0: 2번부터 6번 컷도 똑같이
1: 네? 네,
0: 드래그를 해서 만들면 되거든요.
1: 네.

0: 6개의 영상이 완성이 됐는데요. 우리가 그럼 이제 무료 편집 툴로 이 6개를 순서대로 배치를 해서 영상을 완성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 영상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1: 네, 좋아요.
2: 두부 사올게. 맛있겠다.
3: 아이고, 두부가 으깨져서 어떻다냐.
4: 나도 아픈데.
1: 우리가 이 컴퓨터 앞에서만 앉아가지고 이 정도 퀄리티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훌륭한 영상인 것 같아요.
0: 아, 그런가요? 네. 아, 다행이네요.
1: 그래서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만약 내가 이렇게 영상으로 만들어보고 싶은 게 있다 하면 좀 적극적으로 따라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0: 요즘은 이제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1: 네.
0: 근데 이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AI를 활용해서 만들어보시면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꼭 보고 집에서 한번 따라해보시고요. 다음 주에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그러고 보니까 귀신이는 어디 있어? 왜 항상 귀신이는 자꾸 혼자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걸까? 그러고 보니 게임에도 잘 참여 안 하는 것 같고.

정도면 상관없지만. 어? 이건 랭기용 반응! 이, 갑자기 사라졌네. 그렇구나. 멕시코의 랭기온 오셀로트는 위장 능력을 가지고 있어. 이번 게임은 사람들 속에 숨어있는 랭기온을 찾는

정확히는 오셀로트를 소매기의 영혼을 빼는 거지만 오셀로트를 캡처해야만 소매기가 원래대로 돌아올 거야. 이 게임은 탈락자들한테도 힌트를 받을 수 있거든. 그 방법은 바로 죽은 자를 기리는 재단 오프렌다 만들기. 오프렌다에 필요한 재료를 다 모으면 일시적으로 소매기의 영혼을 불러낼 수 있어. 그때 오셀로트의 위치를 물어보자. 참고로 너희가 들고 있는 건 재료가 아니니까 빨리 갖다 버려.

0: 맞아. 축제나 보러 가자. 뭔가 중요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괜찮겠지?
1: 아디오스. 이번 게임은 내 승리겠군. 추억을 빼앗으면 아무리 소중한 가족이라도 기억조차 못하게 되니까 말이야. 너희 가족마저 너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순간 너는 영원히 소멸하게 될 것이다.
0: 누나의 찰칵 세계여행 지난 이야기. 게임 속 몬스터 랭종이 현실 세계에 나타났어. 그렇게 누나와 가족들은 나트레미와 함께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고 여러 게임들을 하며 훈련한 랭디온들을 캡처하기 위한 여행을 시작하게 된 거야. 누나의 찰칵 세계여행 기대해줘.

이 몸을 잡겠다고 포기하시지. 어차피 넌 곧 소멸할 거거든. 망자이던 죽은 자를 추억하는 날. 하지만 그 추억이 없어진다면 존재도 흐려지기 마련이지.

0: 어떻게 할 건 알겠어. 오프렌다를 빠져 완성하자. 잊고 싶지 않은 사람, 잊어서는 안 될 사람. 누구야? 너의 이름은? 소맥이다!
1: No manches. 이럴 수가. 추억을 되살려내.
0: 아, 미안해. 나도 능력이 강해버렸지 뭐야.
1: 어쩔 수 없지.

위험했어. 귀신이가 아니었다면 꼼짝없이 당할 뻔했네. 근데 귀신이는 어떻게 수금에게를 볼 수 있었던 걸까? 어쩌면 귀신이만이 볼 수 있는 그들만의

0: 나는 왜 쟤가 좋을까?
1: 야, 뭐 보냐? 혹시 쟤? 박지음이 예쁘긴 하지. 인기 진짜 많더라. 중학교 형아들도 쟤 보러 온대.
0: 어? 그게 누군데?
1: 어? 너 쟤 보고 있었던 거 아니야?
0: 난 쟤 보고 있었는데. 저기서 제일 귀엽...
1: 아, 누군데?
0: 저기 안경 쓰네.
1: 안경? 아? 누구야? 처음 보는데? 저기요? 제 말 듣고 계세요?
0: 그러게, 나는 왜 쟤가 좋을까?
2: 이거는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3: 맞아, 사춘기 때 되면은 이성한테 끌리는 그런 호르몬 같은 게 나오는데.
4: 사랑 호르몬 같은 게 늘어나는 그때 시기인 것 같아. 청춘의 시기랄까?
5: 나는 오히려 그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살짝 호감? 있는.
6: 그게 그거 아니야?
5: 아, 그렇긴 한데 살짝 다르지.
3: 근데 호감의 기준이 뭐야?
5: 내 마음에 끌리고 내가 봤을 때 너무나 좋은 그런 사람?
7: 예전에 살짝 다쳤을 때 막 보건실로 가게 해준 그런 애면은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8: 물통 까먹은 거 챙겨주던가.
9: 나는 아직 어려서 그런 일이 없었어.
10: 충격적이겠지만 여친이 있습니다.

0: 또 어떻게 해서 만나게 됐어?
1: 거기에서.
0: 제가 2학년 때 같이 놀다가 좀 끌리게 돼서 고백을 했어. 그래서 지금 3년째 만나고 있어, 3년간.
2: 처음에 어떻게, 어떤 느낌으로 끌렸어?
3: 제 친한 친구?
4: 초등학생은 그 사귈 때 1년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다고 하는데.
2: 근데 얘는 3년,
1: 나도.
0: 엄청 막 매일 약속 잡고 매일 놀다 보면 좀 질릴 수도 있잖아. 근데 약속을 이제 그렇게 많이는 못해. 아직 초등학생이라서.
1: 아니, 친한 남자는 있는데 그거 고백했을 때 받아줬어.
0: 막 입꼬리가 막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1: 아니, 나 지금 너무 현타.
2: 나는 그냥 유치원 때부터 만난 여자애가 있는데 뭐 사귀는 건 아니고 친해. 같이 친했다가 서로 다른 학교에 갔는데 그 내가 전학을 갔거든? 근데 그 여자애가 있었어.
0: 와, 아, 그 정도면은
3: 우연이네.
4: 운명인 거지, 운명.
0: 운명인 거지, 운명.
4: 다들 유치원 때부터가 뭔가 다 핑크퐁이네.
3: 형은 없어? 형은 없어?
4: 아, 저는 관심 없습니다.
0: 아니, 얼굴도 잘생기시고 좀 있으실 것 같은데.
1: 그러니까 고백을 받아봤다던가 이런.
3: 아니야. 형은.
4: 최근에 있긴 한데.
3: 형은.
2: 스토리.
4: 갑자기 걔가 좋아하는 애가 생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살짝 상담 같은 것도 해줬지. 근데 갑자기. 나 너 좋아해 하는 거야. 근데 나는 연애 관심 없어가지고 찾았어.
0: 나는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1: 나는 얘가 예뻐 보일 수도 있고 나는 얘가 내 스타일이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서로 보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해.
0: 감정이 다 색깔별로 나뉘는 것처럼 되게 다양할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
2: 나는 뭔가 서로 사연이 있어. 뭔가 엄청 친하고 서로 도와주고 그러면 또 좋아할 수도 있고.
3: 그것도 친해지려면 공통점이라는 게 있어야 친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2: 서로 비슷한 성격이나 이런 게 있어야지 딱 맞지.
3: 친해지기가 1단계, 2단계가 사귀는 거, 3단계가 사랑하는 거 이거일 것 같아, 난. 그냥 너무 간단해.
4: 사귀는 중에서도 사랑할 수도 있는 거 같아.
1: 맞죠.
2: 네, 형은 친해져서 사귀고 싶어? 아니면 사랑해서 사귀고 싶어? 아니면 좋아해서 사귀고 싶어?
0: 솔직히 우리 학교는 거의 다 친해져서 사귀는 그런 느낌으로.
1: 근데 나는 사귀는 거란 그 서로의 마음을 진짜 잘 이해하고 바라보기만 해도 좋은 사람일 때 사귀는 게 정말 완성이 되는 것 같아서 나는 왠지 사귀면은 사랑을 해야 될 것 같아.
3: 뭐지? 없어!
4: 있지?
1: 그럼 어디부터 놀래?
4: 밤에 못 자기도 하고 생각나기도 하고 또 들이대기도 하고 너무 막 엄청 좋아하면은 얘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인생에 뭐라 해야 돼?
1: 바뀌어?
4: 어쨌든 인생이 그게 바뀌니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2: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고백을 하고 차여보는 게 또 내 인생에 엄청난 경험을 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말을 안 하면.
0: 그냥 자신이 좋아하는 마음을 표출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을 그 속에만 남겨두고 진실로는 꺼내지 않는 게 짝사랑이잖아. 그래서 이건 진짜 사랑이라는 거는 아닌 것 같아. 둘 다 사랑하고 둘 다 모든 걸 줄게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진짜 사랑인 것 같아.
4: 근데 나의 감정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야?
1: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 안에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거를 사랑이 아니라고 표현해버리면 그 감정은 뭐야?
0: 그건 설렘인 거지?
3: 근데 일단 한번 맘먹고 하면은 뭔가 좋을 수 있는 게 아까 현준이 형이 말한 것처럼 차이면은 그것도 경험이고 일단 해봐야 그 사람이 내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알 수 있잖아.
4: 그 연애를 하잖아. 이득이 뭐야?
3: 이득?
2: 이득은
4: 나에게 그 현실적 그런 가치가 있나?
3: 있지.
2: 인생의 경험.
4: 뭔데 말해봐.
2: 인생의 경험.
1: 그 사람과 내가 나눌 수 있는 감정과 그 사람과 함께하는 추억이 내게 남는 거지.
0: 그리고 막 내가 따돌림을 받고 있을 때 막 지켜줄 수도 있고 편 먹어줄 수도 있고.
4: 나는 이미 친구들이 그래줘가지고 상관없는 거.
3: 늦어.
0: 그럼 형은 언제부터 사귀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아?
4: 그래도 빨라도 중학교는 가야지.
3: 형 사춘기 빨리 왔으면 좋겠다.

0: 많이 긴장했네.
1: 좀
0: 당황했어요, 이번엔.
1: 착하고.
0: 다음은 망설이기. 그 뒤에는 손가락 흔들기.
1: 그냥 좀 착하면 될 것 같은.
0: 많이 불안하지, 형.
2: 너부터 얘기해보자.
1: 그래, 너부터 얘기해라. 슬퐁이다.
3: 우와, 우와. 누구야?
4: 하드.
1: 누구세요? 우와.
3: 세 개 달려있다. 써.
0: 나도 세 개 달려있어.
1: 감사합니다.
2: 누구한테 줄 거야?
4: 엄마, 저희 엄마한테 딱 촬영 끝나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딱 프로포즈.
1: 나는 엄마, 아빠한테 동시에 줄 거야. 엄마, 아빠 선물이야. 나도 예서희처럼 그냥 그 엄마, 아빠한테 그냥 동시에 이렇게 줄 거야.
5: 난 내가 가질 거야.
3: 냄새가 좋은데?
4: 아니 근데 이거 키우는 법 있어요? 키우는 법도 없는데
3: 물에 이렇게 꽂아놓으면 돼.

0: 삼조하기를 외치면서 점프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두 마리를 못 자니까 이정현이랑 삼조하기를 동시에 못 하잖아. 근데 역할이 많은데 난 하나니까.
1: 여기지롱 야옹.
2: 오, 내 사보다 커. 인부는 못 지나가. 삼은 사보다 작아. 난 쉽게 지나갈 수 있어. 삼더하기 1은 바로 4. 우린 쉽게 통과할 수 있어.
1: 2더하기 2는 바로 4.
3: 둘과 둘로 나뉘지.
1: 가끔 우리 내 뒤에 멋지.
3: 우린 같은 모양 아무도 못 찾아.
2: 다 어딜 갔지? 어서 힌트 좀 줘.
1: 여기 있지롱 까꿍.
0: 여기 있지롱 까꿍.
2: 나보다 큰 친구야 날 숨겨줘. 네 모양을 바꿔서라도 작은 친구 뒤는 바로 들켜요. 아무리 모양을 바꿔도 4층대는 내게 너무 작아. 10층대는 내게

0: 잘못 찾아.
1: 다 어디 갔지? 어서 힌트 좀 줘.
0: 여기 있지롱. 까꿍.
2: 여기 있지롱. 까꿍.
0: 사는 6번까지 나을 수 없어.
2: 그냥 포기해 버릴까봐. 파리 한번 도와줄게.
0: 6은 몰래 지켜보고. 까꿍, 난 네 뒤에서 멋지. 파리 더 크니까
2: 아무도 못 찾아.
3: 다 어디 갔지? 어서 힌트 좀 줘.
0: 여기 있지롱. 까꿍.
2: 여기 있지롱. 까꿍.
4: 힐은 키가 작고
5: 블록수가 적고
4: 크기가 작아.

0: 10은 키가 크고
1: 블록수가 많고
2: 크기가 커
0: 10은 키가 커
1: 9는 키가 커
2: 8은 키가 커
0: 7보다 6은 키가 커
3: 5는 키가 커
2: 4는 키가 커
3: 3보다

Woohoo! Let's try some bright green!

뜨뜻.

0: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2: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0: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0: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1: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2: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3: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혹시 여기에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그러니까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4: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0: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4: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동물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고 다채로운 방식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떤 동물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색을 보고, 어떤 동물은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감지하죠. 그 감각은 너무나 정교해서 인간의 능력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동물은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고 냄새만으로도 집을 찾을 수 있을까요? 또 아주 미세한 전기장이나 기압 변화까지 감지해내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이런 감각의 비밀을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자신의 세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이미 안다고 생각했던 자연과 동물의 세계가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보이게 되죠. 이번 시간에는 화면을 꽉 채우는 총천연색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시각 능력. 동물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밝혀봅니다. 먹잇감을 찾아내기 위해서든 아니면 감쪽같이 숨어버리기 위해서든 동물의 시각은 다양하고 경이롭게 진화해 왔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막 그 신비로운 세계에 첫발을 내디뎠을 뿐입니다.

빛이 있으라. 빛은 세상을 빚어내고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었으며 우리에게 생존을 위한 최고의 무기를 선물했죠. 시각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능력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생명체가 세상을 보게 되기까지는 아주 길면서도 놀랍도록 복잡한 진화의 과정이 필요했으니까요. 모든 것은 빛에 반응하는 아주 단순한 세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이로운 세상을 향해 뚫린 아주 작은 바늘구멍에 불과했죠.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이 단순한 세포는

0: 정교한 기관으로 진화했습니다. 형태를 뚜렷하게 구분하고 눈부신 총천연색의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관. 바로 눈이죠. 수천 개의 렌즈가 모인 만화경 같은 눈부터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거대한 눈, 그리고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기상천외한 시각까지. 시각에 숨겨진 과학의 세계는 그야말로 경이로운 감각의 향연입니다. 자, 그럼 이 흥미로운 여정을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인간의 눈에서부터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세상을 삼색형 색각으로 바라보죠. 인간이 누리는 화려한 색의 세계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1: 인간은 삼색형 색각으로 색을 구분합니다. 세 가지 기본 색을 인식하는 수용체죠. 빨강, 초록, 파랑.
0: 이 능력을 얻기까지의 과정은 진화적 행운이 겹겹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을 먼 옛날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영장류 조상들의 시대로 말이죠. 아프리카 숲에 사는 침팬지입니다. 꽤 멋진 삶을 살고 있죠. 필요한 모든 걸 갖춘 보금자리에서 가족들과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햇볕을 막아주는 차양막에 함께 놀 친구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맛있는 먹이도 있죠. 하지만 너무 마음을 놓아선 안 됩니다. 여긴 말 그대로 치열한 정글이니까요. 최고의 간식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엄청납니다. 모두가 노리는 최고의 목표물은 과즙이 풍부하고 색깔이 선명한 과일이죠. 관건은 초록색 숲에서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침팬지가 삼색형 시각을 갖기 전에는 사실상 생맹, 즉 색각 이상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별하지 못했던 거죠. 그 상태로 과일을 골라야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반면 새들은 영장류보다 수백만 년이나 앞서 화려한 총천연색 시야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과일을 먼저 찾아먹고 씨앗을 멀리 퍼뜨렸죠. 식물도 좋고 새들도 좋은 완벽한 조화입니다. 반면에 영장류는 전혀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죠. 하지만 진화는 우리 조상들이 이 간식 쟁탈전에서 지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화려한 색을 보는 능력이 등장한 거죠.
1: 일부 영장류가 세 가지 색을 보는 시각을 갖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초기 영장류의 식단에서 과일이 아주 중요했기 때문이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삼색형 색각은 초록잎들 사이에서 선명한 열대 과일을 식별하기 위해 진화한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0: 그러니까 영장류는 과일 탐지기라는 엄청난 초능력을 얻게 된 셈입니다. 하지만 과일을 찾는 데만 쓴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이건 단순한 간식 찾기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먹이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이 누군가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 것. 그게 진정 중요한 능력이죠.
1: 대형 고양잇과 맹수들의 표적이 되는 영장류의 경우 초록숲을 배경으로 포식자의 누런 털색을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건 엄청난 이점이었을 겁니다. 반면 두 가지 색밖에 보지 못하는 동물은 이 색깔 차이를 인식하기 어려워 훨씬 쉽게 잡아먹히고 말았죠.

0: 800마리까지 거대한 무리를 지어 사는데 은근한 매력? 그건 맨드릴의 방식이 아니죠. 맨드릴은 화려한 색깔로 누가 대장인지 동네방네 알리는 걸어다니는 광고판이나 다름없습니다. 색이 선명할수록 더욱 대접받죠. 심지어 엉덩이까지 화려함을 뽐내는데 일조합니다. 수컷과 암컷 모두 엉덩이를 들이밀며 기분이 좋다는 걸 표현하거나 짝짓기할 준비가 됐다는 신호를 보내니까요. 속마음을 온몸으로 드러낸다고 할 수 있죠. 이처럼 영장류에게 색깔은 그들만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색을 볼 수 있는 능력 덕분이죠. 생존 가이드와 데이팅 앱을 하나로 합쳐놓은 자연계 최고의 발명품인 셈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화려한 세상도 다 이런 시각 능력 덕분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에겐 너무나도 당연해 보이지만 사실 엄청난 진화의 결과물이죠. 아니, 오히려 우리 인간이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지구상의 다른 동물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요. 동물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그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탈라스 박사는 동물의 시각과 위장술 연구에 평생을 헌신해왔습니다.
1: 우리는 세상을 철저히 인간의 눈으로 보는 데 익숙합니다. 하지만 대자연은 인간을 위해 설계된 게 아니죠. 야생동물을 위해 만들어진 겁니다.
0: 수백만 년에 걸쳐 진화의 마법이 펼쳐지는 동안 포식자와 피식자는 끝없는 숨바꼭질을 이어왔습니다. 그건 놀이가 아닌 목숨이 걸린 아주 살벌한 생존 게임이죠.
1: 포식자들은 시력을 더욱 날카롭게 다듬고 색깔을 더 예민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진화합니다. 그에 맞서 사냥감들은 더욱 정교한 위장술을 발달시키죠. 색깔을 바꾸고 패턴을 복잡하게 만들면서요. 서로를 뛰어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의 무기를 갈고 닦는 치열한 군비 경쟁을 벌이는 셈입니다.
0: 가장 완벽한 예가 바로 호랑이입니다. 대자연이 낳은 은밀한 자객이죠. 호랑이의 사냥감들은 발이 아주 빠릅니다. 오래 달리면 호랑이가 불리하죠. 그래서 이 줄무늬 맹수는 기습의 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나 한 번쯤 품었을 법한 결정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온통 초록빛인 정글에서 저렇게 선명한 갈색 털옷이라뇨? 너무 눈에 띄지 않을까요?
1: 호랑이가 주황빛 또는 갈색이라는 건 확실히 이상해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누구의 관점인가를 따져봐야 하죠. 호랑이는 인간의 눈을 속이려고 진화한 게 아닙니다. 사슴이나 멧돼지 같은 사냥감의 눈을 속이려고 진화한 거죠. 그런데 이 사냥감들은 정록색약입니다. 즉, 초록색 수풀을 배경으로 서 있는 갈색 호랑이를 전혀 구별해내지 못한다는 뜻이죠.
0: 우리 눈엔 이렇게 보이는 호랑이가 사냥감의 눈엔 이렇게 보입니다.
1: 생화학적으로 포유류가 초록색 털을 만들어내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포유류의

0: 펄 색깔은 갈색이나 회색 계열로 제한적이거든요. 그나마 가장 튀는 색이 호랑이나 여우, 레서판다에게서 볼 수 있는 붉은 빛이 도는 오렌지색이나 갈색 털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색깔이 사슴처럼 정록색약인 동물들의 눈을 속이는 데는 기가 막히게 효과적이었던 겁니다.
1: 그러니까 선명한 오렌지빛 갈색 털이 우리 눈엔 화려한 패션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냥감의 눈에는 완벽한 투명망토나 다름없다는 거죠. 팔라스 박사는 대자연의 가장 오래된 미스터리 중 하나를 풀기 위해 연구 중입니다. 바로 동물들이 눈앞에 있으면서도 감쪽같이 사라지는 위장술의 달인이 된 비결이죠. 거기엔 비밀 무기가 하나 숨어 있는데 바로 3D 프린터입니다. 유럽 살무사. 굵고 선명한 지그재그 무늬에 치명적인 독리를 지녔죠. 이 무늬는 장식으로 있는 게 아닙니다. 가까이 오지 마, 나 독 있어 라고 주의를 보내는 경고판이죠.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이 경고 무늬가 동시에 최고급 위장복 역할도 한다는 점이죠. 덕분에 족제비 같은 천적들의 눈을 완벽하게 피할 수 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 덕분에 다양한 형태와 색상의 뱀 모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맞춤형 뱀 제작 키트인 셈이죠. 치명적인 독만 빼면 말입니다. 살무사의 위장술에 숨겨진 진짜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팔라스 박사는 획기적인 연구를 진행 중인 루이스 박사를 불렀죠. 자연 속 위장술의 세계에는 눈에 보이는 것 이상의 비밀이 숨어 있으니까요.
0: 뱀에게는 완벽한 환경이죠. 변온 동물이라 체온을 높일 수 있는 일광욕 장소가 필요하면서도 천적을 피할 수 있는 풀숲도 필요하니까요. 살무사를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등판에 있는 아주 독특한 지그재그 무늬 때문입니다.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이 무늬가 맹독을 가졌다는 걸 천적에게 알리는 일종의 경고판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죠. 동시에 위장술의 역할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주요 관심사입니다.
1: 이전 연구들은 사람이 산책로를 걸으며 뱀 모형을 찾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인간 중심적인 시각이었죠. 야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해하려면 잠시 인간의 관점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살무사를 위협하는 가장 무서운 천적은 땅 위가 아니라 하늘에 있으니까요. 늘 먹잇감을 노리는 맹금류와 까마귀에게 뱀은 아주 훌륭한 간식거리 중 하나죠. 그렇다면 이 굶주린 포식자들의 눈을 어떻게 속일 수 있는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완전히 다른 시선이 필요합니다.
0: 살무사의 천적들이 녀석을 어떻게 보는지 알아내기 위해선 새의 시선이 필요하죠.
1: 연구팀은 드론을 이용하기로 계획합니다.

0: 살무사의 지그재그 무늬 위장술이 위력을 발휘하는 하늘 위에서 그 효과를 분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죠. 드론이 올라갈수록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뱀의 무늬가 윤곽선을 흐트러뜨리며 주변 환경에 녹아들기 시작한 거죠.
1: 그리 높이 올라가지 않아도 지그재그 위장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알 수 있죠.
0: 또 다른 발견도 있습니다. 서식지에 따라 더 잘 통하는 색깔이 따로 있다는 거죠. 살무사는 갈색과 회색, 두 가지 색을 띠는데요.
1: 마른 풀밭에서는 갈색 개체가 잘 숨고 바위 지대에서는 회색 개체가 효과적입니다.
0: 살무사의 무늬가 가장 위험한 천적인 맹금류의 눈을 속이도록 맞춤형으로 진화했다는 가설이 입증된 연구였죠. 시력과 위장술이 맞붙는 진화의 대결에서 온갖 비밀 무기를 다 꺼내드는 공중포식자가 있습니다. 검독술이죠. 녀석은 하늘을 지배하는 고해상도 시력의 소유자입니다. 날카로운 발톱과 살기 어린 눈빛까지 갖춘 대자연의 최첨단 정찰 드론이라 할 수 있죠. 이들의 사냥은 자연의 첨단 기술을 장착하고 버리는 정밀 타격 작전과도 같습니다. 녀석의 눈은 초강력 감시 카메라나 다름없죠.
1: 인간은 주변의 다른 동물들인 개나 고양이와 비교하면 시력이 꽤 좋은 편에 속합니다. 하지만 맹금류는 그보다 더 뛰어난 시력을 갖고 있죠.
0: 숫자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 검독수리는 한쪽 눈에만 빛과 색을 감지하는 원뿔 세포가 무려 100만 개나 있습니다. 인간은 겨우 20만 개에 불과하죠.
2: 원뿔 세포는 미세한 디테일을 포착합니다. 색깔을 구별하게 해주고 엄청난 해상도를 제공하죠. 그래서 눈 속에 이 원뿔 세포가 빽빽하게 들어찬 검독수리는 그야말로 초정밀 시력을 자랑합니다. 하늘 위에서 사냥을 하려면 이런 시력이 필수죠. 때론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먹잇감을 정확히 찾아내야 하니까요.
0: 한마디로 하늘을 나는 저격수인 셈입니다. 일단 먹잇감을 포착하면 그냥 내려꽂는 게 아니죠. 카메라로 줌인을 하듯 잡아당기는 겁니다. 비결은 눈에 내장된 가변 초점 렌즈. 고개를 획 돌려 망막의 다른 부분으로 초점을 맞추면 말 그대로 화면을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거죠.

초고해상도 화질에 망원 렌즈 같은 줌 기능까지. 사냥감을 완벽하게 식사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최강의 조합인 거죠.

0: 자연이 진화의 마법을 부리는 동안 일부 동물들은 아예 어둠의 길을 택했습니다. 야행성의 세계는 가장 오싹하면서도 최첨단으로 진화한 눈들로 가득하죠. 녀석들은 우리를 볼 수 있지만 우린 녀석들을 볼 수 없을 확률이 높습니다. 대부분은 눈 안에 특수한 반사층을 하나 더 가지고 있거든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앞을 보게 해주지만 빛을 받으면 아주 섬뜩한 안광을 뿜어내죠.
1: 진정한 야행성 동물들은 희미한 별빛만으로도 아주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빛에 예민해야 하고 공기 중에 떠도는 단 하나의 빛 알갱이라도 싹 끌어모으는 능력이 필요하죠. 이를 가능케 해주는 중요한 장치가 눈 뒤쪽에 있는 거울, 휘판이라고 부르는 반사층입니다. 밤에 손전등을 켜고 나갔다가 동물의 눈이 번쩍하고 빛나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0: 이게 바로 안광인데요. 야행성 동물들이 밤에 훨씬 더 잘 볼 수 있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 하지만 일부 야행성 동물들은 이 야간 투시 진화 게임에서 완전히 다른 전략을 택했습니다. 동남아시아 열대우림에 사는 안경 원숭이죠. 녀석들은 잎이 무성하고 빽빽한 곳을 아주 좋아합니다. 숨을 곳이 널려 있으니까요. 한밤중 은밀하게 돌아다니기엔 안성맞춤인 곳이죠. 뇌보다 무거운 눈을 가진 안경 원숭이는 밤의 세계에서 가장 영혼 깊은 눈망울을 지닌 영장류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명색이 어둠 속을 누비는 녀석들인데 안경 원숭이의 눈에는 다른 야행성 동물들에게서 볼 수 있는 휘판이 없습니다.
2: 안경 원숭이는 낮에 활동하던 조상에서 진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낮에 활동했기 때문에 휘판이 필요 없었던 거죠.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야행성 생활로 전환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생존 무기를 진화시켜야 했단 뜻이죠.
1: 녀석들이 이런 야간 투시 마법을 부릴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크기에 있습니다. 동물계를 통틀어 몸집 대비 눈이 가장 크죠.
2: 거대한 눈, 높은 밀도의 광수용체 세포, 뛰어난 시력. 이 세 가지가 결합돼 탁월한 야간 투시경을 달아준 셈이죠. 그래서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낚아챌 수 있는 겁니다.
1: 하지만 거대한 눈을 갖게 된 대가로 꽤 불편한 단점도 하나 생겼습니다. 눈알이 눈구멍에 꽉 낄 정도로 너무 크다 보니 눈동자를 굴릴 수가 없다는 점이죠. 그래서 옆을 보려면 고개 전체를 돌려야만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 불편함은 감수할 만하죠. 자신을 노리는 포식자들이 잠든 밤에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동공을 최대한 열어 가장 희미한 빛까지 빨아들이고 날렵한 도약 한 번이면 표적으로 삼은 먹잇감을 절대 놓치는 법이 없죠.

0: 시각은 단순히 밤에만 부리는 신기한 마법이 아닙니다. 대낮에도 완벽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고난도 기술이죠. 자연계의 눈은 진화의 팽팽한 줄다리기에 빠져 있습니다. 빛을 얼마나 잘 받아들일지 아니면 얼마나 선명하게 볼지 그 사이에서 말이죠. 고양이과 동물을 예로 들어볼까요? 멀리서 움직이는 작은 움직임은 기가 막히게 포착하지만 코앞 가까이 있는 것은 그다지 잘 보지 못합니다. 사냥에는 완벽하지만 세밀한 건 포기한 셈이죠. 반면 곤충들이 사는 마이크로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해결책을 내놓았습니다. 겹눈은 수천 개의 작은 렌즈들이 각각의 카메라처럼 작동하는 구조죠. 그 결과는 세상이 마치 모자이크처럼 보입니다. 고화질 화면은 아니지만 살아남는 데는 아주 그만이죠. 우리 눈엔 그저 어지러운 망원경 같겠지만 녀석들의 눈은 이 복잡한 화면을 기가 막히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여기 시각의 법칙을 완전히 새로 쓴 녀석이 있죠. 거미계에서 가장 진화한 눈을 가졌다고 평가받는 존재. 8개의 눈이 각각 회전하고 초점을 맞추고 줌인까지 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게다가 자기 몸 길이의 50배나 되는 거리를 훌쩍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깡충거미죠. 무려 6천 종이 넘는 이 고개사들은 사막부터 열대우림까지 전 세계 어디에나 살고 있습니다. 녀석들에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죠. 8개의 비범한 눈, 두 개만으로는 성에 안 찼던 게 분명하네요.
1: 깡충거미의 시각은 해상도가 엄청납니다. 색깔도 아주 잘 구별하고요. 사냥감을 포착하는 데 쓰는 망원 렌즈까지 달려있죠.
0: 8개의 눈은 두 개씩 짝을 지어 나뉘어 있습니다. 옆면에 6개, 정면에 2개가 있죠. 이 눈들이 함께 작동하면 거의 360도 시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녀석들이 풀컬러 스펙트럼을 본다는 겁니다. 인간은 감히 상상도 못할 만큼 다채로운 색을 보는데 심지어 우리가 못 보는 자외선까지 감지할 수 있죠. 그럼 정면에 있는 두 눈은 어떨까요? 이 눈은 초고화질 컬러 시야와 엄청난 입체감을 자랑합니다. 초소형 암살자인 녀석에게 딱 맞는 장비인 셈이죠.
1: 깡충거미는 대단한 사냥꾼입니다. 몸집이 작아 약해 보일지 몰라도 엄청나게 빠른 먹잇감을 사냥해야만 하거든요.
0: 녀석들의 눈은 우리처럼 둥근 공 모양이 아니라 길쭉한 튜브 모양입니다. 이 눈을 굴려가며 초점을 맞추면 몸을 움직이지 않고도 아주 선명한 시각을 확보할 수 있죠.
1: 예리한 시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먹잇감을 향해 완벽하게 도약해서 낚아챌 수 있는 최적의 시기와 거리를 계산해내는 겁니다.
0: 8개의 눈? 물론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적은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죠. 두 개의 눈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그 눈이 각각 따로 움직일 수 있다면 말이죠. 멀티태스킹의 최강자, 유럽 카멜레온입니다. 아라비아 반도의 나무와 덤불 사이에 서식하며 온종일 곤충을 사냥하는데 그 사냥법에는 정말 기막힌 눈알 굴리기 기술이 숨어있죠.
2: 설명하자면 이중 외눈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각각의 눈이 다른 쪽과 완전히 독립적으로 움직인다는 뜻이죠.
0: 각 안구를 따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건 단 두 개의 눈만으로도 여덟 개의 눈을 가진 깡충거미처럼 거의 360도 시야를 확보한다는 뜻입니다. 한쪽 눈으론 점심거리를 찾고 다른 쪽 눈은 천적이 다가오는지 경계하는 거죠. 정말 인상적인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카멜레온에게는 일종의 망원 렌즈가 내장되어 있죠. 수정체와 각막의 형태를 바꿔 코앞이든 저 멀리든 순식간에 초점을 맞춰냅니다. 가지와 잎이 뒤엉킨 정글 속에서 아주 작은 곤충을 사냥하기에 완벽한 장비를 갖춘 셈이죠.
2: 평소엔 양쪽 눈이 각자 따로 돌아가지만 어느 한쪽 눈이 사냥감이다 하고 포착하는 순간 두 눈이 동시에 목표물을 향해 고정되죠. 이때 양안시를 얻게 되는데 이게 거리를 가늠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야 혓바닥을 날렸을 때 오차 없이 명중시킬 수 있으니까요.
0: 이걸 바로 입체시각이라고 부릅니다. 두 눈이 같은 목표물에 초점을 맞추면 뇌가 양쪽 눈에서 들어온 미세하게 다른 이미지를 하나로 합쳐서 완벽한 입체감과 거리감을 만들어내는 거죠. 백발백중의 명중률.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말이죠. 독립적인 두 개의 눈, 그리고 진화의 마법. 이것이 바로 카멜레온이 사냥의 달인이 된 비결입니다. 수많은 포식자의 눈이 호시탐탐 먹잇감을 노리고 있는 자연계에서 위장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죠. 완벽하게 숨고 싶다면 아예 주변 환경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기상천외한 의태의 세계로 들어가 볼까요?
3: 눈앞에 있으면서도 완벽하게 숨는 위장술입니다. 포식자의 눈에 발견되는 걸 막는 게 아니라 뇌가 인식하는 과정 자체를 교란하는 거죠. 예를 들어 나뭇잎벌레는 포식자의 눈에는 훤히 보이지만 벌레가 아니라 그냥 나뭇잎으로 인식되니까 무사히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0: 모방은 최고의 칭찬이다라는 말이 있죠. 그 말이 맞다면 난초 사마귀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열렬한 난초 팬클럽 회장일 겁니다. 동남아시아 숲속에서 홀로 살아가는 녀석들의 위장 실력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작고 무시무시한 녀석들에겐 겉보기와는 차원이 다른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죠. 꽃잎 사이에 슬쩍 섞여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수준을 한참 넘어섰죠.
4: 생김새는 정말 경이롭습니다. 다른 사마귀들이 꽃이나 나뭇잎 색깔을 흉내내 주변 풍경에 녹아든다면 녀석들은 아예 자신이 하나의 꽃으로 변신해버리니까요. 우리가 아는 한 이런 독보적인 변신 능력을 갖춘 곤충은 이 녀석이 유일합니다.
0: 이 완벽한 사기극을 위해 녀석들은 심지어 진짜 꽃처럼 산들바람에 맞춰 살랑살랑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진짜 신들린 연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여기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는 천적을 피하기 위해서죠. 여린 꽃송이가 사실은 굶주린 암살자일 거라곤 꿈에도 모를 테니까요. 두 번째 목적은 훨씬 더 섬뜩합니다.
4: 꽃가루를 나르는 곤충들이 진짜 꽃인 줄 알고 홀려 날아오면 덥석 낚아채서 잡아먹는 겁니다. 먹잇감들의 시각을 역이용해서 스스로 제 발로 걸어들어오게 만드는 기가 막히게 무서운 사냥법이지요.
0: 난초사마귀는 이른바 공격적 의태의 대표 주자입니다. 꽃을 닮은 외모로 꿀벌이나 나비 같은 곤충들을 적극적으로 꼬셔내죠. 꽃이라고 생각하고 방심하며 날아왔다간 함정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건 성체가 이 속임수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린다는 점이죠.
4: 성체 난초 사마귀는 몸집도 훨씬 크고 색깔도 눈부시게 화려해져서 곤충들을 유인하기 위해 일부러 더 눈에 띄려고 하죠. 이 유혹 기술이 어찌나 강한지 주변에 있는 진짜 꽃들보다 곤충들을 훨씬 더 많이 끌어모으기도 합니다.
0: 곤충들 입장에선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치명적인 매력인 셈이죠. 놀라울 정도로 날카로운 시각을 가진 포식자와 피식자들이 우글거리는 이 야생에서 난초 사마귀는 대놓고 숨는

0: 방법을 완벽하게 터득한 녀석이네요. 지금까지 우리는 동물들의 다채롭고 신비로운 시각의 세계를 탐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동물들의 내비게이션 기술로 넘어가면 이야기는 훨씬 더 기상천외해지죠. 수많은 동물들에게 이동은 삶의 필수 코스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피해서든 짝짓기를 위해 바다를 건너든 말이죠. 길을 떠나는 본능은 이동하는 동물의 유전자에 깊숙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시각이야말로 제2의 고향을 찾는 핵심 감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럽 울새. 몸집은 작지만 그 작은 뇌 속에 강력한 초능력이 숨겨져 있죠. 유럽 대륙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 꼬마 새들은 매서운 겨울 추위가 닥치면 따뜻한 남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비행거리도 만만치 않죠. 이 작은 몸으로 국경을 넘고 때로는 바다까지 건넙니다.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흥미롭기도 하죠. 지구는 거대한 자석처럼 고유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발밑에서는 펄펄 끓는 액체 상태의 철이 소용돌이치며 거대한 자기력을 만들어내고 그 힘은 우주공간까지 뻗어나가죠. 나침반에 바늘이 끌리는 것도 바로 이 자연현상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눈엔 보이지 않죠. 그런데 여기서 유럽 울새의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학자들은 이 새가 자기장을 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방향 안내에 활용한다고 보고 있죠.
1: 울새가 지구 자기장을 감지하는 비결은 바로 망막에 있습니다. 그곳엔 자기장에 반응하는 크립토크롬이라는 특수 단백질들이 모여 있는데 눈으로 들어온 빛이 이 단백질들을 활성화시켜줘야만 비로소 자기장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울새들은 이 자기장 정보를 활용해 머나먼 장거리 비행에 나섭니다. 대륙과 대륙을 넘나들며 지구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자연 주기에 따라 정확하게 길을 찾아가는 거죠.
0: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울새는 무작정 북극만 바라보고 직진하는 게 아니라 자기장을 마치 거대한 지도처럼 쫙 펼쳐놓고 주변 지형 지물을 완벽하게 파악하면서 날아가는 거죠.
1: 가장 이해하기 쉬운 비유는 나침반입니다. 지구에는 북극을 향하는 거대한 자기장이 흐르는데 울새는 자기 눈 속에 북쪽이 어딘지 알려주는 전용 나침반을 탑재하고 있는 셈이죠. 결과적으로 녀석들은 이 정보를 바탕으로 머릿속에서 경로를 계산해냅니다. 번식지나 먹이가 풍부한 곳을 정확히 찾아가는 거죠. 정말 경이로운 감각입니다.
0: 흥미로운 건 이 자기장 초능력을 사용할 때 주로 오른쪽 눈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오른쪽 눈을 가리면 녀석들은 순식간에 길을 잃고 헤매게 되죠. 이 독특한 감각에서 시각이 얼마나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 능력 덕분에 울새들은 겨울을 날 따뜻한 안식처까지 가장 빠른 지름길을 찾아내고 혹독한 계절을 무사히 버텨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막 그 비밀의 문을

경이로운 시각의 세계입니다. 물새가 지구 자기장의 주파수를 맞추는 건 동물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수많은 기상천외한 방식 중 하나일 뿐입니다. 하늘 높이 떠서 최첨단 드론처럼 먹잇감을 스캔하는 매서운 눈빛의 맹금류부터 달빛 비치는 숲속을 꿰뚫어보는 큰 눈을 가진 영장류, 그리고 상대의 시각을 역이용해 완벽한 비밀무기로 만들어버린 정글 최고의 위장술사까지. 시각, 그것은 단순한 감각 그 이상입니다. 진화가 빚어낸 최고의 걸작이자 완벽한 생존 무기죠. 이쯤 되면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과연 우리 인간의 눈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고 있는 걸까 하고 말입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 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쵸,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0: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1: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 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 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0: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0: 최고의 요리 비결이 소개하는 박영란의 최고의 한식 레시피. 한끗 다른 비법이 담긴 보양식 한 그릇. 고소한 잣죽과 함께 먹는 잣죽 삼계탕부터 기본 재료로 건강하게 맛을 낸 새콤한 곁들이. 오래 보관해도 식감이 살아있는 아삭한 연근 피클까지. 한식 요리의 교과서 박영란 요리연구가의 품격 있는 한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아들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박영란입니다.
1: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2: 반갑습니다.
1: 선생님, 이 땀 뻘뻘 흘리는 더운 여름에 이 여름에 특히 힘든 시기인데요.
2: 그렇죠.
1: 원기가 약할 때, 이 기가 허할 때, 입맛이 없을 때 삼계탕 꼭 찾게 되거든요.
2: 그렇죠. 예.
1: 이 말복을 앞둔 잣죽 삼계탕 재료 한번 볼까요?
2: 네. 삼계 닭이고요. 0개로 500에서 네. 600g 정도 준비하시면 되고 오늘은 500g짜리 준비했습니다.
1: 네. 예.
2: 여기 이제 약재가 들어가거든요.
1: 네.
2: 황기 들어가고요. 엄나무 네. 들어가고 삼계탕이니까 이제 삼이 들어가죠. 그죠?
1: 네. 예.
2: 그다음에 부재료로 이제 찹쌀 들어가고
1: 네.
2: 대추 그다음에 마늘.
1: 네.
2: 밤. 그러니까 마른 거 들어가도 되고 오늘 저는 그냥
1: 예.
2: 젖은 밤.
1: 젖은 밤. 생밤. 예,
2: 생밤 예.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대파 있으면 되고요.
1: 네.
2: 오늘 이제
1: 특히 오늘 특별히
2: 네. 네.
1: 잣죽을 만들어 주신다고.
2: 네. 네. 예.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잣죽이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1: 예.
2: 잣죽을 삼계탕을 끓여서 잣죽을 같이 넣어서 먹는 그런 삼계탕입니다.
1: 아주 고소하고 네. 맛있을 것 같은데요.
2: 네.
1: 더운 말복을 이겨내는데 으뜸인 잣죽 삼계탕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선생님. 일단 이 연기를 보니까
2: 네네.
1: 힘이 불끈불끈 솟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삼계탕 먹고 나면 힘이 나잖아요.
2: 네네.
1: 자, 오늘은 이 연기를 준비하셨다고요. 특별히 네. 준비하신 이유가 있나요?
2: 이제 닭이
1: 네.
2: 너무 크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500에서 600g 정도 준비하셔야지 닭이 부드럽기 때문에
1: 네.
2: 오늘 500g 정도짜리로 준비를 했습니다.
1: 네. 그럼 일단 이거 손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네.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1: 그럴까요?
2: 할게요.
1: 네. 자, 이렇게 생닭을 사와도
2: 네.
1: 저희가 손질할 부분이 이제 생기잖아요.
2: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날개 부분을 이렇게 이제 예. 잘라주시고요. 예, 예.
1: 날개 끝쪽은 또 안 먹으니까, 그죠?
2: 네, 네. 이쪽은 이제 안 먹죠? 네. 잘라주고.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여기 꽁지?
1: 맞아요. 네, 꼬리
2: 예,
1: 부분에.
2: 여기에 기름이 많아요.
1: 맞아요.
2: 그리고 이렇게 벌려보면은 여기 기름이 이렇게 많이 붙어 있잖아요.
1: 네네.
2: 예, 요거 떼어주시면 돼요.
1: 아, 요것도 깔끔하게.
2: 예.
1: 사실 삼계탕 이 국물이 네. 좀 깔끔하고 담백하면 좋잖아요.
2: 그렇죠. 예.
1: 그리고 뼈 있는 부분이죠.
2: 안에 보면 이제 안에 손가락을 이렇게 집어넣고
1: 예.
2: 안에 이렇게 살살 문질러가지고
1: 네.
2: 이렇게 이제 흐르는 물에다가 이제 씻어주시면 돼요.
1: 요 정도 크기의 닭이
2: 예.
1: 딱 그냥 한 끼에 먹기 좀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많지도 않고
2: 예,
1: 적지도 않고.
2: 예. 너무 크면 또 남기게 되니까는
1: 맞아요.
2: 그래서 보통은 이제 500에서 600짜리를 많이 쓰는데 500g 하면 그냥 성인 한 명 그냥 혼자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1: 네.
2: 그래서 이렇게
1: 사실 뭐 이 과정에서 되게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별거 아닌 과정이잖아요.
2: 네네네.
1: 이 과정을 통해서 확실히 음식 맛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이 깔끔하고 잡내가 없어져요.
1: 그러게요. 예. 지금 이렇게 헹궜는데도
2: 네네.
1: 이렇게 많이 나와요.
2: 네. 씻었는데 또 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1: 그러게요.
2: 네.
1: 자.
2: 손질을 했고.
1: 네.
2: 손질하고, 이제, 닭은 손질했는데,
1: 네?
2: 이걸 끓일 때, 이제
1: 네.
2: 국물이 있어야 되죠.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1: 네.
2: 근데 오늘 이제 물 대신에 황기하고 엄나

0: 소나무를 넣고 끓여가지고 그 물을 가지고 끓일
1: 설계탕 끓이실
0: 거거든요. 네,
1: 건가요?
0: 끓일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그러면 요걸 먼저 올려놓을까요?
1: 그럴까요?
0: 네네.
1: 자, 그럼 여기서 등을 위해서 요걸 먼저 넣고 한번
0: 네.
1: 끓여볼게요. 물은 얼마큼 하면 될까요?
0: 물은 좀 넉넉히 준비하시면 돼요. 한 4리터 오늘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1: 네.
0: 50분 정도 끓일 거기 때문에 물이 좀 넉넉해야지 돼요.
1: 네.
0: 여기서 물에다가 엄나무를 먼저 넣겠습니다.
1: 이제
0: 네,
1: 엄나무를.
0: 엄나무.
1: 예.
0: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한 2쪽 정도 넣으시면 돼요.
1: 두 쪽.
0: 엄나무, 네. 그다음에 이제 황기.
1: 저는 처음 봐요, 선생님.
0: 예. 이거 황기는
1: 예.
0: 여름에 땀 많이 흘리고 그럴 때 되게 좋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재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이렇게만 올려서 이제 50분, 끓기 시작하면 50분을 끓이시면 아주 누르스름하게 이제 약재 물이 나오거든요. 예.
1: 자, 그럼 한번.
0: 네.
1: 한번 맛있는 물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불을 켠 상태에서. 불세기는 어느 정도 할까요, 선생님?
0: 처음에 끓기 시작하기 전에는 센 불로 해서 끓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여주시면 돼요.
1: 네, 이렇게 해서 한 50분 정도
0: 네.
1: 끓이면 된다는 거죠?
0: 네.
1: 끓이는 동안
0: 네.
1: 그럼 이제 닭회 안에 좀
0: 네.
1: 채워봐야겠죠?
0: 네. 그럼
1: 자.
0: 그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닭에다가 지금 이제 인삼하고 이제 재료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래서 재료를 한번 넣어볼게요.
0: 네. 이렇게 보면은 이 안에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져 있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그래서 이제 내용물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1: 네?
0: 처음에 넣을 때는 삶을 먼저 넣어주세요. 삶을
1: 삶을.
0: 안쪽으로 이렇게 깊이 이렇게 먼저 넣어주세요.
1: 이 삼계탕에 꼭 삶이 빠지지 않고
0: 네,
1: 들어가더라고요.
0: 그렇죠. 삶이 꼭 들어가죠.
1: 예.
0: 예. 그다음에 이제
1: 예.
0: 생밤 오늘은 이제
1: 맞아요.
0: 세개 정도 넣고요.
1: 근데 이
0: 그다음에
1: 말린 밤을 또 확률이라고 또 하죠.
0: 네.
1: 그게 그걸 갖고 계신 분은 이걸
0: 그걸 넣으셔도
1: 불려서
0: 돼요. 불려서 넣으시면 돼요.
1: 네.
0: 불려서 넣으시면 되고 얘는 그냥 넣으면
1: 그냥
0: 되고요. 예.
1: 넣고
0: 그다음에
1: 모여줘.
0: 대추도 이제
1: 예,
0: 세
1: 대추
0: 개 정도
1: 넣고.
0: 넣고요. 그다음에 찹쌀을 넣는데
1: 예.
0: 찹쌀을 이제 너무 많이 넣으면 잘안 익어요.
1: 예. 아,
0: 이게
1: 맞아요. 오래 걸려요.
0: 네, 잘안 익으니까는 적당히 누시는 게 좋죠. 그래서 너무 꽉꽉 누를 필요는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가볍게 한세번 정도 제가 넣도록
1: 한세번
0: 하겠습니다.
1: 정도?
0: 네.
1: 이세번 정도 넣는 게 그냥 또한끼 먹기 적당한 정도,
0: 네,
1: 그렇죠?
0: 그렇죠. 그건 이제 만약에 밥을 더 넣고 싶으면 나중에 국물에 조금 더 넣으셔도 되고 오늘
1: 네?
0: 같은 경우는 이제 자죽이 들어가니까 예,
1: 맞아요, 맞아요.
0: 자죽이 들어가니까 좀 이제 그만 넣으셔도 되죠. 그래서
1: 네.
0: 이만큼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1: 네.
0: 다음에 오늘은 이렇게 이제 그냥 찹쌀 불린 걸 넣는데
1: 네.
0: 요거를 이제 찹쌀을 쪄서 넣으시기도 해요. 그래서 많은 양을 하실 때는
1: 네.
0: 찹쌀을 쪄서 이 뱃속에 넣으면 좋아요.
1: 그러니까 조리 시간이 좀
0: 네네.
1: 줄어들 것 같고, 다 크기에 따라서 이 넣는 양도 조절하시면 될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그건 뭐 쉽, 뭐, 뭐, 어렵지 않으니까.
1: 네.
0: 네.
1: 이거 잘 이제 오므려야
0: 네,
1: 되는데.
0: 오므려야 되는데, 안에 이렇게 보면은,
1: 예.
0: 이렇게 그냥 뭐, 옛날에는 막 묵고 막 이렇게도
1: 맞아요,
0: 했는데, 그럴
1: 맞아요.
0: 필요는 없고요.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 다리 여기 눌러보시면 여기가 이렇게 가볍게 쏙 들어가는 부분이
1: 네,
0: 있거든요.
1: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0: 네, 이 부분. 여기 이제 힘이 저기 좋은 분들은 이걸 그냥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뚫어지는데
1: 예.
0: 우리는 뭐 이제 칼로 하도록 할게요.
1: 네, 칼로
0: 칼로
1: 하셔도
0: 이렇게
1: 돼요.
0: 여기를 칼로 이렇게 이제
1: 아마 어딘지 아실 것 같습니다. 화면
0: 네네.
1: 보고 하시면 되고요.
0: 이렇게 그러면 이제 칼로도 좀 칼집을
1: 아,
0: 내주시고
1: 이렇게 해서 다리를
0: 네,
1: 꼬아주네요.
0: 여기다 그냥 꼬아서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1: 빠지지 않게끔.
0: 이게 이렇게 하면 그냥 간단하죠.
1: 그러게요.
0: 예.
1: 네. 자, 그러면 선생님, 이제 닭이 준비가 됐어요.
0: 네.
1: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국물이 잘 끓고 있거든요. 한번 가볼까요? 닭을 한번 넣어봐야 될 텐데. 자, 50분 더 저희 끓여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0: 예.
1: 우와. 아주 진하게 우러나는데 이 향이 굉장히 좋아요.
0: 그죠, 예. 그러니까는 당귀라든가 이런
1: 예.
0: 한약재가 들어가면 한약 그 냄새가 많이 나갖고 어린이들은 싫어하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0: 예, 근데 요렇게 하면 어린이들도 엄청 냄새 안 나니까 한약 냄새가 안 나니까는
1: 네?
0: 그렇지만 효능은 좋고.
1: 이게 자극적이지 않고 향이 굉장히 구수하면서도 그쵸?
0: 네.
1: 오.
0: 그래서 막 이렇게 피로 회복,
1: 네?
0: 그다음에 원기도 회복해주고, 그다음에 간에 되게 좋아 이게 이 엄나무 같은 게 특히.
1: 이 여름철에 좋겠네요. 또.
0: 네네네. 면역력도 좋아지고.
1: 네.
0: 예.
1: 자, 한번 이걸 건져내 볼까요,
0: 네.
1: 그러면?
0: 건져내고,
1: 예.
0: 저기,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요거는 이제 그냥 한 거를
1: 네.
0: 일단 이제 그냥 앉히세요.
1: 아, 바로.
0: 네. 치시고요.
1: 자, 그럼 이 위에다가 저희가 네. 우린 물을 넣어야 되는 건가요?
0: 아, 네, 우린 물을.
1: 예.
0: 그러니까 왜냐면 얘랑 얘랑 끓이는 시간이 이제 다르기 때문에 예. 미리 충분히 우려놓는 게 좋고요.
1: 네.
0: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있을 때는 전날 물에다, 찬물에다 담가놨다가,
1: 네.
0: 담가놨다가, 만드는 날 그냥 끓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 하면 여기서 저 좋은 효능이 더 잘 우러나오기 때문에.
1: 네, 그럼 제가 네. 한번 보여드릴까요?
0: 네네. 네네.

0: 더 주세요. 예. 그러니까 넉넉하게.
1: 얼마큼 부을까요?
0: 넉넉해. 이만큼 더 주세요.
1: 자, 닭들이 잠길 정도.
0: 그렇죠. 예,
1: 이 정도 괜찮나요?
0: 네, 네, 네.
1: 살짝만, 살짝만 다리가 조금 올라온 정도로만.
0: 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예.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이 상태로 한 몇 분 정도 끓이면 될까요?
0: 아, 이거는 이제 50분 정도 이것도 끓여주시고요.
1: 네.
0: 좀 육질이 좀 이렇게 씹히는 맛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은 50분 안 끓이셔도 돼요. 그런데 이제 부드럽게 이제 삼계탕을 드시고 싶으면 50분 끓이시면 딱 좋습니다.
1: 선생님, 그러면 닭이 맛있게 익는 동안 저희 잡죽을 한번 만들어 가볼까요?
0: 예, 예. 이제 맵쌀을 먼저 갈아야지 되고요. 맵쌀에다가, 네. 그 다음 맵쌀을 이제 끓여서 죽을 만들다가, 그 다음에 잣을 넣는 거거든요.
1: 네.
0: 그래서 맵쌀, 불린 맵쌀을, 네. 동량의 물을 넣고 갈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불리는 건 어느 정도 불려주면 될까요?
0: 불리는 건 한 30분 정도 불리시면 30분 되고요.
1: 정도. 네,
0: 30분 정도.
1: 자, 한번 넣어볼게요. 네, 예. 아니 사실은 저도 네. 물론 삼계탕도 그렇고 근데 뭐 음식을 먹고 나서 항상 이 죽이 땡길 때가 있어요.
0: 맞아요. 예.
1: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샤브샤브 먹고 나서도 저는 죽 꼭 먹거든요.
0: 예.
1: 그래서 오늘도 이 삼계탕 먹고 나서 이 잣죽까지 먹고 나면 너무 네.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밥을 그러니까는 어떤 음식을 먹어도 예. 좀 전분이 탄수화물이 좀 들어가야 이제 든든하고 잘 먹었다 이런
1: 맞아요,
0: 느낌이
1: 맞아요.
0: 들잖아요. 지금 이제 쌀 불린 쌀하고 네? 이제 같은 양의 물을 넣어주세요.
1: 동량의 물을 넣으시고
0: 네, 물 넣고 이걸 이제 갈아주세요.
1: 아 잣은 안 넣고 네,
0: 따로 이제 같이 넣으면 분해되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쌀 따로 갈고 그 다음에 잣 네. 따로 갈도록 하겠습니다.
1: 자, 네. 이거 곱게 갈면 되나요?
0: 네, 곱게 갈아주세요.
1: 네.
0: 여기다 따라주세요.
1: 곱게 갈렸어요, 선생님.
0: 네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씹히는 맛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좀 거칠게 갈으셔도 되고요.
1: 네.
0: 요거 요거는 이제 곱게 이제 저희가 갈았고요.
1: 네.
0: 요거 이제 요렇게 준비해 놓고
1: 네.
0: 이제 잣을 갈도록 할게요.
1: 네,
0: 잣도 이제 여기다 놓으시고요.
1: 네.
0: 잣 동량으로 이제 고게 반 컵이거든요.
1: 네.
0: 반 컵에 물을 여기다 부어 주세요.
1: 이렇게 똑같이 동량으로.
0: 네. 예.
1: 근데
0: 거기다 조금 저 이렇게 예.
1: 조금
0: 예.
1: 덜
0: 이렇게 해서 네. 여기서 이제 갈아 주세요.
1: 네.
0: 네.
1: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따로 가는 이유가
0: 분리되기 때문에.
1: 분리되기 때문에.
0: 네, 여기 이제 지방이 들어 있으니까는
1: 네.
0: 이렇게 같이 끓이다 보면은 같이 하면 분리돼서 이제 네. 따로따로 갈아 줄 수 있는 거예요.
2: 자, 이제 다 갈린 것 같은데요.
0: 네. 그러면 이제 그거는 지금 이제 넣는 게 아니라
1: 네.
0: 이제 따로 요거를 먼저 끓인 다음에 이제 넣는 거예요.
1: 오, 알겠습니다.
0: 네. 얘를 자. 먼저 이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제 얼른 저어주셔야 돼.
1: 이렇게 하나 얼마나 저어주시면 될까요?
0: 얘가 이제 농도가 이제 되직해질 거거든요.
1: 네네.
0: 예, 지금 되직해지고 막 있어요. 예.
1: 네.
0: 예.
1: 선생님,
0: 네.
1: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네. 되직해졌어요. 농도가 났는데요.
0: 네.
1: 지금 아까 물을 붓고 한 몇 분 정도 저희가 끓인 거죠, 이렇게?
0: 이제 끓게 한 7분 뭐 이 정도는 끓이셔야 되고요.
1: 네.
0: 요거는 이제 죽이어도 밥하는 것처럼 끓으면은 불을 줄여갖고 좀 뜸을 들이는 것처럼 좀 한 1분 정도는 또 그냥 또 놔두셔야 돼요.
1: 네, 지금 네. 약불로 하고
0: 네.
1: 있고요.
0: 네. 끓으면 이제 얘를 불을 끄세요.
1: 아, 예, 이제 끕니다.
0: 불을 끄시고
1: 네.
0: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막 죽이 끓고 있을 때 센 불에 끓고 있을 때 잣갈 걸 누면 얘가 다 금방 다 퍼지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불을 끄고 이제 조금씩 얘를 천천히 조금씩 넣어주시면 돼요.
1: 아, 그럴까요? 네. 한 번에 다 끼얹는 게 아니네요.
0: 네, 이렇게 넣으시고 이렇게 좀 되직하잖아요, 이것도 그죠?
1: 네.
0: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1: 자, 두고 있을까요?
0: 네. 천천히 섞어주시면.
1: 네. 선생님, 예. 저도 잣죽을 아직 못 먹어봤는데
0: 네.
1: 잣죽의
0: 네.
1: 맛은 어떤지
0: 네.
1: 선생님 드셔보셨으니까.
0: 아, 뭐. 너무 고소하고
1: 예.
0: 먹고 나면 입안에 막 그 향이 예.
1: 그리고 저 무엇보다 속이
0: 예.
1: 너무 편안할 것 같아요.
0: 네, 속도 편안하고 소화도 너무 잘 되고
1: 네.
0: 그래서 이제 천천히 이제 이렇게 이제 섞어서 불 제가 이제 약하게 해놨어요.
1: 자, 이렇게 저희 또 네. 잣죽이 네. 완성이 됐고요.
0: 완성이 됐고요.
1: 옆에는 네. 또 맛있는
0: 네.
1: 삼계탕이
0: 예, 아이고
1: 우와,
0: 네.
1: 잘 익었어요.
0: 네.
1: 선생님, 50분 정도 저희가
0: 네.
1: 끓였는데
0: 예.
1: 완벽하게 익은 거죠.
0: 네. 이렇게 이제 젓가락으로 찔러봤을 때 이제
1: 네.
0: 핏물이 안 나오면은
1: 네.
0: 이렇게 핏물이 안 나오면은 그리고 이제 부드럽게 쏙 들어가잖아요.
1: 네.
0: 예. 그럼 이제 다 익은 거죠. 이렇게 부드럽게 되고.
1: 예.
0: 예.
1: 자,
0: 예.
1: 그럼 한번 옮겨서 담아볼까요,
0: 네.
1: 이제?
0: 담아볼게요. 네. 네. 담아보겠습니다.
1: 예. 이야. 아주 한 마리가 그냥 튼튼하게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이제 맛있는 약재에서 우려낸 국물을

0: 오늘의 요리, 자축 삼계탕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달걀 날개 끝부분과 꽁지 부분을 제거하고 내장과 기름도 제거한 뒤 물에 깨끗이 씻어주세요. 냄비에 물과 엄나무, 황기를 넣어 50분 정도 끓여줍니다. 황기와 엄나무는 전날 찬물에 담가놓고 끓이면 진한 맛이 더 잘 우러나와요. 닭 뱃속에 수삼, 밤, 마늘, 대추, 불린 찹쌀을 넣고 닭다리에 칼집을 넣어 다리를 꼬아주세요. 냄비에 닭을 넣은 뒤 끓인 밑국물을 붓고 50분 정도 끓여줍니다. 끓는 동안 믹서에 불린 맵쌀과 물을 넣어 곱게 갈아주세요. 믹서에 잣과 물도 따로 곱게 갈아줍니다. 잣과 맵쌀을 같이 갈면 잣기름이 나와 분리되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갈아주는 게 좋아요. 냄비에 간 맵쌀을 넣고 저어가며 끓이다가 간 잣을 나눠 넣어가며 섞어주세요. 마지막으로 뚝배기에 닭을 넣고 삼계탕 국물을 담은 뒤 잣죽을 담고 송송 썬 대파를 올리면 잣죽 삼계탕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연근은 조림 대신 새콤달콤한 피클로 만들면 밥뿐만 아니라 많은 요리에 곁들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동글동글 한 입에 쏙 즐길 수 있는 연근 피클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2: 네. 연근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매실을 같이 넣어서 이제 피클을 만들 거거든요. 네네. 레몬 들어가고 그다음에 생강, 그다음에 향긋한 깻잎이 들어갈 거예요.
1: 네. 네. 이렇게 재료가 준비됐고 네네. 선생님, 보통 우리가 이 피클을 만들 때 물을 사용하는데 네네. 선생님은 조금 특별한 물을 사용하신다고요?
2: 네네. 제가 다시마 우린물을 네. 감칠맛이 최고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거의 이제 음식 할 때 이렇게 다시마 우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1: 자, 거기에 또 이건 뭐죠, 선생님?
2: 요거는 피클 만들 때 들어가는 네. 이제 향신 피클링 스파이스라고 하고요. 네. 여기는 이제 뭐 겨자 씨드 들어가고 통후추, 네. 뭐 정향, 뭐 계피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서 한 가지만 들어간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향이 네. 독특한 향이 나면서 아주 뒤끝이 깔끔한 요런 피클이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근데 그게 이제 없을 때는 네. 이렇게 여러 가지가 들어간 피클링 스파이스가 없을 때는 그냥 통후추하고 월계수잎 요 정도만 넣으셔도 괜찮습니다.
1: 네. 네. 자, 비주얼은 물론 맛까지 상큼해서 계속 입으로 들어가는 연근 피클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2: 네. 그러면 이제 연근을 네.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니까요.
2: 연근이 이제 요즘 이제 햇 연근이 막 나왔어요.
1: 맞아요, 맞아요. 네.
2: 이제 보통 조림 같은 거 하고 그럴 때는 약간 도톰하게 썰는데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이제 피클 할 때는 너무 두껍지 않게 얄팍하게 썰어주시면 돼요.
1: 저도 연근 원래 잘 안 좋아하는데 네. 이렇게 연근 피클은 진짜 찾아먹게 되더라고요.
2: 네. 이렇게 이제 썰어가지고 예. 썰어서 이제 데치도록 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분이 많이 나와요 이게요.
1: 맞아요.
2: 그래서 전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한번 이렇게 물에다 담궈놨다 전분이 좀 빠지면 예. 이걸 이제 한번 데치도록 하겠습니다.
1: 선생님 한번 네. 데치는 이유는 뭐예요?
2: 데치면 이제 떫은 맛이 나거든요 얘가요. 예. 떫은 맛도 제거해주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연근에 전분이 많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걸 그냥 담그면 굉장히 뻣뻣한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전분을 한번 익혀주는 거죠. 살짝 익혀주면은 아주 부드럽게 예. 연근이 부드러워져요.
1: 그래서 저희가 끓는 물에 지금 넣었죠.
2: 네네.
1: 네. 이건 뭐예요, 선생님?
2: 식초거든요. 식초를 예. 조금 이렇게 넣어주세요.
1: 오, 식초를 그래. 넣으면 조금 달라지나요? 네.
2: 식초를 넣어야 떫은 맛이 더 없어져요.
1: 아, 네. 연근 특유의 그 약간 떫은 맛이 있긴 한데 네. 그걸 식초가 이제 잡아준다는 거죠?
2: 네. 그것도 잡아주고 그다음에 색깔이 변하지가 않아요. 깨끗한, 아, 예. 깨끗한 이런 색깔로 되거든요. 예. 여기서 너무 많이 익혀주지는 않고요. 겉에 있는 전분이 그냥 응고된데 이렇게 이제 익는다 요 정도까지만 예.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건지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네. 넣은 후에 한 30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2: 예. 그러니까 길어야 1분 내로 이제 하시면 돼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찬물에다가 네. 이렇게 이제 헹궈주세요.
1: 자, 한번 헹궈볼게요. 네. 자, 장아찌 네. 절인 물이 중요하듯이.
2: 네네네. 네, 네.
1: 자, 네. 오늘 특별한 재료를 준비하셨는데 다시 국물을 준비하셨어요.
2: 네. 이제 다시마 네. 저기 밑국물 네. 준비했고요. 요거 넣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설탕 넣고요.
1: 네.
2: 설탕 넣고
1: 요거 이제 불 끈 상태에서 하는 건가요?
2: 이제 불 제가 이제 올려

0: 될 거예요.
1: 살짝 올리면서.
0: 그다음에 이제 소금이 들어가는데 요, 네. 여기 들어가는 거죠. 될 수 있으면.
1: 네.
0: 천일염 굵은 소금 예.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1: 한번 녹여보겠습니다. 네.
0: 그럼 금방 녹거든요.
1: 네.
0: 예. 이렇게 녹으면 이제 끓으면 네. 끓으면 식초 넣고 네네. 이렇게 이제 해갖고 이제 끓으면
1: 네.
0: 끓으면 이제 식초를 넣어주세요. 식초를 넣어주시고요.
1: 어느 정도 끓었을 때 네. 넣어주시고.
0: 넣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얘가 끓기 시작하면은 끓기 네. 시작하면은 피클링 스파이스를 넣어주세요. 넣어주시고 월계수잎도 이제 같이 넣어주세요.
1: 네. 네
0: 월계수잎을 넣어주시고
1: 네.
0: 그다음에 이제 불을 이렇게 꺼주세요.
1: 네. 네.
0: 끄고 한김 나가면 뜨거울 때 버실 거예요.
1: 아, 한김 네. 나가면.
0: 네. 그럼
1: 자 이렇게 이제 네. 끓었고요.
0: 네.
1: 자, 이제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0: 네. 네. 여기다가 이제 지금 이제 물기가 빠졌잖아요.
1: 네.
0: 이제 통에다 담으세요.
1: 진짜 간단해요. 그냥 연근 썰기만 했죠, 저희가. 한번 데치고.
0: 맞아요.
1: 식초 네. 넣고.
0: 네. 이렇게 하고 이제 중간에 이제 네. 레몬 이제 이렇게 한 개.
1: 중간중간.
0: 네, 깻잎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실.
1: 매실도 넣어볼게요.
0: 예. 요거는 3년 된 매실이거든요.
1: 아.
0: 예. 그런데도 저... 아삭아삭해요.
1: 어. 이 아삭아삭함이 중요해요, 선생님.
0: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넣고
1: 네.
0: 나머지를 이제 좀 넣게 넣어주세요.
1: 네. 아까처럼
0: 네. 레몬도 넣어주시고
1: 예.
0: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생강 있었잖아요. 생강도 같이 넣어주시고 그다음 깻잎 넣어주시고
1: 예.
0: 그다음에 매실.
1: 매실 이 중간 중간 또 매실 씹으면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겠어요, 선생님.
0: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만들어 놓으시면 활용도가 되게 많아 잘 어울려요.
1: 맞아요.
0: 네 단초물을 붓도록 하겠습니다.
1: 제가 부어볼까요, 그럼?
0: 네, 네.
1: 근데 이렇게 뜨거울 때 붓는 네. 이유는 뭐예요? 네.
0: 뜨거울 때 부면은 이렇게 채소에는 이렇게 무르게 하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1: 네네.
0: 예, 그래서 이렇게 뜨겁게 넣어주면 그 무르게 하는 효소가 활성을 못해,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뜨거울 때 버주는 거예요.
1: 오히려 더 아삭하겠네요?
0: 네. 이게 이제 다 식으면 이제 뚜껑을 닫고 예. 이제 시원한데 냉장고에다가 보관하셨다가 드시면 되고요.
1: 네.
0: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한번 데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바로 오늘부터 드셔도 돼요. 오늘부터 드셔도 되고 냉장고에 보관하셔서 아마 석 달 까지도 세 달 뭐 이렇게까지도 드실 수가 있으니까는
1: 네?
0: 만드실 때 넉넉히 만드시면 좋고요.
1: 네.
0: 그다음에 이 용기는 뜨거운 걸 넣어도 되는 용기이기 때문에
1: 네.
0: 이제 여기다가 이제 한 거고요.
1: 용기
0: 이제
1: 하시고
0: 예, 미리 이제 만들어 놓은 거.
1: 네네. 자 한번 열어볼게요.
0: 네.
1: 자, 와.
0: 지금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예. 똑같이 이렇게 담갔어도 지금 물이 조금 이 정도 안 잠겼잖아요.
1: 예.
0: 시간 지나면 또 이제 다 잠겨 이게.
1: 어, 그러게요.
0: 네.
1: 물도 좀 덜 생기고 그리고 선생님.
0: 네.
1: 그리고 색깔이 갈변하지도 않고
0: 네.
1: 아삭거리는 식감이 살아 있는 것 같아요.
0: 네. 살아 있어요, 이게 아삭아삭해요. 네.
1: 야. 아니 색깔도 약간 누렇게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0: 네.
1: 전혀 아니네요, 선생님. 네.
0: 변하지 않아요.
1: 예.
0: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실하고 같이 드시면 좋고요.
1: 예?
0: 네. 그래서 이렇게.
1: 오, 되게 기존에 먹었던 피클과 좀 다른 느낌이에요.
0: 그러니까 이런 피클 같은 거는
1: 예.
0: 신맛이 들어가잖아요. 시고 달콤한 거기
1: 네,
0: 때문에
1: 네.
0: 많이 짜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1: 간을 네. 너무 세게 안 하셔도 된다.
0: 네, 네, 네.
1: 이 더운 여름에 네. 아주 차게 해서 먹어도 맛있을 것 같습니다.
0: 시원하게 이제 차갑게 해야 맛있죠.
1: 그렇죠?
0: 예, 예.
1: 네, 이렇게 새콤달콤 맛있는 연근 피클이 완성됐습니다.
2: 연근 피클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연근을 얄팍하게 썬 뒤 찬물에 담가주세요. 끓는 물에 연근과 식초를 넣어 1분 정도 데친 뒤 찬물에 헹구고 물기를 제거해줍니다. 냄비에 다시마 물, 설탕, 소금을 넣어 녹여주세요. 그런 다음 식초, 피클링 스파이스, 월계수잎을 넣고 끓으면 불을 꺼줍니다. 밀폐용기에 연근, 레몬, 깻잎, 매실 절임, 생강을 켜켜이 쌓은 뒤 끓인 단촛물을 부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연근 피클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은 구수한 된장 양념에 자글자글 졸여 침샘 자극하는 호박 된장 지짐이부터 향도 좋고 맛도 좋은 건강 만점 더덕 장아찌까지 한식 요리의 교과서 박영란 요리연구가의 품격 있는 한식 레시피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리자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오리고기 세트를 드립니다.

0: 이건 선포해야 하는데 한꺼번에 두 마리를 못 자니까 이장님이랑 삼평이를 동시에 못 하잖아. 내 역할은 많은데 난 하나니까.
1: 여기 지롱 까꿍.
2: 오, 내 사보다 커. 인부는 못 지나가. 사는 사보다 작아. 난 쉽게 지나갈 수 있어. 선덕이 일은 바로 사. 우린 쉽게 통과할 수 있어.
1: 2더하기는 바로 4.
3: 둘과 둘로 나뉘지.
1: 까꿍, 우린 내 뒤에 멋진.
4: 우린 같은 모양 아무도 못 찾아.
5: 나 어디 갔지? 어서 힌트 좀 줘.
1: 여기 지롱 까꿍.
2: 여기 지롱 까꿍. 나보다 큰 친구야 날 숨겨줘. 네 모양을 바꿔서라도 작은 친구 뒤는 바로 들켜요. 아무리 모양을 바꿔도
5: 아침 내는 내게 너무 작아.

0: 힌트를 못 찾아.
1: 다 어디 갔지? 어서 힌트 좀 줘.
0: 여기 지롱 까꿍.
2: 여기 지롱 까꿍.
0: 4는 6번까지 나을 수 없어.
2: 그냥 포기해 버릴까봐. 파리 한번 도와줄게.
0: 6은 몰래 지켜보고. 까꿍, 난 네 뒤에 숨었지. 다리 더 크니까
2: 아무도 못 찾아.
3: 다 어디 갔지? 어서 힌트 좀 줘.
0: 여기 지롱 까꿍.
2: 여기 지롱 까꿍.
4: 힐은 키가 작고
5: 블록수가 적고
4: 크기가 작아.

0: 10은 키가 크고
1: 블록수가 많고
2: 크기가 커
0: 10은 키가 커
1: 9는 키가 커
2: 8은 키가 커
3: 7보다
0: 6은 키가 커
4: 5는 키가 커
2: 4는 키가 커
0: 3보다

뜨뜨뜨뜨.

want Dolly to get wet.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부위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

여기 있었구나.

친구잖아. 고양이야, 우리 친구 하는 거 어때? 어서 반갑게 인사해.

0: 저기 공아, 고양이한테 인사하러 같이 가자.
1: 싫은가 본데.

먹기 싫은데?

Yeah!

근데 고마, 이제 잘 시간 아니야? 그럼 난 이만 가볼게. 공 좀 줄래? 와! 좋아! 그럼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갈게!

못해서 무서워 잠 못 자 이불 속에 꼭꼭 숨어

요정이 고슴도치를 척하고 있네.

짐 여정아! 곰마, 우리 잠깐 밖에서 놀까? 같이 놀래?

조용히, 곰이 자고 있으니까 발소리 내지 말고.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히말라야의 예티 구조대.
1: 예티들아, 거대한 눈보라가 덮치는 바람에 히말라야 곳곳에서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어. 우리가 파리와르탄 코샤티를 만들어보자. 네팔어로 변화의 힘을 만들자는 뜻이야. 할 수 있겠어? 좋았어. 다들 필요한 장비 챙기고 출동 준비해. 어? 얘들아. 안돼. 진정해 얘들아. 하나씩 천천히 옮겨야 해. 알았지? 정말 예티들이 해낼 수 있을까?
2: 도와줘! 가방이 아래로 떨어졌어! 이쪽이야!
3: 여기 갇혔어!
1: 준비됐지?
4: 한 발자국 못 붙겠어.
1: 걱정 마세요. 예티 구조대와 제가 지금 바로 구해드릴게요. 구조용 에어슬라이드 발사! 이걸 타고 아래로 내려가세요.
4: 고맙구나.
1: 얘들아, 그건 좀 너무 과한 것 같은데.
4: 난 다리만 다쳤는데.
2: 얘들아, 저기 떨어져 있는 가방도 좀 주워줄 수 있어?
1: 제가 한번 볼게요. 오, 그 아래쪽에 있네. 그치만 걱정 마세요. 구조용 루프 액션! 얘들아, 실력을 보여줘.

0: 정말 최고야.
1: 천만에요.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0: 그럴게.
1: 다음 구조 임무를 실행하러 가볼까? 말라이버 차오!
2: 도와줘!
1: 걱정 마세요! 저희가 왔어요! 얘들아, 다리 기둥을 꼭 붙잡고 있어! 이제 안전하니까 다리 끝까지 천천히 조심해서 걸어가기만 하세요. 알았어.
3: 내 데이터에 따르면 히말라야에 이렇게 강력한 눈보라가 덮친 건 처음이야. 우주파동이 영향을 미쳤나 봐.
4: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서두르자. 어? 무슨 일이야, 맥스?
3: 아, 앞으로 갈 수가 없어. 바퀴가 눈에 빠졌어.
4: 어, 안 돼. 어떡하지? 아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3: 아, 그렇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는지 찾아볼게.

0: 전원 타이어 모드 작동! 됐어! 문제 해결!
1: 이 조그만 예티들이랑 영웅 놀이 중이었어? 정말 웃기네!
2: 골든보이! 도와줄 생각 없으면 방해하지 말고 그냥 가!
1: 됐고! 너희가 진짜 영웅이라면 증명해봐! 골든 주먹! 가라!
3: 도와줘! 질타, 괜찮니?
2: 골든보이 그만해! 장난할 때가 아니라고! 구중루프 액션!
1: 그렇게는 안 되지! 자! 어때? 좀 어지럽지? 성가신 꼬만 녀석들! 거기 있어!
2: 골든보이! 그만해! 자꾸 문제 일으키지 마!
1: 이제 슈퍼윙스의 시대는 끝난 것 같은데?
2: 이거 풀어줘!
4: 그만 멈춰, 골든보이!
1: 이제 오는 거야? 꽤 오래 걸렸네.
4: 지금 당장 아리를 풀어줘!
1: 싫다면 골든 주먹 했다!
4: 구해줄게, 아리!
1: 너무 느리잖아!
2: 도와줘!
3: 거기, 서둘러줘!
4: 하지만 난 지금...
1: 지금 친구를 구하기 위해 저 가족을 포기하겠다는 거야? 영웅이 그래도 되는 건가? 완전 자격 미달 같은데...
2: 후기, 난 신경 쓸 거 없어! 지타 가족부터 구해!
1: 아니, 넌 아무도 못 구할걸?
4: 하지만 아리, 너도 지금 위험해!

0: 정말 귀찮게 하네. 저리 떠나자.
1: 잡았다. 골든보이, 넌 내가 상대해주겠다.
0: 나도 원하던 바야.
1: 얘들아, 우린 우리 할 일을 하자. 구중 튜브 액션.
2: 준비됐어?
1: 좋아요.
0: 정말 잘했어, 아리.
1: 다친 데는 없어요?
2: 우린 괜찮아. 정말 고맙구나.
1: 포기는 어떡하지? 너무 걱정돼.
3: 겨우 이게 다야, 골든보이?
0: 그럴 리가 없지. 난 무적이라고.
4: 여긴 안전해, 아리. 가서 호기를 도와줘.
1: 알았어.
0: 뭐해? 어서 덤벼. 설마 무서운 거야? 골든 주먹 가라.
3: 이 주먹은 날 맞추기엔 너무 느려.
0: 너 당장 거기 앉아. 채. 계속 도망칠 수는 없을게.
3: 두고 보자고. 어? 와!
0: 저런 막다른 길이네. 이제 끝내줄게. 골든 주먹 발사!
3: 포기! 섀도우 스피드!
0: 말도 안 돼. 어?
1: 그러고도 골든보이는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3: 안타깝지만 예전보다 훨씬 강력해졌으니 돌아올 거야. 틀림없어.
1: 예티들아, 너희 오늘 정말 최고였어. 이제 너희는 진정한 구조 영웅이야.
3: 그래서 보답으로 너희를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할게. 익스.

0: 또 왔어! 이건 너희가 당당하게 얻어낸 슈퍼윙스 볼이야. 여기 받아.
1: 와, 하늘이 맑아졌어.
0: 야호, 좋았어. 우후! 어? 도니? 무슨 일 있어?
2: 안녕, 호기. 일본에서 문제가 생겼어. 지난밤 사이에 거대한 로봇이 완전히 분해됐어. 와줄 수 있어?
0: 당연하지. 지금 바로 갈게.
1: 이번엔 일본이야? 일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0: 세계 곳곳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아리, 우리 힘을 합쳐서 같이 해결해 볼래?
1: 어? 정말? 얘들아, 그동안 훈련 많이 했으니까 이제 히말라야 구조 임무는 너희끼리 할 수 있지? 좋았어. 너희만 믿을게.
0: 다음 목적지는 일본. 다들 준비됐지?
3: 당연하지. 일본으로 출발.
4: 아직 끝나지 않았어, 슈퍼윙스.

0: 내비 분수 동전 실종 사건.
1: 거기?
0: 어? 봉반장이네.
1: 트레비 분수의 동전들이 모두 사라졌어. 도움이 필요해.
0: 지금 바로 갈게.
2: 좋았어. 꽉 잡아 호기. 사람들의 소원이 담긴 동전을 찾으러 출발.
3: 무슨 일이야?
4: 어디로 간 거지?
3: 동전이 다 어디 간 거야?
1: 누가 신고하셨죠?
5: 나야. 내가 있어.
1: 잘했어. 이제 나한테 맡겨. 아, 흔적도 없이 싹 사라져버렸네. 어젯밤까지 동전이 있는 걸 봤다고?
5: 응. 어제 소원을 빌려왔었거든.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와보니까 동전이 하나도 없었어.
1: 멈춰! 여긴 들어오면 안 돼.
2: 미안해. 동전이 없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오느라.
1: 그걸 어떻게 알고 온 거지? 혹시 네가 가져간 건 아니고?
2: 아니야, 난 안 그랬어.
0: 봉반장, 맥스는 범인이 아니야.
5: 안녕, 동전이 없어졌다고 해서 도와주러 왔어.
1: 거기, 아리, 와줬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아주 어려운 사건이야.
5: 어?
1: 동전의 흔적이 전혀 안 보여.
0: 이거 아무래도 또 골든보이가 장난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5: 골든보이가 강력한 힘을 갖게 된 후로 전 세계에서 이상한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
1: 얘들아, 증거도 없이 섣불리 결론부터 내리면 안 돼. 먼저 제대로 된 증거를 찾아보자.
5: 잠깐! 나도 수사하는 거 도와주고 싶어.
1: 그건 곤란해. 경찰 수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아빠도 허락 안 하실 거야. 그렇죠?
6: 괜찮을 것 같은데. 지지는 집에서도 물건을 아주 잘 찾거든.
1: 네?
0: 사건을 빨리 해결해야 하잖아. 지지는 로마에 사니까 로마에 대해 잘 알 거고 그만큼 도움이 될 거야.
1: 알았어, 알았어. 장난치면 안 돼. 알았지?
5: 그럼 진지하게 수사에 임할게. 아빠, 다녀올 테니 집에서 기다려주세요.
6: 알았다. 조심하렴.
1: 이 만능 도구에는 돋보기가 달려있어. 이걸 이용해서 증거를 찾아봐.
5: 네, 반장님. 샅샅이 살펴서 꼭 증거를 찾을게.
1: 어? 슈퍼윙스, 장난 그만. 얼른 증거를 찾아와.
7: 예, 반장님.
1: 괜찮아, 지지?
5: 이거 봐! 이런 걸 찾았어! 금화야!
0: 금화라니! 역시 골든보이가 범인이었어!
1: 단정하긴 일러.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5: 하지만 이 금화, 진짜 수상한 느낌이 드는걸?
1: 경찰 수사의 첫 번째 원칙을 알려주지. 절대 느낌만으로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 법이야.
5: 알겠습니다, 반장님.
1: 허기, 아리,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봐.
5: 우리만 믿어.
1: 지지, 맥스, 나랑 증거를 찾으러 가자.
7: 좋았어. 그럼 수사 시작.
0: 실례합니다. 어제

0: 이거 봐. 동전이 한쪽을 향하고 있어.
1: 어? 저기 동전이다. 지지, 잘했어.
2: 야호! 동전을 찾았다.
1: 이제 이 동전들을 트레비 분수에 되돌려 놓자.
3: 그거 내려놔, 봉반장. 그 동전은 가져갈 수 없어.
1: 골든보이, 역시 네가 훔친 거였구나.
3: 그냥 옮겨놓은 것뿐이야. 내 소원 동전만 남겨둬야 하니까.
2: 네 소원이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들 소원도 똑같이 중요해.
1: 이 동전들은 분수에 되돌려 놓을 거야.
3: 하, 그렇게는 안 되지. 나 그 골든 주먹 가라.
1: 아, 안 돼. 돌려줘, 골든보이.
3: 그렇게 원한다면 직접 와서 가져가 봐.
2: 우리도 가서 도와줘야 해. 따라잡아줘.
3: 알았어. 꽉 잡아치지.
4: 여기저기 물어봤는데도 단서를 전혀 찾지 못했어.
1: 멈춰.
2: 어?
1: 당장 거기서, 골든보이.
4: 동반장, 어서 잡자, 골든보이야.
3: 혹이란 아리까지. 일이 더 재밌어지는데. 여기 내 선물이야. 치, 그럼 이건 어때?
4: 아리!
3: 느림보 녀석들.
4: 느림보는 너지. 잡았다.
3: 이건 뭐야?
1: 항복하라.
3: 항복? 누가 항복하는지 보자고. 자. 잘 가, 슈퍼 윙스. 다크 골든 타이탄. 벌써 포기하는 거야? 너흰 항복이 빠르구나.
4: 슈퍼윙스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 포기 섀도우 스피드.
3: 어? 가라, 다크 골든 타이탄. 내가 동전을 넘겨줄 것 같아. 다크 골든 임팩트. 이거야, 받아. 다크 골든 주먹, 주머니를 가져와. 이제 이 동전은 전부 내 거야. 승리의 기념으로 내가 가질게.
4: 그래, 마음껏 웃어, 골든보이. 마지막에 웃는 건 우리가 될 테니까.
3: 오늘의 승자는 바로 나.
5: 환영합니다, 골든보이 주인님.
3: 드디어 슈퍼윙스를 이겼어, 골든 AI. 트랩이 분수에서 소원을 빌었더니 진짜로 이루어졌어. 하, 이거 봐. 어? 왜 이렇게 가볍지? 어? 이게 뭐야? 동전이 어디로 간 거지? 어떻게 된 거야? 슈퍼윙스!
4: 어떡하지? 골든보이가 포기를 안 하네. 어? 지지, 맥스!
6: 포기!
4: 지지, 골든보이를 속일 방법이 없을까?
2: 좋은 생각이 있어. 이 주머니를 그렇게 원한다면 넘겨주자고.
4: 아하! 좋은 생각이야!
2: 행운을 빌어!

0: 최고의 장면인데.
1: 좋았어.
0: 동전 되찾기 작전
1: 성공.
2: 지지, 네 덕분에 문제를 해결했어. 그래서 널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0: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 내가?
2: 그래, 넌 충분히 자격이 있어. 맥스, 준비됐어?
3: 물론이지. 조금만 기다려, 지지.

어? 경찰 방패. 박대 직선.

0: 여기 너만의 특별한 슈퍼윙스몰이야.
1: 우와, 경찰 배지잖아. 내 소원이 이루어졌어. 어제 경찰이 되고 싶다고 빌었거든.
2: 지지, 이제 네가 트레비 본수를 지켜줘.
1: 네, 알겠습니다, 본반장님.
3: 버키, 지금 쫓기고 있어. 도와줘.
0: 버키, 버키한테 무슨 일이 생겼나 봐. 가서 도와줘야 해.
1: 안녕. 갈게.
4: 그럼 출발해볼까? 버키를 만나러 브라질로 출동!

0: 해마다 10명 가까이 목숨을 잃는 벌쏘임 사고. 벌의 활동이 왕성해지는 7월부터 9월까지는 1년 중 벌쏘임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며 피해 사고도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요. 벌쏘임 사고는 예방과 더불어 사고 이후 대처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벌쏘임 사고 시 다음과 같이 대처하세요. 첫째, 벌집을 건드렸다면 벌집에서 2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즉시 대피합니다. 둘째, 벌에게 쏘였다면 카드 등을 이용해 벌침을 긁어내듯 제거합니다. 셋째, 벌에 쏘인 상처는 깨끗한 물과 비누로 씻고 얼음 주머니 등을 이용해 진정시킵니다. 넷째, 검증되지 않은 민간요법은 따라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벌쏘임 사고 후 무증상 시에도 1시간 이내로 병원에 방문합니다. 안전한 야외 활동을 위한 벌쏘임 사고 대처 요령. 꼭 기억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세요.
1: 황소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성기관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3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2: 모두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조그마왕에게 암흑보석을 넘긴 사람. 뒤늦게 조그마왕의 속셈을 눈치채고 아웅다웅 쟁탈전을 벌였는데, 맙소사, 암흑보석이 반쪽이 됐지 뭐야? 이대로 괜찮은 걸까? 구화, 사랑이를 사랑해.
3: 진데 없는 거지?
4: 아, 네네, 괜찮아요. 그런데
5: 번개쌤은 어딨지?
4: 근데 사랑아, 너 머리가 왜 그래? 또 누구랑 싸운 거야?
6: 또라니? 아, 됐고, 번개쌤, 한번개쌤 어딨어?
3: 어휴, 우리 사랑이 찾으러 나갔지. 너 사랑, 혼자서 밖에 나가면 절대 안 돼요, 알았죠? 자자, 사랑이도 돌아왔으니까 우리 사랑이와 태평이의 생일 파티를 다시 시작해볼까요?
7: 네!
3: 좋았어! 뿌뿌뿌! 드디어 선물 주기 시간이에요. 만들기 시간에 완성한 선물들 다 가져왔죠?
7: 네!
5: 태평이 선물 안 가져갔다. 봉기민한테 복수할 생각만 하느라 깜빡했네.
7: 여기 선물.
8: 나도 사랑이 선물.
3: 오, 너무나 아름다운 순간이에요.
9: 자, 할 수 없지. 한 번만 더 암흑보석이 힘을 빌리자. 아, 태평이가 좋아하는 지렁이 모양 젤리. 그거 만들어줘.
2: 사람 어딨니?
5: 번개.
2: 네, 번개 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10: 번개맨, 암흑보석의 움직임이 두 곳에서 감지됐다.
2: 예? 두 곳이요?
10: 하나는 지구로 이동했는데 다른 하나는 암흑포털에 남아있는 것 같아. 아직 정확한 위치를 모르니 일단 지구로 가라, 번개맨.
2: 네, 알겠습니다.

0: 우리 오빠.
1: 돌려요? 뭘?
2: 돌려놔! 돌려놔! 돌려놔! 돌려놔! 이렇게요?
0: 아까 찍은 영상을 돌려!
1: 네!
0: 멈춰, 스톱! 학대. 역시, 대중머리는 믿을 게 못돼. 불쌍히 여겨 거두어줬구만. 박사, 데려와! 사실대로 말하랄지! 아무보사. 저 지구 꼬맹이에게 밀어준 거 맞지?
3: 맞지?
2: 아닙니다. 아니 제가 왜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0: 이렇게 증거가 있는데 뻔뻔하게 거짓말하는 거 보라지. 좋아. 그렇게 나온다면 그 벌을 줄 수밖에 없지.
2: 제발 제발 그 벌만은 설마 그 벌이라면
1: 너무 무서워서 결국 울면서 진실을 말하게 되는
3: 벽보고 생각해자 앉아있기 너무 무시무시하지
1: 무시무시하다 무시무시한
4: 무시무시하다
1: 무시무시한
4: 무시무시한
5: 사랑이가 준비한 태평이 선물은 뭘까? 빨리 보여줘, 사랑아.
6: 아빠. 태평아, 생일 축하해.
7: 네가 좋아하는 거야. 어서 열어봐.
8: 오, 땡큐.
9: 혹시 내가 좋아하는 지렁이 젤리?
8: 그 아니라 진짜 지렁이잖아.
10: 네.
6: 지렁이는 흙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자연의 친구야. 잘 봐. 귀엽지?
8: 귀여워. 야, 노사랑. 그럼 너무하잖아. 지렁이가 선물이야?
6: 아니, 그게 아니다. 내 선물은 진짜 지렁이가 아니고. 암흑보석이 번호도 쪼개져서 고장났나? 아, 어떡해.
2: 사랑 친구와
6: 허몽드 쌤
11: 미안하다.
6: 뭐가요? 허몽드 쌤한테
11: 거짓말쟁이라고 한가?
6: 네. 그리고 악당 배신자 한 것도요.
11: 그래. 선생님도 미안해. 사랑이 마음보다 암흑보석을 더 챙겼네. 아, 근데 사랑아, 어디 갔었니?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6: 아니. 모두의 사랑을 받게 해주는 보석을 주겠다고 해서 지하 본부 나는 데 갔는데요.
11: 잠깐. 어디? 지하 본부?
6: 네. 암흑포털. 지하 본부?
11: 거기 누가 있었는지 그리고 뭘 보고 들었는지 말해줄 수 있겠어?
6: 네네. 뭐였냐면요.

0: 그랬어요.
1: 뭐? 그러니까 조그마왕이란 녀석이 암흑보석검을 만들고 있었다고?
0: 네, 거기다 암흑보석만 끼우면 우주를 정복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1: 우주 정복? 그래서 그 녀석들이 암흑보석을 그렇게 뺏으려 했구나.
0: 근데 하본개쌤 머리가...
2: 사랑합니다, 조그마.
1: 머리? 왜 또 뭐? 왜?
0: 지하본부에서 본 어떤 아저씨랑 머리가 똑같네요.
1: 내 머리랑 똑같다고? 그래! 이 머리가 이게 되게 세련된 머리라니까! 충분히 따라할 수 있지.
0: 그 머리를요?
1: 아무튼 사랑 친구, 걱정 마. 조그마 왕 내가 꼭 찾아낼게. 알았지?
0: 네.
3: 위키폰만 있으면 지하본부 주소쯤이야.
1: 자, 암흑포털 지하... 아니 지하본부. 검색.
3: 조그마왕 저 녀석, 옛날부터 우주를 정복하겠다고 큰소리 뻥뻥 쳤다고. 알지 모르지라는 도둑이랑 갑자기 사라지더니 지하에 숨어 있을 줄이야.

0: 드디어 찾았다. 너 최고의 친구야. 최고. 번개 대장님, 저그 마음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제가 가서 암흑보석과 암흑보석검을 회수해야겠습니다. 좋아. 출동!
1: 이번에도 우리 같이 지구를, 아니 우주를 지키는 거야.
0: 저, 핑키? 너에겐 아주 중요한 일이 남아있어.
2: 어? 봉개맨! 어디 가요?
0: 사랑친구. 내가 어제 말했지?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지하본부로 가서 암흑보석을 가지고 올 거야.
2: 그러면 암흑보석관 왕상도 맞고 봉기유치원도 지킬 수 있는 거죠?
0: 그럼. 그리고 사랑이는 이 친구가 지켜줄 거야.
2: 핑키요?
1: 사랑아, 안녕.
2: 네가 지금 말한 거야?
1: 말하는 게 처음 봐?
2: 당연하지. 어디서 소리 나는 거야?
1: 야, 어딜 만져!
0: 핑키는 마법도 쓸 수 있다고.
2: 마법이요?
0: 응.
1: 그러니까 걱정 못 들어 매셔.
2: 우와. 저도 줄 게 있어요, 번개맨.
0: 이건 사랑이가 가지고 있어.
2: 제가요?
0: 응.
2: 그래도 어떡해. 저 때문에 다 엉망이 된걸요.
0: 아니, 용감하고 씩씩한 사랑이 덕분에 조그마왕이 어디 있는지 알게 됐는 걸. 이 암흑보석도 끝까지 잘 지킬 거라 난 믿어.
2: 네, 잘 지키고 있을게요. 그리고 저도 번개맨 믿어요.
0: 고맙다. 금방 다녀올게.
1: 행운을 빈다, 번개맨.
2: 번개맨, 암흑보석 반쪽 꼭 찾아서 돌아와야 해요.

0: 사랑 친구 안녕. 나도 생일 선물을 준비했어.
1: 어?
0: 아 이거 가짜 아니야 진짜야. 사랑이 어떤 점이 제일 좋아?
1: 사랑이요?
2: 운동 잘하는 거예요. 솔직한 거, 당당한 게 뭐 있어요?
1: 사랑이요? 안 이뻐진 거? 귀엽다고나 할까?
2: 이름이요.
0: 이름?
1: 네, 노사랑.
2: 사랑이 이름이... 이름이 예뻐요!
0: 어? 사랑아, 잘 봤지? 친구들이 이렇게 널 좋아하네. 안녕.
2: 얘들아, 한봉개쌤, 나도 좋아해.

0: 크기가 마음대로 크마크마봉.
1: 부메랑으로 유 우유 샤워.

0: 요 요리 야 야구 자 헛 여 여우
1: 오 야
2: 야영사 훈련 중이구나.
1: 야영사는 좋겠다. 야, 여, 요, 유가 들어간 글자는 천지가 많이 파괴 안 하잖아.
3: 좋은 건가?
1: 당연히 좋은 거지. 부럽다.
2: 그만 갈까? 응? 훈련해?
1: 왜 벌써 가?
2: 빨리 와.
3: 나도 글자를 더 많이 만들고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아쉬워.
4: 무슨 소리? 야영사의 활약상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3: 정말요? 감사해요, 대왕별님.
5: 우와, 빵 맛있겠다. 오, 근데 이게 더 크네. 크기가 큰 빵은 아
6: 내 거.
5: 맨날 큰 빵은 천지 대장님이 먹고 난 맨날 작은 빵만 주고 너무해요 정말.
6: 내 것도 더 크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야.
5: 어?
6: 거지다. 빵이 거지다.
5: 어?
6: 어, 크기라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군.
7: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6: 미음, 아, 마, 이응, 으, 미음, 디귿, 에, 대, 릴, 오, 로. 마음대로. 크기가 마음대로.
7: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6: 크기 글자를 파괴해 만든 장치. 크기를 마음대로 바꾸는 흐마흐마봉이지.
5: 우와! 이게 대장님이 말씀하신 흐마흐마봉인가? 우와! 우와!
1: 야영사, 아까는 내가 좀
4: 한글 용사 아이야.
1: 대왕별님,
4: 천지가 또 한글을 파괴했어요. 지금 바로 출동해서 키읔과 기역이 들어간 글자를 찾으세요.
8: 키읔과 기역이 들어간 글자라면
1: 이번엔 야, 여, 요, 유가 들어가지 않을까? 시원한 물 마실 때 캬! 아니면 전원을 켜! 아니면 큐! 아니면 그 귀여울 때 내는 큐!
3: 이용사 그만해.
1: 아니면
8: 코끼임! 코끼임은 잘 나온데? 아니면 큰 길.
2: 아, 커다란 길, 큰 길. 내가 큰 길로 나가볼게. 기엇.
5: 작다로 돌리고 쏘면 크기가 작아지지. 뿅. 크다로 돌리고 쏘면 크기가 커지지. 뿅.
2: 어? 개벽?
5: 크기를 마음대로 크마크마봄. 한글의 파괴에서 만든 크마크마봄 너무 좋아.
2: 크마크마봄? 아, 키읔과 기억이 들어간 글자 크기였어. 크기 글자를 파괴해 이상한 무기를 만든 것 같아.
3: 크기?
2: 어서 이쪽으로 출동해.
1: 알았어, 아영사.
8: 어서 변신하자. 좋아.
9: 자음 모음 변신.
5: 크기가 커져라. 뿅.
8: 이게 다 무슨 일이야?
2: 저 이상한 무기로 크기를 다 바꾸고 있어.
1: 이대로 놔두면 엄청난 혼란이 생길 거야.
3: 개벽이를 데리고 한글 세계로 이동하자.
2: 좋아.
5: 아, 누구야? 여긴 한글 세계? 아이야?
2: 그 이상한 무기를 내놓으시지?
5: 이 재밌는 걸 내가 왜? 천지대장님! 대장님, 아이야가 크마크마봉 뺏으려고 해요.
10: 그럴 순 없지. 천지본!
2: 뿅망치!
5: 대장님! 아, 그렇지! 이렇게 작다를 돌려서 뿅!
3: 아영사! 아영사님!
10: 잘했다, 개벽!
1: 각오해라, 천지! 개벽! 태극 봉회!
5: 작아져라, 뿅!
2: 이용사, 너도?
9: 이용사님, 아용사님, 어디 계세요?
1: 우리 여기 있어! 여기! 여기야!
9: 마법진을 펼쳐서 크게 만들어드릴게요.
5: 그럴 수 있을까? 뿅!
9: 어떡해, 우리도 작아졌어.
2: 이제 야용사만 남았어.
3: 부메랑! 야!
5: 크기가 작아져, 그럼!

0: 그게 너무 커서 들 수가 없어.
1: 저런, 자기 무기인데도 들지를 못하다니.
2: 이제 네 친구들처럼 아주 작게 만들어주지. 야,
3: 어? 뭐지?
2: 갑자기 왜 커져?
4: 저희가 마법진을 열어서 야용사님한테 커지다 마법을 썼어요.
0: 오, 고마워. 천지개벽, 각오해.
2: 그럼 이 크마크마복으로 제 작게 만
0: 어림없지.
1: 또 보자, 야용사.
0: 한글 마법 원래대로.
5: 야호!
4: 야용사님 정말 대단했어요.
0: 뭘 이 정도 가지고.
3: 난 정말 감동했다고. 야용사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꼼짝없이 천지에게 당했을 거야.
6: 맞아, 잘했어 야용사. 자, 그럼 글자를 찾아볼까?
7: 자, 한글.
3: 나머지는 내가 쓸게. 태극봉으로 으! 헉! 쭉! 한 번 더! 태극봉으로 이! 헉! 쭉!
0: 자음아, 모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4: 네! 키읔이 우리 만나 크! 기역이 이를 만나 기! 크기!
8: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앞으로 더 열심히 소중한 한글을 지킬 거야. 기대해줘, 친구들. 보메랑! 야! 하! 하!
1: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2: 크기!
1: 크기!

0: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0: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오늘 알아보고 싶은 사람 생겼다.
1: 누군데? 누군데?
0: 프리드리히 2세.
1: 아,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일으킨 사람이지?
0: 딩동대.
1: 근데 형아, 프리드리히 2세는 2살이라 2세인가?
0: 야! 재밌었어! 이거 빨리 알아보자.
1: 알아보자.
0: 이겼다!
1: 시간을 날리는 프리드리히 2세 이야기.
2: 1756년
0: 도전! 도전!

0: 안녕하세요.
1: 넌 누구니?
0: 전 영기인데요.
2: 전 승환인데요.
1: 뭐?
3: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4: 시간을 달려서 왔다고?
2: 네, 이제 게임이 시작될 건데요. 이 말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면
0: 원래 시대로 돌아가실 수 있어요.
4: 아, 잘해라, 잘해라.
3: 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5: 네, 도전!
3: 그렇다면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0: 달려라! 4네.
2: 아이, 4밖에 안 나왔네. 아이.
0: 근데 저희가 문제를 맞히면 보너스 이동을 할 수 있어요.
2: 예!
1: 오, 신기하다.
3: 네,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6: 대야, 큰일 났습니다. 지금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동맹을 맺겠다고 합니다.
7: 뭐? 프랑스랑 오스트리아가 손을 잡아?
3: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전쟁은 무엇일까요?
1: 또 전쟁이 일어나요?
2: 또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 가장 큰 이익을 본 건 우리 프로이센이었으니까.
8: 슐레지엔을 빼앗았잖아.
2: 그럼 그럼. 프로이센만 그냥 신이 났지.
7: 다들 황제가 되겠다고 덤벼서는 너처럼 실속 있게 자원이 풍부한 알짜배기 땅만 쏙 가져와야지.
2: 근데 저렇게 알짜배기인 슐레지엔을 빼앗겼으니 마리아 테레지아는 어땠겠어?
8: 슐레지엔!
1: 여보! 자존심 상하지만 프로이센을 따라할 거예요. 여봐라! 군대부터 강하게 만들거라!
2: 슐레지엔을 찾아오겠다고 오스트리아는 8년 동안이나 군대와 제도를 개혁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근데 이때 프랑스에서는 지난번 전투에서 보니까 프리드리 2세그 보통이 아니던데. 전투의 천재더라고.
6: 네. 근데 페아, 슐레지엔이 이제 프로이센 땅이니까 옆에 있는 폴란드까지 차지하면 어떡하죠?
2: 그러면 맘만 먹으면 오스트리아도 폴란드도 꿀꺽. 그럼 너무 커지잖아.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큰일 나. 프로이센이 커지는 걸 막겠다고 앙숙이었던 오스트리아에게 손을 잡자고 제의를 하지.
3: 지난번엔 프로이센과 손을 잡고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더니 이번엔 우리랑 손을 잡자고요?
9: 전 반대요. 프랑스는 우리 오스트리아의 적이라고요.
6: 프로이센이 커지면 오스트리아도 힘들어질 텐데요.
3: 동맹 맺읍시다.
2: 이렇게 오스트리아와 프랑스가 동맹을 맺으면서 나중에 마리아 테레지아의 딸 마리 앙뚜아네트와 루이 15세의 손자 루이 16세가 결혼을 하게 돼.
6: 배야, 큰일 났습니다. 지금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동맹을 맺겠다고 합니다.
7: 뭐? 프랑스랑 오스트리아가 손을 잡아? 아니, 지난 전쟁 때는 프랑스가 우리랑 같은 편이었잖아.
6: 그게 우리 프로이센이 너무 막강해졌다고 프랑스가 오스트리아한테 먼저 동맹을 맺자고.
7: 가만히 있을 마리아 테레지아가 아니지. 그래서 내가 자네 같은 스파이를 심어놓은 거라니까.
6: 대단하십니다.
7: 그쪽이 뭉치면 우리도 뭉친다!
6: 네!
2: 프리드리 2세는 바로 영국으로 사람을 보냈어.
0: 프랑스랑 오스트리아랑 동맹을 맺어!
6: 그러니까 저희 프로이센이랑 손을 잡으셔야.
0: 좋아. 프랑스도 적이랑 손을 잡았는데 우리도 못 잡을 이유가 없지. 그냥 이 프로이센이랑 같이

0: 동맹을 맺어버려. 그리고
1: 적이 쳐들어오기 전에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 돌격!
0: 1756년에 프로이센이 먼저 오스트리아의 동맹국 작센을 공격하면서 다시 또 기나긴 7년 전쟁이 시작되지.
2: 아, 정답!
3: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때문에 일어나는 큰 전쟁은?
2: 7년 전쟁!
3: 네, 정답 맞습니다. 예!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4: 아니 근데 7년 전쟁은 어떻게 돼요?
0: 아, 이 전쟁이 일어난 게 오스트리아가 프로이센이 가져간 흉내지엔을 찾아오려고 하다가 전쟁이 일어났잖아. 근데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때랑 다르게 오스트리아랑 프랑스랑 한편, 프로이센이랑 영국이 한편을 먹으면서 오랫동안 싸워왔던 프랑스와 영국의 자존심 대결로 가게 됐어. 이번엔 꼭 프랑스한테 이기고 말 거야.
5: 영국에 질 수 없지. 군사들 다 보내!
2: 다 같이 공격!
5: 영국한테 질 수 없다. 모두 발사하라! 물러서지 마라!

0: 두 나라는 유럽만이 아니라 미국, 남미, 인도, 필리핀 등 식민지 있는 곳마다 싸우면서 대륙마다 난리가 났던데요.
1: 돌격해! 내게 후퇴는 없다! 저는 돌격해!
0: 한편 유럽에서는 서로 밀고 밀리며 몇 년째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심지어 영국과 프랑스는 전쟁 중에 왕도 바뀌기까지 해. 그러다가 7년 만인 1762년 전쟁이 끝이 났어.
1: 우리가 이겼어!
0: 유럽에서는 영국과 동맹을 맺은 프로이센이 이겨서 슐레지엔을 완전히 갖게 되지.
2: 아까운 슐레지엔.
0: 자, 빨리 주사위 던지고 해. 빨리 나 집에 가고 싶단 말이야.
3: 잠깐만요.
0: 어?
3: 아저씨, 일어나세요.
2: 다 끝났니? 나 필요 없으면 갈까?
0: 아니에요. 내가 애들한테 힌트 좀 주느라.
4: 그렇다면 계속해서 주사위를 굴려주세요.
2: 이번엔 제가 굴려볼게요. 아우까!
4: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2: 와! 드디어 전쟁이 끝났다!
4: 1762년에 드디어 7년 전쟁이 끝나는데요. 이 전쟁의 후유증으로 일어나는 두 개의 큰 사건은 무엇일까요?
3: 오, 7년 전쟁 후유증?
0: 생각해봐. 전쟁 때 어땠겠어? 그냥 나라 돈 다 쓰고, 그리고 나라가 전체가 전쟁터니까 백성들이 먹고 살기가 힘들었던 거지.
2: 그렇겠다.
0: 근데 우리 프리드리히 왕은 전쟁이 끝나자마자 전쟁 때문에 힘들었던 백성들의 생활을 보살피기 시작했어.
5: 인생 챙겨! 억울한 사람 없도록 법 집행 똑바로 해!
0: 이렇게 왕이 먼저 백성들을 위해 여러 제도를 바꾸는 개혁을 했지. 그런데 영국은 전쟁이 끝나자 왕실에 돈이 많이 부족하니까
2: 세금을 왕창 내라고 하는 건 어떨까요?
0: 오!
2: 오, 좋아. 그래. 세금을 왕창 물려!
0: 바로 미국 식민지에 세금을

0: 귀하게 내라고 했고
1: 이 훔쳐만 먹으라고!
2: 그럴 순 없지! 싹 다 버려!
0: 이것 때문에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나면서
1: 공격하라!
0: 미국 독립전쟁이 터진 거지. 결국 영국은 미국 대륙에서 13개의 식민지를 잃게 돼.
1: 우린 살인다! 미합중국 만세!
0: 한편 가뜩이나 돈이 없는 프랑스가 미국 독립전쟁에 뛰어들어서 미국의 돈이랑 무기를 막 퍼준 거야. 그래가지고 왕실의 돈이 아주 바닥이 나니까 3부 회의를 소집했는데 이게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져 버린 거지.
3: 아, 정답!
4: 과연 7년 전쟁의 후유증으로 일어나는 두 개의 큰 사건은 무엇일까요?
5: 미국 독립전쟁!
6: 프랑스 혁명!
4: 정답입니다! 예!
6: 진짜 신기하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때문에 7년 전쟁이 일어나고
4: 7년 전쟁이 미국 독립전쟁이랑 프랑스 혁명까지 이어지는구나.
0: 이렇게 역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기도 되는 거야.
7: 암튼 저때부터 우리 왕이 잘해서 백성들한테 프리드리히 대왕이라고 불렸잖아.
4: 네, 그리고 프리드리히는 나중에 서프로이센 영토까지 가져와서 현재 독일의 토대가 되는 영토를 만듭니다. 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7: 문 열렸어, 문 열렸어, 문 열렸어, 문 열렸어. 얘들아,
0: 아유, 우리 군인은 다치면 안 돼. 조심해야지. 난 머리 조심해야겠다. 아유, 아우 다리야. 아우 다리야.
4: 네, 오늘 어땠나요?
8: 재밌었어요.
4: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우와, 근데 유럽은 전쟁 진짜 많이 한다.
0: 그러게.
9: 얘들아, 갈비찜 먹게 내려와.
0: 갈비찜?
1: 아이, 경아! 같이 가! 같이 가! 아이, 아이, 가!

0: 나는 이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게임 너무 재밌어.
1: 나도.
0: 오늘은 뭐 해볼까? 어? 르네상스? 뭐지? 사람 이름인가? 뭔가 멋있는 것 같은데? 르네상스.
1: 오, 형아 빨리 해보자.
0: 그래?
2: 우와! 왜 10만 생각했을까?
3: 시간을 달리는 르네상스 이야기.

0: 2400년.
1: 조각 보러 왔는데 여기가 어디야?
2: 근데 얘들은 누구야?
1: 나도 모르지. 나도 여기 처음 왔는데.
3: 안녕하세요. 전 영길이고요.
4: 전 수환이에요.
3: 근데 누구세요?
1: 우린 화가들인데.
5: 네, 시간을 달리는 세계사 퀴즈 쇼쇼쇼. 시간을 달려오신 걸 환영합니다.
1: 시간? 난 지금 뭔 소리인지 모를 뿐이고.
3: 아, 저희가 게임을 해서요, 이 말이 마지막 가문을 통과하면요
4: 원래 시대로 돌아갈 수 있어요.
1: 진짜?
5: 네, 맞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도전하시겠습니까?
6: 네, 도전!
5: 그럼 주사위를 던져주세요.
3: 어, 맞죠?
1: 잘 던져.
3: 자, 오, 완전!
4: 진짜 많이 갔다.
5: 네, 그럼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7: 왜 신만 생각했을까? 왜 인간은 생각하지 않았지? 왜? Why?
5: 신 중심으로만 생각하던 유럽 사람들이 이것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하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오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4: 근데 르네상스가 뭐예요?
1: 아, 르네상스란 그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시대로 되돌아가자! 뭐 그런 의미야.
3: 오? 옛날로 왜 돌아가요?
1: 혹시 그 십자군 전쟁 알아?
3: 어, 알아요.
1: 아유, 알아서 천만 다행이다. 그러니까 십자군 전쟁 전까지 유럽은 거의 1000년 동안 교회에서는 신만 생각하라고 했어.
7: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늘 하나님만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천국에 갑니다. 딴 생각하면 지옥!
1: 안 그럼 천국을 못 간다고 했지. 그래서 신이 생활의 중심이었어.
8: 천국 가야 돼.
9: 하느님 말씀을 널리 퍼뜨려야지.
10: 죄 짓지 말자.
1: 그림도 음악도 다 신에 대한 것뿐이었지.
7: 신이 원하신다!
11: 신이 원하신다!
1: 그러다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면서 거들떠도 안 봤던 이슬람의 발달된 문화들도 들어오고 사람들의 생각이 슬슬 바뀌기 시작했어.
12: 저 안 뿌린 고기는 안 먹어, 안 먹어. 냄새 난다고.
13: 그놈의 후춧가루, 후춧가루 얼마나 비싼지 알아요? 아, 여보!
1: 특히 상인들이 많았던 이탈리아의 도시에서는
14: 전쟁이 나면 돈 좀 벌겠네.
1: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돈을 많이 번 부자들이 생기면서 새로운 현상이 벌어진 거야.
15: 이번에 집을 새로 지어야겠어. 으리으리하게.
13: 집을 짓기만 하면 뭐해요. 집을 예쁘게 꾸며야지.
4: 화가들한테 돈 주고
12: 그림 그려보라 해요. 우리가 있는 게 뭐야.
10: 돈 아니야.
4: No. 유행에 참 떨어지는 소리.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조각상 정도는 딱 갖다 둬야죠.
7: 네? 고대 그리스 로마?
1: 이렇게 부자들이 집을 꾸미면서 고대 로마와 고대 그리스 시대 유물들이 사람들 눈에 띄게 됐지. 이탈리아는 고대 로마의 중심지여서 유물들이 많았거든.
14: 그때 멋있지?
12: 이 멋진 건 어디서 났대?
14: 아니, 그 집 짓려고 땅 파는데 뒷마당에 있더라고.
10: 좋겠네. 근육 좀 봐봐.
1: 그동안 인간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고 신이나 신을 생각하는 마음만 아름답다고 했는데 아니었던 거지.
12: 이 돌로 만들었는데 이 옷에 주름까지 아름답네.
13: 어, 저 얘기 좀 보세요. 너무 귀여워.
1: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뿐만 아니라
7: 왜 신만 생각했을까? 왜 인간은 생각하지 않았지? 왜? Why?
1: 인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기 시작해. 그러면서 헬레니즘 문화와 철학과 사상도 연구.

0: 과학, 문학 같은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
1: 근데 어떻게 바뀌었단 거지?
2: 그림만 봐도 확 달라진 게 보일걸? 중세 때는 성경의 내용을 알려주는 그림이어서 평면으로 그렸지만 르네상스 시대에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본 것처럼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원근법을 사용해서 입체적으로 보이게 했지. 그 그림을 본 사람들은 천장이 뚫려있다고 생각했다니까. 오.
0: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계속해서 다음 문제를 풀려면 주사위를 던져 주세요.
3: 이번엔 제가 던져볼게요.
2: 잘해.
4: 잘 굴려. 이야.
3: 오, 일곱 칸.
5: 오, 많이 나왔다.
0: 요.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6: 사람의 아름다운 몸만 표현한다고 조각이 아니지. 그 안에 영혼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해.
0: 르네상스 문화의 여러 분야 중에서 미술도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요. 르네상스 미술의 3대 거장은 누구일까요?
1: 응? 3대 거장?
2: 응. 르네상스 시대 때 어마어마한 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가 누구냐면 말이야.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인데 이분은 베로키오라는 화가의 제자 때부터 실력이 뛰어나가지고
7: 레오나르도, 내가 그리라고 했던 천사는 다 그렸나?
8: 네, 스승님.
7: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보자고. 어디? 이런 정령 레오나르도 네가 그렸다고?
8: 예.
7: 저 천사의 표정을 봐. 저 하늘 살아있는 머리카락. 저 옷의 결을 봐. 아주 살아있어.
2: 스승까지 감탄하게 할 정도였어. 레오나르도는 경계선을 뭉개서 그리는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해 표정과 동작이 살아있는 듯한 그림을 그린 거로 유명하지. 벽화인 최후의 만찬이 나왔을 때는 모든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어. 한마디로 대단하셨지. 그리고 또 한 분은
9: 미켈란젤로. 너는 우리 성에 있는 모든 조각상을 따라해서 훌륭한 조각상을 만들어야 한다.
10: 예, 대공전하.
9: 내 후원은 아낌없이 해줄게.
2: 피렌체를 다스리던 로렌초 메디치가 실력을 알아보고 아낌없이 후원했던 미켈란젤로. 이분도 어마어마하셨어.
6: 사람의 아름다운 몸만 표현한다고 조각이 아니지. 그 안에 영혼이 다 들어가 있어야 해.
2: 그 딱딱한 대리석이 이분 손에 들어가면 그냥 슬픔이 뚝뚝 묻어나는 피에타 같은 작품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조각만 잘하냐? 설계면 설계, 그림이면 그림, 못하는 게 없었지.
7: 어머, 저 높은 천장에 그림을 그리다니.
2: 천지가 막 창조되는 그런 느낌이야. 정말 최고였어. 그런데 레오나르도와 미켈란젤로 두 분이 없었다면 이분도 없었지. 바로 라파엘로야.
11: 피렌체로 오길 잘했어. 훌륭한 두 선배님들의 장점만을 쏙쏙 뽑아서 내 걸로 만들 거야.
2: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미켈란젤로 두 선배를 존경했던 라파엘로는 두 사람의 장점을 흡수해 매우 뛰어난 작품을 많이 남겼고 바티칸 성당의 벽화와 천정화 그리고 성당의 설계까지 이분도 못하는 게 없는 분이었지.
9: 라파엘로, 너 덕분에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쩜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니?
11: 감사합니다, 교황성아.
2: 특히 원근법을 아주 잘 살리고 르네상스의 정신이 잘 표현된 아테네 학당도 그렸는데.
12: 저기 플라톤 좀 봐. 레오나르도 다빈치 얼굴 아니야?
13: 맞네. 어머, 여기 이 사람은 딱 봐도 미켈란젤로인데?
12: 저기 라파엘로 자기 얼굴을 그려넣었네?
14: 진짜 르네상스의 자랑이 다 들어있네.
1: 그러네.
2: 두 선배를 무척 존경했던 라파엘로 덕분에 르네상스의 3대 거장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0: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한 그림에 담기게 됐지.
1: 아, 정답!
2: 르네상스 미술 3대 거장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1: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2: 정답입니다. 200년 정도 진행된 르네상스 시대를 통틀어 가장 뛰어난 그림을 그렸던 이 세 사람을 르네상스의 3대 거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렌체에서 꽃피운 르네상스는 유럽 전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보너스 이동 들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게임이 끝났습니다.
0: 끝났어요. 애들 안녕.
3: 잘 있어. 너희들 아니었으면 나 못 갔다.
4: 빨리
2: 네, 오늘 어땠나요?
1: 재밌었어요.
2: 예, 우리 친구들이 세계사를 모두 할 때까지 시간을 달리는 퀴즈 쇼쇼쇼는 계속됩니다. 쭉쭉. 우와, 르네상스 진짜 멋지다.
1: 난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는 게 이렇게 대단한 일인지 몰랐어.
5: 영길아, 승환아, 내려와. 밥 먹게.
1: 빨리 가자.
0: 성아, 같이 가. 성아, 같이 가.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우리 지구의 생물들은 늘 우리를 놀라게 하고 경탄을 자아내는데요. 이번 시간엔 자연에 숨겨진 능력자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강펀치를 날리는 조그만 가재를 만나보고
1: 아주 강력한 타격으로 뭐든 날려버리죠.
0: 해달이 체온을 유지하는 법을 알아보고
2: 털이 아주 두껍다고는 해도 얼음같이 차가운 물에서 계속 움직여야 하거든요.
0: 그리고 바다 거북만의 모래 활용법도 살펴봅니다.
3: 이게 맨 위에 있는 알이고 그 아래로 100개쯤 더 있을 거예요.
0: 지구 탐사 이야기 지금 출발합니다. 지구에서 가장 혹독한 환경을 지닌 곳에서도 생물은 살아갑니다. 한겨울 온통 눈밭으로 변한 옐로스톤 국립공원이건 호주 오지의 건조하고 뜨거운 사막이건 극단적인 기후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체온 조절 기능인데요. 차가운 물을 보금자리 삼아 살아가는 포유류에겐 두터운 지방층이 냉기를 막는 방패가 되주죠. 하지만 모든 해양 포유류가 지방층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영상 10도의 물에서 하루 종일 헤엄을 치는 건 그리 즐거운 일로 느껴지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인간에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온도죠. 그런데 해달은 몸을 늘 따뜻하게 지켜주는 독특한 보온법을 갖추고 있다는데요. 시애틀 아쿠아리움에서 일하는 연구원 숀 라스는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동물 중 하나와 하루를 보내죠.
2: 세 마리는 야생에서 구조해 재활 과정을 거쳤어요.
0: 보기만 해도 미소 짓게 되는 외모 외에도 해달에겐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더 있다고 합니다.
2: 지금은 두 번째 식사 시간이에요. 먹이는 하루에 9번씩 나가게 돼 있죠.
0: 꼭 호빗 같네요.
2: 네, 맞아요.
0: 두 번째 아침을 먹고 11시에 또 먹고 그 다음 점심에 또 두 번째 점심에 해달은 그렇게 하루 종일 먹고 또 먹습니다. 그 이유는 왕성한 식욕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2: 해달은 해양 포유류 중 몸집이 가장 작은데 또 해양 포유류 중에서 유일하게 보온용 지방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차가운 물 속에서 살아가야 하죠. 안녕? 12도 정도의 물이요. 아주 두꺼운 털이 몸을 감싸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물이 차갑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계속 물에 열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열 손실을 보충하려면 먹을 수밖에 없어요.
0: 먹이가 연료로군요. 먹이로 연료를 공급해줘야만 에너지를 만들어서 체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2: 네, 그냥 숨만 쉬어도 하루에 체중의 25%를 먹어야 해요.
0: 엄청난 양의 먹이가 체온을 유지해주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체온이 38도인데 약 10도가량의 물속에서 계속 활동을 해야 한다면 먹이 외에 또 다른 지원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요.
2: 저 털 보이시죠? 지구상의 동물 중에서 가장 조밀한 털이에요.
0: 네, 6제곱센티미터당 100만 가닥이나 된다죠?
2: 일부는 그래요.
0: 우린 머리카락이 10만에서 20만쯤 되던가요?
2: 운이 좋으면요. 해달은 털이 너무 빽빽해서 살갗이 물에 젖지 않아요. 빽빽한 털틈으로 살갗 바로 위에 공기층을 만들 수 있을 정도예요. 아시다시피 공기가 훌륭한 보온제잖아요.
0: 차가운 물에 잠수할 때 잠수복을 입고 들어가는 셈이네요. 우리로선 매일 체중의 25%씩 먹어 치운다는 게 상상조차 하기 힘든 일이지만 해달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밌는 건 해달이 먹이를 먹는 방법이 매우 특이하다는 것. 해달은 해양 포유류 중에서도 먹이를 사냥할 때 도구를 사용하는 몇 안 되는 종 중 하나죠.
2: 지금 먹이로 커다란 조개를 줬는데 한번 보세요. 가끔은 딱딱한 표면에 조개를 세게 쳐서 깨먹기도 해요. 미식하는 잘 먹고 있는데 루타는 좀 어렵나 보네요.
4: 보셨어요?
2: 네. 재밌죠?
4: 도구를 쓰는군요.
2: 네, 도구를 써요. 야생에서라면 껍데기가 두껍고 딱딱한 커다란 조개를 먹을 때는 납작한 돌을 주워다가 배 위에 올려놓고 콩콩 쳐서 깨먹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선 돌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벽 같은 데를 활용하죠.
4: 영리하네요.
2: 네, 영리해요.
0: 이곳 해달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먹이를 받습니다. 곧이어 워싱턴주의 해안으로 나가 야생 환경에선 해달이 어떻게 먹이를 구하는지 알아봅니다. 그리고 호주로 자리를 옮겨 총알과 맞먹는 힘으로 강펀치를 날리는 가재를 만나봅니다. 해달 얘기를 계속해보죠. 우린 시애틀 아쿠아리움 소속 해양생물학자 숀을 만나 해달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를 몇 가지 들을 수 있었는데요.
2: 빽빽한 털이 몸을 감싸고 있긴 하지만

0: 하지만 그렇다고 물이 차갑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계속 물에 열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열 손실을 보충하려면 먹을 수밖에 없어요.
1: 체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곳 해달에게 공급되는 식사 시간은 하루 9번. 하지만 서쪽으로 약 160km 거리에 위치한 워싱턴주의 해안에선 먹이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온과 또 다른 연구원 에이미 올슨이 종종 해변으로 나가 야생 해달의 먹이 활동 습성을 관찰하는 이유죠.
0: 해달이 잠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오래 잠수하는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올라와서 뭘 하는지도 관찰하고요. 이번엔 꽤 길었네요. 38초. 뭘 먹는지 잘 봅니다. 어떤 종류의 먹이를 사냥하는지, 발 크기에 비해 먹이는 얼마나 큰지, 그리고 물 밖에선 뭘 하는지.
2: 새끼가 있어요.
0: 이렇게 관찰하면 해달들이 먹이를 얼마나 먹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잠수 시간을 기록해서 분석하면 먹이를 찾는 데 얼마나 많은 열량을 소모하는지 대략적인 추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잠깐 동안 잠수해서 갑각류 따위를 건져 올린다는 건 열량이 높은 괜찮은 먹이를 얻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거니까 해달에겐 좋은 일이죠.
1: 육지에서 관찰하면 해달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포착하기에 유리합니다.
0: 해달은 약 30m에서 60m 사이로 잠수합니다. 해안의 얕은 바다에 주로 머물기 때문에 육지에서도 관찰하기 어렵지 않아요. 먼 바다로 나가지 않으니까요. 해달은 우리가 보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몇백 미터는 충분히 떨어져 있거든요. 덕분에 해달을 놀라게 하는 일 없이 어떻게 먹이를 사냥하고 먹는지 관찰할 수 있고 개체 간에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하는지도 볼 수 있어요. 환경 친화적이죠. 그냥 망원경하고 쌍안경을 가지고 나가서 뭘 하는지 보고 기록하는 게 전부예요.
1: 해달 한 마리가 보이면 반드시 부근에 더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0: 해달은 대단히 사교적인 동물이에요. 먹이를 먹거나 멀리 원정을 갈 때를 제외하면 무리로 모여서 표면에 몸을 둥둥 띄워 일종의 뗏목을 만들고 잠을 자곤 해요. 보통 큰 무리를 이루어 함께 사는데 무리를 떠날 때는 사냥을 하거나 번식을 하거나 새끼를 낳거나 할 때 정도죠. 어쨌든 해달이 한 마리 보이면 부근에 몇 마리가 더 있다고 보면 돼요.
1: 해달을 관찰할 때 평소 좋아하고 즐겨 먹는 개나 조개류가 자주 보인다면 이곳 바다의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해달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먹이를 먹고 있다면 해달이 의지할 수 없는 곳이 돼가고 있다는 의미죠. 여기 해달은 다 괜찮은가요?
0: 우리가 관찰하고 분석한 바로는 워싱턴주의 해달은 전 세계의 해달 중에서도 건강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어요.
1: 그래서 이런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군요. 녀석들의 생태를 이해해야만 해안 전체의 생태계를 이해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한테도 영향이 크잖아요.
0: 맞아요.
1: 감사합니다.
0: 뭘요?
1: 오늘 즐거웠어요. 설명도 잘 들었고요. 해달 좋아하거든요.
0: 저도 좋아해요.
1: 보기에도 귀엽고 중요한 녀석들이죠.
0: 네.
1: 곧이어 호주로 가서 바다에서 가장 멋진 생물 중 하나를 만나봅니다. 개가재가 굉장하다던데요?
3: 한 손가락 하거든요, 이 녀석이.
1: 그리고 플로리다로 가서 바다거북의 산란 현장을 추적해봅니다.
4: 모래의 모양이나 형태를 보면 알을 낳은 자리를 대충 짐작할 수 있어요.
1: 다음 얘기로 넘어갈까요? 이번 시간엔 숨겨진 능력자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멀리 호주까지 간 이유는 작지만 야무진 강펀치의 대가를 만나기 위해서죠. 호주 퀸즐랜드 제임스 쿡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제이미 시머 박사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동물을 20년 넘게 연구하고 있는 베테랑이죠. 우리가 오늘 해양 독서 연구소로 제이미를 찾아온 건 바다에서 가장 독특하고 개성이 강한 생물 중 하나를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갯가재죠. 갯가재가 굉장한 녀석이라던데요.
3: 성격이 제각각이거든요. 네, 정말이에요. 10마리, 15마리가 있으면 각각 성격이 다 달라요.
1: 그래요? 약 10cm에서 크게는 30cm까지 자라는 갯가재는 호주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종입니다. 언뜻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는 대단한 생물이라는데요. 일단 비범한 눈부터가 남다릅니다.
3: 눈의 구조가 거의 삼중 초점이죠. 위쪽의 눈이 중간 눈과 다르고 아래 눈은 또 달라요. 각기 따로 움직이고요.
1: 갯가재의 눈은 동물의 세계를 통틀어 가장 기동성이 좋죠. 녀석들은 이 눈을 10분 활용, 주변을 경계하고

0: 먹이를 탐색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사냥감이 보이면 가차없이 덤벼들죠.
1: 가장 멋진 건 맨 앞에 장착하고 있는 무기입니다. 상대가 누구든 바로 쏴서 쓰러뜨려요.
0: 개까지가 강펀치를 한 방 날리면 그 속도가 날아가는 총알에 맞먹는다고 합니다. 사마귀하고 꼭 닮았네요. 포악하기로 유명한 네. 곤충계의 무법자예요. 사마귀 앞발도 이렇게 생겼잖아요.
1: 네, 무기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앞으로 뻗어나가서 깨부수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움켜잡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해요. 여기 이게 집게발인데 잘 보세요. 이 집게발은 평소에는 이렇게 접혀있다가 이런 식으로 발사됩니다. 여기 이걸로 지나가던 개 같은 걸 쳐서 껍데기를 부수죠.
0: 제임의 연구 과제 중 하나가 개까지를 슬로우 모션으로 촬영해 그 강력하고 치명적인 펀치를 분석하는 것. 60분의 1초로 속도를 줄이면 실로 눈 깜짝할 사이에 가해지는 막강한 타격을 상세히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에 충격까지 더해지면 개나 달팽이 따위의 먹잇감은 뼈도 못 추린다고 보면 맞죠. 연구실에서도 개까지가 유리를 때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1: 녀석은 아주 빠르게 눈 깜짝할 사이에 쳐요. 전에는 그 소음이 먹잇감에 몸을 때릴 때 나는 소리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녀석의 펀치가 너무 빨라서 집게발 뒤로 일종의 진공 버블 같은 게 생기는데 그게 터지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펀치가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강력한지 광자, 즉 빛까지도 발생한다니까요. 정말로 대단하죠.
0: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개까지를 가까이에서 다룰 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최근에 연구소를 방문했던 이들도 혼이 났다고 하는데요. 만약 그 펀치를 제 손가락에 맞는다면요?
1: 다치겠죠. 네.
0: 아, 정말요?
1: 한 번은 작은 수조에서 개까지를 촬영했는데 손님들이 유리를 두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 행동이 개까지의 화를 돋았는지 결국 수조를 깨버렸죠.
0: 그럼 이 수조는 왜 괜찮죠?
1: 이 수조는 유리가 꽤 네. 두껍거든요.
0: 자연에 숨은 능력자와 은둔의 고수가 많다지만 아마 개까지처럼 독특한 녀석은 찾기 어려울 겁니다. 좋아하는 생물이 뭐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개까지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요. 진짜 멋지잖아요.
1: 각 개체마다 성격도 다르고 탁월한 시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펀치 한 방에 모든 걸 부숴버릴 수 있는 생물이니까요. 정말로 굉장한 녀석이에요.
0: 곧이어 바다 거북의 힘겨운 산란 현장을 찾아갑니다.
2: 암컷 붉은 바다 거북이 이쪽으로 올라왔다가 알을 낳고는 다시 바다로 돌아간 흔적이에요.
0: 이제 막 해가 떠오를 무렵 플로리다주 사라소타. 생물학자인 멜리사 버나드가 푸른 해변에서 아침을 맞이합니다. 일광욕이나 해수욕을 즐기러 나온 건 아니죠.
2: 이건 아마도 지난주쯤 만든 둥우리 같은데요.
0: 멜리사는 모트 해양 연구소 및 아쿠아리움에서 바다 거북 보존 및 연구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생물학자입니다. 지금은 거북이 알을 낳는 시기. 이 해변의 모래 밑에는 수천 개의 알이 묻혀 있죠.
2: 이건 새로 생긴 흔적이에요. 아마도 암컷 붉은 바다 거북 한 마리가 물에서 나와 이리로 기어와서 여기 방조제 앞에 알을 낳고 다시 바다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저는 지금부터 알이 묻혀있는 장소를 찾아내서 자료를 수집할 겁니다.
0: 붉은 바다 거북은 대형 바다 거북에 속합니다. 녀석들은 산란기가 되면 3번에서 6번까지 알을 낳는데 이는 몇 년에 한 번씩 반복됩니다. 마음에 드는 자리를 찾으면 약 1m 깊이의 구덩이를 파죠.
2: 일단 알을 낳고 나면 다시 모래를 채워놓거든요. 그러고 나면 거북이 건드린 부분의 모래가 좀 느슨해지고 흐트러지고 그래요. 그래서 모래의 모양이나 형태를 보고 대충 어딘지 짐작할 수 있어요.
0: 멜리사의 목표는 해변을 돌아다니며 알을 낳은 자리를 찾아서 표시를 하고 안전하게 보존하는 거죠. 나중에 새끼 거북이 부화하면 편하게 나와 바다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2: 지금 수집하는 자료 대부분은 알 낳은 자리의 위치예요. 위성 추적 장치도 있죠.

0: 방조제에서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거북이 바다에서 얼마나 기어 나왔는지도 재서 알을 보호해야 해요.
1: 멜리사가 찾아야 하는 건 바다 거북이 뭍으로 올라와 기어가며 모래에 남긴 흔적. 하지만 흔적이 곧 알은 아니죠. 알을 확인하려면 직접 모래를 파봐야 합니다.
0: 이건 맨 위에 있는 알이고 그 아래로 100개쯤 더 있어요. 지금은 알의 수를 세지 않을 거예요. 혹시 모르니까 부화할 때까지 건드리면 안 돼요. 알의 위치를 아는 걸로 충분해요. 이제 몇 가지 자료만 더 수집하고 다시 덮어놓으려고요.
1: 이렇게 모래를 파도 알이 깨질 염려는 거의 없습니다. 알 껍데기가 말랑말랑하기 때문이죠.
0: 달걀처럼 타원형도 아니고 껍데기가 딱딱하지도 않아요. 살짝 눌러도 될 정도로 부드러운데 새끼가 자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있는 셈이죠.
1: 바다 거북이 알은 부화하기까지 평균 45일에서 80일이 걸립니다. 부화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남은 알 껍데기를 세워야 하겠지만 지금은 다시 모래로 포근하게 덮어둘 때죠.
0: 어미가 한 대로 똑같이 해두려고 해요. 되도록이요. 됐어요. 자, 재빨리 간단한 그림을 남기고 이제 다 끝났어요. 여긴 됐고 다음 걸 찾아야 해요.
1: 모래 위에 커다란 가위표는 이 둥우리는 조사가 끝났다는 뜻입니다. 올해 멜리사는 35km의 해변을 돌며 4,500개 이상의 둥우리를 찾아내고 기록할 예정이죠. 각 둥우리마다 고유 번호도 매깁니다. 이번 산란기엔 이 해변이 특히 인기가 좋은 편인데요.
0: 아마도 이 해변이 어둑어둑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주로 독신자들이 많이 살거든요. 그리고 바다거북 산란철엔 주민 대부분이 북쪽에서 지내서 여기 집들이 어둡고 조용해요.
1: 붉은 바다거북은 플로리다에선 위기종이 아니죠. 지난 10년간 거북의 둥우리 수가 1,200개에서 약 5,000개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거북을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인데요. 멜리사가 하는 작업이 바다거북을 지키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2: 어린 수리 부엉인데요. 킬로나에서 발견했죠.
1: 이곳은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 위치한 새끼 야생동물 구조센터. 롭 호프가 구조된 수리 부엉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2: 12주 정도 됐으니까 아마 독립하는 법을 배우던 중이었을 거예요. 먼저 몸무게부터 잴게요. 오늘로 6일이 됐는데 여기에 처음 왔을 때보다 170g이 늘었네요. 좋아요. 잘 먹고 있나 봐요.
1: 수리 부엉이의 몸무게를 잴 때는 놀라지 않도록 눈을 가려야 하죠. 눈을 건드리자 감춰져 있던 방어막이 드러납니다.
2: 이건 순막입니다. 제3의 눈꺼풀이죠. 녀석이 사냥을 할 때나 적과 싸울 때 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상어처럼 순막이 내려와서 눈을 보호하죠. 훌륭한 방어막이에요.
1: 미국 수리 부엉이는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전역에 살죠. 날카로운 팔톱과 강한 부리를 이용해 먹이를 사냥하는 대형 맹금 중 하나입니다.
2: 미국 수리 부엉이는 노란 눈이 아주 큽니다. 눈썹 같은 깃털도 특징적이고요. 가끔 쥐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던데 그냥 깃털이고 위장막의 일부입니다.
1: 다른 부엉이처럼 미국 수리 부엉이도 몸을 움직이지 않고 거의 사방을 둘러봅니다.
2: 머리가 280도까지 돌아가요. 360도는 안 되죠. 부엉이의 눈은 쌍안경과 같아서 안타깝게도 주변실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머리를 돌리고 봐야 해요.
1: 수리 부엉이가 센터로 들어오는 이유는 다치거나 어미를 잃거나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가 없는 경우죠. 롭의 목표는 되도록 많은 새를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것. 센터에선 야생 적응 훈련의 일환으로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새와 막 센터로 들어온 새를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2: 저건 캐스퍼고 왼쪽에 있는 새끼는 골프코스에서 발견해 구조한 녀석이에요. 눈을 다쳤는데 다행히 캐스퍼가 잘 돌봐주고 있어요. 정말 든든합니다.
1: 캐스퍼가 센터에 들어온 건 8년 전. 당시 이미 부상이 심각해서 날 수가 없는 상태였죠. 길이 들지 않아 야생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어린 새들 입장에선 배울 점이 많습니다.
2: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넌 거기, 난 여기. 그 정도로 하자. 더 가까이 가면 더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방어에 들어갑니다. 캐스퍼는 저런 행동을 하면서 새끼를 가르쳐요. 위협이 느껴지면 경고를 하라는 거죠. 둘이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지만 지금 어린 새가 나이 든 새에게 값진 수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1: 캐스퍼는 센터를 통해 다시금 새 삶을 얻었죠. 야생에 있었다면 살아남지 못했겠지만 지금은 어린 새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구조된 새들에게 적절한 치료와 안정을 제공해 다시 한번 살아갈 힘을 불어넣어주는 건 센터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2: 다친 새들을 잘 돌봐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야생으로 돌아가는 걸 보는 게 우리의 꿈이죠.
1: 우리 지구는 경이로운 능력을 지닌 온갖 생물로 가득합니다.
0: 보세요.
1: 멋져요.
0: 대단하죠?
1: 영리하네요.
0: 정말 영리해요.
1: 그저 놀라울 뿐이죠.
3: 그냥 펀치 한 방이면 다 날려버릴 수 있다니까요. 진짜로 근사한 녀석이에요.
1: 생존을 확보하려 주변 환경을 활용하는 지혜는 신중하고도 대범합니다.
0: 해변으로 얼마나 기어 올라왔는지 재보려고요. 8.5m?
1: 지구 곳곳을 둘러보는 즐거움 중 하나가 미처 알지 못하던 자연의 비밀과 조우하고 숨어있던 야생과 맞닥뜨리는 건데요. 탐사를 하면 할수록 자꾸 새로운 얼굴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우리의 자연을 더욱 귀하고 소중하게 아끼고 돌봐야 하겠습니다.
4: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5: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4: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6: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7: English. 여름철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의 방문에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8: 내가 다닌 중학교는?
9: 군남중학교.
8: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9: 강숙현 과학선생님.
8: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9: 음악 70점.
8: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9: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8: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9: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영민입니다.
8: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9: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8: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9: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할 때 기회가 됐습니다.
8: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9: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8: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9: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뭐 항공기나 뭐 드론

0: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뭐 달 탐사대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0: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 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하면 그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장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항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 이만큼 더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0: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0: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0: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문학에 들어서 그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화했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뭐 4차 산업의 뭐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뭐 자율주행, 아니면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할 거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발사체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꾸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캠프나 그런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빨아야 된다고 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0: 영암의 너른 평양 위에 우뚝 솟은 산, 호남의 금강산이라 불리는 월출산입니다. 앞소리가 날 만큼 산세가 험하지만 병풍처럼 펼쳐진 기암괴성은 귀야말로 절경. 마주하는 풍경마다 한 폭의 산수화를 선물하니 감탄이 절로 나오지요.
1: 계곡 물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물소리가 너무 좋아요.
0: 새롭게 다시 열린 길에서 만난 태초의 자연.
2: 함부로 들어가서도 안 되고 손도 씻는 거, 발도 담는 것도 안 됩니다.
0: 그래서 물놀이 명당은 따로 있답니다.
3: 너무 차가운데 시원하고 좋죠.
1: 진짜 이 길이 너무 좋아요.
4: 예쁜 곳에
5: 예쁘죠?
4: 사시네요.
5: 네? 맞는 것 같아요.
0: 초록빛 산자락이 안아주는 그곳. 오늘은 영암의

0: 중에서 가장 신비롭고 웅장한 월출산의 여름 안으로 들어가 봅니다. 월출산은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천왕봉까지 해발 약 810m. 높진 않지만 바위가 많아 오르기가 쉽지 않은 산으로 명성이 자자한데요. 하지만 그것도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2023년에 월출산을 좀 더 수월하게 오를 수 있는 하늘 아래 첫 부처길이 열렸기 때문인데요. 이른 아침부터 부지런히 찾아온 사람들. 그런데 사냥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으십니다.
1: 지팡이에 예. 맨발에 이거 어떻게?
2: 예, 부처길 부처님 덕을 좀 받아보려고 길을 좀 받아보려고 계곡을 따라 올라가는 코스여 가지고 아마 월출산이 물이 좀 귀한 산인데 이제 이 부처길만 물이 풍부해요.
3: 구정봉까지 항상 이 코스로 가요. 코스가 힘들지도 않고 계곡 물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물소리가 너무 좋아요.
0: 대동제 저수지부터 시작하는 구간으로 누구나 오를 수 있는 완만한 길을 자랑한답니다. 오직 이 코스에서만 볼 수 있는 월출산의 숨은 비경. 시원한 계곡입니다. 물을 보기 힘든 다른 코스와 달리 계곡을 끼고 있어 기분 좋게 산행을 즐길 수 있죠. 이렇게 좋은 길이 왜 뒤늦게 개방된 걸까요?
4: 30년 동안 여기가 이제 그 영암에 식수를 담당하는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어요. 그래서 영암군과 우리 국립공원이 화합을 해가지고 여기 영암 군민들이 여기를 되게 가고 싶어라 했기 때문에 이제 30년 만에 개방한 곳입니다.
0: 물소리만 들어도 더위가 날아갑니다. 아름다운 산세와 계곡을 볼 수 있다 보니 사람들이 몰리는 건 당연지사겠죠. 여름을 맞아 등산객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월출산 국립공원 직원들이 점검에 나섰습니다. 출발 지점부터 구정봉에 오르며 안전사고에 대비해 살펴볼 계획이라는데요.
4: 오늘 주변에 좀 정리만 해서 일반 탐방객 쉽게 찾아볼 수 있게 주변 정리 좀 시작하게.
5: 네, 알겠습니다.
4: 시점을 점검도 하고. 이런 흔들리니까 재는 거.
0: 산 속에선 작은 문제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법. 서둘러 정비를 마치는데 아니 여기 옆에 있는 건 뭐들이에요?
4: 국립공원에서 쉽게 파악하기 위해서 월출 05-05번으로 다시 이걸 바꾼 거죠. 쉽게 보기 위해서. 그래서 신고를 이제 월출산이나 119에 신고하시게 되면 누구나 이 위치를 정확하게 다 공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가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0505.
0: 또 등산객의 안전을 위해 꼭 챙겨 다니는 것이 있으니요. 간식.
4: 열대야로 인해 가지고 체력저하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산행 절대 부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응급처치용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씩 나눠주게 되면 그렇게 이제 응급처치용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0: 다시 구정봉을 향해 오르다 보면 만날 수 있는 3층 석탑. 세월 속에서도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며 이곳이 과거 용암사의 절터임을 알리고 있는데요.
2: 편안한 여생 우리 가족들 같이 있으면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 좋네요. 여기 월출산 또 길을 충분히 받아가고.
0: 한때 스님과 불자들로 가득했을 용암사. 3층 석탑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용암사지가 나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돌로 잘 쌓인 우물을 비롯해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그 옛날 용암사의 규모를 짐작케 합니다. 용암사지에서 100m가량 오르면 마주하게 되는 거대한 바위. 이 길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국보, 마의 열의 좌상입니다. 자,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 왜 이 길을 하늘 아래 첫 부처길이라 불렀는지 절로 납득이 가는데요. 화강암을 파서 만든 불상의 크기가 무려 8.6m. 불심으로 꽃피운 예술은 그저 경이롭기만 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이곳을 오른 사람들, 어떤 소원을 빌었을까요?

0: 마에열의 좌상을 뒤로 하고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걸음을 옮깁니다. 가다 보니 커다란 바위가 앞을 막습니다. 막다른 길인가 했는데 그 사이에 숨은 틈이 있었네요. 비밀의 통로를 지나는 길, 이 끝엔 뭐가 있을까요? 마침내 도달한 곳은 구정봉 정상. 올라와서 보니 커다란 웅덩이가 보이는데 구정봉이란 이름이 이 웅덩이 때문에 생겼다는군요.
1: 네, 구정봉이란 이름이 지어졌냐면 아홉 개의 구멍이 있다 해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제 주위를 보시게 되면 안개가 가득하고 바람이 세게 불고 이렇게 이제 오래 시간 동안 흐르다 보니까 풍화 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움푹 파인 구멍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0: 전설에 따르면 여기에 용이 살았답니다.
1: 구정봉이 신령스러운 바위다. 그래서 장군 바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0: 구정봉의 또 다른 이름 장군 바위. 맞은편 천왕봉에서 보면 이목구비와 투구 모양이 장군의 모습과 같다며 붙여진 이름인데요.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그저 바라보고 있기만 해도 좋습니다. 운무가 거치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월출산의 비경. 사계절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을 사람들에게 선물하는데요. 탐방 안내소에 가면 월출산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전시실 안으로 쭉 따라가 보면요, 월출산의 숨은 명소와 코스 등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현재 월출산에 살고 있는 야생동물을 한눈에 보고 만날 수 있습니다. 하하, 여기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녀석이 있는데요. 바로 천연기념물 남생이. 쉽게 보기 어려운데 이렇게 보니 참 반갑네요.
2: 도갑지구의 한 가족, 다섯 개체가 살고 있는 게 실제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서 멸종위기 종으로도 등록이 되어 있고 천연기념물로도 등록이 되어 있는 남생이를 저희가 기대종으로 선정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새도 또한 남생이를 사용하여서 태평성대를 꿈꾸는 임금, 그리고 나라가 안정하게 굴러갈 수 있도록 그것을 뜻하는 걸로 옥새에 사용된 동물로 남생이가 됐습니다.

0: 월출산, 북쪽 자락을 따라가다 보면 만나는 둘레길. 귀찮맥길입니다. 그중 힐링의 길이라 불리는 황토길은 완만한 숲길이라 요즘 같은 여름에도 맨발로 걷기 좋은데요. 휘탄치드 가득한 상쾌한 공기는 덤입니다.
1: 진짜 이 길이 너무 좋아요. 한쪽까지.
0: 바쁜 일상을 잠시 벗어나 오롯이 나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
1: 마음이 너무 편안해요. 진짜 마음이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이 숲속에서 걷는 게 너무 좋아요.
0: 맨발로 느끼는 월출산 어떤 기분일지 궁금합니다.
2: 금일이고 여름이어도 얼마나 시원해요. 저도 다리가 아프니까 많이 이걸 초탁해서 다닙니다. 예예.
3: 월출산 자체가 맥반석 돌로 이루어진 산이라서 사람께 참 이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에 살살살 다니다 보면은 봄에는 이제 이렇게 푸르름 좋고 여름에 이제 상사와 피면서 귀찬 풀장, 그리고 이제 가을에는 단풍이 이쁘고 겨울에는 이제 눈이 이쁘고 이렇습니다.
0: 사시사철 아름다워 산행의 즐거움이 있는 월출산. 그중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문을 열어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바로 시원한 물놀이장입니다. 하하. 마침 오늘이 개장하는 날이라니 잠시 구경 좀 해볼까요? 매년 7, 8월 사이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요. 영암 주민들에게는 공짜, 그 외에는 성인 기준 6,000원에 즐길 수 있답니다. 단차별로 소심이 달라 휘설지로 인기라죠.
4: 목까지 오는 것 같아요. 제가 180인데 딱 이 정도? 그렇게 안 깊어요. 딱 좋아요.
5: 좋아요?
4: 네.
5: 물이 차갑지 않습니까?
4: 너무 차가운데 시원하고 좋죠. 뭐. 물이 맑고 그리고 뭐 짠기나 이런 게 없으니까 놀기 훨씬 좋은 것 같아요.
0: 요즘같이 푹푹 찌는 찜통 더위에도 서늘할 정도로 수온이 시원하게 유지되는데요. 그 비밀이 여기에 숨겨져 있다네요. 바로 이 물을 이용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아구가 아구구야 때마침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분이 오셨네요.
6: 월출산 자락에서 흘러내리는 자연 천연 자연적인 물과 그다음에 이쪽에 보시면은 천연 안방수에서 나오는 지하 관정수를 이용한 지하수를 섞어서 저희가 월출산 귀찮은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천연 지하 안반수를 사용하다 보니까는 그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수온이 아주 차갑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그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0: 계곡물을 이용하다 보니 수질도 항상 깨끗하게 유지된답니다. 물놀이장과 가까운 곳엔 취사가 가능한 곳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물놀이하다 고기 구워 먹으면 그 맛이 기가 막히겠죠?
7: 정말 깨끗하고 시원하고 비교가 안 되죠. 예, 보자치피 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바다보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0: 알면 알수록 매력적인 월출산. 또 어떤 사람과 장소를 만나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월출산의 너른 품에 안긴 마을. 초록빛 여름의 시선을 뺏겨 걷는데 풀숲 사이에 누군가 있습니다. 뭐 하는 걸까요?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10: 안녕하세요.
8: 뭐 하고 계세요?
10: 아, 여기 이제 식초 담으려고 300초 채취하고 있어요. 여기 잎이 하얗잖아요. 꽃도 하얗고 뿌리도 하얗답니다. 그래서 잎, 꽃, 뿌리 세 개가 하얘서

0: 이름을 삼백초라고 하는데
1: 명성 씨는 발효식초를 만드는데 여름이 되면 재료로 쓰이는 산야초를 채취하느라 바쁘답니다.
2: 너무 예쁜 곳에
0: 예쁘죠?
2: 사시네요.
0: 네? 맞는 것 같아요. 절대 부정이 안 됩니다. 영암이 함자로 실령령자 바위암자거든요. 그래서 여가 영암 월출산이라는 게 달이 나오는 산. 낮이고 밤이고 그냥 던진 얘기인데 진짜로 매일을 떠나서 시시각각 다르게 보여.
1: 이 아름다움에 반해 도시에서 고향으로 돌아와 터전을 잡았다죠. 자, 이곳이 식초를 만드는 공간인데요. 귀촌을 결집하면서 관심을 갖게 된 식초. 꾸준히 연구하다 보니 이제는 찾아오는 이들에게 만드는 법을 알려주는 코스가 되었답니다.
0: 약초로 담는 식초 중에 여름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초 재료입니다.
1: 삼백초가 어떻게 식초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보실까요?
0: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삼백초를 다 넣어서 삼백초로 다 채웁니다, 항아리에.
1: 이 삼백초가 식초로 변신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시간과 발효의 마법.
0: 얘가 원재료가 가지고 있는 색, 향, 맛, 성상, 성분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오게 하는 게 발효의 방법이라 굉장히 식초가 뭐 좋다고 말하는 건 허언이 아닌 거예요. 이제 이 물이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배우고 해야 돼. 이 300초에 붙어있는 미생물들이 먹을 수 있는 자리에서 밥.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얘네들을 밥 준다. 물 100리터에 설탕 10kg. 설탕 10kg를 넣고 그 설탕을 잘라버리죠. 가수분해 해놓으면은, 설탕이 100kg 넣은 것 같은 맛을 내는 거죠.
1: 와우, 이거 양이 꽤 많네요.
3: 선생님, 이거 지금 100리터 넣었잖아요. 100리터 넣어서 식초를 만들면 식초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양도 100리터예요?
0: 양이 늘은 게 아니고 얘가 빼낼 때 얘네들 머금은 것도 있거든요.
3: 아.
0: 머금은 것도 있고 또 두 번째로 얘네들이 미생물들이 먹으면서 달아져요.
3: 아, 그럼 적게 나오겠네요.
0: 네, 더 적게 나오죠. 그러니까 100리터를 넣었으면 수율이 한 40%? 60%? 아, 많으면 60% 정도.
1: 300초는 자연에서 약 1년의 시간을 견뎌야 식초로 제맛을 낸다는데요.
3: 저는 서울에서 이제 귀촌한 지 1년이어서 이게 산에 가도 이게 300초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도 좀 익혀보고 오늘 이제 담아봤는데 아까 수율이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거 보면 저희가 한 잔씩 소장님이 저희한테 가끔씩 음료로 주시거든요, 식초를. 근데 그렇게 귀한 건지 모르고 많이 마셨어요.
1: 1년의 시간을 기다려온 발효 식초의 맛 궁금해지는데요. 자, 작년 8월에 담근 식초 항아리를 열어봅니다. 정성과 시간을 쏟은 결과물. 이 상태가 되면 거의 완성 단계라는데요.
0: 사과식초를 청사과를 담았던 식초인데요. 이렇게 식초가 다 사과를 분리하고 나면 완성 단계에서 생기는 이제 막들, 그걸 이제 겔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이 막들이 공기 중에 이 공기 산소를 딱 차단해주면서 그 막 밑에가 실제로 완성돼가고 있는 식초가 있습니다.
1: 시간이 갈수록 맛과 향이 더 깊어진다는군요. 자연에서 숙성된 식초는 유기산과 각종 영양소가 풍부합니다. 다만 원액으로 마실 경우 식도와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 소량 섭취를 권한다죠. 그래서 마시는 방법도 따로 있다는데요. 이렇게 하면 입안에서 식초의 산성이 중화되는 효과가 있다고요?
4: 머릿속으로 본인이 한 15초 정도.
5: 네.
6: 많이 쉬어요?
5: 먹기 전부터
4: 아마 마실 수

0: 말씀 안 해도 어떤 맛인지 알 것 같죠?
1: 우악스럽게. 우악스럽게. 더 해야 돼.
2: 아셔. 아셔. 쉬어요.
3: 괜찮아요. 쉬고 쉬다가지.
2: 응. 와, 쉬다. 근데 뒷맛이
4: 깔끔하게, 달아요. 깔끔하죠.
2: 뒷맛이 달아요. 네.
4: 침샘은 계속 나오지만 깔끔하고.
5: 이렇게 한 15초 정도, 20초 정도 지나고 나면 여기서 맑은 침이 계속 나오죠.
6: 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지금도. 네.
5: 굉장히 그리고 기분이 확 지금 뭐랄까 약간 그린 이렇게 돼요.
7: 정말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이 환경적인 공간이 최고의 사람들이 힐링시킬 수 있는 이 고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 영암은 오히려 큰 이렇게 약간 대도시와는 좀 더 분리되어 있어서 조금 더 안정적이고 자연치유적인 환경 안으로 더 들어와 있는 것이 큰 메리트인 것 같고 또 그러다 보니 영암 군민들의 이렇게 심성이랄 게 굉장히 여유롭고 그리고 타지인에 대해서 조금 더 수용하는 폭이 크신 것 같아요.
8: 자연 환경들은 바람, 뭐 햇볕, 그다음에 뭐 일조량 이런 것들 다 합쳤을 때 너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적인 그런 환경들이 말 그대로 너무 좋습니다.
0: 한번 찾으면 그 풍경에 오래도록 머물고 싶은 곳, 이곳은 영암 월출산입니다.
9: 우리 마을이 한 2200년 된 역사를 가진 마을인데요.
10: 지금 약간 580년째 살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1000년 이상을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11: 멋있니 비요 하면 온 동네가 전부 모여. 그래갖고 송편 해먹고 그랬어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5, 4, 3, 2, 1.
1: Allumage des EAP, décollage.
2: History is going to bifurcate along two directions. One path is we stay on Earth forever, and then there will be some eventual extinction event. What I really want to achieve here is to make Mars seem possible.
3: We choose to go to the
4: moon in this decade and do the other things. Not because they are easy.
3: 냉전 시대의 우주 경쟁을 지나 오늘날 스타쉽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언제나 우리가 속한 행성, 지구, 그 너머의 세계를 꿈꿔왔습니다.
5: How do we live off of the earth? This group of people got together and started having conferences about different biomes of the earth and how would we do this and eventually there were drawings.
3: 30여 년 전 그 답을 찾고자 대담한 도전에 나선 이들이 있죠.
6: Yesterday, eight people were chosen to be pioneers for the rest of us. They are eight scientists who have agreed to become modern Adams and Eves.
7: In a real sense, it's a journey into another time, the future.
8: I take my last breaths of this atmosphere, knowing that I will take breaths from a different atmosphere from all of you for 2 years.
9: Texas billionaire Edward Bass, a financial backer, said goodbye.
10: Bon voyage. Fly your spaceship well.
3: 과학, 철학, 생태, 그리고 어쩌면 신의 자리까지 시험한 역사상 가장 도전적인 과학 프로젝트. 달, 화성, 아니면 또 다른 행성으로 향하는 우주선일까요? 사실 이들이 들어간 곳은 지구에 지어진 인공행성, 바이오스피어 2입니다. 1987년 대범한 도전 정신과 과학기술로 무장한 인류는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을 직접 창조해보기로 했습니다. 미국의 드넓은 사막 한가운데 강철과 유리로 된 지구를 짓기 시작했죠. 세계의 지구 창조 프로젝트를 주도한 건 미국의 두 남성. 예술가이자 시스템 이론가였던 존 앨런과 억만장자 에드워드 베스였습니다.
11: How we're going to live off world and what it's going to take to do it. And this is the closest thing we can do to simulate okay a human in the loop, right? So Biosphere 2 was built exactly for that reason to see how humans live in the loop in a condensed, you know, biosphere. So
3: 수백 명에 이르는 과학자와 엔지니어, 기술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당대 최고의 과학기술을 총동원해 인공 밀폐 생태계를 건설했는데요. 크기가 무려 축구장 두 개 반, 높이는 9층 건물에 달했죠. 6,500여 장의 유리창과 8만 6천여 개의 철골 구조대가 촘촘히 맞물리며 공기가 통하지 않는 견고한 철옹성이 탄생했습니다. 바닥에는 약 500톤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깔아 지구의 토양과 완전한 분리를 시도했죠. 인공행성 안에는 열대우림, 해양, 사바나, 가시덤불, 맹그로브 습지, 사막 등 지구 생태계가 순환하고 유지되는 데 필수적인 생물군계를 재현해 넣었습니다. 그리고 닭, 염소, 돼지와 같은 가축을 비롯해 어류, 곤충 등 3,800여 종의 동식물을 인공행성의 구성원으로 초대했죠. 공기, 흙, 물, 불, 세상의 모든 원소를 담아 인간이 만든 두 번째 지구,

이곳을 바이오스피어 2라고 불렀습니다. 신화 속 태초의 낙원에 아담과 이브가 살았다면 인간이 창조한 두 번째 지구에는 누가 살았을까요?

0: So 2 years inside a closed system with seven other people, working face to face with the things that are producing your oxygen.
1: 지구 밖 미래를 향한 인류의 오랜 염원을 담아 인간의 손으로 다시 써내려간 창세기. 지구를 통째로 축소한 밀폐 생태계에서 살아보겠다고 과감한 도전장을 내민 이들은 남자 넷, 여자 넷, 8명의 젊은이들이었습니다.

0: Hi, my name is Linda Lay. I was one of the first biospherians during the two-year closure. Honestly, when I give talks now and I say, how many of you would like to live in a biosphere like this? Everybody raises their hand. At that time, nobody wanted to be in here. And that was, you know, in the late 1980s. And people just thought it was such a ridiculous idea and kind of scary and like that. So there are 9 of us who applied, I think, or maybe 10. For eight positions in the biosphere.
1: 인류 최초의 폐쇄 생태계 주민. 사람들은 그들을 바이오스피리언이라고 불렀습니다. 외부에서 공기나 식량, 물 한 방울조차 공급받지 않는 고립된 세계에서 8명이 2년간 자급자족하며 살아남아야 하는 실험이었죠. 외부와 철저하게 격리된 밀폐 공간. 그 안에서 태양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자원이 순환하고 어느 것도 외부에서 유입되거나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 산소를 생산하고 인간의 호흡으로 배출된 이산화탄소는 식물과 미생물의 탄소 순환 과정을 통해 다시 생태계로 돌아갑니다. 물의 순환이 특히 중요한데요. 물은 폐쇄 생태계 전체의 기후와 영양, 생명활동을 연결하는 가장 핵심적인 매개체이기 때문입니다. 지구 시스템은 정교한 톱니바퀴처럼 작동합니다. 태양에너지가 지표를 데워 대기를 움직이고 물이 증발해 구름과 비가 만들어지며 빗물이 땅을 적셔 영양분을 순환시키죠. 인류의 보금자리인 지구 생태계가 작동하는 원리를 파악해 그 복제본으로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지구를 창조한 것입니다.
2: The biospherians had looked at this whole system as controlling itself, right? They sealed it, and the plants and the atmosphere and the ocean and everything, just like our Earth, was going to control itself.
0: A system that's closed to any material input from the outside. Where you can actually study how things travel through or cycle through an entire system.
1: 지구 위에 지어졌지만 지구와는 철저히 분리되어 스스로 숨쉬는 생태계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실제로 바이오스피어 2는 매우 성공적으로 밀폐되었고 공기 누출률이 연간 10% 미만으로 유지됐는데요.
3: When we look at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yes, the leak's a little bit lower than that, maybe as low as 7 or 8%, but sometimes it's higher. So the leak rate of Biosphere 2, in some respects, actually rivals that of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And it was one of the most remarkably sealed structures of this size and complexities.
1: 이곳에는 폐쇄 생태계를 유지하고 생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어놓은 특별한 시설이 있는데요. 두 개의 폐가 바이오스피어 2 내부의 공기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기가 태양열에 의해 가열되면 부피가 팽창하는데 유리와 금속으로 만들어진 구조물은 그 압력을 버틸 수 없죠. 그래서 밀폐시설 내 압력을 완충해주는 폐를 고안한 겁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 같죠?
2: It's extraordinary, isn't it? It's the largest experimental facility in the world. I would say the biosphere is a theater of all possibilities.
1: 쏟아지는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8명의 바이오스피리언이 밀폐 생태계 안에서 자급자족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0: It was my job to check on the health and make sure that each of the biomes was getting the amount of rain that they needed and the temperatures that they needed. I would take notes on what was reproducing, what was doing well in the biosphere, what is dying in the biosphere. And so a lot of the observations, the natural history observations, were what I did. The animal area. And you can see this is barred rock chickens, so these are all the hens and so forth. This was from 1992, so this was actual data from inside when we were living inside, how much we fed, on what day, what time, and who did the feeding. Was it fun? Sometimes. Sometimes it was a lot of fun. Sometimes it was horrible. Breakfast, we almost always had hot cereal, and that was usually sorghum. We might have some papaya with that, and we had a lot of bananas, both green bananas and ripe yellow bananas. Occasionally we had coffee. We grew coffee in the biospheres, but that was infrequent. So that would pretty much be our breakfast with tea, different kinds of tea.
1: 식물을 가꾸고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우며 생존을 위한 모든 자원을 직접 충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듯했죠. 인간은 드디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는 데 성공한 걸까요? 인간이 만든 인공지구에서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희망이 싹텄습니다. 그 작은 지구가 가진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0: 바이오스피어 2 내부의 산소 농도가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 4,000m 히말라야에서 숨을 쉬는 것과 비슷했죠.
1: We were treating it as a problem in the life systems, and it wasn't.
0: 바이오스피리언들은 각종 원인을 추측했지만 해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식물 상태를 점검하고 공기순환 시스템을 조정해도 산소 농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한편, 줄어드는 산소 농도와 반비례해 이산화탄소 농도는 치솟고 있었죠.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찾아낸 원인은 등잔 밑도 아닌 그들의 발 밑에 있었습니다. 인간이 만든 완벽한 돔 안에는 인간이 통제하지 못하는 자연의 질서가 있었습니다. 미생물의 들숨과 날숨은 인류보다 오래된 생명의 순리대로 움직이고 있었죠.
2: But not only did this soil respiration and lack of photosynthesis taking place, there was another component happening inside. There's massive amounts of concrete that was laid inside the stainless steel liner. These CO2 molecules inside, which is a carbon and an oxygen molecule, they were actually reacting with this newly formed concrete. So CO2 plus calcium hydroxide concrete actually becomes calcium carbonate. And so it was actually being bound in the concrete.
0: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불안정하면 식물은 정상적으로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 식물이 만들어내는 산소의 양도 줄어들죠. 인간이 만든 지구가 인간의 숨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대기 균형이 무너지자 작물도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확량이 줄고 저장고는 빠르게 비어갔죠. 식사를 하루에 세 번에서 두 번으로,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여야 했습니다.
1: We were a little bit short on food, so we were a little bit hungry a lot of the time. Oftentimes didn't really have all the calories we needed to do all the work that needed to get done. This is the percent of the recommended daily allowance for a person. And some stuff, vitamin D, we hardly got any out of the food that we were eating.
0: 상황이 나빠지면서 대원들 간의 관계에도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1: If I look back, I can see that I was crabby. I was a lot. I was not a happy person, you know, and I attribute that to being hungry a lot of the time and also not having enough oxygen to breathe.
0: 서로가 서로를 숨막히게 하는 사이가 되어갔죠. 바이오스피어 2는 자급자족 실험실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생태 감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간의 실험이 막을 내리고 세상은 이들에게 실패라는 매몰찬 딱지를 붙였죠.
2: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ailed experiment. Not the fact that the experiment didn't go as they had planned, and a tremendous amount is learned. So I started in October of 1995. I just thought, wow, this is so incredible. I had no idea that nearly 30 years later, I would still be here.
0: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꺼진 뒤 바이오스피어 2는 한동안 목적을 잃은 채 멈춰 서 있었는데요. 한 대학이

0: 시설을 인수하며 새로운 막을 열었던 1995년, 존은 이곳에 들어왔습니다.
1: I believe that Biosphere 2 still has unique contributions that haven't been realized for us as a human race to understand the changes in our systems that we're all so dependent on.
0: 1993년 세기의 프로젝트가 막을 내린 후 바이오스피어 2는 사람들의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황무지에 덜렁 버려진 줄 알았던 이 시설은 사실 사막 속에 피어난 오아시스였죠.
2: The first thing I would ask a person who said it was a failure, I would say, well, what do you consider a failure? What failed about it? So to me, a failure would be if we had done this entire Biosphere 2 for 2 years and didn't learn anything from it. We learned a lot from it. So to me, it was not a failure.
0: 1991년의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대기, 바다, 땅, 생명. 그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순환하고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인간 또한 그 순환의 고리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웠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우리가 지구의 일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작은 지구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지구 시스템 과학을 연구하는 시설로서 진화를 거듭한 바이오스피어 2. 지금 이곳은 기후 위기 시대,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연구하며 과학적 해법을 모색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환경 생태 실험 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1: So we collaborate with people around the world. We have folks who are physiologists, we have folks that are geochemists, we have folks that are hydrologists, we have folks that are atmospheric chemists who are modelers, we have individuals who are soil scientists. So there is just about every discipline you can think of that's important in the environmental sciences.
0: 1995년 이후 바이오스피어 2를 기반으로 100여 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3: There's a common vision of everybody that works at the biosphere. And the common vision is that through the biosphere, we can better understand how the environment works, how it's going to work in the future, and how we can protect it. I do believe that it is our responsibility to leave the Earth better than we took it.
1: What we're predicting is coming our way in the future. So Biosphere 2 is very much a time machine.

0: 여러분이 딛고 선 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여기 오랜 시간을 들여 토양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 If we were in this space 30 years ago, I'd probably be covered in agricultural soil. This is where the biospherians grew their crops. This was what they called the intensive agricultural biome, or IAB.
0: 2년간 8명의 식량을 책임졌던 집중 농업 구역이 새로운 목적의 땅으로 탈바꿈했는데요.

0: and then the next 7 days, see where my CO2 levels go, and then do the comparison of how much the plant scrubbed my CO2 versus not.
1: 마티아스는 이곳에서 오롯이 식물들과 숨을 나누며 실험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2: So it's a momentous occasion for us because this is the mission that we built SAM for. We literally spent 5 years and a little over $1 million preparing for this moment, which is to replicate Linda's experience, Linda Lay's experience of being inside of the test module, now expanded all of SAM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Sounds dangerous, but it's not. We've already done the calculations. It'll be within a safe level, approximately what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has been operating at on a regular basis for 20 years.
0: So it's very important to figure out exactly how we're going to live off-world and what it's going to take to do it. And this is the closest thing we can do to simulate, okay, a human in the loop, right?
1: 밀폐 실험을 진행할 때마다 선배 연구자인 린다가 배웅을 해주는 것이 이곳의 전통인데요. 닫힌 세계, 그러나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세계로 여행을 떠나는 후배 연구자를 배웅합니다.
0: Bye. Well, see you, Earth. Hello, Mars.
3: See you in 2 weeks.
4: Bye.
0: Yes. Bye. Bye.
4: Toodaloo. Bye. You're in for 2 weeks.
1: We는 살면서 얼마만큼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또 식물은 얼마나 많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할까요? 이들이 진행하는 연구의 최종 목표는 화성과 같이 대기가 부족한 행성에서 인간이 숨 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밀폐 실험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2: Hey, Matthias. How's it going?
5: Pretty good, Kai. How about yourself?
2: Doing well, but I'm not the one who's been locked inside of this place for a week. How's it feel?
5: It's different, but it's not bad, man. Like, it's not. It's been 8 days now, and I'm finally getting a routine and stuff down.
1: 다른 공기에서 숨 쉬고 있는 벽 너머의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중요한 업무에 돌입하는데요.
6: Let's just start with the first two, see how far we get. I don't think you're going to be able to process more than the first two today anyway. So I think it'll work.
5: Oh, okay. Yeah, I didn't realize how really time-consuming this is, for sure.
6: All right, Attila.
1: 지난 일주일간 밀폐 공간에서 마티아스가 뿜어낸 이산화탄소를 흡수한 식물을 외부로 반출합니다. 이산화탄소는 식물의 잎, 줄기, 뿌리에 고체 유기물 형태로 저장되어 식물의 무게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식물의 건조 무게를 측정하면 누적 탄소량을 파악할 수 있죠. 그 데이터를 활용해 연구를 진행합니다. 역사가 깃든 공간에서 이들은 또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2: We are the next generation of biospherians, and unless we learn our lessons from here on Earth and take those lessons to space, I'm afraid we're going to see the same thing happening everywhere. I'm not, and especially on the Moon or Mars. There's no resources. The resources are very, very finite. So it's even worse than what it is on Earth.
1: 그런데 바이오스피어 1은 어디에 있을까요?
7: This is a question that we're often asked. Where is Biosphere 1? Biosphere 1 is the Earth.
1: 인류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만들겠다는 꿈에서 출발한 바이오스피어 2. 그런데 그 역사는 우리에게 역설적인 가르침을 건넵니다. 바로 바이오스피어 1이야말로 인류를 위한 가장 완벽한 도움이며 흉내내려 해도 결코 따라할 수 없는 기적 같은

0: Let us examine together how deliverance from that suffering may be possible.
1: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저는 아시아를 연구하는 지역학자이자 경영학자로 기업의 역사를 통해 무엇이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끄는지를 탐구하는 비즈니스 히스토리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흥망성쇠와 산업의 변화를 대중들에게 전달하는 스토리텔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거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은 늘 거대한 벽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남북 분단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낮은 국가 인지도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실력에 비해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절을 견뎌야 했죠. 그래서 꽤 오랜 시간 한국 제품들은 주로 가성비, 즉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상품으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은 조선과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올랐으며 문화와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 전 세계인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가격으로 승부하던 나라에서 세계가 먼저 찾는 혁신 국가로 거듭나기까지 그 대전환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오일 쇼크와 외환위기 같은 대격변 속에서 무너

집단적인 노력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강의 시리즈에서 후발 주자를 넘어 당당히 세계 시장의 주역이 된 대한민국 산업사를 조명해 보려 합니다. 시련을 기회로 바꾸며 걸어온 대한민국 산업의 치열한 생존과 성장의 역사. 그 첫 번째 강의는 K조선, 그 50년의 항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배 5척 중 1척은 한국이 만든 배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어떤 배냐겠죠. 가장 비싸고 가장 만들기 어려운 배, 그 시장은 한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액화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얼려 운반하는 LNG 운반선. 한 척 가격만 3천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의 세계 발주량 60%, 그 이상을 한국이 가져갑니다. 값싼 배는 다른 나라도 만들지만 아무나 만들 수 없는 배는 한국이 만든다는 겁니다. 2025년 11월, 한 한국 기업이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어느 기업도 해내지 못한 기록을 세웁니다. HD 현대가 1974년 첫 배를 인도한 지 반세기 만에 누적 5,000번째 선박을 인도한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오래된 조선의 역사를 가진 유럽도 일본도 이루지 못한 대기록이었습니다. 미국도 조선업 되살리기에 한국의 손을 내밉니다. 일명 마스카 프로젝트. 그런데 말입니다. 불과 50여 년 전 이 나라에는 제대로 된 조선소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배를 만들 기술도 돈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제대로 된 대형 조선소 하나 없던 세계 최빈국이 어떻게 세계가 먼저 찾는 조선 강국이 되었을까요? 이야기는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 우리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 안팎,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당시엔 북한이 남한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가진 것 없는 나라가 먹고 살 길은 수출뿐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부존 자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철광석도 원유도 다 수입해 가공해서 다시 내다 팔아야 했죠. 나라 경제 전체가 바닷길에 실려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그 많은 물자를 실어 나를 배가 필요했는데 비싼 값을 사오니 우리가 직접 만들면 어떨까? 수입도 줄이고 수출 상품도 되고 일자리까지 생깁니다. 정부가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 조선업에 주목한 건 이런 현실적인 계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지만으로 배가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가장 큰 벽은 돈이었죠. 천문학적인 자금이 필요했습니다. 위험이 너무 커서 국내 어느 대기업도 선뜻 나서지 못했죠. 삼성의 이병철 회장조차 한 차례 거절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정주영 회장도 처음엔 선뜻 받지 않고 여러 차례 사양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누구도 쉽게 짊어지기 어려운 위험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때 그 사람이 다시 나서게 되죠. 현대건설의 정주영 회장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던 때 한국 조선에 무모하면서도 대담한 도전이 시작됩니다. 정주영 회장의 500원짜리 집회이라는 신화처럼 회자되지만 실제 과정은 훨씬 복잡했습니다. 1971년 정주영 회장은 차관을 얻으려 여러 곳을 돌았지만 거듭 거절당했습니다. 한국엔 조선소도 도크도 큰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었으니까요. 그러다 영국의 선박 중개사 AMP 애플도어의 찰스 롱버튼 회장을 만납니다. 그 자리에서 정주영은 500원 지폐의 거북선과 울산 미포만 백사장 사진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 앞서 철갑선을 만든 민족이다. 가진 것 없는 나라의 기업가가 무엇으로든 신뢰를 만들어놔야 했던 그 장면입니다. 하지만 차관 보증 기관은 또 다른 조건을 걸었습니다. 조선소도 없는 곳에 돈을 빌려주려면 배를 사겠다는 선주부터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조선소도 없이 배부터 팔아야 하는 상황. 정주영은 백사장 사진과 지도, 빌려온 도면을 들고 그리스 선주 조지 리바노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26만 톤급 초대형 유조선 두 척을 계약을 따내죠.
국제 시세보다 16% 싼 값에 2년 6개월 만에 인도한다는

부담스러운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조선소를 짓는 동시에 그 안에서 대형 유조선을 만드는 전례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방식이었습니다. 24시간 연속 작업을 해야 할 정도로 힘에 부치는 일이었죠.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한국엔 조선 전문 인력 자체가 없었습니다. 정주영은 덴마크 조선소의 기술 이사를 초대 사장으로 영입하고 조선소 안에 훈련원부터 세웠습니다. 일본 가와사키에 보낸 연수생들은 도면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견제 속에서 어렵게 익힌 것을 메모해와 다시 그리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1974년 6월 28일 울산 조선소 준공식과 그 배의 명명식이 같은 날 열립니다. 1호선의 이름은 애틀랙틱 베른. 길이 344m, 우리나라 최초의 초대형 유조선이었습니다. 선주 리바노스는 완성된 배에 만족했고요. 그 자리에서 곧바로 9척을 추가로 주문을 합니다. 한국이 세계 조선 무대에 처음 이름을 올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쉬운 길은 절대 없었습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로 유가가 폭등하고 해상 물동량이 급감하자 유조선 수요부터 무너졌습니다. 그리스와 홍콩 선주들은 이미 발주한 초대형 유조선의 인수를 거부했고요. 완성된 배들은 울산 앞바다에 묵혔습니다. 남들은 실패한 배라고 봤지만 정주영은 다른 선택을 합니다. 팔리지 않는다면 직접 운영하자는 것이었죠. 1976년 인수가 거부된 유조선 세척을 바탕으로 아세아 상선을 설립했고요. 이 배들은 곧 원유 운송에 투입됩니다. 이게 훗날 HMM으로 이어지는 해운 사업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 이름이 아닙니다. 위기를 손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했다는 점입니다. 이후에도 한국 조선업은 위기 때마다 주저앉기보다 새로운 해법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훗날 더 큰 도약의 밑거름이 됩니다. 현대 성공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정부는 한 기업이 아니라 여러 기업을 경쟁시켜서 산업 전체를 키우려고 했고요. 대기업들이 그룹의 명운을 걸고 조선업에 뛰어듭니다. 삼성중공업은 1974년 일본 IHI와 합작해 설립됐지만 출범하자마자 오일쇼크를 맞아 조선소 건설을 미루고 산업기계에 먼저 집중합니다. 그러다가 1977년 거제의 우진조선을 인수하면서 조선업에 뛰어듭니다. 대우도 달려들었습니다. 거제 오포 대형 조선선은 원래 대한조선공사가 1973년부터 짓던 것이었습니다. 여러 우여곡절 끝에 대우가 이 사업을 맡게 되면서 1981년 대우 조선공업이 출범합니다. 이렇게 현대, 삼성, 대우, 이른바 조선 빅3 체제가 갖춰집니다. 1983년 현대중공업은 창립 10년 만에 단일 조선소 기준 세계 최대 건조량을 기록하며 일본 미쓰비시를 제치고 세계 1위에 오릅니다. 다만 이때는 현대 한 회사의 기록이었고요. 국가 전체로는 여전히 일본이 앞서고 있었습니다. 국가 차원의 역전은 1993년에 이뤄집니다. 한국은 수주량 기준 세계 점유율 37.8%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일본을 넘어섭니다. 먼저 앞선 것은 기술이 아니라 가격 경쟁력과 생산성이었습니다. 설계 능력과 엔진 기술, LNG선 같은 고부가 가치 기술은 그 이후에 하나씩 채워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더 싸고 빠르게 배를 건조할 수 있었을까요? 먁저 공정혁신입니다. 배는 블록 공법으로 만들죠. 배를 여러 덩어리로 나눠서 만든 뒤 합치는 방식인데요. 사실 한국이 발명한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기법입니다. 한국이 잘한 건 이걸 남들보다 더 크고 더 정밀하게 해냈다는 점입니다. 블록을 최대한 키워 조립 횟수를 줄였고요. 여러 곳에서 따로 만든 블록을 합쳐도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배관과 전선도 좁은 선체 안이 아니라 블록 단위에서 미리 끼워 시간을 줄였습니다. 현장 작업자들과 엔지니어들의 노력이 컸습니다. 여기에 울산

울산, 거제, 전남으로 이어지는 촘촘한 조선 클러스터가 속도를 더했습니다. 기술은 아직 일본을 못 따라가도 같은 배를 더 싸고 빠르게 만들어낸 비결이 여기 있었습니다. 이 기반 위에서 세 회사는 또 각자 다른 길을 갑니다. 현대중공업은 엔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외국 기술에 의존하던 엔진을 국산화해서 2001년 독자 모델인 힘센 엔진을 개발했습니다. 배심장을 스스로 만들게 된 것이죠. 이 기술은 이후 발전 설비로까지 확장됐습니다. 만성 전력난에 시달리던 쿠바 전역에 공급돼 쿠바 10회소 집회의 뒤편에는 이 발전 설비가 실려있을 정도입니다. 대우조선은 남들이 꺼리는 어려운 배를 택했습니다. 첫 국산 잠수함, 최초의 전투용 잠수함, 그리고 첫 독자 개발 구축함 광개토함을 건조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바다 위에서 가스를 곧바로 기화해 보내는 운반선, 쇄빙 LNG선까지 세계 최초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오늘날 한화오션의 방산, 특수선 경쟁력이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LNG선과 해양설비에 집중했습니다. 첨단 LNG선 기술을 축적한 데 이어서 2013년에는 바다 위에서 천연가스를 생산, 액화, 저장하는 이 부유식 설비 FLNG를 세계 최초로 진수했습니다. 웬만한 상선 100척의 가치를 넘어서는 초고가 선박입니다. 이 FLNG는 지금도 삼성중공업의 확실한 간판 제품입니다. 세 기업은 같은 배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각자 다른 분야를 파고들면서 경쟁을 했고요. 그 결과 한국 조선업의 전체 역량은 더 넓어지고 깊어졌습니다. HD현대가 상선과 친환경 선박 시장을 주도하면서 세계 최초로 누적 5천척 인도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면 삼성중공업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발주된 FLNG 11척 가운데 7척을 삼성이 수주해서 점유율 60%를 웃도는 독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화오션은 최근 시장에서 더욱 큰 주목을 받았는데요. 2024년 12월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 조선소를 전격 인수하면서 한국 조선사 최초로 미국 현지 제조업에 직접 진출한 것입니다. 이 거점은 미국의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마스가의 전초 기지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냉정하게 보자면 지금 배를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는 한국이 아니고요. 중국입니다. 물량으로는 중국이 세계 1위, 한국은 2위입니다. 한국이 지키는 건 어렵고 비싼 배, 즉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조선업은 흔히 사양 산업이라 불립니다. 노동 집약적이고 경기 변동에 취약하며 후발국의 추격을 받기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영국과 스웨덴, 일본은 모두 세계 조선업의 정점에 올랐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아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 사람의 결단이나 한 시기의 정책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날 K조선의 경쟁력은 정부의 산업정책, 기업의 투자, 연구자와 엔지니어의 기술 개발, 현장 기술자의 경험과 노하우, 수많은 협력업체의 역량이 수십 년 동안 쌓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어쩌면 그 출발점은 추격자의 불만족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왜 못 만드는가? 이 질문은 배우고 축적하고 결국 더 높은 단계에 도전하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이제 한국식 전진력, 뭐 K-forward mindset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현재의 한계에 만족하지 않고 배우고 축적하면서 변화에 적응하고 또 끊임없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는 힘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또 다른 핵심 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해도 용룡이 나라샤. 짐이 용비어 찬가를 쓴 연유를 그대는 설명할 수 있는가? 서관은 왜 항상 아래로 떨어지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사과를 연결하니 직각 삼각형이군요. 분명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설명해 보시오.
1: 네, 피타고라스 정리는요.
2: EBS에서 교과서의 지식을 설명해 줄 선생님을 찾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EBS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지금 도전하세요.

0: 오늘의 주제는 빌런의 계보입니다. 기대되시나요?
1: 네. 네.
0: 저는 빌런이 굉장히 중요한 대중문화적 모티브라고 생각해요. 빌런이 매력적일수록 영웅도 매력적이어지고 빌런이 강해지면 영웅도 강해져요. 그래서 영웅도 중요하지만 영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런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이게 킥이다라고 생각해서 빌런의 계보를 가져왔습니다. 빌런 하면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혹시 있을까요?
2: 저는 아무래도 좀 영화 쪽에서 봤던 인물들이 이제 떠오르는 것 같아요. 사실 가장 가까운 건 이제 타노스 같은 어벤져스에 나왔던. 다음에 조금 더 어두운 쪽으로 가면 조커.
0: 조커. 네. 너무 매력적이죠. 네.
2: 뭔가 이렇게 사연 있는 빌런들이 되게 머릿속에 오래 각인되는 것 같아요.
0: 그럼 그 빌런들의 뿌리를 한번 찾아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네. 우리는 지금 고전 문화를 살펴보고 있는 거니까. 네. 문화에서 빌런, 악당, 악인의 뿌리는 사실은 가장 이미지에 가까운 건 의외로 동물이에요. 뱀.
2: 아, 뱀.
0: 구약성서, 종교가 이제 기독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구약성서는 정말 중요해요. 현대인들이 부처의 이야기하고 성서의 이야기는 문화론적으로 조금 읽어두고 공부를 해두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0: 구약 성서에 모세 이야기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가 나타나자 인파가 모세의 홍해 가르듯 갈라졌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내가 수능 보는 학생이라면 그런 기독교적인 그 성서적인 문화론적 기반이 없으면 이 비유를 이해를 못할 것 같거든요. 네. 다윗과 골리앗도 있죠. 네. 작은 사람이 작은 우리 한국 기업이 아주 큰 외국에 있는 기업을 글로벌 기업을 이겼어.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하나님을 믿어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문화 베이스가 좀 깔려 있어야 읽을 수 있는 텍스트들이 암암리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적으로 좀 공부를 하고 아이들한테도 좀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간에 이 사악한 뱀이 창세기에서도 사악한 역할을 하는데 그 구약 성서에 보면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규율을 지키고 살았어요. 근데 뱀이 나타나서 이브한테 속닥속닥 거리죠. 저걸 먹어. 저걸 먹으면 네가 지혜로워지는 거야. 저게 너무너무 좋은 거여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는 거야. 저걸 먹어. 이렇게 유혹을 하거든요. 뱀이 바로 악마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아주 오래되고 원형적인 모티브가 돼요. 그리고 이 뱀 때문에 아담과 이브는 뭘 겪게 되느냐.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죄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영원히 노동하고 땀을 흘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브는 출산의 고통과 죽을 위험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원죄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원죄를 가져온 죄라고 하는 어떤 것을 가져다 준 게 바로 뱀이다. 이것이 이제 사탄의 원형이다, 악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이 뱀이 문학 작품에서 아주 분명한 형상을 띠고 나타나는 게 바로 괴테의 파우스트라는 작품이에요. 파우스트는 아시죠? 네. 거기에 아주 유명한 악마가 등장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 중말로 그냥 메피스토라고 얘기를 하는데 메피스토펠레스가 멍청한 사탄으로 나오잖아요. 굉장히 영리하고 뭔가 머리를 잘 쓰는 그런 사탄으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그냥 뱀으로 시작이 됐던 그냥 악이 인간의 지적인 부분을 먹고 그다음에 기획하고 유머, 그다음에 뭔가 에티켓도 알고 있는 그런 인상의 인간의 형상을 먹고 발전을 했다는 거죠. 네. 완성체로 조금씩 조금씩 나아갔다는 거예요. 인간의 상상력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대단하다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형체가 없는 악이라고 하는 성질을 살을 붙이고 몸을 붙여갖고 이미지를 좀 더 탄탄하게 만들어 나가는 네. 과정이 바로 빌런의 계보에 나와 있어요.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라 네. 사실 다들 알고 있을 거예요. 파우스트의 첫 장면에서 악마하고 하느님이 내기를 합니다. 메피스토펠레스는 내가 저 인간을 반드시 타락시킬 수 있다 라고 호언 장담을 하고 하느님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장담을 해요. 그럼 내기를 한번 해보자. 적당한 인물을 탐색하다가 한 나이든 학자 파우스트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파우스트 접근해서 이렇게 아주 달콤하게 물어봐요. 너가 원하는 걸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 뭘 원해? 뭘 원했을까요? 늙은 노학자 파우스트가 말년에 원했던 한 가지 위시리스트를 뽑는다면
1: 뭐 영원의 생명.
0: 아 맞아요. 젊음이에요. 네. 그래서 젊어집니다. 청년이 돼서 맨 처음 한 일은 연애였어요. 그레텐이라고 하는 순수하고 아름다운 한 아가씨를 꼬시는데 이 꼬시는데 악마가 도움을 줍니다. 둘이 미래를 나눠야 돼. 근데 어머니가 있어. 자, 어머니를 잠들게 하는 약을 줘요. 악마가. 그 약 때문에 어머니가 죽습니다. 그걸 오빠가 알게 돼요. 오빠가 화가 났죠? 이 오빠도 싸움하다가 죽습니다. 자기가 사랑한 남자 때문에 자기의 연애 때문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오빠도 죽은 거예요. 이 여자는 반 미치광이가 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는데 감옥에 갇혀요. 나중에 그 파우스트가 와서 악마의 도움으로 와서 널 꺼내줄게. 도망치자. 여자 뱃속에 아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자가 원치 않아요. 나는 죄값을 치르겠다 라고 얘기하고 탈옥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전 그 부분이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거기서 죽고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바로 그 구원의 네. 여신상이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의 성모와 같은 영원한 여성상이 네. 되는 거예요. 여인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일부 이야기예요. 저는 2부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2부는 이 젊어진 파우스트가 고대로 시간

0: 거슬러 올라가서 자 전쟁을 일으켰던 최강 미녀 헬레나를 만나서 연애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음 짜게 시작했어요, 사실. 크레테를 냅두고 그러니까요. 이런 그래서 거기서 지적인 유희 가장 황금기라고 생각됐던 그리스의 문화를 충분히 겪고 즐거움을 누려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악마가 이 사람의 영혼을 가져가느냐 하느님이 이 사람의 영혼을 가져가느냐 할 때 누군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구원해 줍니다. 누굴까요? 그레첸이 나타납니다. 이제 악마한테 가는 건 왜냐면 악마가 준 게 너무 많으니까 젊음도 줬지 맞아요. 연애의 기회도 줬지 뭐 그리스도 데려줬지 뭐 세계 최강 미녀도 데려다 줬지 네. 다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네 영혼은 내 것 하고 잡아채려고 했는데 그레첸이 나타나서 그 남자를 원망하지 않고 구원을 해줍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피엔딩? 네. 옛날 소설 사실 해피엔딩이 좀 많거든요. 해피엔딩으로 끝난 그런 소설이에요. 암튼간에 아주 전형적인 악 그리고 세련되고 멋있어진 인간화된 악을 선보인 게 파우스트였고요. 이 악이 저기에 있었어. 바깥에 있어요. 메피스토펠레스도 밖에서 들어오거든요. 와갖고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약간 병균 같아. 바이러스나 병균 같이 네. 내 몸 외부에서 침입을 해서 나를 오염시키는 존재예요. 그 에덴 동산의 그 뱀도 네. 외부에서 점점 다가왔고 그렇죠. 파우스트도 그렇고 외부에서 속닥속닥거리는 악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악의 장소가 점점 계보를 따라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바뀝니다. 내 안의 악으로. 내 안에 빌런이 있다라고 하는 작품의 대표격이 맥베스예요. 크리미널 마인드라고 혹시 아세요?
1: 네, 제목은 들어봤어요.
0: 그쵸,
1: 네.
0: 들어봤죠. 유명하거든요. 네. 시즌 1, 1화에 조지프 콘레드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인용이 돼요. 악마라는 초자연적인 존재를 믿을 필요는 없다. 인간 혼자서도 모든 악행이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악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다. 네. 이런 워딩인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 인간 안에 어떤 악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작품 중에 하나가 셰익스피어의 맥베스예요. 이 맥베스가 장군입니다. 영주예요. 네. 충실하고 원래 좀 착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보기에는 조금 우직한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네. 이 맥베스하고 맥베스의 친구 벤코가 있어요. 맥베스하고 벤코가 덩컨이라는 왕을 따라서 영지 점령전을 펼치고 이겼습니다. 이번 전쟁 잘했지? 어 잘했잖아 우리 하면서 이렇게 전우애를 다지면서 오는데 광야에 마녀가 세 명이 등장합니다. 마녀는 반드시 셋이어야 돼요. 만약 한 명이면 안 돼. 맥베스가 네. 재미가 없었을 네. 거예요. 반드시 세 명이어야 돼. 이 마녀가 갑자기 갑툭튀를 해서 갑자기 나타나서 네. 그냥 아무 생각 없던 맥베스한테 이런 예언을 해요. 복비도 안 줬어? 그냥 예언 다 해달라고도 안 했어? 찾아간 것도 아니야. 근데 운명이 찾아왔다니까요. 찾아와서 맥베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마녀 1위. 맥베스를 환영하라. 두 번째 마녀가 와서 얘기합니다. 맥베스를 환영하라. 코도의 영주시다. 코도의 영주가 아니었어요, 그때. 네. 근데 이제 전승하고서 돌아와 보니까 왕이 너 코도 가져라 하고서 줍니다. 네. 그때부터 맥베스가 흔들리는 거예요. 예언이 맞았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당신이 왕이 못 될 일이라는 이유는 없지. 덩컨 같은 바보 같은 것도 왕을 하는데 당신 왕 되라. 라고 뽐뿌 부축이 지는 네. 거죠. 그래서 맥베스가 처음엔 거절해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 덩컨 왕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왕이 되냐. 자 와이프가 꼬드깁니다. 거의 아담과 이브 같은 네. 상황이에요. 죽이면 되지.
1: 그렇지.
0: 자 그래서 죽이는 방법까지 알려줘요. 시종들 잠자는 약을 먹이고요. 두 부부가 가서 칼로 덩컨 왕을 찔러 죽입니다. 찔러 죽이고 네. 시종들한테 그 피 묻은 칼을 쥐어주고 나옵니다. 덩컨 왕이 죽었네 하고서 이제 이 사람이 반역을 해갖고 왕이 되는 거예요. 네. 왕이 돼서 맥베스가 점점점 살인을 많이 하기 시작해요. 맨 처음에 덩컨왕을 죽이는데 그렇게 주저했던 맥베스가 이제 덩컨왕의 신복이 있었거든요. 충실. 네. 이거 이름이 헷갈려요. 충신도 맥시예요.
1: 아, 맥시.
0: 네, 맥시예요. 맥더프예요.
1: 맥더프.
0: 헷갈리면 안 돼요. 맥몬인처럼 헷갈리면 안 돼. 맥베스, 맥더프예요. 자, 맥베스는 나쁜 사람. 네. 맥더프는 충신이에요. 네. 맥더프가 충신이니까

0: 예고 해야겠죠? 그렇죠. 그 집에 갔는데 맥더프가 없는 거야. 아들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나머지 또 딸들도 죽입니다. 맥더프 입장에서는 맥베스가 천추의 원수인 거예요. 대단한 원수인 거예요. 이렇게 된 상황이어서 맥베스는 점점 살인을 더 많이 하는 인근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였던 뱅크호도 죽여요. 자, 그래서 왕이 되죠. 왕이 돼서 잘 먹고 잘 살았느냐? 이랬으면 명작이 안 됐을 겁니다. 자, 맥베스한테 또 다른 마녀의 예언이 찾아옵니다. 이 마녀의 예언이 또 기가 막혀요. 맥더프를 조심해. 맥더프는 도망갔습니다. 멀리. 자, 여자가 낳은 자는 맥베스를 죽이지 못한다. 이 얘기를 듣고 맥베스가 안심합니다.
1: 근데 없으니까요.
0: 그렇죠. 버남의 큰 숲이 움직여서 쳐들어오지 않는 이상 너는 안전하다. 자, 이러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맥베스는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맥더프가 군사들을 몰고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인간 여성이 낳은 게 아니라 내가 어머니의 배를 뚫고 나왔다. 제왕절개를 했다. 여성이 날 낳은 게 아니다. 제왕절개로 외부에 의해서 꺼내졌으니까. 그리고 모든 군인들이 머리에 나뭇가지를 꽂고 있었대요. 근데 군인들 움직이는 게 마치 큰 숲이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그때 맥베스가 난 이제 죽겠구나 라는 걸 직감하는 거죠. 근데 이 작품의 묘미는 맥베스가 점점 악으로 치닫아 올라가는데 이 맥베스의 악마의 본성에 불을 붙인 레이드 맥베스는 악이었다가 점점 그 수치가 줄어들어요. 레이디 맥베스가 어떻게 죽냐면 용유병에 걸려서 계속 밤에 일어나 손을 닦아요. 손을 씻었는데 아직도 손에 피가 남아있어. 피 없거든요. 근데 이 입어보라. 내가 손을 아무리 씻어도 이 손에 피가 지워지질 않아. 이게 지워지지 않는 피가 뭘까요? 죄책감이죠.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읽으면서 아이고 이 여자야 그럴 줄 몰랐니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그리고 왜 한탕 주위에 그렇게 배팅을 크게 하는가. 그냥 있는 거 그냥 몇 개의 영지를 갖고 살았으면 그냥 잘 살았을 텐데 욕망이라는 것은 사실 제어가 되지 않는 건가 보다 라는 걸 알게 해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책감 그리고 안에 있는 악성을 아주 잘 보여준 초기의 작품이라고 하면 셰익스피어의 맥베스다. 이게 그래서 고전 명작으로 칭해지는 문학 작품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또 그 다음에 그건 너무 옛날 거 아니야? 셰익스피어는 너무 옛날 거잖아. 여왕의 시대인데 그러면 나는 더 뒤에 걸 보고 싶어라고 하면 죄와 벌을 보시면 돼요. 저는 죄와 벌을 경찰이 되고 싶은 학생이나 아니면 법의학, 범죄 심리학, 프로파일링, 로스쿨 이런 걸 꿈꾸시는 분들은 이걸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스토옙스키는 인간 그 범죄를 저지른 인간의 내면 묘사를 가장 탁월하게 했다라고 알려진 작가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을 보면 사건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인간 안에서 죄가 어떻게 일어나고 그 악심이 나중에 자기 마음을 어떻게 좀먹는가 요거를 너무 심리 묘사를 잘해놓은 거예요. 그 죄와 벌이라고 하는 작품은 1860년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가 배경이에요. 여기에는 라스콜리니코프라고 하는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인물의 이름이 분열이라고 하는 러시아어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선인과 악인이 동시에 있어요. 라스콜리니코프의 착한 점은 이런 거예요. 돈이 되게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고학하는 학생이거든요. 어머니가 없는 돈, 있는 돈 다 긁어서 홀어머니가 보내주는 돈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결국 학비가 없어서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집안에서는 누이 동생이 오빠의 출세와 공부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누이가 다른 돈 많은 남자한테, 나이 든 남자한테 시집을 가려고 해요. 이때 오빠의 심장은 굉장히 괴롭겠죠. 나는 엄마의 인생도 갉아먹고 동생 인생도 망치는 나는 버러진가 보다. 이런 죄책감을 가졌겠죠. 돈도 그렇게 없는데 그나마 엄마가 보내준 약간의 돈을 가여운 소녀를 위해서 내놓습니다. 가난한 사람 보면 또 돈을 놓고 오기도 하고요. 위기에 처한 소녀를 꼭 구해주기도 해요. 그런 착한 마음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은

0: 내가 영웅인가 아닌가를 시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하고도 무모한 생각을 해요. 이거를 프로파일러 나오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약간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존감이 완전히 찌그러진 상태인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되는 일 하나도 없고, 가족한테는 민폐만 끼치고, 내가 계속 공부를 하는데 뭔가 이루어내는 건 없는 거예요. 뭔가 막 자기를 계속 찍어 누르니까 방발감으로 폭발해서 자기 존재의 의미를 과시하려고 살인을 기획한 것이 아닌가. 이 얘기가 이 사람을 변호하거나 뭔가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이유는 아니고, 다만 인간 내부에 잠들었던 악은 언제 깨어나는가를 설명할 수 있는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도끼를 훔칩니다. 하숙집에 가서 주인집에서 도끼를 훔쳐서 품고 가요. 그리고 전당포 노파를 머리를 도끼를 깨서 죽입니다. 근데 그 죽이는 장면을 아무도 못볼 거라고 생각하고 도망치려고 했는데, 순진하고 착한 노파의 그 노예처럼 부려지는 여동생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구석에서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혀 예기치 못했던 사건이죠. 그래서 당황한 나머지 그 여자도 찍어 죽입니다. 피가 흥건해지고요. 이 사람은 도망치죠. 그리고 나서 어떤 지적이고 분열된 이상한 사람답게 고뇌를 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라고 생각하는 어떤 인간을 죽였는데, 이 죽인 게 나의 영웅성을 증명한 것인가, 아니, 안한 것인가? 내가 잘한 일을 한 것인가, 못한 일을 한 것인가? 자, 이 사람의 말도 안 되는 궤변을 한번 현우 학생이 읽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라스콜리니코프의 그 대사입니다.
1: 나는 소냐. 궤변을 늘어놓을 것도 없이 그냥 죽이고 싶었어. 나를 위해. 나 하나만을 위해 죽이고 싶었던 거야. 나를 이해해줘. 만약 똑같은 길을 간다고 해도 절대 두번 다시 살인은 하지 않을 거야. 그때는 다른 것을 알아야만 했어. 다른 것이 내 겨드랑이를 콕콕 찔렀거든. 나는 그때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이에 불과한지 아니면 인간인지를 알아야만 했어. 그것도 어서 빨리 알아야만 했지. 즉, 내가 넘어설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럴 수 없는지를 감히 몸을 숙여 취할 수 있을까 아닐까? 벌벌 떨기만 하는 피조물인가 아니면 권리를 갖고 있는가?
0: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1: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0: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기적인 거죠. 목적이 돈에 있어나 돈 벌려고 해서 이런 것도 아니고,
1: 맞아요.
0: 내가 나를 증명하고 실험해 보기 위해서 한번 죽여봤어라는
1: 그러니까요.
0: 거거든요. 이러면 저는, 제가 만약에 그쪽 프로파일러 쪽에 근무하는 사람, 전공한 사람이라면 반사회적 인격 장애입니다라고 얘기를 할것 같은 거예요. 사이코패스인가라는 생각도 사실은 들었어요. 근데 또 전체를 읽어보면 이 사람이 인간적이고 도의적이며 어머니를 엄청 사랑하고 여동생을 또 엄청 아껴주거든요. 그래서 헷갈리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 행위적으로만 보면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은 맞아요. 로스쿨이나 법조에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노파 쪽에 서 있는 검사 입장에서 변론도 한번, 그러니까 뭔가 그 소장도 제 써볼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이제 맞기 싫지만 라스콜니코프를 변호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어떻게 이 사람의 형량을 얘기를 할수 있을까?
1: 그쵸.
0: 변호의 하는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스쿨에서 이런 작품을 가지고 다뤄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이유가 있구나. 명작은 명작이구나. 왜?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남겨주고, 전또 깜짝 놀란 게 도스토옙스키가 어떻게 이런 인물을 창조했을까? 당시로서는 좀 좋게 좋게 멋있게 멋있게 약간 인간 인물 형상화하는 게 그렇게 발전되지 않은 근대 소설의 초읽기였거든요. 근데 도스토옙스키가 어떤 한 점프를 이뤄낸 거예요. 이런 캐릭터까지 만들어낸 거는 상당한, 그냥 문학적으로 보면 상당한 가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죄와 벌인데, 이 죄는 인간이 저지른 죄,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벌은 내면의 벌을 의미를 해요. 이 사람이 괴로워했던 내면의 벌.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 죄로 고백하고 그 유배지로 보내지는 건 사실상 벌이라고 생각하기 어렵고, 마음이 지옥인 것을 이 도스토옙스키는 벌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주지하는 바는 제목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실 분들은 노파를 한나 죽여되는 이로 생각한 것, 이 죄하고 벌하고의 의미를 찾아보시는 게 독서의 묘미가 될 거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자, 벌써 악이 저 멀리에 있다가 점점점 안으로 들어왔어요. 맞아요. 이제 이 악이 늘어납니다. 악이 새끼를 쳐요. 그리고 사방팔방으로 전염이 되기 시작해요. 네. 저는 현대사회의 빌런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인간이 돼 시스템화된 빌런이 새로운 빌런으로 등장했다라고 생각해요. 자, CCTV가 있습니다.
2: 네.
0: CCTV는 우리한테 도움이 되죠.
2: 그렇죠.
0: 안전함을 느끼게 해줘요.
2: 네.
0: 그런데 누군가가 CCTV를 조작한다면, CCTV로 나를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한다면, 집에 아기를 보기 위해서 홈캠을, 반려견을 보기 위해서 홈캠을 깔아놨는데 내가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거를 누가 홈캠을 해킹해서 보고 있다면
2: 네.
0: 저는 이런 시스템화된 빌런, 새로운 기계 문명을 타고 온 빌런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악만 처단하면 됐는데
2: 맞아요.
0: 지금은 악이 어디에 있을지 너무 불안한 그런 상황이 돼서
2: 네.
0: 악이 파편화되면서 조금 더 사방화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시스템화된 빌런을 일찌감치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조지 오웰
2: 네.
0: 1984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죠. 네. 저는 솔직히 말해서 1984 제목을 좀 잘못 지었다고 생각해요.
1: 그럼 어떻게 지었어야 할까요?
0: 2154년 막 이렇게. 1984 말고 뭐 2584 이렇게 좀 더 먼 미래를 갔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이 낙관론자일까요? 회의론자일까요? 1940년대에 발표했는데
2: 맞아요.
0: 겨우 40년 후의 미래를 예상을 했어요. 경찰들이나 수사를 하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 네. 경찰, 요즘 경찰들을 수사할 때 항상 하는 게 있어요. 항상 막내야, 불박 챙겨라. CCTV 따와라.
2: 맞아요.
0: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우리한테는 블랙박스하고 CCTV는 너무 흔해진 거예요. 근데 1984 이거가 쓰여지던 시제는 사실은 그런 게 없었죠. 없었는데도 상상을 해놨다는 게 전 되게 놀라운 거예요.
2: 네.
0: 여기에 나오는 저 주인공은 이제 윈스턴 스미스라고 하는 발당 공무원 같은 직책을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하는 게 언론 조작이에요. 언론 조작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그 줄리아라고 하는 여성이 나와요. 원래 개인적인 연애도 금지되어 있거든요. 결혼도 나라에서 시키는 여자랑 해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의 감정을 못 느끼고 부인하고 좀 안 좋게 헤어졌는데 이 윈스턴 스미스한테 줄리아가 사랑의 대상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죽어 있었던 인간의 세포들이, 인간의 감정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해요. 저는 그 장면이 참 좋았던 게 윈스턴 스미스가 너무 불쌍해 살거든요. 본인이 일기를 쓰고 싶어 하는데 일기도 쓸 수가 없고 로봇 같은 얼굴로 무표정하게 살다가 줄리아하고 연애를 하면서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그래 저게 행복이지
2: 네.
0: 그러면서 좀 불안한 거죠. 저 행복 끝날 텐데 언젠가 끝날 텐데 라고
2: 맞아요.
0: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끝나느냐 감시를 피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착각이었어요. 감시망은 소리도 듣고 있고 그 유명한 빅브라더가 네. 등장을 하는데 빅브라더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층계참을 지날 때마다 엘리베이터 맞은편 벽에 붙은 커다란 얼굴의 포스터가 그를 노려보았다. 그것은 사람이 움직인 대로 눈동자가 따라 움직이도록 고안된 포스터였다. 포스터 아래에는 빅브라더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다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이거거든요. 빅브라더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실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빅브라더가 항상 보고 있고 그분은 존경의 대상이고 따라야 한다라고 네. 하는 그런 전제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텔레스크리라는 게 너무 끔찍했는데 텔레스크리는 수신과 송신이 동시에 가능했대요. 동시에 가능하다. 이 기계는 숨죽인 속삭임을 넘어서는 모든 소리를 낱낱이 포착한다. 더욱이 윈스턴이 이 금속판의 감시 범위 안에 있는 한 소리는 물론이고 행동까지 감지된다. 물론 언제 감시를 받고 있는지 알 수는 없다. 사상 경찰이 개개인에 대한 감시를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행하는지는 단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게 더 무서워요.

0: 추측만 되고 그 빅브라더의 얼굴이라든지 경찰의 기준을 모르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저는 최근에 다시 읽다가 제가 요즘 문해력계 오은영이라는 대안을 갖고 있는데 문해력 이슈를 사람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요. 문해력 떨어져서 어떡하지 이런 생각 많이 물어보는데 문해력하고 관련된 아주 이미 심장한 이야기를 조지 오웰이 1940년대 이미 해놨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디스토피아의 전체주의 사회에서는 사전 만드는 사람이 무엇으로 자기 자랑을 할까요? 한번 읽어보세요.
1: 우리의 주된 임무가 새로운 낱말을 만들어내는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네. 우리는 매일 수십, 수백 개의 낱말을 없애고 있지. 말하자면 우리는 말을 뼈만 남도록 잘라내고 있는 셈일세. 물론 가장 쓸모없는 낱말은 동사와 형용사에 많지만 없애야 할 명사도 수백 개나 있네. 그리고 동의어뿐만 아니라 반의어도 없애야 하지. 결국 우리는 사상죄를 범하는 것도 철저히 불가능하게 만들 걸세. 그건 사상에 관련된 말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니까 간단하네. 앞으로 필요한 모든 개념은 정확히 한 낱말로 표현될 것이고 그 뜻은 엄격하게 제한되며 다른 보조적인 뜻은 제거되어 잊히게 될 걸세. 이미 우리는 제11판에서 그런 것에 주안점을 두었네.
0: 너무 놀랍지 않아요?
2: 네.
0: 저는 내가 만약에 빅브라더 편이라면 이건 정말 천재적인 사고방식이다.
2: 그렇죠.
0: 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조선업 알쌀 정책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2: 네.
0: 조선인이 조선인으로 사고할 수 없게 하라. 그러면 조선의 정신이 사라진다.
2: 맞아요.
0: 라는 거거든요. 단어가 없어지면 그 단어를 생각할 그런 생각 자체가 없어지는 네. 거야. 사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야. 사랑도 없을 거야. 평화도 없을 거야. 저항도 없을 거야. 사전에서 그런 단어들이 없어지면 사람들은 아예 상상도 못하게 그렇죠. 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문해력 얘기할 때 할 말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조지 오웰의 얘기를 한번 봐라. 낱말이 줄어들고 사전에 단어가 줄어들면 사고의 폭이 줄어드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다양한 말을 더 풍성하게 쓰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그 말들은 책에서 배울 수 있다. 독서 캠페인을 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 좀 생긴 거예요. 1984라고 하는 소설을 학술적으로 너무나 훌륭하게 소화를 해낸 사람이 있어요. 감시하고 감시당하는 현대사회를 철학적으로 가장 명쾌하게 설명해냈다라고 알려져 있는 책이에요. 네. 여기에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핵심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라면 파노티콘이에요.
2: 파노티콘, 네.
0: 들어보셨죠?
2: 네, 벤담이 고안했던.
0: 그렇죠. 옵티콘이라는 것은 사방에서 보고 있는 체제입니다. 제레미 벤담이 설계했던 감옥의 그 모습에서 미셸 푸코가 차용해서 갖고 온 거예요. 근대는 처음 시작할 때 계몽주의로 시작을 해요.
2: 네.
0: 계몽주의를 영어로 하면 인라이트먼트거든요.
2: 네.
0: 빛이 비추이는 곳에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빛이 어디서 오느냐? 근데 저 위에 빛이 어떤 거냐면 이성의 눈이 비추이는 빛입니다.
2: 네.
0: 이성을 믿자. 왕을 믿는 게 아니고 왕이 신의 대리인이라는 걸 믿는 게 아니고 각각의 인간이 갖고 있는 이성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무당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점술사 들어올 수 없어요. 예언과 신탁 들어올 수 없습니다. 네. 모두 다 체계화되고 이게 분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대표적인 공간이 감옥, 병원, 학교입니다. 이렇게 구조화되어 있는 감옥을 생각을 해보면 파놉티콘을 이해하기가 제일 쉬워요. 감옥의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눈이 하나 있어요. 사방을 다 감시하는 빅브라더의 눈, 아주 큰 눈 이런 건데요. 감시자는 본인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있어? 근데 누군지는 몰라. 내 무시무시한 총을 들고 있어. 나를 벌 줄 거야. 이게 내면화되면요. 무서운 일이 일어나요. 내가 누군가 날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검열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생기냐면 SNS에 내가 뭔가 올리면 모든 사람이 다 보고 있을 거야 라는 네. 생각이 드니까 웃는 얼굴만 올리게 되는 거예요. 행복한 모습만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미화해서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진실된 나와 진짜 나와 SNS에 올린 남들 보라고 올린 나와의 이격이 발생하거든요. 그 사이에서 사람이 조금 혼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항상 나를 평가하고 있어. 누군가 항상 나를 바라보고 있어. 나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적응을 해야 돼. 이런 사회가 돼서 자발적 셀프 감시와 처벌의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지 웰이 경고했던 게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자, 오늘은 빌런의 계보에 대해서 아주 고대의 악부터 최근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예비 빌런들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어떠셨어요?
1: 이제 빌런의 계보, 오늘 빌런이라는 주제를 처음 들었을 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타노스, 조커 이런 것처럼 이런 사람들처럼 소설 안에 있던 빌런들, 굵직굵직한 빌런들 이렇게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거보다 더 깊은 이야기가 나와서 좋았던 것 같고 사실 마지막 말씀에 정말 공감을 하는 게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 눈들에 집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스스로가 자신을 바라본 적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조금 더 나를 감시하는 것들에서 조금은 벗어나서 나를 좀 더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0: 네, 오늘도 감상평이 너무 좋은데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빌런보다 조금 더 쫄깃쫄깃하고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커리어케어 대표를 맡고 있는 신현만입니다. 기업에 필요한 핵심 인재를 발굴하고 추천해주는 인재 컨설팅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곧 사람이라고 합니다. 기술도, 상품 개발도, 자금도, 영업도 다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어떤 사람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직원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경영의 핵심인 셈입니다. 특히 CEO를 비롯한 C레벨급 핵심재들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핵심 중에 핵심이죠. 수는 적지만 조직과 사업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오늘은 핵심 인재가 기업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인터넷 기업이죠. 꽤 유명한 기업인데 텐센트라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4,400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세계 10위이고 중국에서는 알리바바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에 오른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텐센트는 파격적인 성과급으로 유명합니다. 2018년 초인가요? 가장 성과급을 많이 낸 게임 개발팀에게 1인당 165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했습니다. 전 세계가 깜짝 놀랐죠. 텐센트의 평균 연봉은 2022년 기준 1억 9천만 원으로 한국과 홍콩의 최고 수준을 이미 뛰어넘었고 매년 연봉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카카오톡과 같은 서비스를 하고 있는 그런 위챗을 개발했는데요. 위챗을 개발한 장사오롱의 연봉은 3억 위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480억을 넘죠. 이건 텐센트의 마팅 회장의 보수보다 무려 10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글로벌 기업이나 혁신 기업일수록 성과에 따른 보상도 크고 최저 보상과 최고 보상의 격차도 상상을 초월할 만큼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역량에 따른 연봉 체계가 그대로 성과급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텐센트가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과 파격적인 성과급을 지급하는 이유는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과를 내면 여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IT 인재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백진 대표는 지난해 직원 평균 연봉보다 108배나 많은 123억 원의 보수를 받았습니다. 넥슨의 일본 법인 임원과 직원 간 임금 격차는 무려 72배나 됩니다. 넥슨 임원의 평균 보수는 45억 원을 넘고 있는데 직원의 연봉은 6,300만 원 정도 됩니다. 왜 최고 책임자의 보상이 이렇게 높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권한과 책임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고 책임자는 핵심 중 핵심입니다. 기업 가치는 대개 임직원 가치의 합인데요. 기업 가치를 가장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임직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겁니다. 조직이나 사업의 최고 책임자를 제대로 배치하면 절반은 성공한 셈입니다. 영향력이 큰 사람을 바꾸는 게 효과가 크죠. 실무자보다는 중간 간부, 중간 간부보다는 임원, 임원보다는 사장을 바꾸는 게 훨씬 효과가 큽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 짐 콜린스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위대한 기업을 만드는 최고 경영자의 핵심 능력으로 인재 확보 능력을 꼽았습니다. 상위 10%에 해당되는 A급 인재를 얼마나 보유하느냐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대기업들 사이에서 이런 인재 확보나 발굴을 위한 팀들을 두는 게 유행인데요. 또 내부에서는 CEO 평가 항목에 핵심재 확보를 넣고 있습니다. 기업 경영에서 인재 중요성이 그만큼 커지고 있다는 뜻이죠.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인재에 큰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명의 천재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 그러니 삼성도 이런 인재를 확보를 해야 되고 영입을 해야 되고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업들은 불황기에 인재를 줄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불황일수록 인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인적자원관리회사로 잘 알려져 있죠. 왓슨 와이어트라는 회사가 평균 매출 64억 달러 이상인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닷컴 버블이 붕괴하면서 불황기에 접어들었던 2000년대에 기업 현황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불경기에 교육 훈련비를 삭감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서 성과가 5배나 더 낮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2002년 최대 위기를 맞은 HP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핵심 인재는 오히려 늘렸습니다. 이들을 리더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에 적극 투자도 했죠. 결국 핵심 인재가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을 찾아내서 HP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맥도날드도 창립 이래 최대의 적자를 내면서 주가가 반토막이 난 상황이 있었는데요. 이때 직원에 대한 교육 투자를 오히려 늘려서 회상한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점포와 지점을 줄이는 대신에 직원에 대한 교육 투자를 늘렸고 그 결과 제품의 수준이 높아졌고 서비스가 개선되면서 1년 만에 다시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일본의 대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은 대부분 불황기에 핵심 인재를 중심으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는 인재 관리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구본모 LG 그룹 회장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에 신임 전무와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불황이라고 구조조정을 해서 사람을 내보내면 원래 있던 사람들의 충성심도 낮아지고 우수한 인재들도 같이 떨어져 나갑니다. 호황에 대비해 오히려 좋은 사람들을 많이 선발해야 합니다. 불황은 기회입니다. 불황기에는 많은 기업들이 인력을 감축하기 때문에 조직의 분위기가 좋지 않으면 높은 성과를 창출하는 핵심 인재 일부가 회사를 떠나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그림의 떡 같던 그런 유능한 인재들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를 맞게 되는 겁니다. 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수한 인재를 영입할 계획이 있다면 불황이 절호의 기회입니다. 문제는 불황기에 우수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영입해 역전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건 다 이해하고 있지만 쉽게 사람을 바꾸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더구나 임원들은 오랫동안 관계를 맺었던 사람들입니다. 특히 연공서열 방식의 기업 문화에 익숙해 있는 한국 기업에서

고위직의 경우 퇴사를 의미하는 교체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실무자를 바꾸고 중간 간부만 교체하다가 끝납니다. 구조조정을 한다고 야단을 벌이지만 애꿎은 직원들만 회사를 떠나게 되고 효과는 별로 얻지 못하게 됩니다. 승계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는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의 경우 내부 인력을 많이 씁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과 조직의 안정은 참 유리하지만 혁신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C레벨의 경우 내부 인력으로 상황을 돌파할 수가 없어서 대변화가 필요하다고 절감할 때만 외부 영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 영입이 잦지도 않고 많지도 않습니다. 할 것을 다 해본 뒤 결정하는 셈이죠. 그러다 보니 인재 영입이 늦어지고 사업과 조직의 혁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력 운영은 적재적소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적시도 참 중요합니다. 혁신을 하려면 조직과 사업의 핵심 축인 임원과 간부부터 바꿔야 됩니다. 기업의 문제는 사람에서 시작되고 사람에서 끝납니다. 결국 사업 부진과 성장 정체, 경쟁력 약화의 원인은 사람이고 그 해법도 사람입니다. 성장 정체는 기존 인력으로 더 이상 한계에 봉착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임직원을 재배치하고 인재를 발탁하고 영입해서 인적 경쟁력을 강화해야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불경기 때는 기업들이 설비 투자나 신규 사업을 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장 절차를 돌파하려면 결국은 인재밖에 없습니다. 핵심 인재를 발굴하고 발탁하고 재배치해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합니다. 오늘의 한 줄 리뷰는 성장 정체의 돌파구는 핵심 인재 확보다로 하겠습니다.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성욱입니다. EBS 명강, 오늘은 증기기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증기기관 보신 적 있어요?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증기기관. 네, 진짜 기관은 아닌데 증기 대신 드라이 아이스를 사용해서 비슷한 효과와 또 사실 힘도 낼 수 있어요.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돌리는 그런 기관입니다. 오늘은 이 기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 초반인가? 그때 이제 공부를 하다가 런던에 방문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런던 사이언스 뮤지엄에 들렸습니다. 뭐 유명하다 그래갖고 한번 꼭 가봐야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들렸는데, 표를 사고 문을 열고 딱 들어가니까 맨 처음에 보이는 게 증기기관이었어요. 뭐 정확한 무게는 모르겠지만 수톤은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쇠로 만든 큰 바퀴가 실제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그 기관이 돌아가면서 그 바퀴를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증기기관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 보통 제임스 와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또 알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거는 약간 사실과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와트 이전에도 증기기관이 있었습니다. 와트는 엄밀한 의미에서 증기기관을 개량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와트에 대해서는 또 널리 알려진 그 얘기가 있죠. 와트가 어렸을 때, 예, 이렇게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소년이었고, 주전자에서 물이 막 끓으면서 그 주전자의 뚜껑을 막 이렇게 밀어 올리는 것을 보고, 아, 이 증기가 이렇게 힘이 있구나. 그리고 이 힘을 잘 이용하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그 소년이었을 때부터 하기 시작을 했고, 결국 나중에 이제 커서 증기기관을 만들고 개량하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 와트에 대한 그 위인전을 읽다 보면은 항상 이렇게 접하게 되는 그런 얘기예요. 예, 근데 이 얘기는 뭐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그 참인 얘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와트가 사망을 한 다음에 와트의 전기를 쓰기 위해서 프랑스 과학자였던 이제 아라고라는 과학자가 와트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을 이렇게 모으고 있던 중에 제임스 와트의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뭐 해줄 얘기가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일화를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일화는 뭐 와트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된 것도 아니고 나중에 아마 이렇게 아버지를 그리는 그 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얘기를 그런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트 이전에 증기기관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기관이 제임스 와트 이전에 존재했던 뉴커맨 기관입니다. 토마스 뉴커맨이라는 이 사람은 이제 철공업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뭐 장인이었죠. 철공업에 기계를 가지고 이런저런 일을 하다가 증기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예, 뉴커맨의 증기기관은 간단한 기관이에요. 이 기관 밑에 이제 보일러가 장치되어 있고요.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서 이 물이 이렇게 증기가 돼서 올라오면은 피스톤을 위로 이제 올려 붙입니다. 피스톤을 위로 올려 붙이면 이쪽이 이제 떨어져 내려가야죠, 밑으로. 이쪽이 올라가고 이쪽이 떨어져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다시 피스톤을 떨어뜨려요. 떨어뜨리면 이쪽이 올라가야죠. 예, 이런 식의 굉장히 간단한 반복 운동을 하는 그런 기관이었어요. 예, 이제 이 다른 쪽이 어디 연결되어 있냐면 광산 같은데 연결되어 있었어요. 광산은 그 사람들이 땅을 점점 더 깊숙이 파기 시작을 했고, 땅을 깊숙이 파다 보면은 문제가 이제 광산에서 물이 나와요. 물이 나와서 그 갱도 밑에 물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더 이상 파내려 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그 물을 퍼올려야 되는데 이미 굉장히 깊숙이 파내려 갔기 때문에 그 물을 퍼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기관을 이용을 해서 물을 퍼올리는 그런 일을 했던 그런

기관입니다. 어쨌건 이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여러 개의 기관들이 여러 군데의 광산에서 사용되고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했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이제 역사적으로 틀린 얘기입니다. 이미 증기기관은 실용적인 기관이 사용되고 있었죠. 예, 근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이 기관이? 뭐 지금 관점에서 보면은 효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예, 뭐 좀 전문적인 얘기지만 어떤 기관의 효율이라는 거는 얼만큼의 인풋이 들어갔을 때 얼만큼의 아웃풋이 나오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갖고 뭐 100의 연료가 들어갔을 때 30의 1이 나오면은 효율이 30%다. 이렇게 따집니다. 그런데 이 기관은 어쨌건 사람이 하지 못하는 굉장히 깊숙한 갱도의 고인 물을 퍼내는데 사용이 됐지만 효율은 굉장히 낮았습니다. 뭐 효율이 어느 정도냐, 지금 이렇게 정확히 계산을 하긴 힘든데, 왜냐면 지금 기간이 남아있지 않으니까요. 대략 추정을 해보면은 1%가 안 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 열 기관으로서 아무 효용이 없는 그런 기관에 불과했던 그런 거예요. 예. 제임스 와트는 스코틀랜드의 중산층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예,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요. 뭐 어릴 때부터 몸이 이제 아픈 적이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몸이 약해서 학교를 다니다 쉬고 이랬던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근데 학교를 다닐 때 당시 이제 학교에서는 보통 고전이라든지 뭐 라틴어라든지 이런 거를 공부를 시켰는데 그런 거에는 별로 이렇게 취미가 없었다고 합니다. 취미가 없고 과학이나 뭐 기술이나 이런 거에 이제 흥미를 많이 보이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나온 뒤에 자기가 이제 그런 쪽으로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래서 런던에 가서 그 어떤 기계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기계 장인의 공방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기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일을 배우고 실습을 한 다음에 이제 다시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우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잡았던 직장이 이제 글래스고우 대학에 있는 기계공으로 취직을 합니다. 예, 교수가 아니라 기계공이 됐어요. 그 당시에 영국 대학은, 그러니까 잉글랜드 대학은 전통적인 방식의 교육을 주로 학생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뭐 고전이라든지 라틴어라든지 뭐 히라버라든지 신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그런 거 위주의 교육을 많이 했어요. 옥스포드나 케임브리지 대학이었죠. 이제 반면에 스코틀랜드 대학은 상당히 실용적인 학문을 더 많이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학 같은 게 훨씬 더 스코틀랜드 대학에서 발전을 했고요. 과학과 기술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학생들한테. 그래서 어쨌건 글래스고우 대학에서는 학생들에게 과학이나 기술 교육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 실험 장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생들이 막 그 장비를 가지고 실험을 하다 보면 장비가 망가지잖아요. 망가지면 그걸 고쳐줄 사람이 필요한데 이제 제임스 와트가 그 일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글래스고우 대학에서. 당시 이제 글래스고우 대학에는 상당히 그 명성이 높았던 조지 블랙이라는 그 화학자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도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과 친분을 맺으면서 거기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한 번은 이제 친구가 너 증기기관에 대해서 한번 좀 연구를 해봐라 라는 제안을 합니다. 예, 그래서 와트가 그래? 증기기관을 한번 이렇게 모형 같은 걸 작게 만들어봐요. 근데 잘 작동을 안 합니다, 얘가. 그러니까 이거 왜 작동을 안 하지? 그러다 이제 기관에 대해서 나온 책들과 논문들을 구해서 읽습니다. 읽고 혼자서 막 이제 독학을 하는데 그때 글라스고 대학에 뉴커먼 엔진이 하나가 있었어요. 예, 학생들에게 증기기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모형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모형이 망가집니다. 예, 그러면서 제임스 와트가 그 모형을 이제 수리하는

하는 일을 맡게 돼요. 이때가 1763년경에 그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일을 시작하면서 와트가 아, 이 기관이 효율이 굉장히 낮다 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돼요. 그리고 효율이 낮은 이유가 기관을 뜨겁게 덮여야지만 피스톤이 올라가는데 얘를 낮추기 위해서는 다시 기관을 완전히 차갑게 식혀야지 얘가 떨어지고 피스톤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올리기 위해서 쓸데없는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 왜냐하면 기관을 일단 데워야 되기 때문에 데우고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기관을 데우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기관을 안 식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그러면은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쓰지 않고 기관을 만들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속 실험을 합니다. 근데 잘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방법이 없을까? 와트는 이제 끙끙댑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한 2년 정도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분리 컨덴서라는 아이디어를 탁 창안을 해내요. 예, 분리 컨덴서는 쉽게 얘기해서 이 굉장히 뜨거워진 이 실린더 자체를 식히지 않고 여기서 뜨거운 이 김을 밖으로 빼서 밖에서 식히자 하는 거예요. 분리된 컨덴서에서 식히자. 그러니까 이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기관은 항상 뜨겁게 유지를 하고 식히는 부분은 밖으로 빼서 밖에서 식히자라는 게 이제 분리 컨덴서의 아이디어입니다. 예, 이거를 이제 오랫동안 고민을 하다가 1765년에 일요일에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이제 글라스고 공원을 이렇게 지나치는데 갑자기 그 아이디어가 탁 떠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와트가 산책을 멈추고 바로 집에 가서 이제 실험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서 상당히 그 만족스러운 결과를 냈어요. 예, 이게 이제 그 지금도 그 글라스고 공원에 가면은 제임스 와트의 이제 동상이 있는데 와트가 이렇게 한쪽 팔을 괴고 있는 요 기계가 이제 와트가 발명한 분리 컨덴서입니다. 예, 분리 컨덴서가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그 글라스고 공원에 그 와트 기념석이 있습니다. 기념석이 있고 거기 보면은 1765년 이 근처에서 제임스 와트는 증기기관의 분리 컨덴서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특허는 1769년에 인가되었다라는 그 글귀가 쓰여져 있는 그런 겁니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떠올랐던 생각은 아니에요. 예, 한 2년 정도 계속 고민을 하고 계속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려고 했던 노력 끝에 결국 이제 가지게 됐던 어떻게 보면 이제 성공적인 그런 그 아이디어였죠. 예, 그래서 이제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을 보면은 이렇게 그 분리 컨덴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분리 컨덴서는 차갑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물 속에 담겨 있습니다. 수조 속에 이렇게 항상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피스톤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기관은 항상 뜨겁게 유지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기관을 식히고 덮히고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열효율이 굉장히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와트의 계량으로 뉴커맨 기관은 한 3배 정도 열효율이 확 뛰어 올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쨌건 더 이제 계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와트는 런던으로 갑니다. 런던으로 가서 의회에 가서 내가 이거 특허를 냈는데 이제 다른 발명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그 화가 났던 거는 이 제임스 와트의 특허가 이 분리 컨덴서의 발명에만 국한돼 있었던 게 아니라 마치 증기기관이라는 기관 전체를 포괄하는 것처럼 쓰여져 있었어요. 예. 실제 좀 이상한 거죠. 왜냐하면 증기기관은 이미 이전에 있었잖아요. 이전에 있었고, 와트가 한 거는 이 분리 컨덴서를 발명한 것이었는데, 근데 와트의 특허 자체는 물론 분리 컨덴서를 포함을 하고 있지만, 증기기관 전반을 포괄하는 것처럼 이렇게 특허가 작성돼 있었고, 그 특허가 인가가 됐고, 또그 특허의 만료 기간이 연장이 돼서 1800년까지 특허의 만료 기간이 연장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제 조나단 혼블라워라는 그런 그 엔지니어가 복식 기관이라는 거를 만들어요. 복식 기관은 이제 한 실린더에서 뜨거운 김을 밖으로 뺀다 그랬잖아요. 분리 컨덴서로 빼서 와트는 이걸 식혀버렸는데 뜨거운 김을 그게 아니라 이뺀 뜨거운 김을 한번더 이용을 하는 거예요. 더 이용을 해서 또 기관을 한번더 돌리는. 그러니까 기관 하나를 돌릴 거를 두 개를 돌리는 이런 식으로 기관을 만들어서 이제 일을 훨씬 더 많이 하게 하는 기관을 만들었는데 만들고 특허를 냈는데 그 제임스 와트가 혼블라워의 특허에 대해서 특허권 침해 소송을 걸어요. 걸어서 우리의 특허를 침해했다. 혼블라워는 아니다. 내가 발명한 거는 전혀 다른 발명이다. 근데 아니다. 너는 이제 우리의 특허를 침해했고 영국에서 가장 능력 있는 변호사, 변리사들을 고용을 해서 그 혼블라워를 압박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혼블라워가 자기의 특허를 취하를 해요. 예, 그래서 그 일이 한번 있은 다음에 다른 발명가들은 증기기관과 관련해서 딴 특허를 낼 생각을 못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이 와트의 증기기관은 저압기관이에요. 뭐 전문적인 용어를 쓰면은 로우 프레셔, 압력이 낮은 그런 기관인데 이거를 이제 고압기관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이 프레셔 증기기관으로. 하이 프레셔로 만든다는 거는 뭐 간단히 그냥 얘기하면 이 분리 컨덴서 없이 뜨거운 김으로만 계속 기관을 작동하게 하는 방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와트는 그거를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기관이 터지거나 폭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자기는 그 하이 프레셔 고압 증기기관에 반대를 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고압 증기기관을 만들면은 이 수조가 필요가 없어요. 분리 컨덴서가 있는 수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관의 사이즈가 훨씬 작아집니다. 작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을 예를 들어서 뭐 열차와 같은 그런 운송 수단에도 쓸수 있는 길이 열려요. 고압 증기기관을 만들려는. 그래서 그걸 만들려고 그랬는데 딱 만들려고 생각해 보니까 와트에 특허가 있는 거예요. 특허가 1800년까지 보장돼 있는 그게 있고 이미 혼블라워 같은 사람이 아주 호되게 당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몇몇 사람들이 고압 기관을 개발을 하다가 제임스 와트의 특허 때문에 1800년까지 이거를 개발할 생각을 하질 않아요. 와트의 특허가 딱 만료가 된 1800년에 그 트레비딕이라는 발명가가 이제 고압 증기기관을 발명을 해서 특허 신청을 합니다. 예, 우리가 나중에 열차라든지 뭐 기선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됐던 증기기관은 전부 이제 고압 증기기관이에요. 와트의 저압 증기기관이 아니죠. 예, 와트 볼턴의 증기기관은 이제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의 지각 변동을 가지고 왔습니다. 당시 이제 산업사회를 그린 그림인데요. 이전까지의 농경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이제 그런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대도시에 가면은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공장들이 눈에 띕니다. 공장들이 눈에 띄고 높은 굴뚝과 거기서 이제 시커먼 연기들이 뿜어져 나오고 이 공장에 출근하는 수백 명, 수천 명의 노동자들이 시간을 맞춰서 같이 출근을 하고 공장에서는 와트의 증기기관이 돌아가면서 벨트로 동력을 얻어서
수백 대의 기계들이 사람의 노동을 대신해서 수행을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렇지만 이때부터 인간은 화석연료를 쓰기 시작을 합니다. 석탄을 본격적으로 사용을 하고요. 석탄이 가져왔던 어떤 에너지의 혁명은 그 전까지 인간은 이제 인간의 노동력, 동물, 그다음에 물, 바람 이 정도의 에너지원을 쓰고 있어.

있었는데 석탄을 쓰기 시작하면서 에너지의 수요가 이제 하늘로 치솟습니다. 예, 하늘로 치솟아. 그래 그 뒤에 이제 또 석유를 쓰기 시작을 하죠. 예,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렇게 풍성하게 에너지를 쓰는 그런 세상이 도래했던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는 또 석탄을 쓰면서 이산화탄소가 이제 공기 중으로 배출되기 시작을 했죠. 산업혁명 때부터 딱 이때부터 지구의 온도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을 해요. 조금씩 올라서 지금 갑자기 보니까 거의 1도 가까이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지구의 평균 온도가 1도 가까이 올랐죠. 예, 0.85도 정도 올랐다고 평가를 하는데 이게 2도가 오르면은 지구 전체에 상당히 그 어려운 그런 우리가 살기 힘든 그런 이제 재난이 닥칠 거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을 해요. 지금처럼 에너지를 쓰면은 2060년 정도면은 그런 상황이 도래할 수 있다라는 경고가 있죠. 그래서 와트의 증기기관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런 산업사회를 열었지만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문제, 이런 문제도 또 동시에 만들어내기 시작했다는 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의 조영남 교수입니다. 저는 정치학자고요. 우리 국제대학원에서는 중국 정치와 외교, 그다음에 세계 정치, 동아시아 경제발전과 민주화 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의 키워드는 중국 개혁개방의 성공입니다. 왜 제가 이 중국 개혁개방의 성공이라는 키워드를 정했느냐라면, 현재의 중국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올해가 2023년이고요. 중국이 1978년에 개혁개방을 시작했다고 하면 올해가 45년이 되는 해입니다. 현재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세계에서 주요한 강대국으로 세계 경영에 큰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옛날에도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30, 40년 전에는 중국의 경제적인 지위라든지 국제적인 지위는 아주 낮았고요. 뭐 국민의 삶을 말할 필요도 없죠. 불과 30, 40년 만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가능했던 것은 중국이 개혁개방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중국을 이해하고 앞으로의 중국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개혁개방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래서 제가 키워드로 중국의 개혁개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맨 먼저 첫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지금으로부터 40여 년 전에 중국이 직면한 정치적 과제는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아, 지금이야 중국이 정치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것 같죠? 그럼 40여 년 전에도 그랬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그 당시에 중국은 심각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정치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요. 그래서 먼저 정치적 측면을 바라보면 가장 커다란 문제가 뭐냐면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보통 세 가지 신뢰의 위기, 삼신 위기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중국 국민들이 공산당도 안 믿고요. 혁명도 안 믿고 사회주의도 안 믿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랬느냐? 마오쩌둥의 시대, 그리고 마오쩌둥 시대를 1949년에서 마오쩌둥이 죽은 1976년까지를 얘기하는데 그 시기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하는 그런 뭐 나름대로의 의미 있는 일도 있었지만 그 과정, 그 이후에 사회주의를 이뤄가는 과정에서 대학진 운동이라든지 문화대혁명이라든지 엄청난 정치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국민들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어요. 지금도 중국에서는 연구를 제대로 할수 없는 분야가 있는데 그게 그 분야 중에 하나가 대학질 운동이고요. 또 문화 대혁명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있는 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따른다면

대학진운동 기간 동안 약 3년 동안 그리고 또그 이후에 있었던 그 이후에 2년을 보면 비정상적으로 사망한 사람이 최소 2천만 명에서 보통 4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굶어 죽거나 병으로 죽은 거예요. 문화대혁명이 1966년서부터 76년 동안 10년 동안 진행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직접적인 피해를 당한 사람, 즉 죽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노동교화형에 처해졌거나 했던 사람이 수천만 명이고요. 그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소 1억 명이 피해를 봤습니다. 그 당시 중국 인구가 9억 명이었는데 10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대학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겪으면서 중국 국민들이 혁명에 대해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공산당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를 안 갖는 거,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제 그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1976년에 마오쩌둥이 죽었을 때, 또그 마오쩌둥이 죽기 전에 사실은 중국의 총리였던 저라이 총리가 죽거든요. 그게 1976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저라이가 죽었을 때 저라이의 죽음을 추도하면서 중국의 많은 청년들이 천안문 광장, 티엔안문 광장이라고 그러죠. 거기에서 시위를 일으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제 티엔안문 그 민주화 운동인데요. 또 마찬가지로 1978년에서 79년 동안 북경에 우리식으로 친다라면 뭐 서울 시내에 있는 그 궁궐에 큰 벽인데 그런 데다가 대자보를 붙여갖고 정부를 비판하고 공산당을 비판하는 그런 일들이 몇 달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뭐냐? 특히 지식인들과 청년들이 공산당과 사회주의에 대해서 불신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건 위기입니다. 경제 문제도 또한 심각했습니다. 정치 문제 못지않게. 사실은 정치 문제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냥 좀 권위주의 체제건 공산당 일당 체제건 뭐 참을 수는 있습니다. 뭐만 충족이 되면 일자리가 풍족하고 먹고 살수 있고 삶이 나날이 좋아지면. 근데 문제는 경제가 저렇게 파탄이 날 정도면 정치가 저렇게 파탄이 날 정도면 경제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농업 위기입니다. 마오쩌둥 시대, 즉 1949년에서 1976년 사이에요. 중국의 경제 발전을 멈춘 게 아닙니다. 한5% 정도 매년 성장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주로 중화학공업과 군수산업을 중심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공업, 소비재 산업, 특히 농업에서는 성장률이 아주 떨어졌어요. 그래서 1978년 무렵에 중국의 인구가 9억 6천만 명인데요. 그중에서 농업 인구가 약 8억입니다. 근데 8억 대부분이 다 가난했고요. 그중에서 2억 명 정도는 거의 기아 상태. 잘못하면 굶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처럼 농촌에서는 진짜 굶어 죽는 그럴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었고요. 도시는 어떠냐?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가 어떤 상태였느냐면 문화대혁명이 끝나면서 문화대혁명 때 동원됐던 그런 학생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들이 농촌에 갔다 이제 도시로 올라오면서 2천만 명에서 3천만 명이나 되는 그런 젊은 청년층들이 일자리를 달라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북경, 상해, 천진 이런 데에서는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시위를 벌였어요. 일자리 달라고. 근데 문제는 그 당시는 국영기업, 지금은 국유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왜 국영기업이라고 그러냐? 국가가 직접 경영한 기업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이건 서비스업은, 서비스업이건 모든 것은 다 국가가 경영하는 상태니까 국영기업이었는데 거기선 더 이상 일자리를 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도 농촌 지역 못지않게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개혁개방은 누가 시작한 거냐? 덩샤오핑이 개혁개방 하라 시킨 게 아닙니다. 개혁개방은요, 농촌에서 농민들이 먼저 시작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저 상해시, 중국에서 이제 경제가 가장 발전한 대도시가 상해시인데, 그 상해시 옆에 있는 그 성을 안희성이라고 합니다. 아, 중국에서 역대로 가장 가난했던 성이 안희성입니다. 농담 반 진담반으로 옛날에, 그게 1970년대, 80년대에요. 중국에서 있는 거지의 80, 저 50%, 60%가 안희성 출신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빈곤한 농촌 지역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상해 지역에 있는 뭐 허드렛이라는 사람이라든지 막 노동하는 사람들, 노동력의 상당수를 안희성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그 안희성에서 1978년 여름에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가뭄이 발생했어요. 가뭄이 없어도 전체 안위성 그 성민들이 한 4천만 명 됐는데 그중에서 반 이상이 거지가 되는 판인데 10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대가뭄이 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냥 놔두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그때 바로 안위성 당석이었던 사람이 완리라는 사람인데 그 완리는 덩샤오핑이 이제 권력을 잡고 안위성의 거지 문제를 좀 해결하라고 덩샤오핑이 특별히 보낸 사람입니다. 안위성에. 그래서 완리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상태로 그냥 죽을 것 같아서 어떤 지시를 내리느냐면 무얼 해도 좋으니까 먹고만 살아남아라. 대신 우린 도와줄 게 없다.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러자

이런 식으로 집단 영농이 호별 영농으로 바뀝니다. 이게 개혁 개방의 시작이에요. 덩샤오핑 역할은 뭐냐?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덩샤오핑 역할은 뭐였느냐? 일부 보수파들, 화구봉이라든지 이런 세력들 일부에서는 아, 저거 저러면 자본주의가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니냐. 농촌에서 다시 지식계급이 등장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걸 막아준 겁니다. 그때 했던 덩샤오핑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빈곤은 사회주의가 아니다. 농민들이 무슨 자본주의를 하느냐. 우리는 아직도 정치 권력, 그 다음에 군사력, 인민해방군은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다. 정말로 농민들이 하는 게 자본주의의 도래고, 다시 지주가 등장한다면, 아, 우리가 나중에 가서 쳐부시면 된다. 더 이상 논쟁하지 말라. 5년의 시간을 주자. 라고 하면서 농촌에서 벌어졌던 호별 영농을 지지하고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한 거예요. 공산당이 결정하기보다 농민들이 멀쩡. 그리고 바로 그 사이에서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은 최고 지도자로서 주변 국가를 방문할 기회가 있습니다. 일본도 갔고요. 싱가포르 가보고요. 이런 데 가봤더니 1918년도. 이거는 진짜 중국과 너무 대조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도 낙후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정치 지도자들, 노동자, 농민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지식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모두 다 개혁개방을 지지하게 되고 그 결과 공산당이 그 개혁개방 노선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1978년이에요. 핵심은 뭐냐? 마오쩌둥이 문화대혁명이다, 뭐다, 프롤레타리아 계속혁명이다 하면서 혁명을 부르짖었던 것을 폐기합니다. 즉, 마오쩌둥이 혁명 노선을 폐기하고요. 대신 개혁개방 노선을 시작합니다.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한. 예, 요게 배경입니다. 정치개혁의 논리는 무엇인가? 이것과 관련해서 일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쳐서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이 그런 궁금증과 더불어 오해를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중국에서는 경제가 저렇게 발전했는데 왜 공산당 일당제가 유지가 되느냐? 왜 중국 국민들은 민주화를 요구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입각해서 어떤 식으로 추론을 하느냐? 아, 중국도 이제 언젠가는 민주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이 있을 것이다. 그때가 아마 중국의 위기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과연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저는 이게 맞는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맞는 얘기가 아니냐면요. 중국에서 중국 국민들이 공산당 일당제를 반대하지 않거나 그냥 수용하는 이유는 뭐냐? 그래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공산당이 국민들의 했던 약속이 지켜졌고 그 약속이 지켜지면서 국민의 삶이 점점 좋아지고 중국의 국제적 지위가 점점 높아지면서 그 정치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할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중국도 경제가 발전하면 민주화가 오고 그러면 혼란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중국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주장은 최소한 지난 45년 동안 안 맞았고요. 제 판단도는 앞으로도 안 맞을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왜 중국 국민들은 공산당의 말을 신뢰하게 됐을까요? 예, 바로 그걸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중국 공산당이 정치 개혁, 개혁 개방 중에서 정치 영역에서 어떤 식의 정치 개혁의 논리를 전개했고,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동시에 어떤 식으로 약속을 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정치개혁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즉, 공산당이 지금 어떤 40여 년 전에요.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문화대혁명이 막 끝나서 공산당도 안 믿고, 혁명도 안 믿고, 사회주의도 안 믿었을 때, 국민들을 다시 설득하면서 이런 3단계 논리를 전개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저게 타당한지 한번 판단해 보시죠. 첫 번째가, 경제발전이 모든 국정목표의 최고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중국 국민들과 특히 노동자 농민들은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무지하게 좋아했겠죠. 아, 이제야 정신 차리는구나. 공산당도.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오케이입니다. 경제발전이 앞으로 모든 정치의 핵심 목표다. 두 번째, 공산당이. 그러면 정치발전을 하려면 지금 단계에서 뭘 해야 되느냐. 정치 사회적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요. 하나는 더 이상 공산당은 특정한 정치적 목표를 위해서 국민을 동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대학진운동 했죠. 문화대혁명 했죠. 그거 하면서 국민들이 너무 피폐하고 이제 정치가 진저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거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국민들 좋아하겠죠. 동시에 정치 사회적 안정은 뭐냐면 앞으로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중국의 정치와 사회를 안정시켜야 된다. 왜 그러냐? 중국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과 시장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하려고 마음은 먹었는데 정책은 결정했는데 자본이 없어요. 돈이. 여기서 말하는 돈은 중국 돈이 아니라 달러여야 됩니다. 동시에 기술이 없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게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는 뭐냐? 국가가 나서서 세계 주요 은행들한테 돈을 빌려와서 그 돈으로 기술을 사와서 직접 경제 발전을 추동해 나가는 겁니다. 이게 한국이 주로 이런 방식으로 썼었죠. 근데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느냐? 돈을 빌려다가, 기술을 빌려다가 공장을 건설해서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국가 부도에 위기에 처하게 되고 위기에 직면한, 우리도 1997년 IMF 관리사태 들어갔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은 뭐냐면 직접 투자를 유치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이제 FDI라고 그러죠. 외국 자본들한테 투자하기 좋게 만들어줘서 그들이 자본을 갖고 오고, 동시에 자본이 들어오면 기술도 갖고 들어오죠. 그래서 자본과 기술을 갖고 중국에서 생산을 해서 그 생산물을 중국에도 팔고 해외에도 팔고, 그러면 시장까지 개척되는 거죠. 자, 이게 가장 좋은 옵션인데, 그렇다면 외국 자본이 그렇게 하려면, 그렇게 할수 있도록 해주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정치사회적 안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산업, 철강산업, 정유산업, 또뭐 반도체 산업 말할 필요도 없죠. 이런 걸 장치산업이라고 그러는데요. 기본적으로 설비 투자만 하는 데다 수십억 달러가 들어갑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에 투자를 했는데, 삼성전자가 중국 서안이라는 데 초기 투자했을 때요, 100억 달러를 투자했어요, 반도체 공장. 그리고 그 위에 추가 투자가 돼서 지금은 거의 300억 달러를 투자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엄청난 돈을 투자할 때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정치적인 안정이 있어야 됩니다. 민주주의냐 권위주의냐 그 한따지예요. 정치가 불안정해지고 내 투자한 돈을 회수할 수 없으면 절대로 투자 안 합니다. 그래서 공산당이 국민들을 설득하려 두 번째 했던 얘기가 정치 사회적 안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세 번째는 이제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한 거예요. 세 번째 논리가 뭐냐? 그러면 공산당을 한 번만 더 믿어달라. 왜 그러냐? 현재 단계에서는 공산당 외에 대안이 있느냐? 중국은 지금 한족과 50억의 소수민족이 있는 다민족 국가예요. 더군다나 연해 지역과 내륙 지역, 도시와 농촌 지역은 너무 이질적이에요. 이런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거는 미우나 고우나 공산당밖에 없지 않느냐.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 따라서 공산당 영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공산당 일당 체제를 유지하도록 해달라라는 게 논리입니다. 그럴싸한가요? 그러면 국민들은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그러면 니네는 뭐 해줄래?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된 이후로 사회주의 건설한다고 쫓아다녔는데, 대학진운동 일으키고 문화대혁명 일으키고 이렇게 우리를 도탄에 빠뜨렸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줄래? 라고 물어보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당시에 최고 지도자 덩샤오핑이 약속을 합니다. 3단계 발전 전략이라고 그래요. 어떤 약속이냐? 먼저 10년을 좀 공산당한테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느냐? 1단계라서 온포, 등 따듣고 배부르다는 뜻이에요. 즉 생존의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즉, 198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200달러였었거든요. 달러로 계산하면. 그 200달러였던 198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을 10년 뒤인 1990년에는 400달러로 높여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2단계로 다시 10년을 주면 소강사회, 즉, 그럭저럭 편안한 사회, 생활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는 사회로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역시 목표는 뭐냐? 1990년대 400달러를 2000년대 2,800달러로 2배로 높이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50년의 시간을 주면, 즉 21세기 중엽이 되면, 왜 21세기 중엽이냐면 2049년이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100주년이거든요. 그래서 건국한 지 100주년이 되는 그때 되면 부유하게 만들어주겠다. 그리고 부유한 기준이 뭐냐? 덩샤오핑이 얘기했던 것은 1인당 국민소득 4,000달러를 달성해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바로 3단계 발전 전략이에요. 그런 결과는 어떠느냐? 중국이 언제 1인당 국민소득이 4,000달러를 넘어섰느냐? 언제 넘어섰느냐면요, 제 기억으로 2009년에 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2050년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40년이나 당겨서 달성한 거예요. 즉, 공산당은 약속을 지킨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초과 달성한 겁니다. 중국 국민이 공산당을 지지하는 이유는 저것뿐인, 저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떤 방식으로 정치적 영역에서 개혁을 했을까요? 예. 이거와 관련해서 또 일부 오해가 있습니다. 어떤 오해냐? 중국은 경제개혁만 하고 정치개혁은 안 했다라는 오해입니다. 왜 그러냐? 마오쩌둥 시대도 공산당 일당 체제고 지금도 공산당 일당 체제지 않느냐? 반면 사회적으로는 이미 자본주의 도입했으니까 사회경제적으로는 했는데 정치적으로는 안 했지 않았느냐? 라는 이런 오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오해에 근거해서 어떤 추론을 하느냐? 중국은 머지않아서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왜? 정치와 경제가 안 맞는다. 즉, 정치는 공산당 일당 체제고 경제는 자본주의 체제라. 이게 불이

하면 이게 어떻게 같이 갈수 있겠느냐. 이게 이제 또 다시 중국 위기론으로 연결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오해라고 하는 게요. 잘못된 판단입니다. 뭘 잘못된 판단이냐. 중국은 정치개혁을 했습니다. 안한게 아니에요. 단, 어떤 정치개혁을 했느냐. 거기서 말하는 중국식 개혁개방의 정치개혁은 소련의 정치개혁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즉, 다른 종류의 정치개혁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바로 그게 중국은 성공하고 소련은 실패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중국이 어떤 식의 정치개혁을 했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와 관련해서는 정치개혁의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정치개혁, 정치개혁이라는 건 정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치 발전에 어떤 게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학자들은 보통 정치 발전은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정치 민주화입니다. 우리 이거한테 익숙하죠? 다른 말로는 민주건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건 뭐냐? 한 나라의 주권자인 국민이 바로 직접 투표를 통해서 우리의 지도자를 뽑고 동시에 그걸 통해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뜻하는 겁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 정치가를 개혁하는 것. 이게 이제 정치 발전이다. 이걸 정치 민주화 내지는 민주건설이라고 합니다. 아시아에서는 대표적인 나라가 있죠? 바로 한국과 대만입니다. 예. 자부심을 느껴도 좋습니다. 이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또 하나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국가가, 그게 민주주의 체제건, 권위주의 체제건, 국가인 이상 반드시 국민들한테 공급해야 되는 정치적 공공재가 있습니다. 그걸 학자들은 그냥 정치재라고도 표현하는데, 그걸 국가가 국민들한테 공급해 줄수 있도록 정치가 발전해가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국가가 여러분한테 뭘 해주길 바라나요? 예,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요. 국가는 권위주의 체제건, 왕정이건, 민주주의 체제건요. 반드시 국민들한테 최소한 네 가지는 공급을 해줘야 돼요. 첫째가 뭐냐? 안전. 즉, 외적으로부터 막아줘야 됩니다. 아니, 세상에 국가가 자기 나라 국민을 외적으로부터 못 막아준다는 게 국가인가요? 그걸 안전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법질서. 밤에 방거리를 못 나간다라면 그 국가의 존재 이유가 없는 거죠. 세 번째는 최소한의 복리입니다. 최저임금, 그 다음에 교육, 의료, 인프라스트럭처 이런 거는 국가가 해줘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가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는 공정해야죠. 우리 사회는 자유로워야 됩니다. 평등해야 됩니다. 이런 걸 보장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네 가지, 즉 안전, 법질서, 복지 그다음에 다양한 가치를 국가가 공급해줘야 되는 정치제라고 하고요. 국가가 그렇게 공급해줄 수 있도록 개혁하고 발전해가는 것, 그걸 정치제도화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국가건설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선진국 같은데, 예를 들어서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이런 나라,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은요, 짧게는 100년, 길게는 200년 동안 같이 갔던 겁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 한국도 옛날엔 개발도상국이었죠. 지금은 뭐 이미 선진국에 들어갔지만, 개발도상국들은 이두 가지의 정치 발전의 길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밌게 아시아에서는요, 한국과 대만을 포함한 주요한 국가들은 다 정치 제도화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박정희 정부, 대만의 장개석 정부 들어보셨죠? 그러다가 1980년대 중후반을 넘어가면서 정치 민주화의 길로 간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과 대만이 있고요. 반면에 여전히 정치 제도화의 길만 고수하고 정치 민주화로 안 나간 나라, 바로 싱가포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은 어땠느냐? 1980년대 전후로 해서 중국이 정치 개혁을 시작했을 때 어떤 식의 판단을 했느냐? 의식적으로 바로 정치 제도화 노선을 겪었답니다. 이걸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치 제도화 우선 전략. 그리고 이게 바로 중국은 성공하고 소련은 실패하게 된첫 번째 이유가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정치 개혁을 했습니다. 어떤 식의 개혁을 했느냐? 공산당의 방침, 중국의 방침에서의 정치 개혁의 첫 번째 목표는 뭐냐? 경제 발전입니다. 즉, 정치 개혁을 하되 경제를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 체제를 바꾸고 공산당을 바꾸고 인사 제도를 바꾸는 것 이런 걸한 거예요. 동시에 정치 개혁의 목표는 민주화가 절대로 아닙니다. 공산당 일당 체제를 국권이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처럼 경제 발전을 위한 정치 개혁, 공산당 일당제를 지키기 위한 정치개혁. 이게 대방침이었었고요. 이러한 방침하에서 구체적으로 제가 볼땐 다섯 개 영역에서 개혁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공산당 개혁. 옛날 마오쩌둥 시대처럼 맨날 혁명만 부르짖는 공산당이 아니라 국가를 잘 다스리는 능력 있는 정당으로 바뀌는 이런 공산당 개혁. 그다음에 행정개혁. 경제 발전에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필요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제도로 국가, 정부 체제를 바꾸는 거, 행정개혁. 인사제도, 유능한 공무원을 발탁해서 교육시키고 또 잘못하는 게 없도록 감독하는 것. 그 다음 의회제도, 법이 필요하죠. 시장 경제는 법치 경제니까. 그래서 법들을 만들고 집행할 수 있도록 사법제도와 의회제도를 만드는 것. 이런 식으로 다섯 가지의 개혁을 했습니다. 이거는 보이지가 않아요. 민주화 개혁, 정치 민주화는 보이죠? 막 시위 일어나고 막 뭐하고 막 바뀌는 것 같으니까 안 보여요. 조용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중국이 80년대서부터 시작해 90년대 초, 80년대에서 90년대 초까지는 주로 연해 지역에서 이런 식의 개혁이 일어났고, 90년대를 넘어가면 이게 내륙 지역으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십몇 년에 걸쳐서 정치 체제가, 정부 과정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했던 정치 개혁입니다. 따라서 저렇게 했기 때문에 해외 자본들이 중국에 투자를 하고요. 중국의 사회경제가 발전을 하는 거죠. 옛날 마오쩌둥 시대처럼 공산당이 명령만 하고, 군대 동원에 통치하고, 경제 발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 개혁은 어떤가요? 경제 개혁의 논리는 어떤가요? 예, 이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왜 쉽냐?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문화 대혁명이 끝났을 때 중국 국민들, 노동자, 농민들, 그다음에 도시 서민들 너무나 피폐해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경제 개혁을 한데 무조건 찬성이죠. 문제는 국민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 정치 엘리트들, 즉 기득권 세력들, 중국식으로는 당정 간부들을 설득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공산당은, 특히 덩샤오핑이 어떻게 설득했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첫째, 경제발전 못 시키면 공산당이 권력을 잃을 수도 있다. 왜 그러냐? 문화대혁명이 끝난 다음부터는 더 이상 사회주의 이념이 설득력이 없어요.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설립할 당시는 국민들이 혁명의 열기 때문에 공산당을 지지해요. 근데 대학진운동 겪고 문화대혁명이 겪은 현 상황에서는 사회주의라면 지긋지긋해요. 따라서 사회주의 이념이 더 이상 공산당 일당제를 정당화시키지 못해요. 그렇다고 중국이 무슨 민주화 체제예요? 선거가 있어요? 없죠. 결국 그러면 공산당이 국민들로부터 다시 지지를 받는, 그래서 일당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은 딱 하나죠. 그게 뭐예요? 업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경제 발전이죠. 그거는 이제 막스 베버가 말하는 업적 정당성이라는 거예요. 뭐 이러니까 당정 간부들도 설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너 계속 당정 간부 하고 싶지? 그러려면 경제 발전 시켜야 돼. 두 번째, 중국이 살아남으려면 경제 발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냉전이 끝나야 지금 말할 것도 없죠. 약육강식 시대에서 중국이 살아남으려면 언제까지 혁명만 하고 이래느냐. 중국이 살아남으려면 경제발전을 해야 되고, 경제발전을 해야 국제적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당정 간부들이 동의를 하게 되는. 그래서 사실은 상대적으로 이건 쉽게 극좌파들, 문화대혁명을 주도했던 극좌파 지도자들이 제거된 다음부터는 비교적 쉽게 합의를 봤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내용으로 경제 분야에서의 개혁 개방을 했을까요?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소련은 실패하고 중국은 성공한 걸 나누는 건데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자, 사회주의가 문제가 있어서 자본주의적 요소를 받아들인다. 이게 개혁 개방이거든요. 그렇다면 먼저 사회주의가 무엇이고 자본주의가 뭔지를 간단히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이상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겠죠? 그냥 이상형으로 보면 크게 두 가지 기준에 따라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 사회주의는 어떤 거죠? 사회적 소유죠? 다른 말로는 공유제라고 합니다. 국가 소유가 가장 대표적인 거죠. 반면에 자본주의는 생산수단의 소유 형태 면에서 자본주의의 특징은 뭔지 아시죠? 개인적 소유입니다. 다른 말로는 사유제라고 합니다. 이처럼 다릅니다. 두 번째 기준은 뭐냐? 생산물의 유통 방식입니다. 사회주의는 어떻게 하죠? 국가에서 명령을 하거나 계획을 따릅니다. 그래서 계획에 맞춰서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걸 분배하는 겁니다. 반면에 자본주의는 어떻게 하죠? 시장입니다, 시장.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서 시장이 결정하게 합니다. 이처럼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사회적 소유를 기본으로 하고 계획 경제입니다. 반면에 자본주의의 경제체제는 개인적 소유를 기본으로 하고 시장 경제가 기본입니다. 자, 그러면 사회주의 체제가 문제가 있었다. 즉, 사회주의의 사회적 소유와 계획 경제가 경제를 발전 못 시켰을 뿐만 아니라 침체시켰다고 한다면 바꿔야죠. 그래서 사회주의적 요소를 자본주의적 요소로 바꾸는 것. 그게 바로 사회주의 경제 개혁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이미 제가 설명드린 데다 들어 있습니다. 뭐예요? 첫 번째가 사유화입니다. 뭐 사회적 소유를 개인적 소유로 바꾸는 거죠? 이게 사유화입니다. 두 번째로는 계획 경제를 시장 경제로 바꾸는 거죠? 그걸 다른 말로 시장화라고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 다음에 또 했던 게 뭐냐? 중국도 그렇고 소련도 그렇고 개혁 개방을 시작했을 때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다고 그랬죠? 받아들여야죠? 그게 바로 경제 개방화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공무원들, 지방들을 움직이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권한을 줘야죠. 예를 들어서 광동성의 심천이라는 경제특구에 어떤 권한이 있었느냐면요. 거기서 생산해서 해외에 판매할 경우에는 거기서 얻은 수익금은 심천 지역에서 100% 다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 월급이 두 배, 세 배씩 올라가고요. 노동자들 임금도 올라가고요. 그래, 열심히 하는 거죠.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개혁 개방 정책을 살수 있도록 권한을 주는 것, 그걸 분권화라고 합니다. 이처럼 개혁 개방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개혁 개방은 사유화, 시장화, 개방화, 분권화 네 개를 뜻하고요. 이거는 중국도 했고, 소련도 했고, 헝가리도 했고, 폴란드 다 했어요. 그럼 문제는 어디서 있느냐?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의 방법에서 차이가 났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소련과 동유럽은 신자유주의에 따라서 시장화와 사유화를 한꺼번에 한 겁니다. 동시에 버렸어요. 왜 그러냐? 신자유주의 원리에 따른다면 시장제도가 작동을 하려면 사적소유제도가 확립이 돼야 작동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따라서 같이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충격이 있죠. 일거에. 그래서 소련과 동유럽의 경제발전 모델을 충격요법 모델이라고 합니다. 방식은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사유화 어떻게 했느냐? 자, 여기가 우리 지금 공장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기업이 있어요. 여기에는 노동자들한테 있잖아요. 우리 사주식을 해서 나눠줘 버린 겁니다, 다. 그럼 다 끝났죠? 근데 여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그럼 우리 사주를 받았다고 해서 뭐 그걸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그걸 다시 팔아버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파느냐? 내가 전에 이 공장을 관리했던 관리자예요. 나한테 파는 거예요. 아주 헐값으로. 그럼 내가 그거를 다시 사는 거예요. 나는 정치적 백도 좋고 그래갖고 은행에서 돈을 얻어다가. 이런 식으로 중국, 소련과 동유럽에 있던 엄청난 국유 자산들이 그런 특권 집단에 의해서 불화되는 방식으로 사유화가 1년 만에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되냐? 간단해요. 정부에서 지원했던 걸 끊어버리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계획경제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자동차 공장이에요. 계획에 따라서 우리 공장에서 자동차를 1년에 만 대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거기에 만 대를 만들어내는 필요한 자재를 다 공급해주고 운영 자금을 다 대줘요. 그냥 우리는 만들어내기만 돼요. 근데 시장화라는 건 뭐냐? 이걸 다 끊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냐? 니네가 만들어서 시장에 팔아서 거기서 이윤을 얻은 걸 갖고 니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계획경제 시대에는 경쟁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 전혀 신경 안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동차 한 대에 2천만 원인데, 2천만 원짜리인데 원가가 뭐 1,800만 원, 1,900만 원짜리예요. 근데 그 무렵 되면 중국, 소련도 그렇고 동유럽도 그렇고 시장을 개방하게 되거든요. 그럼 해외에서 자동차가 들어오는데 똑같은 성능인데 이게 1,000만 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소비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해외에 들어온 1,000만 원짜리를 사지 2,000만 원짜리 누가 사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이 도산을 하거나 아니면 경영에 어려움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공장에선 노동자지만 벗어나면 소비자죠? 근데 내 공장이 파산했어. 그럼 난 실업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장이 임금을 축소했어. 그럼 나는 소비자라서 소비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매력이 없으니까 다시 침체가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악순환이. 이게 소련 같은 경우, 러시아 같은 경우는 언제 벗어났느냐? 1998년, 99년 무렵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겨우 해소됐습니다. 아시죠? 소련은 천연가스라든지 석유, 세계 자원 부국이거든요. 그 가격이 확 올라가면서 그 돈으로 메꿨던 겁니다. 그전에는 IMF 관리 사태에 들어갔고요. 이게 실패한 이유예요. 그럼 중국은 어떻게 했느냐? 중국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점진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굳이 어떻게 비유할 수 있느냐? 계획 경제를 한꺼번에 시장 경제로 바꾼 게 아니라 계획은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시장 경제를 조금씩 해서 확대해서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교체를 했던 거예요. 자, 중국에서 가장 먼저 시장 경제가 도입된 지역이나 영역은 어딜까요? 네, 바로 농업입니다. 왜? 79년, 80년 무렵에 호별영농을 하면서 농민들이 농사를 짓죠? 그럼 농사지에서 거둔 수확 중에서 일부는 세금으로 내고, 일부는 자기 먹을 거 놔두고, 남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시장에 파는 겁니다. 그럼 시장에서 판다라는 얘기는 이미 시장이 형성된다라는 거죠? 동시에 거기서 팔아서 생긴 돈은 자기 거예요. 사유재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된 데 농촌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특구 네 군데. 네 군데는 거의 자본주의처럼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자기 사적인 소유를 할 수가 있었고. 그러다가 1984년도 없던 그게 기업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기업이란 뭐냐? 경영생산 책임자라고 해서 목표량이 예를 들어 자동차 만 대면 그것만 해서 국가에 납부하고, 납품하고, 나머지는 더 생산한 건 시장에 팔 수가 있었어요. 이러면서 도시 지역도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점점 하면서 시장 제도와 동시에
사적 소유가 15년에 걸쳐서 이루어져 갔고요. 1993년, 94년 무렵이

되면 전체 물건 중에서 96% 정도는 시장으로 유통이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건 그런 거예요. 뭐 석유라든지 가스, 전기, 식량 이런 것들 있죠? 꼭 필요한 거.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됐던 이거의 성패를 다룬 겁니다. 동시에 중국 같은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이건 바로 덩샤오핑이나 리더십 했다는 건데 의도적으로 불균등 발전을 시작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지역을 놓고 본다면 중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크니까 한꺼번에 다 발전시킬 수는 없다. 그러니까 발전이 가능한 지역 먼저 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나중에 하자. 그래서 연해지의 우선 전략을 썼던 거예요. 또 특정 계층이나 특정 집단 먼저 부를 축적하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한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이걸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은 선부론이라고 했어요. 먼저 부를 축적한다. 그 다음에 선부론을 한 다음에 이것이 이루어지면 같이 부유해지자. 그걸 공동부유라고 그랬어요. 이처럼 중국 경제 발전 전략의 특징은 처음서부터 의도적으로 불균등 발전 전략을 채택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예, 우리 시청자 여러분 짐작하실 수 있으시죠? 가장 커다란 성과는 급속한 경제 성장입니다. 1978년서부터 2018년까지의 통계를 보면 연9.4% 성장을 했고요. 2022년까지를 보더라도 9% 정도의 성장을 했습니다. 45년 동안 10억이 넘는 인구를 가진 나라가 장기간에 성장했다는 건 이건 대단한 겁니다. 만약 경제적 기적이 있다는 말이 쓴다라면 제가 볼땐 중국의 사례에 해당돼요. 물론 다른 나라,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도 7, 8%, 10% 성장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어요. 첫째, 인구가 그렇게 크진 않았어요. 10억의 나라는 아니죠. 또,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근데 중국은 10억의 인구가 40년이 넘도록 9% 정도의 성장을 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구체적인 예를 보면, 1978년에요. 중국이 막 개혁개방 시작했을 때, 달러 베이스로 한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느냐, 1인당 GDP가 156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2년 잠정치긴 하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 14,000달러예요. 즉 45년 동안 90배의 성장을 했습니다. 토탈 GDP, 즉총 국내 총생산은 어땠느냐? 1978년에 1,495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022년은 18조 달러입니다. 120배를 성장했어요. 그냥 중국 달랑 중국만 놓고 보면 확 다가오지 않으니까 인도랑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인도 현재 인구가 14억이라 아마 올 2023년에는 중국의 인도의 인구가 아마 중국의 인구도를 초월할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인도도 중국과 인구가 비슷한 규모입니다. 그럼 인도는 어땠느냐? 인도는요, 1978년에 1인당 국민소득 206달러로 중국보다 50달러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 통계에 따르면 인도의 1인당 국민소득은요, 2,300달러밖에 안 돼요. 물론 인도도 11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14,000달러인 중국과 비교하면 이건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총 GDP도 1978년에 1,373억 달러였는데 2021년에 3조 2천억 달러로 역시 23배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18조 달러인 중국과 비교하면 역시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 중에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아, 7, 8년 전? 뭐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 머지않아서 인도가 곧 중국을 추월할 거다. 왜? 인도는 영어 쓰고 ICT 강국이고 민주주의 국가니까. 근데 요새 그런 말더 이상 안 나오죠? 그건 처음부터 잘못된 말이었습니다. 그 머릿속에는 제가 말씀드리지 경제 발전은 민주 국가만이 가능하다라는 잘못된 전제에 시작한 거고요. 결과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벌써 1인당 국민소득이나 토탈 GDP나 인도는 중국의 5분의 1밖에 안 되고요. 재판단도는 앞으로도 이 격차 쉽게 좁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식의 성과만 있을까요? 절대로 아닙니다. 문제가 있죠. 무수히 많습니다. 이 문제만 갖고도 제가 1시간, 2시간 얘기할 수 있어요. 크게 세 가지 문제를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가 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심해졌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개발도상국 대부분 다 있잖아요. 경제발전 과정에서는 불평등이 확대됩니다. 혹시 쿠즈넷 곡선이라는 걸 들어보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있을 거예요. 그 쿠즈넷 곡선이라는 게 뭐냐면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불평등이 확대되지만 일정한 시기, 대개 10년에서 2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평등하게 된다라는 건데요. 중국은 그게 잘안 맞아요.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첫 번째는 경제 발전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다른 나라 100년에 걸칠 거를 2, 30년만에 하다 보니까 성장만 쫙 가고 거기서 발생하는 불평등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완화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이게 하나예요. 그러나 그거보다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발전 전략은 처음부터 불균등 발전 전략이었었어요. 특정 지역을 먼저 발전시키고 나중에 낙수 효과에 따라

공동구매는 나중에 하자. 특정 집단을 먼저 하고 나중에 하자. 이게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의 4대 격차가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와 농촌의 격차, 그 다음에 연해 지역과 내륙 지역의 지역 격차, 그 다음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계층 격차, 마지막으로 중국에서는 얘기 안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민족 격차가 있습니다. 한족과 소수민족의 격차. 대신 남녀 격차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보다, 한국보다. 그래서 저는 이 4대 격차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걸 뭐 보여주는 뭐 수치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쓰는 게 지니계수라는 건데,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중국의 지니계수가 0.46입니다. 근데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될 거라고 봐요. 0.46 자체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정치학에서 이 사이가 문제가 있다. 불평등이 심해서 사회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계선 0.43입니다. 중국은 이미 공식적으로도 그걸 넘었고요. 실제로는 0.5 이상 될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한 국가 중에 하나라는 뜻이고요. 뭐, 도농 격차도 마찬가지죠. 이건 너무나 심각하고 그것이 사회적인 혼란, 사회적인 분열, 사회적인 불안정을 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공산당 20차 당대회, 2022년 10월에 끝난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는 드디어 공동부유라는 차이 경제적 목표를 새로 내걸었습니다. 쉽진 않습니다. 어떻게 그걸 이룰지 앞으로 두고 봐야 되겠죠. 두 번째 목표는 뭐냐? 정치 민주화가 지체되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연이 아니라 중국의 개혁개방 노선, 정치 영역에서의 개혁개방의 노선에 따른 필연적 결과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정치 제도화 우선 전략을 하다 보니까 정치 민주화에는 정치 민주화, 민주 건설에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중국의 정치 체제는 공산당 일당제 체제로서 그 자체가 권력 집중형 체제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사회와의 관계에서 권력은 국가가 가져가고, 국가와 공산당의 관계에서 권력은 공산당이 가져가고, 공산당 중앙과 지방의 관계에서 권력은 중앙이 가져가고, 마지막으로 중앙의 권력은 다시 총서기와 같은 최고 지도자가 가져가는, 이런 식의 권력 집중형 사회예요. 이게 중앙도 그렇고, 지방도 그렇고, 기층도 그렇습니다. 문제가 뭐냐? 거기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 당정 간부들이 항상 그걸 올바로 쓴다는 보장을 얻거든요. 사적 이익을 위해서 쓰는 거죠. 그게 바로 부패입니다. 인허가권 관련해서, 인사 문제 관련해서 뇌물을 받거나 부정하게 청탁을 받아서 상하는, 이러면서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그래서 국가의 공권력은 국가 건데 마치 개인 것처럼 쓰는 거예요. 그걸 막스 베버라는 학자가 이름해서 가산제 국가라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는 감독이 안 되는 겁니다. 일당 체제의 최대 문제점이 공산당을 누가 감독하는 거냐는 거예요. 하느님이 감독하나요? 국민은 감독할 수가 없어요. 왜? 국민이 공산당을 감독할 수 있는 제도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제도가 선거거든요. 선거가 갖는 기능은 총칼로 싸워야 될걸 표로 싸우는, 즉 평화적으로 권력을 분배하는 방법이지만 현대 정치에서 선거가 갖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감독 기능입니다. 여러분이 대통령 마음에 안 들잖아요. 국회의원 마음에 안 들죠? 4년, 5년에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뀌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심히 노력하는 겁니다. 또 자유공정 선거를 하다 보니까 서로 권력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폭로하고 이러면 서로 깨끗해지는 거죠. 근데 중국에 없어요. 시민사회, 언론자요. 일반인들은 먹고 사느냐고 바빠요. 그걸 대신해 주는 게 언론입니다. 언론의 첫 번째 기능은 비판이거든요.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중국엔 그게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부패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거고, 중국의 정치가, 정책이 진짜 국민을 위한 건지 어떤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저는 중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는데요. 사회 윤리와 가치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다른 나라에서 100년에 걸릴 걸 20, 30년 만에 하다 보니까 돈이면 다 되는 물질 만능주의가 너무 많이 나 있어요. 더군다나 그거를 덩샤오핑이라는 사람이 선불론이라는, 먼저 부를 축적하는 건 정당하다 하면서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번 돈을 어떻게 분배할지인가 얘기 안 하고 돈 벌으라 했으니까 최고 지도자가 그렇게 놔버리니까 돈 버는 게 정당하고 당연한 거예요. 이게 뒤집어서 얘기하면 가난한 건네 잘못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중국 그 일반 국민들, 중국어로 라오바이싱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린 세 가지 없으면 죽는다. 첫째, 백이 없으면 죽고. 두 번째, 명문대학교 졸업장이 없으면 죽고. 세 번째, 돈이 없으면 죽고. 이건 아니죠. 물론 사회주의 체제가 더 우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평등이라든지 공존이라든지 뭐가 있었는데 완전히 급격하게 자본주의가 도입되면서 더군다나 기존 것은 무너지고 새로운 것은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되다 보니까 개인의 가치관의 혼란을 무지하게 겪고 있습니다, 중국. 근데 그거를 지금 공산당이나 중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집단주의로 풀으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애국주의, 중화민족의 위대한 중흥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또 정풍운동, 이건 주로 공산당원과 당정 간부들인데 올바른 태도를 갖자, 이런 거.

0: 또 육아사상을 도입했어요. 장점인 시대는 당정 가문들은 덕치를 해야 된다. 덕으로 통치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었고. 후진타오 때는 사람을 근본으로 해야 된다. 이런 웨이번. 근데 무슨 뭐 지금 명나라 시대도 아니고 청나라 시대도 아니고. 이건 결국 뭘 뜻하는 거냐? 이건 우월한 공산당이 위에서 밑으로 내려보는 관점에서 보는 거죠. 여기서는 국민이 주인도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는 개개인의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하는 거, 그걸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잘 되는 거 저도 바라지거든요. 문제는 뭐냐? 국가가 잘 되고 민족이 잘 되는 게 그게 꼭 내가 잘 되는 거냐? 잘 된다는 기준이 뭐냐? 내 삶의 올바른 방향은 무엇이고 난 뭘 추구해야 되는지? 이런 거에 해답을 줄 수 있는 건 결국 민주화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는요, 경제 발전시키는 게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나를 지키는 거고요. 개인의 가치를 최고로 놓으면서 그 사회를 좀더 바람직한 사회로 만드는 게 민주주의거든요. 이게 지체되면서 저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오늘 했던 중국 개혁개방의 성공이라는 키워드에 대한 준비된 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모든 권력은 다 공산당이 장악했어요. 나머지 국가기관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검찰 없고요. 법원 없어졌고요. 그러면 뭐냐? 공산당과 군대가 중앙과 지방에 사실상 통치하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동시에 사회주의의 원칙에도 전혀 안 맞게 마오쩌둥의 개인 신뢰가 파는 점.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정지 환자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팽팽!

0: Hello and welcome back, everyone. This is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요, 여러분과 휴대폰 기기 관련된 이야기들을 정리를 좀 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주변 기기들 얘기해봤죠? 저는 거치대가 가장 먼저 생각나네요. 이렇게 잡아주는 거치대는 phone holder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올려놓는 거치대는 phone stand, 뭐 이런 단어를 또 쓸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나거든요. 뭐 이어폰 관련된 얘기, 뭐 그 밖에 기타 등등 휴대폰 장식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주변 기기들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 케이스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휴대폰 케이스가 워낙 다양하죠. 그냥 뭐 보호 목적으로 투명 케이스도 있지만서도 예쁘게 꾸미려고 본인이 직접 만든 케이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는 뒤에 카드 같은 거 넣을 수 있게끔, 그죠? 아니면 뭐 약간 지갑 형태로 이렇게 열면 그 안에 카드 꽂고 이렇게 닫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휴대폰 케이스 정말 전성시대라고 볼 수 있는 요즘에 이 케이스 관련된 얘기를 지금부터 살짝 좀 해볼게요. 자, 어디 가서 삽니까? 케이스 전문점들도 있죠? 근데 주로 이제 액세서리점 같은 데 가면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액세서리라는 걸 우리 뭐 액세서리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영어 발음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자, phone은 맞을 것 같고 accessory store라고 합니다. 주변에 뭔가 꾸밀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다 합해서 accessory라고 하는데요. 보조로 뭔가 쓰이는 걸 you call them accessories, right? 어쨌든 이것은 단수로 phone accessory store, 액세서리 혹은 액세서리도 아니고요. 영어에선 accessory, accessory 힘을 여기다 줘보세요. accessory, 그러니까 이 앞에 약간 으가 돼요. 으, 어가 아니라 accessory, okay? accessory, phone accessory store. Phone accessory store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오케이? 들어볼게요.
1: Phone accessory store. Phone accessory store.
0: 자, 이런 휴대폰 액세서리점에 가서 가장 많이 사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케이스죠. 영어로 그대로 phone case라고 합니다. 다른 용어가 없어요. 우리가 그냥 영어 갖다 쓰는 겁니다, 이거는요. It's an English word, right? There's no other word for that. It's just called a phone case. Phone case. 들어보세요.
1: Phone case. Phone case.
0: 단지 우리 정면돌파 스피킹에서 굉장히 중시하는 게 뭐예요? 강세죠? Phone case, phone case 이런.

0: 시계 강세 안 됩니다. 명사 두 개가 합쳐져 있으면 반드시 힘을 얻어주라고 그랬어요? 앞에다 주라고 했습니다. Phone case 이렇게. 자, 휴대폰 파손을 막아주죠. 아무래도 이제 떨어뜨렸을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휴대폰 케이스가 있을 때 떨어뜨렸을 때랑 그냥 떨어뜨렸을 때, 특히 이제 정말 맨 바닥에 야외에서 떨어뜨렸을 때 케이스가 있는 게 파손을 예방해 주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완충 역할을 해주죠. 자, 휴대폰을 파손되지 않게 보호해 준다. 자, 보호한다. 파손, damage란 말을 넣으면 될것 같고, 자, 예방이란 단어 써볼까요?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Get damaged. 그 뭐예요? 파손되다. 그거로부터 보호해 준다.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오케이? 파손되는 거를 예방해 준다는 얘기죠. 이 형태로 그대로 써서 외울게요. 이건 콜로케이션이에요. 들어볼게요.
1: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0: 됐죠? 그럼 얘하고 얘를 붙여서 문장 만들어 볼까요? 휴대폰 케이스는 휴대폰이 파손되는 것을 막아준다. 문장으로 만들어야죠. 네, 단어만 하면 문장으로 넣어볼게요. 얘를 주어로 잡아요. Phone 케이스의 케이스세요. 케이스 하는 게 낫겠죠. 일반화시켜서 Phone cases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쉬워요. S 붙여주는 것만 감각적으로 하셨으면 돼요. 아, 휴대폰 케이스는 일반적으로 휴대폰 파손을 예방해 줍니다. 오케이? 일반적으로 해요. Phone cases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들어볼게요.
1: Phone cases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Phone cases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0: 정말 다양합니다. 그죠? 자, 일단 첫 번째 단어, fashionable. 별거 아닙니다. 이 단어 왜 썼냐면, 정말 어떤 분들은 정말 예쁜 거 많이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막 블링블링하게 막뭐 붙여가지고 반짝반짝거리고 very fashionable, right? 그래서 겉모양이 예쁘다라고 할때쓸수 있는 말들이 뭐 pretty, beautiful 이런 것도 있지만 I think fashionable is a very good word. 오늘 오랜만에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Fashionable. Some cases are very fashionable. Okay? 아주 적당한 단어예요. 네. 네, 들어볼게요.
1: Fashionable. Fashionable.
0: 자, 그래서 예쁘다 쪽은 단어가 워낙 많으니까 하나 고른 거고 실용적인 딱 하나밖에 없어요. Practical. 이거 아니면 다른 단어 대체어가 거의 없습니다. Practical. 그죠? Some cases are practical, some cases are fashionable. Right? Practical. 앞에 강세 주시고 들어볼게요.
1: Practical. Practical.
0: 자, 어떤 폰 케이스는 보면 거의 지갑 형태가 되죠. 근데 작은 거니까. Mini라고 해요. Mini wallet. Some phone cases are like mini wallets. 좋은 문장이에요. 어떤 폰 케이스는 거의 지갑이야. 이렇게 똑똑하면 이렇게 지갑처럼 막 거기다 이렇게 넣을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자 미니 wallet I like this word, okay? 미니 wallet, 월렛이 아니라 wallet, wallet 들어보세요.
1: Mini wallet. Mini wallet.
0: 일부 폰 케이스들은 예쁘기도 하고 동시에 실용적이기도 하다. 오호 방금 전에 썼던 단어 두개 들고 들어오면 될것 같은데요. Fashionable이기도 하지만 practical이기도 하다. 동시에 살려볼까요? 동시에 영어로 뭐라 그래요? At the same time. At the same time. 끝에 있네. At the same time. 동시에. 자, some phone cases are fashionable. 어떤 폰 케이스는 굉장히 예뻐. 그리고 and practical. 그리고 실용적이야. 동시에 붙여요. At the same time. 어순이 조금은 다르죠? 그렇죠? 우리나라 말하고 영어하고 완전히 어순이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사실. 자, some phone cases are fashionable and practical at the same time. 이렇게 붙여봅니다. 들어볼게요.
1: Some phone cases are fashionable and practical at the same time. Some phone cases are fashionable and practical at the same time.
0: At the same time. 세네 번 읽어서 입에 완전히 붙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폰 케이스 보면, 이제 기성 제품들 있죠? 만들어 놓은 제품들. 근데 본인이 직접 만들 수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맞춤식으로 제작해야 되죠. 이니셜 놓고, 사진 막 인화해서 놓고, POD 같은 걸로 찍을 때도 있잖아요? POD가 뭐예요? Print on Demand. 소량 맞춤 인쇄 같은 거, 그렇죠? 사진 같은 걸딱 인화해가지고 전 세계 딱 하나밖에 없는 그런 폰 케이스를 만들 수 있고 가족 간에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유일무이한 것도 많습니다. 자신만의 폰 케이스, 자, design one's own phone case. You can design your own phone case. 요즘에 맞춤식으로 이렇게 폰 케이스를 제작해 주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는 거죠. POD의 일환이죠. Design one's own phone case. 들어볼게요.
1: Design one's own phone case. Design one's own phone case.
0: 자신만의 폰 케이스들을 자기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만드는 거예요. 자, 맞춤식으로 제작한 요거 아시는 단어 있을 텐데. Tailor made란 말도 있고 custom made란 말도 있어요. 자, 오늘은 요 단어에 집중할게요. Customer가 고객이죠. 근데 custom made는 뭐예요? 맞춤식으로 제작한 거. 자, 제가 고객이에요. 난 요...

0: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딱 얘기해줘서 딱 그렇게 만들어줘. 그게 뭐예요? Custom made. 제가 요구한 대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죠? Custom made. 요거 단어, 좋은 단어입니다. 외울게요. 들어보세요.
1: Custom made. Custom made.
0: 자, 여러 가지 여기서 내가 요구 조건에 대해서 맞춰주면 전 세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무이라는 정도 레벨의 문장이 있습니다. One of a kind. 이게 유일무이란 단어가 우리말로도 어려운 단어예요. 외국 사람이 유일무이해요? 이러면 굉장히 정말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One of a kind는 한자어 레벨이에요. 거의 한자 성어 레벨의 관용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외워놓으면 여러분의 영어의 클래스가 많이 올라갑니다. One of a kind. Oh, that phone case is one of a kind. 야, 그폰 케이스는 정말 유일무이하다. 즉,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것 같다. 독특하다는 얘기죠. 들어볼게요.
1: One of a kind. One of a kind.
0: 붙여서 문장 만들게요. 맞춤식으로 제작한 이폰 케이스, 유일무이한 제품이야.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자, custom made, one of a kind. This custom made phone case is one of a kind. 아이고, 아이고, 문장 고급스럽다. 자, 이거는 맞춤식으로 만들어서 세상에 딱 하나밖에 없는 거다. 해볼게요. This custom made phone case is one of a kind. I like the sentence. 들어볼게요.
1: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0: 자, 정리합니다. 폰 케이스의 가장 큰 주요 기능 중에 하나가 보호 기능이 있죠.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떨어뜨려도 파손되지 않게끔 예방해준다. 들어볼게요.
1: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Prevent phones from getting damaged.
0: 그 다음에 예쁜 것도 있지만 practical, 실용적이다. 들어볼게요.
1: Practical, practical.
0: 그 다음에 맞춤식으로 제작을 요청할 수도 있죠. Custom made 한 것들도 많아요. 요거 외울게요, 꼭. 자, 들어볼게요.
1: Custom made. Custom made.
0: 좋습니다. 자, 휴대폰 기기 관련된 주제에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 놓치셨거나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입니다. 여러분, 영어 질문 있으시면 제가 직접 정성껏 답변 드립니다.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나 톡톡.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세리나입니다.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Let's take a look at today's words. Send versus deliver. Send versus deliver.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send 그리고 deliver입니다. 차이점이 뭘까요? 네,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보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send입니다. 네, 이거는 발음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send, 에에 발음이고요. 에를 조금 더 길게 해주세요. send, send. 그리고 마지막에 send. 드 이렇게 모음 소리로 끝내는 것보다는 D 발음으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Send, send. Okay, 뉘앙스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Send 같은 경우는 우편, 이메일 등으로 상대방에게 뭐를 보낼 때 send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메일에서도 특히나 I'll send you an email, I sent the email 이런 식으로 send 단어를 많이 써요. Okay? So send means to give away or send something to someone else. Usually we're talking about mail or email.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sent you an email last week.

Did you send me the files? I received the letter you sent me. Send, 보내다, sen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내가 지난주에 너에게 이메일을 보냈어. 네, 이메일이니까 send 단어 사용해야 되겠죠? 네, 과거 형태로 sent. I sent you 뭐요? 이메일이요. An email 지난주에 last week. I sent you an email last week. I sent you an email last week. 네, 두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한테 파일 보냈어? Did you send me the files? Okay? 그래서 뭔가 핸드폰이나 컴퓨터 통해서 뭔가 보낼 때도 send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파일이나 아니면 사진, 영상 이런 거 다 send 사용합니다. Did you send me the files? Did you send me the files? Okay? 여기서 file, F 발음, F, F, file, 파일 아닙니다. Did you send me the files?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I received the letter you sent me. I received the letter you sent me. 내가 나에게 보낸 편지를 받았어. I received, 받았어? 그 편지, the letter, 당신이 보낸, you sent me, 나에게 보낸 거죠. 그래서 send. Okay,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received the letter you sent me. I received the letter you sent me. 네, send 같은 경우는 뭐 우편뿐만 아니고 이메일 그리고 디지털한 뭔가 파일들, 영상, 사진 등등등 이게 좀 더 포괄적인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deliver는 조금 달라요. 일단 deliver는 배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deliver, deliver.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스펠링이 E, 첫 번째 모음은 E, 두 번째 모음은 I잖아요. 근데 발음이 비슷해요. deliver, deliver. 오케이? deliver라고 발음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오케이? 다시 해볼게요. deliver, deliver. 오케이? 강세는 li에 해주시면 좋고요. deliver. 오케이, 뉘앙스 한번 볼게요. deliver는 주로 물건, 편지 등을 배달 또는 전달할 때 deliver라고 합니다. 그래서 deliver 같은 경우는 편지뿐만 아니고 물건을 이제 deliver라고도 많이 하고요. 이거는 좀 더 배달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뭔가 사람이 어떻게 전달을 해주는 그런 느낌이죠. Okay, so deliver is used when somebody is taking your item or letter and taking it to the other person and actually delivering it.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They delivered the package to her. We deliver free of charge. Deliver. 배달하다. Deliver.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나는 매주 우유를 배달받아.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그래서 우유를 이제 배달시키는 거죠. 그리고 배달 통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send보다는 deliver.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그들은 그녀에게 소포를 배달했어. 네, 소포는 그냥 package라고 하시면 됩니다. They delivered. 그들은 배달했어. The package. 누구에게요? 그녀에게. To her. They delivered the package to her. They delivered the package to her. 네, 소포니까 배달하다가 맞겠죠? 네, 마지막으로 저희는 무료로 배달해드립니다. 네, 웹사이트 보시면 이런 문장들 많이 보실 거예요. We deliver free of charge.

많이 사용하지만 그냥 보내다 할 때는 send. 그리고 뭔가 배달하다 이거는 deliver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뭔가 음식 배달도 deliver 단어 쓰고 뭔가 소포 같은 것도 deliver. 오케이? Very good.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I sent you an email last week. I sent you an email last week. I sent you an email last week.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I get my milk delivered each week. Excellent job, everyone.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on our website at evse.co.kr. Have a fabulous day, everyone.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father that we always tell where his patience was running particularly thin.
1: I think one of the aspects of life where you have to practice the most patience is parenting. Mm-hmm.
2: 제 생각에 one of the
1: aspects. Aspect.
2: 네, aspect라고 하면 측면을 가리킵니다. 물론 가장 쉬운 단어로 바꾼다면 뭐 part. 네, 부분이라고 하면 되겠고요. Mm-hmm. 그래서 aspects of life, 인생에 있어서의 부분들 중에 하나는 그런데 어떤 부분이냐면 aspect를 또 이렇게 장소처럼 공간처럼 where로 지금 받아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Where you have to practice the most patience is
1: parenting.
2: 네,
1: parenting.
2: 일단 육아라는 뜻이고요. Parenting. Parenting 이야기하고 practice 이야기할 겁니다.
1: Okay.
2: 먼저 우리가 이제 parenting 하면은 parenting tips, 육아 팁 이런 식으로 육아로 많이 번역이 되는데 영어에서의 parenting이라는 것은 우리가 한국어에서 육아라고 하는 것보다 범위가 더 넓어요.
1: Yeah. So even if we're like much much older adults, your kids could be married with kids. And as long as you're helping them in some way or yeah. giving them a tip, you're still parenting.
2: 그러니까 네, 맞아요. 아이들이 다 자라서 또 그 아이들이 아이를 낳아도 they're married and they have kids. 그래도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것, 부모 노릇 yeah. 이것을 다 그냥
1: parenting.
2: parenting이라고 하죠.
1: As long as you're a parent, 네. you're parenting.
2: 네.
1: Unless you're absent.
2: 네. 그래서 그리고 adulting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약간 그냥 명사를 ing를 붙여서 쓴 형태예요. 여기서는 동사처럼 바꿔서 ing인데 그래서 육아가 범위가 더 좁고 parenting이 더 넓다는 이야기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인내심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 중 하나가 제 생각에는 육아인 것 같아요 라고 일단 번역을 하고 practice가 사실은 원래 1차적인 뜻은 연습하다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인내심 연습을 해야겠다 이거 아니에요 사실은
1: No, in this case when you practice patience it means you're just being patient You're using patience
2: 그렇죠
1: When you practice something you're actually doing it
2: Just
1: right?
2: like practicing medicine 누군가가 practice medicine 하면은 의사로서의 그 의학을 연습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 의료 행위를 하는 거예요.
1: Yeah, you're doing the actions, so right?
2: 그렇죠.
1: You're practicing patience. You're 네. doing patience, I
2: 네.
1: guess.
2: 의사로 일을 하는 것이 practice medicine이죠. Yeah.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practice는 실천에 옮기는 거, 인내심을 가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Right.
2: 그래서 인내심이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은 제 생각에는 육아인 거, 부모로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1: She says, and we have one story of my father that we always tell.
2: Tell 하고 story 자주 연결되죠.
1: That's right.
2: We have
1: tell
2: one, yeah. We have one story that we always tell.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이야기냐면 of my father, about my father,
1: yeah.
2: regarding my father 다 가능합니다. 저희 아빠에 관한 일화가 있어요.
1: Where his patience was running particularly thin.
2: 그 이야기 속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his patience was running
1: particularly thin.
2: 그냥 patience가 runs thin 하면 runs라는 것은 여기서는 뭐 becomes라는 의미고요.
1: Yeah, become.
2: 그렇게 되다고 run thin. patience가 얇아진 거예요.
1: Yeah, it's going. It's becoming
2: 네.
1: thin.
2: 저는
1: right?
2: 어떻게 머릿속으로 그렸었냐면 처음에 이 patience is running thin이라는 표현을 접했을 때 그 사람이 화를 막 내거나 뭔가 내가 잘못을 해서 큰 벌을 받거나 그 직전까지 patience가 막아주고 있는 보호막이라는
1: yeah.
2: 보호막이란 말이죠.
1: The patience is here.
2: Yeah, and it's
1: but
2: protecting.
1: But it gets thinner and thinner and thinner.
2: It's becoming thinner.
1: Once it goes away, then
2: and you're not protected.
1: They're gonna yell at you.
2: 그렇죠. 그래서 마치 보호막이 얇아지는 것처럼 생각을 하니까 기억에 남았었는데 아빠의 인내심이 특히 특별히 thin해진 거예요.
1: Particularly thin.
2: Yes.
1: Right.
2: 특히 한계에 다다랐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1: Let's find out more.
0: I have two siblings, and when we were little, we would fight a lot about anything and everything. One of the themes we would fight about was candy. So who has more, and is this fair, and I want some.
1: I have two siblings, and when we were little, we would fight a lot about anything and everything.
2: 저는 형제자매가 두

0: 명 있는데요. 그러니까 리카 씨는 언니가 한 명 있고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둘 다 그냥 sibling, 성별 관련 없이 이제 그냥 sibling이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영어에서는. 그래서 형제자매가 두 명 있는데 and when we were little, 세 남매가 어렸을 때 we would fight a lot, 많이 싸우곤 했는데 무엇에 대해서 싸우곤 했냐면 anything, and everything. Anything and everything도 굳어진 표현으로 자주 쓰입니다.
1: Yeah.
0: 그러니까 everything이라고 하면 그냥 사사건건 다 싸우는데 anything은 또 어떤 느낌이냐면 굳이 이런 거 가지고도 싸워도 돼, 싸워야 되나? 라는 것까지도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1: Something that's really small. Anything and everything just means literally anything.
0: Just everything.
1: Something you couldn't even imagine maybe.
0: 예상하기도 힘든 것들 가지고도 싸우곤 했대요.
1: Mm-hmm.
0: 온갖 것들에 대해서 싸우곤 했어요.
1: Mm-hmm.
0: 그리고
1: She says, one of the themes we would fight about was candy. So,
0: 네. 싸움의 이제 theme이라고 부르는 것도 재밌는데 싸우는 주제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was candy. candy. 그냥 candy가 candy지 뭐 다를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약간 달라요.
1: Yes. 네. In Korea it's more like 사탕, like something hard and soft. But for us candy is also chocolate. You know, any like little sweet thing.
0: Sweets.
1: Yeah.
0: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냥 사탕만 가리키는 것이 제가 그래서 굳이 사탕이라고 번역을 안 한 이유가 그냥 딱딱한 사탕 아니면 막대사탕, lollipops 이것만 캔디라고 우리말로는 부르지만 영어에서 캔디라는 것은 사탕,
1: chocolate bars,
0: 네, 초콜릿 바 같은 것도 캔디라고 부르고 약간 단 과자 같은 것들
1: like
0: 많이
1: gummy bear kind of things
0: 네네.
1: too are all candies.
0: 네, 그런 젤리, 곰 모양의 젤리 같은 것도 캔디라고 불러요. 그래서 과자인데 그래서 어떤 말들을 서로 했죠?
1: So they would say stuff like this, right? Who has more? And is this fair? And I want some.
0: 이런 말을 했거나 이런 생각을 갖고 아마 싸웠을 거예요. Who has more?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나? Is this fair? 이렇게 나누는 거 공평한가? 아니면 이제 만약에 언니나 남동생이 뭔가를 캔디, 초콜릿 바 같은 걸 갖고 있으면 I want some too.
1: I want some.
0: 나도
1: Give
0: 줘.
1: Me some.
0: 이러다가 싸웠다는 거죠. 오케이.
1: Okay.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If we were on a long car journey, my dad was not going to have that. So if we started to fight, then he would honk the horn of the car for a long time until we stopped.
1: If we were on a long car journey, my dad was not going to have that.
0: If we were on a long car journey, 자동차를 타고 멀리 가는 어떤 여정 중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차를 타고 멀리 가는 길이었다면, 그 다음 이 표현 재밌네요. My dad was not going to have that. I'm not going to have that. 이 표현 많이 쓰죠?
1: Oh, yeah, we use it a lot.
0: Yeah.
1: I'm not going to have it. Like, I'm not going to put up with it
0: 그렇죠.
1: or deal with it, right?
0: 딱 그거예요. I'm not going to put up with it,
1: right?
0: I'm not going to have patience for it.
1: Yeah.
0: 거기에 대한 인내심 나는 가지지 않을 거야.
1: Yeah.
0: 안 참아줄 거야.
1: I'm not having it. You
0: 네.
1: can't do that, okay?
0: 그렇죠.
1: If you do that, I might have to hit you.
0: 평소, really? 평소에는 막 아이가 조르고 이러면은 장난감 같은 거 사주다가 오늘은 today I'm particularly stressed out.
1: Yeah.
0: So I'm not going to have it today.
1: I'm not going to have it today. I'm 네. not having it today. I'm stressed. Sit down.
0: 그렇죠.
1: I'm going to sit here.
0: 그때 많이 쓰는 말인데 그걸 이제 평소에는 집에서 싸우면은 옆에서 그냥 보곤 하셨는데 차 타고 멀리 갈 때는 그걸 용납하지 않으셨대요.
1: So what did he do? So if we started to fight, then he would honk the horn of the car for a long time until we stopped.
0: 그래서 저희가 싸우기 시작하면 아마 이제 뒤에 세 명이 앉아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Right.
0: 그러면은 then we would honk the horn. honk라는 것은 경적을 울리는 것을 말하고 honking 그다음에 경적은 horn이라고 해서 honk the horn 같이 묶어서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of the car 차 경적을 for a long time until we stopped. 우리가 싸움을 멈출 때까지 계속 빵 하고 있었대요.
1: Okay, let's see what she says in the last part.
2: So this was an example of patience running thin, but actually achieving something because we always stopped. We were so embarrassed that we would stop so that he would stop.
1: So this was an example of patience running thin, but actually achieving something because we always stopped.
0: 근데 이렇게 하면 앞에 차가 없는 상황이었겠죠?

0: 네, 인내심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읽어볼까요?
1: Let's take a look. When there's one parent and three kids, everyone needs to practice patience. Parents practice patience today for an abundant payoff when your kids become adults.
0: 네, 먼저
1: Jeff says,
0: When there's one parent and three kids, 부모 한 명과 아이 셋이 있을 때 Everyone needs to practice patience.
1: Yeah.
0: 모두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1: 뭐 yes.
0: 동시에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1: Yeah, of course.
0: 한 명이서 애 셋을 보고 있으면. 네, 그런
1: yeah.
0: 이야기고요.
1: The other two kids have to wait while the parent does something for one,
0: exactly.
1: you know, etc.
0: Yeah.
1: Perfect. And then Susie says,
0: Parents, 부모님들, 이렇게 하세요라는 내용이죠. 부모님들, practice patience today for an abundant payoff when your kids become adults.
1: Mm-hmm.
0: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인내심을 가져라.
1: Mm-hmm.
0: 무엇을 위해서? Abundant payoff라는 것은 원래는 이제 금전적으로 나중에 돈을 많이 받는 걸 말하는데
1: right.
0: 꼭 그런 돈 이야기만 하는 것은
1: no.
0: 아니고요.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지금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면 그때 훨씬 잘할 거니까 큰
1: yeah.
0: 보상이 있을 테니까 지금 인내심을 가져라. 이런
1: yeah.
0: 이야기입니다.
1: All
0: Maybe,
1: right.
0: and they will also support you financially.
1: Oh, yeah, they can support you financially, or just even them becoming successful or good people
0: yeah.
1: is a good payoff enough.
0: Exactly. So payoff yeah. can mean many things, and your kids becoming successful is definitely a big payoff.
1: Yes. Anything that's just a positive outcome is a payoff, no matter how small, actually.
0: Mm-hmm.
1: Right?
0: Okay.
1: All right, perfect. Well, those we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What do you guys think about parenting and patience? I think many of you guys are parents out there. You should visit us online and let us know.
0: 네, patience에 대해서, 인내심에 대해서, parenting, 그리고 parenting에 관한 patience에 관해서 영어로 글 쓰는 연습도 저희 홈페이지 오셔서 꼭 해보시고요.
1: Tell us a fun story.
0: Yeah, 재미있는 이야기 있으면 나눠주세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Welcome to 영어 story time. I'm Kristen Jo. 반갑습니다. We've got a new book for you today, a new story. A Mission Submarine Scare. 저 그림 보이죠? Submarine, 잠수함. So, what is happening in the submarine? We will find out today. All right, before we begin reading, let's look at the three words for the day. All right, the first word is harbor. Harbor. 자, 여기에서 보면은 B-O-U-R 이렇게 스펠링 돼 있죠? 이건 좀 영국식이고요. 미국 영어는 H-A-R-B-O-R, U를 빼고 보통 씁니다. Harbor. 항구죠? All right.

0: sounds like Snare has come through into this world.
1: That makes sense. His craft runs on T111 and it was badly damaged. It must be leaking. This doesn't make any sense. What's happening? And is that a talking dog?
0: Most of what they say never makes any sense.
1: I find it's best to keep nodding and just go along with it.
0: Professor Ramirez, this is Ember, Laszlo, and Harry from the Chaos Crew.
1: From the TV show. Oh, some kind of science program?
0: Something like that.
1: And you've got a robotic dog. How fascinating. How does it work?
0: With your permission, Professor, may we assist with the controls and get to the source of the discharge?
1: You seem to know what you're doing, and it's my crew's day off. It's a long way out at sea. I've made some adjustments to your power. We'll get there quicker than you think.
2: 이 교수님은 조금 뭔가 누구지? 뭐 연구하는 사람들인가? 네, 그렇게 말을 하는데 네, 여기에서 이 T111이 이제 이 배출물이 발견이 됐는데 아마 스네어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해리가 하는 말이 그러니까 스네어 잠수함이 T111으로 작동이 되고 그리고 it was badly damaged. 자, 손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it must be leaking. 그래서 그 배출물이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이게 감지가 됐어요. Alright, 그래서 우리 Laszlo하고 Harry는 우리가 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은 okay, good. 저 이제 우리 다른 직원들이 없으니까 네 하세요 이렇게 하죠. So 자 오늘 여기까지 읽고요. So 벌써 우리 submarine 잠수하면서 이제 또 벌써 문제가 생겼고 이제 또 어떤 일이 생길 건지 다음에 이제 또 알아볼 거예요. So we will continue the story next time. Thank you for reading with me today, and I'll see you soon. Bye.
3: Check it out.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소리와 바다 냄새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Tuesday에는 우리 일상 영어, 정말 생활 영어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쌤은 왠지 슬기 씨는 네. 사진 되게 잘 찍을 것 같아요.
1: 저요?
0: 네, 솔직히.
1: 아, 저는 사진을 찍히는 걸 좋아하지 잘 찍는 거는 못하더라고요, 제가. 아,
0: 그러면 남편분이 사진을 좀 잘 찍는 센스가 찍어줘요. 있어요?
1: 네. 오, 오케이.
0: 아, 이게 보니까 진짜 센스가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이 아예 맡기지 않아요. 왜냐면 나 있잖아. 평균보다 더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 라고
1: 원래도
0: 하면서.
1: 짧은데 더 짧게 찍으시더라고요.
0: 저는 굉장히
1: 그걸 제가 잘합니다. 경험을 또 해봤기 때문에.
0: 아래서 찍거든요. 제가. 네. 네. 그래서 자, 오늘은 친구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한 상황이고요. 제목 자체는

0: 알, 첫 번째 미션은요.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대단해. 이러면서.
1: 그래도 친한 친구니까 이렇게
0: 아하.
1: 단도직입적으로 얘기가 가능한 게또 다행이네요.
0: 가능합니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1: 네.
0: 내 다리가 잘렸잖아. 그리고 내 팔은 어딨어? 아니,
1: 아이고.
0: 도대체 사진을 어떻게 찍었길래?
1: 남약특집 수준으로 팔다리를 다
0: 그렇군요.
1: 없애버렸네요.
0: 맞습니다.
1: 네.
0: 꼭그 발목 부분에서 사라지는 사진들이 가끔 있어요.
1: 있어요.
0: 네.
1: 애매하게.
0: 그 친구입니다.
1: 차라리 이렇게 상반신을 하든지.
0: 그러니까요.
1: 아,
0: 차라리. 네, 요거
1: 맞습니다.
0: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여러분. 자, 과연 사진을 얼마나 잘 찍는지 한번 염탐하러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2: What's the problem?
1: 어? 아니, 와, you can't take picture. So poor.
2: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Horse?
2: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Horse?
2: You.
1: Me?
2: Yeah.
1: Horse in the picture?
2: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Horse?
2: The.
1: Horse?
2: 네!
1: 나닥나닥나닥?
2: 네!
1: 오!
2: You wanted that in the picture with you. It's your fault.
1: 뭐라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2: The horse!
1: Horse?
2: You wanted it in the picture.
1: Picture.
2: Yeah, that's
1: I'm
2: your
1: in the picture.
2: problem. Yeah.
1: Yeah? Why?
2: You and the horse.
1: 뭐라고?
2: It's your
1: 아니,
2: fault.
1: 내 다리가 잘렸잖아. 그리고 내 팔은 어디 갔어, 지금?
2: What's wrong?
1: 아니, 왜 이렇게 클로즈업을 한 거야?
2: What's the problem?
1: Where is my arm? Where is my leg? Only 얼굴만 동동동.
2: At least you look slimmer.
1: 어?
2: At least you look slimmer. Yeah, slim. Thank you should say.
1: 지금 나 뚱뚱하다고 놀리는 거야? 뭐라고? 헤어지자. 안 되겠다.
0: 네.
1: 아우, 많이 창피하네요.
0: 아니,
1: 네.
0: 괜찮아요. 또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자, 오늘은 정말 사진 찍는 거 관련돼서 표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중에서도 특별한 것들,
1: 네.
0: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위주로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이거는 진짜 우리가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라.
0: Of course, of course.
1: 예.
0: Alright,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4: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3: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4: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자,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장은요. 사진 딱 나왔는데,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친하니까.
1: 그냥 바로 얘기해야 돼요.
0: Yes.
1: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사진. 이게
0: 어디서
1: 돼요.
0: 나누고
1: 여기서 한번
0: 싶은가요?
1: 나눠볼까요?
0: Okay.
1: 너 정말 끔찍하다.
0: You're terrible.
1: 예. 뭐가 끔찍하냐면 사진 찍는 것이.
0: Okay.
1: 그러면은 여기에,
0: 사진이 들어가야겠네요.
1: 그쵸. photo 할게요.
0: Okay.
1: photo 한장 아니니까 여러 장 할까요?
0: 여러 장 찍는 거,
1: taking
0: okay.
1: photos.
0: 알겠습니다. 한장 아니라 photos. Alright. 자, 스펠링 한번 볼게요. Alright. 맞는지? 보자면 지금 혹시 그 포테이토스 같은 거 생각하셨나요? 순간
1: 먹고
0: 감자칩
1: 싶어서.
0: 먹고
1: 예,
0: 싶었죠? 네.
1: 감자칩 맛있잖아요.
0: Alright. 포로 복수한다고 해서 이 넣는 거 아니죠? 그리고 아마 최근에 mosquitoes가 나오면서
1: 맞아요.
0: 헷갈렸던 것 같은데 그냥 photo에다가 s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사진. 그리고 참고로 ph는 f와 성질이 비슷하기 때문에 발음할 때 포토가 아니고요. f. photo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셔야 돼요.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photo, photo.
1: Photo, photo.
0: There you go. 자, 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네, 사실 photo는 photograph.
1: Yes.
0: 줄임말이에요.

0: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photograph, photo 둘 다 같은 뜻이지만 사진이란 뜻이지만 너무 길잖아요.
1: 그쵸.
0: 그렇게 되면 대부분 그냥 photo로 가는 거고요. 그런데 photograph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봤나요?
1: 들어봤죠?
0: 오케이. 이건 뭐예요, 그러면?
1: 이거는 사진 찍어주는 사람 아니에요?
0: 아, 아닙니다. 그건 photographer고요.
1: 뭐예요?
0: 자, 이거 둘 다 사진이긴 사진인데 얘는 셀 수 있는 정말 한 장 나온 사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네네.
0: 오케이. 그래서 나는 뭐 세 장을 찍었다. 뭐 그러면 three photos가 실제로 될 수 있어요. 정말 사진 하나하나. 근데 photography는 사진술이라고 하는 뭔가 하나의 개념입니다.
1: 아.
0: 오케이. 그래서 photography 쪽을 나는 전공을 했다. 이렇게 쓰거나 할 때나 쓸 수 있는 거예요. One
1: 얘는...
0: photography, 뭐 two photographies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1: S가 붙을 수가 없군요.
0: 안 돼요. 네, 이건 그냥 개념, 사진 혹은 사진술이라는 것입니다.
1: 네.
0: 오케이? Alright.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진짜 사진 하나하나 찍는 것들을 너 정말 못한다 라고 했기 때문에 photography가 아니라 photo를 쓰게 된 거고요. 자, 우리 뭔가 잘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보통 쓰잖아요.
1: 네.
0: 근데 못한다라고 할 때 원어민들은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1: 오, 그래서, 저는 보시니까 you are bad at 이럴 줄 알았는데.
0: 아, bad도 써요.
1: 아, 쓰긴
0: 쓰는데
1: 써요?
0: 보통 상대방한테 조금 민망하게 친구니까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좀 강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terrible 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쓰는 뭐, 특히나 본인 스스로 나 진짜 뭐 못해요 라고 많이 하잖아요.
1: 그쵸.
0: 그랬을 때 very bad나 무슨 뭐 not good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을 특히나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1: terrible 하면은 너 진짜 못하는구나 인지가 딱 되겠네요.
0: That's right.
1: 네.
0: So terrible, I'm terrible, she's terrible, they're terrible 쓰고 나서 도대체 뭘 못하냐 라고 하면 at doing something. 이것을 못한다라고 할 때 at 쓰고 뒤에 ing 형태에 써주시면 돼요.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나 노래 진짜 못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나이 들면서 한계가 와버려서
1: 맞아요.
0: 나 정말 노래하는 거 못한다. 그럼 어떻게 쓸까요?
1: I am terrible at singing.
0: 그렇죠. At singing. 거기만 잘 조율해 주시면 돼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Janet 이란 친구가 있어요.
1: Janet.
0: 근데 Janet은 딴 거 잘하는데 그리는 걸 정말 못해.
1: 아하.
0: 이건 어떨까요?
1: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0: 그렇죠. Right? So draw 쓰는 게 아니라 drawing. ing를 꼭 넣어줘야 그 행동을 정말 못한다. So
1: yes.
0: 이것도 끊어줄 수 있지 않을까요?
1: 오, 여기 at 전에 끊을까요? 이렇게.
0: That's right. 못한다, 못한다. 도대체 뭘 못한다? at 이렇게 이어가는 거죠. 자, 읽어볼게요.
1: 네.
0: I am terrible at singing.
1: I'm terrible at singing.
0: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1: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0: There you go. 그러면 반대로 우리가 오히려 더 조금 익숙할 만한 거 잘한다라고 할 때는 그냥 못 쓰면 돼요?
1: Be good at.
0: Be good at. 아마 문법책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자 그걸로 조금 바꿔서 너 사진 잘 찍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1: You were good at taking photos.
0: 그렇죠. Hey, you're good at taking photos.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둘 다
1: yes.
0: 가능하죠. 그렇죠?
1: Mm-hmm.
0: Okay. You guys, 읽어보도록 할게요.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1: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0: 자, 이랬을 때 친구가 아니, 아니 뭐 사진에 말을 넣어달라며 그 말, 그 동물원에
1: 아, 말 보이게 찍어야 돼.
0: 네.
1: 아.
0: 그래서 나 그냥 그렇게 한 건데 뭐 뭘 잘못했어.
1: 그쵸.
0: 이런 느낌.
1: 그러니까 말을 넣으려면은 내가 짧아지거나
0: 아,
1: 내가 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0: 그 밸런스를 잘 못 맞췄네요.
1: 아니, 그게 어려워요.
0: 아.
1: 다 같이 예쁘게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What? You wanted, 너 원했잖아, the, in the picture. 사진 안에 얘가 나오는 걸 원했잖아.
0: Right.
1: 그죠? 근데 그러면 말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냥 넣어달라 이런 거는 그냥 안 쓰나 봐요. 이게 in에 그냥 다 포함이 되어 있나 보죠? 그러면 여기 horse 할게요.
0: 오케이. 말을 넣은 거예요?
1: The horse.
0: 그러면 직역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1: What? 뭐, you wanted the horse.
0: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1: 말을 원했잖아.
0: 어디에 원했어요?
1: In the picture, 사진 속에.
0: 어느 정도 말 되죠, 그렇죠?
1: 아, 그러네.
0: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제가 해석을 할 때 무슨 넣어달라, 이거는 의역일 뿐인 겁니다.
1: 난 put in 돼야 되는 줄 알았어요.
0: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1: 예.
0: 그냥 원한다. 오케이. So, 예, 이런 거 민망하니까. What? 이런 거예요. What?
1: 뭐.
0: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이런 느낌이죠? Horse? There you go. 뭐 기본적으로 동물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뭔가

0: 사진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솔직히 이런 말 너무 많이 하잖아요.
1: 그쵸.
0: 사진 찍어달라고 부탁하면서 저 있잖아요. 저기 있는 의자 예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저거 같이 넣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쓴다든가.
1: 예.
0: 의자는 좀 이상했나?
1: 아니요,
0: 아무튼 뭐,
1: 괜찮아요.
0: 거울도 좀 이상한가요?
1: 아니,
0: 꽃,
1: 저는 이제 이 정도 요구하는 것만 괜찮죠.
0: 어허.
1: 네. 아, 여기 다리 끝에서 잘라주시고요. 여기 머리 위에 공간 한이 정도 띄워주시고요. 이 옆에 이거 식물 나오게 해주세요.
0: 맙소사,
1: 초록색 나와야 되고, 여기 뒷배경에 그림 요거 같이 걸리게 해주세요.
0: 여기 스튜디오
1: 이렇게
0: 아니거든요?
1: 들어보세요.
0: 이러면.
1: 이렇게 들어서 찍어주세요.
0: 맙소사.
1: 이렇게까지 요구한 적 있어요. 너무 죄송하죠.
0: 아,
1: 예.
0: 근데도 그거를 이렇게 성공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1: 되게 잘
0: 아,
1: 찍어주세요.
0: 맞아요.
1: 요즘에는
0: 저는
1: 다들
0: 아니지.
1: 사진을 잘 찍어요.
0: Right, right.
1: 예.
0: So, 여기서는 간단해요. 그죠? I want something. 어디에? In
1: In
0: the
1: the
0: picture.
1: picture.
0: There you go. 이렇게 쓰게 되면 뭔가를 사진에 넣고 싶다. 그러니까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tatue. 그렇죠?
1: 조각상.
0: 맞아요. 그러면은 저는요. 저 조각상을 원하는 거예요. 그 사진 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진에 저 조각상이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말하면 될까요? 나는 그 조각상을 원한다.
1: I wanted the statue.
0: 현재형으로 I want that.
1: I want that statue
0: 자, 그 사진 안에
1: in the picture.
0: 그렇게 말하면 끝입니다. I want that statue in the picture.
1: Yes.
0: Yes? How about this? 당신은 그 뭐지? 기린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1: Giraffe.
0: Giraffe. 당신은 기린을 원하나요? 사진 안에 한마디로 사진에 어떻게 기린도 넣어드려요? 이런 느낌. 어떻게 물어보면 돼요?
1: Do you want that giraffe in the picture?
0: 오,
1: 와우, wow, 나
0: like
1: 지금 너무
0: that.
1: 깜짝 놀랐어요. 내가 하면서도 놀랐어요.
0: 이거
1: 솔직히
0: 이제
1: 말해서.
0: 외국 가서 그대로 이렇게 남 찍어줄 때.
1: 그러네요.
0: Do you want the giraffe
1: Giraffe
0: in the
1: in the
0: picture,
1: picture?
0: in the photo?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쓸 수가 있겠습니다. So I
1: 예.
0: want the statue in the picture. 한번 요거부터 읽어볼게요.
1: 네.
0: I want that statue in the picture.
1: I want that statue in the picture.
0: Alright, 질문형은 Do you want the giraffe in the picture?
1: Do you want the giraffe in the picture?
0: 네. 자, 그리고 사실 사진에 들어가는 거 원해요. 저 사진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할때 picture 쓰는 거 전혀 문제가 아닌데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배경에 이거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1: 오.
0: 의미는 뭐 거의 차이가 없지만 만약에 배경으로 넣어달라 그러면 in the 어디에?
1: 아, 이거는 우리가 배경 음악부터 해가지고
0: Yes.
1: 배경이란 말을 우리가 태초부터 잘 알아요. So background. 예. 예, 백그라운드 뮤직 뭐 이래가지고 이거 거의 뭐 한국말처럼 너무
0: 거의
1: 잘 쓰고 있어요.
0: 백그라운드.
1: 예.
0: 오케이. 정답 맞습니다. 원 워드로 써서 아 백그라운드에 그걸 좀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배경에 그게 들어가면 좋겠다
1: 네.
0: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메인 사진의 메인은 아니겠죠. 근데 같이 들어가는 거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읽어볼게요.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1: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0: There you go.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0: 네, 자 그러면서 아니 내 다리가 잘렸잖아.
1: 아이고.
0: 그리고 내 팔은 어디 있어? 이렇게 한 거예요. 사진을
1: 사진을
0: 너무 먼저
1: 어떻게 찍었을까요?
0: 그래.
1: 너무 궁금한데요.
0: 네.
1: 예. You cut off my 다리겠네요. My
0: 다리.
1: leg.
0: Okay.
1: And where's my arm? 그리고 내 팔은 어디
0: 어디
1: 있어?
0: 있어? 두 문장을 그냥 놔둔 거네요.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그렇죠.
1: 아니, 내가 일부러 안쓴게 뭐냐면,
0: 왜요?
1: arm도 두 짝인데, 두 갠데.
0: 자, 보세요. 사진을 딱 찍잖아요.
1: 예.
0: 그럼 보통 아래가 잘리면 양쪽이 다 잘리죠, 보통은.
1: 아,
0: 그렇죠?
1: 그쵸.
0: 다리 길이가 이런 사람이 아닌 이상은.
1: 그럼 이거는 그냥 하나로
0: 근데
1: 우리가 가는
0: 이거는
1: 거예요?
0: 한쪽만 이렇게 잘린 거죠. 제가 다 계산을 해서 쓴 겁니다, 나름대로.
1: 와,
0: 그렇죠?
1: 진짜.
0: 근데 제 말은 만약에 한쪽만 잘렸어요. 어떻게 보니까 사진이. 그러면은 뭐, 레이 가능해요. 틀린 거 아니면.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양쪽이 다 잘리게 나왔어. 그러면 arms도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냥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쪽이 잘리니까 한쪽 발,
1: 오케이.
0: 그리고 아래쪽.
1: 네. 정말
0: 어떻게.
1: 마유쌤 입맛 맞추기 어려워요.
0: 아,
1: 예.
0: 좀

0: 예. 아, 뭐 다르네.
1: 싸이.
0: 아, 싸이, 맞아,
1: 싸이.
0: 싸이. 아,
1: 맞습니다.
0: 맞아요.
1: 오케이. 자, 그래서 calf라고 하는 거는 이제 종아리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복수는 calves입니다. 사실 calves예요. So calf 그리고 조금 위로 올라와서 허벅지는
0: 싸이.
1: thigh라고 하는 거. 이거는 오 이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 우리말로 사실 종아리 허벅지 뭔지 모르나요?
0: 아우,
1: We
0: 절대 아니죠.
1: know what, right?
0: 우리 7살 애도 알아요.
1: 그러니까요.
0: 예.
1: 어린아이가 아는 거는 사실 우리도 그런
0: 그쵸.
1: target language를 배울 때 무조건 알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0: 그러네요.
1: 오케이?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자, 지금 잘라냈다라는 표현으로다가 뭘 썼을까요?
0: Cut off.
1: 자, cut off something 하게 되면요. 뭔가를 잘라내다예요. 직역을 하면. 근데 의역으로 하게 되면 사진 같은 데서 잘리게 찍다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cut off라고 하는 거가 정말 실제로 뭔가를 잘라내다. 끝부분을 잘라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하지만 컨텍스트 상으로 문맥으로 봤을 때 당연히 어디 끝부분을 잘라서 사진이 나왔다라고 할때쓸수 있겠죠.
0: 네.
1: Make sense?
0: 응.
1: Alright. So, cut off something. 앞으로 여러분 사진 잘렸다라고 할때 이거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 다리 자르지 마. 예전에 잘라서 찍은 거예요. 친구가. 그래서, 너내 다리 자르지 마. 어떻게 할까요?
0: Don't cut off my legs.
1: 그렇죠. Hey, don't cut off my legs. You did that last time. 이러면서. 자, how about this? 너내팔 잘랐잖아. 어떻게 할까요? 과거형으로.
0: You did cut off my arm.
1: Hold on. cut off가 동사인데, you
0: Sorry.
1: did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건 또 너무 복잡해지긴 하는데,
0: 네.
1: 강조형으로 쓸 수는 있어요.
0: 어,
1: 하지만,
0: 말이 안 되진
1: 안
0: 않는군요.
1: 되진 않는데, cut을 과거형으로 써서, cut의 과거는
0: Cut.
1: 또 cut입니다.
0: 네.
1: So, you cut off my arm. It's like this. You cut off my legs.
0: 아, you cut off
1: 똑같은
0: my
1: 거죠.
0: arm.
1: 자, 이렇게 해서, cut off를 하나의 동사처럼 써서 뭔가를 잘라내다.
0: 네.
1: 자, 읽어볼게요. Don't cut off my legs.
0: Don't cut off my legs.
1: You cut off my arm.
0: You cut off my arm.
1: 네. 자,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알고 갈게요. 저는 이거 기억이 나는데 좀 오래되긴 했습니다. 이게 이 표현을 제가 보여드린 적이 한번 있는데요. cut을 쓰는 거는 자르는 거죠.
0: 네.
1: 기본이에요, 일단은. 근데 cut off를 쓰면 끝부분을 잘라낸다는 느낌이에요. 예를 들어, 뭐 종이 오리는 거할 때도 cut off. 근데 cut out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오려내는 겁니다. 평 하고 cut해서 걔를 쫑 빼는 거예요.
0: 떼내는
1: 네,
0: 개념.
1: 그래서 보통 cut off는 끝부분, cut out은 끝부분을 잘르는 것보다는 그 가운데를 이렇게 오려서 뭐 동그라미를 잘라낸다든가 어떤 느낌인지
0: 네네네.
1: 아시겠죠? Right? 그런 차이가 좀 있다. 자, 그렇다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0: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1: 네, 자 이랬을 때 뻔뻔한 친구 says what?
0: 뭐라 그럴까요?
1: 저것도 더 날씬해 보이지 않아? 정말 정말 절교해야겠다.
0: 그러게요. 이게 무슨 말이죠?
1: 네.
0: At least 적어도 you look 날씬해 보여.
1: Yes.
0: 그럼 날씬이 여기 들어가야
1: 실제로
0: 되거든요.
1: 날씬한 건 아니지만 그래 보인다.
0: You look thin. 예, 너 말라 보여.
1: 오, okay, I like that. 자, you look thin. 이라고 했는데 정답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거는 안 썼어요.
0: 네.
1: 근데 좀 이따 다시 그걸로 갈게요. 텐으로.
0: 예. 아,
1: slimmer를
0: slimmer.
1: 썼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슬림 자체가 되게 슬림하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0: 네.
1: 이게 날씬한이라는 형용사인데 여기 더 날씬해
0: 아, 슬림머이구나.
1: 보이잖니. 예, 그래서 더 슬림머
0: 아,
1: 2교급
0: 네네네.
1: 형용사를 이제 쓴 겁니다. 자, 그리고 슬림 아시는 김에 슬림이랑 굉장히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정말 몸매가 좋다, 날씬하다라고 긍정적인 단어인데요.
0: 글래머?
1: S로 시작해요.
0: 아니에요.
1: glamorous?
0: 예.
1: 그거는
0: 다른
1: 아예
0: 개념이죠?
1: 몸매랑 관련이 없습니다. 그
0: 아, 그래요?
1: 잘못 오해된 뜻이에요. 그거는
0: 오.
1: 화려한이란 뜻이에요.
0: 아, 슬림이랑 비슷한데 S로 시작해요?
1: Yes. 슬래.
0: 슬래시.
1: 자, 눈빛을 보면 몰라요. 네,
0: 전혀.
1: 몰라요, 지금.
0: 전혀.
1: 몰라요. 자. slander
0: 오?
1: 들어보셨어요?
0: 슬렌더론 이건 저거 음료수 저거 슬렌더 하는 거 아니에요?
1: slander
0: 예.
1: 음료수
0: 음료수 가는 기계 슬렌더 아닌가요?
1: 블렌더를 혹시 말씀하시나요?
0: 블렌더구나.
1: 알겠습니다. 온갖 단어를 다 붙이고 있는데 아무튼 slam slander
0: 예.
1: 이왕이면 이거 두 개는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이다.
0: 아,
1: 날씬한이라는
0: 네네.
1: 뜻이고요. 자,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느낌. 자, 아까 thin이라는 거 썼죠?
0: 네.
1: 슬림 슬렌더는 굉장히 아 몸매가 굉장히 좋구나.

0: 날씬하구나라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1: 보기 좋은 느낌의.
0: That's right.
1: 네.
0: Thin도 나쁘진 않아요. 이 thin이라고 하는 것도 날씬인데 되게 호리호리한 느낌 있잖아요.
1: 너무 마른 쪽에.
0: 조금 마른 쪽에 속하는 마른 체형. 느낌? 그렇죠. 그래서, 슬기 씨는 약간 thin에 더 가까운
1: 저요?
0: 느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1: 저 아니에요, thin.
0: 제가 그렇게 얘기할 때, 아, 맞다 하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skinny. 이건 뭘까요?
1: 이건 너무 말라깽이 느낌?
0: 맞아요. 왜냐면 정말 피부, skin만 남아있다라고 해서 이거는 사실 상대방한테 skin이라고 하는 건 원래는 부정적입니다.
1: 근데 우리 원래 바지, 쫙 붙는 바지를 skin이라고 불렀거든요?
0: 맞아요. Right, right. 그거는 그냥 스타일일 뿐이고 이게 또 트렌드에 따라 다른 게 좀 슬프긴 하지만 언젠가부터 조금 젊은 층 사이에서 skinny가 좋은 단어가 돼버린 거예요.
1: 맞아, 예뻐
0: 사실
1: 보인다.
0: 그게 네. 좋지 않죠. 건강하지 않다라는 뜻인 건데
1: 그렇구나.
0: 또 트렌드상 조금 그런 게 있기는 합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앞부분에 뭐라고 했죠?
1: At least.
0: At least가 뭐예요?
1: 적어도.
0: 적어도. 그러니까 you look slimmer 이렇게 끝내도 되는데 아니, 물론 잘리긴 했지만 적어도 이건 살아있지 않냐 이런 느낌으로 강조를 또 해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네.
0: So at least는 앞부분에 넣어도 되고 사실 강조하고 싶은 거 앞에 넣으면 되기는 하는데요. 오늘 앞에 넣고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그녀는 괜찮잖아. 그거를 다행으로 생각해야지 이러면서 적어도 일단은
1: at least
0: 그녀는 괜찮다.
1: She's
0: 다행이다.
1: okay.
0: She's okay. At least she's okay. 자, 적어도 너 B는 받았잖아.
1: At least you got B.
0: A B.
1: You got a B. 네.
0: Okay, 그래서 letter grade는 앞에 셀 수 있게 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Okay? Like this. Well, at least she's okay.
1: Yeah.
0: You know? Well, at least you got a B. 이렇게 친구가 막 A 못 받았다고 속상해할 때 이런 거 쓸 수 있죠.
1: 네네.
0: That's right. Okay, 자, 본문 읽어볼게요. At least you look slimmer.
1: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At least you look slimmer. At least you look slimmer.
0: Alright, 미션 정리해 볼게요.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1: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photos.
0: Alright, 두 번째는요. 내 다리가 잘렸잖아. 그리고 내 팔은 어딨어?
1: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0: There you go.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2: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3: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2: At least you look slimmer. At least you look slimmer.
0: 알라이트, 유 가이즈, 직접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는 I am terrible at doing something. You are terrible at doing something. 자, 이 부분 가볼게요. 나 노래 진짜 못해. 나 노래하는 거 정말 못해.
1: I am terrible at singing.
0: 그렇죠. I am terrible at singing. Janet은 그림을 정말 못 그려.
1: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0: There you go. At drawing. 세 번째. 와, 이것도 넣어주세요. 와,
1: 하면서
0: 와, 너 사진 진짜 못 찍는구나. 한마디로 너 사진들 찍는 거 너 정말 못하는구나.
1: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photos.
0: You got it. 읽어보겠습니다. I am terrible at singing. Janet is terrible at drawing.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0: 자, 다음 가볼게요.
1: Cut off something.
0: 내 다리가 잘렸잖아. 한마디로 넌 나의 다리들을 잘랐어.
2: You cut off my legs.
0: 그렇죠? 내 팔이 잘렸잖아. 넌내 팔을 잘랐어.
2: You cut off my arm.
0: 하나 더요. 내 다리 자르지 마. 한마디로 내 다리 잘리게 찍지 마.
2: Don't cut off my legs.
0: 그렇죠. 읽어볼게요.
1: You cut off my legs. You cut off my arm. Don't cut off my legs.
0: 오라이,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2: 주세요.
0: 주세요.
3: Wow, you are terrible at taking photos.
4: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3: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4: At least you look slimmer.
0: 미션 해결할게요.
2: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5: Wow, wow. You were terrible at taking photos.
6: What? You wanted the horse in the picture.
5: You cut off my legs. And where's my arm?
6: At least you look slimmer.
5: Huh?
6: You look slim. Say thank you.
0: Great job, you guys.
2: 와우.
0: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2: 나또 실수했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made a mistake again.
0: There you go. Make a mistake이라는 표현도 써야겠지만 again 넣는 게 중요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입니다.
2: 네.
0: be 동사 쓰고 그다음에 terrible, be terrible at doing something. 요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운전 정말 못해. 나 운전하는 거 정말 못해.
2: 오호.
0: 만들어 보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da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네.
0: 제목이 창의력이 이렇게 없나?
1: 오.
0: 이건데요. 이건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1: 네.
0: 이걸 쓰면서 제가 막 화가 나면서 쓴 사실 다이얼로그예요.
1: 왜요?
0: 왜냐면 제가 나름대로 있잖아요.
1: 예.
0: 이런 그 영어를 가르칠 때 쓰는 그런 뭔가가 있습니다. 그런 약간 슬로건 같은 거라든가 stuff like that.
1: 아,
0: 저 굉장히 고민해서 만드는데
1: 네.
0: 아,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어디선가 똑같은 걸 보게 되는 거예요.
1: 어어어.
0: 이런 게 있으면 뭔가 창의적으로 만든 사람 입장에서
1: 와, 너무 속상하죠.
0: 너무 속상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뭔가를 만들었고 뭐 그림을 그렸고 했는데 누군가가
1: 똑같이 따라해요?
0: 맞아요. 허락도 없이라든가 이러면 큰 문제가 돼요.
1: 그거는 지적 재산권 침해죠.
0: That's right. 네. So, 좀 심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면서 만들어본 다이얼로그 네. 되겠습니다.
1: 궁금하네요.
0: So, 오늘은 다른 사람이 내 슬로건을 쓰게 된 것을 알게 된 시츄에이션.
1: 아이고 아이고.
0: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1: 응?
0: 뭔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1: 아,
0: Right.
1: 그쵸.
0: 이게 문장이 조금 우리말로 길어 보이는데요. 진짜 trust me.
1: 네.
0: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만들 수 있어요.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였고요.
1: 네.
0: 두 번째 미션은요. 전화해서 따질 거야.
1: 오, 따줘야
0: 오,
1: 돼요.
0: 전화해서 따져야 됩니다.
1: 정당 방위입니다.
0: 아, 이거는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영어로 다이 문장들 바꿔보도록 할게요.
1: 좋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대체 내 슬로건을 어떻게 베꼈을지 한번 확인해 보러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2: You look unhappy. What's wrong?
1: I'm upset.
2: Oh no.
1: So big problem.
2: What's the problem?
1: 설명하자면 긴데. Listen.
2: Yep.
1: My idea 슬로건. 슬로건. This is 그 저기. 슬로건.
2: Yeah,
1: This my.
2: slogan. Your idea.
1: 네. 그 예. They stole my
2: Oh,
1: 슬로건. Yeah.
2: but you came up with that. But you came up with that.
1: Mike, oh.
2: You came up with that, right? Oh,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1: Shame. 응?
2: Shame on them.
1: Shame. They shame.
2: Talk about copycats.
1: Copycat?
2: Yeah, copycats.
1: 미야오?
2: Not me,
1: 미야오?
2: no. Copycat,
1: Copy?
2: it means they copy.
1: Copy? Coffee?
2: Not,
1: No, no, no.
2: no. Oh no.
1: No.
2: Shame.
1: Yes,
2: Shame.
1: shame. Yeah, you 말 잘했어. 전화해서 따질 거야, 내가.
2: 응?
1: 전화해서 따질 거야. I complain for them. 그 콜.
2: You're gonna call?
1: Yeah.
2: Yeah, do it. Do it.
1: I do it.
2: That's terrible. That's your one.
1: Do you know number?
2: No.
1: No?
2: No.
1: 어떡하지?
0: 아이고, 결국 아무 말도 못해가지고 그 사람들 그냥 그대로 쓰게 됐다면서요.
1: 그러니까요. 이게 내
0: 아,
1: 걸 지키는데도 이렇게
0: 맞아요.
1: 영어가 필요해요. 언어가
0: 맞습니다.
1: 이렇게 중요합니다.
0: 우리 자신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도 이 언어는 무조건
1: 네.
0: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4: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3: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뭔가를 발견했어. 뭐지 이거? 이러면서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1: 어떡해.
0: 얌체입니다.
1: 사실 이런 경우가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다 다르기 때문에.
0: Right.
1: 근데 이거는 진짜
0: 이건
1: 카피했다라고밖에.
0: 진짜 아니에요.
1: 그렇죠.
0: 네.
1: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as mine.
0: Right.
1: 내 것과 같은 슬로건이네요.
0: 오.
1: 슬로건 영어잖아요.
0: 네.
1: 예.
0: 그치.
1: 그렇죠. Using the same
0: 그러면 these
1: 이건.
0: guys are
1: 여기서 끊어요.
0: 오케이. 거기서 끝내기 좋을 것
1: 그쵸,
0: 같아요.
1: 그쵸.
0: Yes.
1: 같은, 그러면 슬로건을 쓸게요.
0: 오케이.
1: 건인지,
0: 와,
1: 건인지.
0: 이게 고민 많이 될것
1: 예,
0: 같아요, 사실.
1: 이거 오는 확실하거든요. 총할 때 건일까요?
0: 건일까요?
1: 아니면 이거랑 똑같은 오. 아니면 이걸로 갈까요? 슬로건.
0: 간으로. 오케이. 자, 슬로건이요. 그걸 그렇게 읽는 사람 처음 봤지만.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So,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은 아니지만, slogan as mine.
1: 맞아.
0: 맞습니다. 억울해. 틀렸어야 했는데.
1: 아니, 이거 진짜 저 찍은 건데.
0: 맞아요. 근데
1: 야.
0: 찍을 때 맞을 때 있죠. 지금, 우리가 딱 들으면, 슬로건이니까 진짜 총할 때 건인가? 이 생각을 할 확률이 제일
1: 저도
0: 높아요.
1: 그렇게 쓰려고 했거든요.
0: Right. 근데 뭔가, 간으로 갔네요. 하지만 발음은 slogan 맞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세요. 다른 슬로건이면 말을 안 하죠.
1: 네.
0: 당연히. 근데 같은 거라고 했었잖아요. 우리가 같은이라고 할 때, 뭘 썼을까요? 여기서 과연.
1: The same.
0: 저 지금 감동.
1: 어머.
0: Why? 그냥 same이라고 하지 않고
1: The
0: the
1: same.
0: same이라고 했기 때문에.
1: 오.
0: Okay. So 뭔가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 같은 무엇 할 때는 특정 딱 지어주는 경우가 많아요.
1: 아, 그래서 더가 붙는군요.
0: Right. 그래서 the same 뭐뭐. 이렇게 해주는 게
1: Yes.
0: 좋습니다. So 그냥 same이 아니라 the same slogan. So 같은 명사라고 할 때는 the same 명사 이렇게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1: 네.
0: 그런데 이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뭐뭐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요.
1: 네.
0: 많은 분들이 헷갈리셔서 뭐뭐와

0: 와가 뭐죠? 와 보통?
1: 뭐뭐 와 and
0: 그건 뭐뭐 그리고 아, 이러면 with라는 게 있죠.
1: 아 with.
0: 그래서 많은 분들이 the same with라고 쓰시는 실수가 많아요.
1: 오, 저도 그렇게 썼을 것 같은데요.
0: 거의 그런 실수가 나오는데 자 여기 뭐가 보이죠? 뒤에
1: as.
0: as. 아. 이걸 쓰게 됩니다. the same 명사 as. as. 무엇? 원래 as가요. 직역을 좀 하자면 뭐뭐 같은이라는 느낌이에요.
1: 네.
0: 그래서 목적어 같이 혹은 만큼이에요. 목적어 만큼, 목적어 같이, 같다. 한국어는 조금 어색하지만 아~ 그게 결국엔 동급이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통 희한하게 비교하는 거 있잖아요.
1: 네.
0: 내가 너보다 키가 크다. 뭐 당신이 나보다 더 똑똑하다. 이렇게 비교하는 건 잘하시더라고요. 뭐 I'm better than you. 댄 써가지고.
1: 네, 네.
0: 근데 같은 거 하라고 하면은 잘 못하세요.
1: 위드가 자꾸 생각나요.
0: 그렇죠.
1: 네.
0: 그래서 우리는 뭐다 못하는 걸 오히려 더 파야 됩니다.
1: 그렇죠.
0: Right? So the same 명사 as 무엇. 이것도 처음에는 as 잘 안 들어와요.
1: 네.
0: 진짜 저도 인정합니다. 역시 반복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어? 너 이 자동차 너의 자동차냐? 이러면서 나 너 내 거랑 똑같은 자동차 가지고 있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같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그럼 뭐라 그래요?
1: I have the same car.
0: 자, 당신 것 같은 아니면 만큼.
1: As yours.
0: As yours.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Yours까지예요?
0: Right, yours. 왜냐면 너의
1: yours.
0: 것이니까.
1: 아.
0: Or your car이라고 해도
1: your
0: 되죠.
1: Car.
0: 둘 다 괜찮습니다. So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Or as your car.
1: Mm-hmm.
0: 자, how about this? 이럴 때 있나요?
1: 네.
0: 슬기 씨가 새 드레스를 샀어요.
1: 오우.
0: 아, 동창회 나갔어요.
1: 아, 다 예쁘다고 얘기해 줘야 되는데.
0: 그랬는데 늦게 들어온 친구가 똑같은 걸 입고. 어떤 느낌인가요?
1: 집에 가고 싶어요.
0: 그렇군요.
1: 당장에.
0: 남자들은 보통 에이 똑같아 이러는데
1: 안 돼.
0: 여자분들은 이건 안 되죠.
1: 아니 왜냐면 비교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0: 아, 또 에이. 상대방이 또 뭔가 핏이 좋으면.
1: 아 용납할 수 없어요.
0: 오케이.
1: 그런 상황 자, 자체를.
0: Alright. 자 그러면 where 입고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where의 과거형이 뭐죠?
1: Wore.
0: Wore. 그러면 그녀는 똑같은 드레스를 입었어. 내 거와 똑같은 드레스를 입었어. 어떻게 할까요?
1: She wore the 드레스. same dress
0: 내 거 같은
1: as mine.
0: As mine. Oh,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1: Yeah.
0: 지금 벌써 기분이 굉장히
1: 안 돼요. 용납할 수 없어요.
0: 알겠습니다. 에이. 자,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1: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0: Mm-hmm.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1: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0: 그렇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거 예전에 제가 한번 드린 적 있을 텐데요.
1: 네.
0: 어, 걔 나랑 동갑이야.
1: 어.
0: 이것도 결국 the same이 들어가죠.
1: 맞아요.
0: Right? 그러면 같은 나이를 뭐라 그러겠어요? The same?
1: Age.
0: 나 같은 그럼 뭐예요? With 아니라?
1: As me.
0: 그러면 그녀는 나와 같은 나이다가 뭐예요?
1: She is the same age as me.
0: There you go.
1: 어.
0: 이렇게 예전에 배웠던 게 여기서 쓰인 겁니다.
1: 우와.
0: 사실은 똑같은 거였던 거예요.
1: 그러네요. 그쵸? 다 오케이. 연결이 되네요.
0: 다만 우리가 동갑이라고 표현할 때는 she has라고 안 하고요. she is로 통일이 되어 있습니다. she is the same age as me.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1: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0: alright. 자, 그랬더니 친구가 어? 뭐야? 그러면서 그거 내가 생각해낸 거잖아.
1: 오,
0: 같은 표현 쓰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누구보다 잘 아는 친구네요.
0: 그렇죠.
1: But you came up with, 예, 네가 came up 떠올렸어. 떠올렸잖아. With 뭘까요?
0: 글쎄요.
1: 어, 그 with 그건가 보다. 그거.
0: 네.
1: 그거. With it.
0: 저거 그거.
1: 뭐. 예.
0: Right. 자. But you came up with it, alright? 일단은 틀리지는 않아요.
1: 예.
0: 근데 저는
1: with that. 아.
0: 왜냐하면 이게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That을 쓰면 it보다 바로 방금 얘기했던 것을 지칭할 때가 많습니다. 어, 그래서 방금 그거 우리가 얘기했던 슬로건 그거 네가 한 거잖아. 이런 느낌. So with that이라고 한 것뿐이고요. 사실 여기서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뭔가를 생각해냈다라고 하는 덩어리 표현. 이거는 여러분. 사용빈도가 너무 높아요.
1: 오.
0: 무조건이에요. Come up with라고 하는 거. 누구와 함께 올라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1: 네.
0: 그게 아니라 얘는 덩어리 표현입니다. Come up with something. 뭔가 머리 안에 떠오른 거예요.
1: 그렇죠.
0: Came up.
1: 오.

0: Right? 오케이. 왜냐하면 come up 자체가 발생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Something came up. 이런 뭔가 무슨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머릿속에 뭔가가 생긴 겁니다. 떠오른 겁니다.
1: 네.
0: Right? So with 무엇?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아이디어가 너무 별론 거예요.
1: 아하.
0: 아니, 누가 이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 그러면 누가 이거 했어? 이 아이디어. 이렇게 해야 되겠죠?
1: Who did?
0: 과거형으로 who came?
1: Who came up with?
0: 이 아이디어?
1: This idea.
0: Who came up with this idea? 여기서는 who가 누가라는 주어 역할이기 때문에 네. 바로 동사 나오는
1: 그렇군요.
0: 거예요. 자, how about this? 마유가 그 계획, 플랜을 생각해냈어요.
1: 마유 came up with the
0: 계획
1: plan.
0: So 마유 came up with the plan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참고로 오늘 여기서는 안 하겠지만 come up with가 뭔가를 생각해내다 떠올리다라는 뜻도 되고요.
1: 네.
0: 돈을 구해온다라는 뜻도 되기도 해요. 하지만 이거는 문맥에 따라 달려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1: 네.
0: 자, 읽어 볼게요. Who came up with this idea?
1: Who came up with this idea?
0: Mayu came up with a plan.
1: Mayu came up with a plan.
0: All right, 본문 한번 가볼게요. But you came up with that.
1: But you came up with that.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0: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따라쟁이란 게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자, 지금 보세요. 길어 보이지만 두 문장으로 나눠져 있는 거고요.
1: 그쵸.
0: 심지어 이 친구들은 거의 관용적으로 굳어진 표현입니다.
1: 그러니까요.
0: 네.
1: 도저히 이 해석과 연결을 지으려고 하니까 조금 뭔가 복잡해지네요.
0: 문법적으로 이거는 사실은 쉬운 네. 거는 아니어서 제가
1: 일단
0: 여기다가
1: 두 문장이니까 좀 갈라놓고요.
0: 맞아요.
1: 예. 네.
0: 따라쟁이라는 단어만 여기 채워주세요.
1: 따라쟁이.
0: 만약에 네. 슬기 씨라면 네. 이거를 표현을 해야 되면
1: 네.
0: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크리에이티브하게 여러분들도 한번
1: 크리에이티브하게
0: 써보세요. 따라쟁이.
1: 그러니까, talk about 따라하는 사람. 따라하는
0: 난 따라하기만 하고.
1: 그쵸. 뭐. 이 따라쟁이를 네. 이렇게 말하는구나, 이거구나. 그러면은 따라쟁이. 쫓아하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저는 follower. 따르라! 뭔가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따라쟁이는 한 사람이 아니니까 followers.
0: 그렇군요. 뭔가.
1: 네.
0: 굉장히 그 예쁜 꽃들을 좋아하시나 봐요.
1: 플라워즈를
0: 전하셨어? 지금 심지어
1: 아니요. 팔로워즈. 제가 말을 하면서 이게 하면은 멀티가 잘 안 돼가지고 예, 팔로워즈.
0: 굉장히 이것도 예. 지금 형편없는 답이지만 스펠링은 플라워까지. 오케이, 여러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Well, talk about followers. Shame on them. 이러잖아요.
1: 네.
0: 이러면 이렇게 진짜 쓰잖아요. 슬기 씨. 이제 팔로워들 다 없어집니다. 안 돼요. 소셜미디어에서. 그 팔로워스이기 때문에 자 따라쟁이는요. 바로
1: 카피캣.
0: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지
1: 네.
0: 않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드라마나 뭐 영화에도 너무 많이 나오는 말이에요.
1: 너무 익숙해요.
0: 네, 카피하는 캣. 이거는 정해져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따라쟁이. 그래서 이건 당연히 좋은 뜻으로 쓰는 말은 아닙니다. 흉내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이 뭐만 하면 디자인 그대로 베껴가거나 이런 것들. 카피캣. 자, 앞부분에 talk about이라고 돼 있죠?
1: 네.
0: 우리가 그동안 talk about이라고 okay, I'm sorry about that. Let me just show you.
1: 예.
0: 우리가 동사부터 뭔가 시작하면 명령어가 됐었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카피캣들 얘기를 해라.
1: 그거잖아요.
0: 이런 게 됐잖아요.
1: 네.
0: 근데 오늘은 그게 성립이 아예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얘는 굳어져 있는 관용적 표현이어서요. 자, talk about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원어민들이 말할 때가 있어요.
1: 예.
0: 이거를 제가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우리말로 뭐라고 풀이하면 제일 비슷할까? 이게 뭐냐면 뭔가 둘이 대화를 나누다가
1: 네.
0: 참 이게 이럴 때를 두고 하는 말이구나.
1: 아.
0: 이렇게 뭔가 끌어오는 거 있죠.
1: 예.
0: 오케이. 내가 평소에 카피캣이라는 단어를 알고는 있었는데 그게 이거 두고 하는 말이네. 이런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해서 현재 상황에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거를 매칭시키는 역할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talk about 명사. 이거는 남 들으라고 뭔가

0: 뭔가 명령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요. 거의 혼잣말 수준이에요.
1: 근데 talk about it. 그거에 대해 말해봐. 이것도 되잖아요.
0: 당연하죠. 그거는 컨텍스트, 그러니까 문맥에 따라 다른 거예요.
1: 다르죠.
0: 근데 여기서 갑자기 친구야, 카피캣 얘기 좀 해봐. 이게 좀 이상하죠, 그죠?
1: 조금 그러네요.
0: 그렇죠.
1: 네.
0: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1: 아이고.
0: 그랬을 때, 아, 안 좋은 운. 그게 뭐예요?
1: Bad lucky.
0: 그렇죠. Bad luck이죠, luck.
1: Bad luck.
0: 아, 안 좋은 불운, 그러니까 불운이라고 하죠.
1: 에?
0: 불운이라는 게 이런 거 두고 하는 말이구나. 그럼 그냥 이거를
1: Talk about bad
0: bad
1: luck.
0: luck, right? 약간 표정이 이런 느낌이죠. 아, talk about bad luck 이 얘기. 지금 이 상황 두고 하는구나.
1: 네.
0: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완벽한 타이밍은 영어로 진짜 그대로.
1: Perfect timing.
0: 아, 완벽한 타이밍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구나.
1: Talk about perfect
0: There
1: timing.
0: you go.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연기해서. 아, talk about bad luck.
1: Talk about bad luck.
0: 아, talk about perfect timing.
1: Talk about perfect
0: Alright?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1: 네.
0: Shame on them. 아마 이거는 그래도 아시는 분들이 이것보다는 많을 것 같은데요. Shame on 누구 이러면 그 사람한테 뭐 명령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고요. 이 사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핀잔을 주거나 나무랄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거는 정말 앞에 사람 대놓고도 할수 있어요. 아, 당신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죠. 이런 식으로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할까요?
1: Shame on you.
0: 이거예요. 끝이에요.
1: 오.
0: Right? So, 예를 들어, 노약자가 앉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인데,
1: 그쵸.
0: 젊은 사람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1: 아이고,
0: 그랬을 때, 옆에
1: 아이고.
0: 가서, Hey, shame on you, man. You can't
1: 진짜.
0: do this.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1: 진짜
0: 거예요.
1: 눈살을 찌푸리는
0: 아,
1: 행동이죠.
0: 그거 아니죠,
1: Shame
0: 진짜.
1: on you.
0: 그리고 어떤 운전자가
1: 네.
0: 너무 폭력적인 운전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1: 그쵸.
0: 그 운전자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1: Shame on
0: on
1: the
0: the
1: driver.
0: driver. 이렇게도 쓸수 있습니다. So, 상대방한테도 강하게 나갈 수 있는 거고요.
1: 예.
0: 그리고 제 3자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찌찌찌 이런 느낌 있죠. 이건
1: 네.
0: 사용비도 꽤 있기 때문에 알아는 두셔야 돼요. 오케이?
1: 오호.
0: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Shame on you.
1: Shame on you.
0: Shame on the driver.
1: Shame on the
0: 아, 자,
1: driver.
0: 이번에는 아까 전에 그 슬로건 카피한 사람들.
1: 네.
0: Alrigh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1: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0: Cats, cats, right?
1: 카피 뭐라
0: 어,
1: 그랬나요?
0: cat에서 끝난 거인 줄
1: 아,
0: 알았어요.
1: talk about copycats.
0: Cats,
1: Shame on
0: shame
1: them.
0: on them. There you go. 자, 마지막 한 문장 남아 있습니다.
1: 네.
0: 이랬을 때 옆에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 그래, 조치를 좀 취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1: 그렇죠.
0: Right? So, 나 전화해서 따질 거야.
1: 그렇죠. 만약에 뭐 연락처를 안다면 이렇게 해야죠.
0: 그러니까요.
1: I'm going to call. 나는 전화할 거야, 그들에게. 예,
0: 네.
1: I'm going to call them and 따질 거야.
0: Yes. 따지는 거는 솔직히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캐주얼하게 표현을 한 거고요.
1: 네.
0: 따지는 게 뭐죠? 보통 기분이 좋아서 따지나요? 아니면,
1: 나빠서요.
0: 그쵸. 그러면 뭔가, 뭔가를,
1: 아, 그러면은 저거다. complain.
0: 오.
1: 예, complain.
0: 느낌 들어가세요. 느낌대로.
1: 튼가? 컴플레인트 같아요.
0: 아하.
1: 어, 아니,
0: 오케이.
1: 컴플레인.
0: 자, 맞는지 한번
1: 예.
0: 보겠습니다. I'm going to call them. 그리고 뭐할 것이다? And complain 할 것이다. 그렇죠.
1: 오!
0: 이거 항상 헷갈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1: 예.
0: So complain은 명사다, 동사다.
1: 컴플레인이요?
0: 어허.
1: 동사.
0: 네.
1: 아.
0: 대놓고 불평하다라고 써
1: 예.
0: 있거든요. So, complain 하는 것은 동사로 불평하다, 뭐 따지다 정도가 될수 있겠고요.
1: 네.
0: 자, 다시 한번 이거는 같이 필기해 두셔야 됩니다.
1: 으흠.
0: 그것의 명사형은 조금 다르다 했었죠.
1: 아하.
0: 아까 방금 슬기 씨가.
1: 네. 맞아요? 아까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컴플레인먼트 아니에요? 컴플레인먼트. 아니, 왜냐면 제가 엔터테인먼트에 익숙해가지고 자꾸 먼트를
0: 그러니까요.
1: 붙여가지고.
0: 엔터테인먼트, 먼트를 되게 좋아하시네요. 자,
1: 아, 컴플레인트인가요, 혹시?
0: 자,
1: 아, 이거. 아,
0: 컴플레인트죠.
1: 왜 정답을 수저로 떠먹여 줘도
0: 우리
1: 모를까요?
0: 컴플레인먼트에 들어올래?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아닙니다. So, complaint. to가 들어가면은 불평. Wait. 자, 우리 이거는 시제에서 제일 좀 자연스러운 표현 중에 하나고요. Be going to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0: 문법책에서 보면 비고잉투는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그래도 자꾸 반복해야 돼요. 네. 헷갈리더라고요.
0: 그런데 얘는 진짜 그 설명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뭐뭐 할 것이다는 우리말로 할 것이다 하면요, will도 있고 뭐 비고잉투도 있고 뭐 별게 다 있습니다.
1: 네.
0: 근데 이건 뭐냐면요, 갑자기 정한 그런 의지만 살아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는데 그렇게 진짜로 진행해야겠다.
1: 네.
0: 어떻게 보면 본인의 계획을, 사전 계획을 친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있잖아, 원래 연락할까 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가 이룰 거야.
1: 아하.
0: 이런 느낌. 예를 들어서 가방을 팔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1: 예.
0: 그랬을 때 나 내 가방 팔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1: I'm going to sell my bag.
0: 그렇죠. I'm going to sell my bag.
1: Yeah.
0: 갑자기 이게 아닌 거예요.
1: 그렇죠. 계획한 거죠.
0: Right. 자, 우리 또 다른 자동차를 살 거야. 그러니까 자동차 한 대 더 살 거야. 어떤
1: 네.
0: 가족에서 말한 거예요. 또 다른 건 another 쓰시면 돼요.
1: We are going to buy another car.
0: 그렇죠. We are going to buy another car.
1: Yes.
0: 이거는 갑자기 있다가 하나 살래 이런 느낌이 아니라
1: 너무 우발적이죠.
0: 이미 계획을 한 것을
1: yes.
0: 얘기를 하게 됩니다.
1: Mm-hmm.
0: Alright, 자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1: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lright,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1: 네.
0: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1: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0: As mine. 자, 전화해서 따질 거야.
1: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lright,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2: But you came up with that.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3: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네, 직접 참여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유 만나보시죠.
0: Alright, 첫 번째는 the same something입니다.
1: 네.
0: 근데 A 여기다가 as를 넣는 거 이게 중요해요.
1: 네네.
0: 오케이. 자 갑니다. 나 내 거랑 같은 차를 가지고 있어. 자 나는 같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
1: I have the same car.
0: 당신 것 같은
1: as yours.
0: As yours.
1: Mm-hmm.
0: Alright. 그녀가 내 거랑 같은 드레스를 입었어.
1: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0: As mine, 그렇죠? As me라고 하면 안 되겠죠. 사람이랑 드레스는 같은 게 아니니까.
1: 네.
0: 자, 세 번째. 이 사람들은 these guys라고 하시면 돼요.
1: 네.
0: 이 사람들 내 거랑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네. 진행형으로. 자, 이 사람들은 똑같은 슬로건을 쓰고 있다.
1: These guys
0: are
1: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0: As mine. There you go. 자, 읽어볼게요.
3: I have the same car as yours. She wore the same dress as mine.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0: So 다음은요. Be going to. Mm-hmm. 목소리 키워볼게요. 나 내 가방 팔 거야.
1: I'm going to sell my bag.
0: That's right. 우린 차 한 대를 더 살 거야. Another 자동차 살 거야.
1: I'm going to.
0: 우리.
1: We are going to buy another car.
0: Alright. Mm-hmm. 자, 나 그들에게 전화해서 따질 거야. 불평할 거야.
1: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And complain. 읽어볼게요.
3: I'm going to sell my bag. We are going to buy another car.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아, 수고하셨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5: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4: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0: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6: These guys are using the same slogan as mine.
7: Oh, but you came up with that. Talk about copycats. Shame on them.
6: I'm going to call them and complain.
7: Yeah, you do that.
6: Okay.
7: Call them. That's terrible.
6: Okay. Oh, where's my phone? Where?
0: Great job, you guys. Okay.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우린 내가 자랑스러워라는 문장이었는데요. We are proud of you.
0: There you go. 이거 참여하셨으면 we are very proud of you guys.
1: 진짜.
0: You know?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Be going to 뒤에 동사 원형 넣어서 뭐뭐 할 것이다 요 느낌. 자, 이거 영작해 주세요. 아, 우리 동물원에 갈 거야. 내가 그걸 계획해 놨고 그걸 이룰 거야라는 느낌입니다.
1: 네.
0: 우리 동물원에 갈 거야를 영작해 주세요.
1: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틀려도 괜찮으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By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아, 그 사람 좀 탓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대상을 탓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 그거를 영어로 한번 연습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어떤 대상을 비난하지 마, 탓하지 마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don't blame 대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야, 너를 탓해야지 왜 그걸 다른 사람을 탓하냐, 다른 사람 탓하지 마, 이런 얘기들 할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 바로 don't blame 어떤 대상을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부분을 한번 연습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쵸, 바로 don't 동사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오늘은 비난하다, 탓하다 라는 blame 이라는 동사를 넣어서 연습을 한번 해보고자 해요. 그런데 blame 이라는 친구는요, 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뒤에 어떤 대상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탓하지 마라 혹은 어떤 사람을 탓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don't blame 대상 혹은 어떠한 것,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은 그것을 탓하지 마, 그런 대상을 탓하지 마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여러분, 그걸 왜 나를 탓해? 나 탓하지 마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거 내 탓 아니야. 나를 왜 탓해? 저를 탓하지 마세요.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Don't blame 대상이니까 나, 니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Don't blame m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은 야, 나 탓하지 마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Don't blame me. 한 번만 더. 시작. Don't blame me 해서 야, 나 탓하지 마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이번에는 야, 왜 우리를 탓해? 야, 우리 탓하지 마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우리는 그쵸? us를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don't blame us

0: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탓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n't blame us. 한 번만 더. 시작. Don't blame us. 야, 우리 탓하지 마. 라고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다른 사람은요. Other people 혹은 others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Don't blame others.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Don't blame others. 한 번만 더. 시작. Don't blame others.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라고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들을 막 탓했다면 이런 얘기들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스스로를 너무 탓하지 마세요.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스스로를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쵸. 바로 당신 자신이 돼서 Don't blame yourself.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n't blame yourself. 한 번만 더. 시작. Don't blame yourself. 해서 Don't blame me. 라고 얘기를 하면 나를 탓하지 마라.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Don't blame others. 우리를 탓하지 마라, don't blame us. 그럼 스스로를 탓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할 때는 don't blame yourself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을 탓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don't blame 무엇이 되는데 오늘은 사람만 넣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다가, 그쵸? 여러분의 어떠한 것을 넣으면 그 것을 너무 탓하지 마 라는 의미도 될수 있다는 거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Don't blame me. Don't blame me. Don't blame us. Don't blame us. Don't blame others. Don't blame others. Don't blame yourself. Don't blame yourself.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탓하지 마세요. 저 탓하지 마세요. 라는 표현, Don't blame me. 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어떤 대상을 탓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런 얘기들 할수 있죠. 아유, 우리는 당신 탓안 해요. 혹은 저는요, 당신 탓안 해요. 이런 얘기들도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주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주어, don't blame 대상.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A라는 사람이 B를 탓하지는 않아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 탓안 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We don't blame you. 이런 표현도 되고, 야, 나는 너 비난 안 해. 나는 너탓안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I don't blame you.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다양하게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We don't blame you. 한 번만 더. 시작. We don't blame you.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수 있다는 거는, 그쵸? Don't blame 대상.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주어, don't blame 대상으로도 여러분이 다양하게 쓸수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바로 Don't blame others 라는 표현이었죠. 자, 그러면 이런 얘기들도 할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는요, 그냥 대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라고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Don't blame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구체적인 이런 얘기가 나오죠. 어떻게 보면은 뭐 실패한 것을 혹은 뭐, 안 좋은 것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럴 때는 뭔가 전치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don't blame 대상 하고 나서 for 안 좋은 일, for 결과,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은 그 결과, 그안 좋은 일을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를, 당신의 실패를 왜 다른 사람들을 탓해요? 그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Don't blame others for your failure.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요, 요거 어순을 살짝 다르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또 얘기를 하냐면은요, 그 결과를 어떤 대상을 탓하지 마세요라고도 영어로 얘기를 할수 있거든요. 그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요. Don't blame 무엇 하고 나서는 on 대상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don't blame 대상 for 결과로도 연습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것을 비난하고 어떤 것을 탓할 때 쓰는 blame이라는 동사를 활용해서 그 대상을 탓하지 마세요 라는 문장 한번 살펴봤습니다. 어떻게요? 바로 don't blame 대상. 그리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for 결과까지 여러분이 얘기를 해서 다양하게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I hope everything is going well with you today. 매일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Your 10-Minute Happiness. 딱 한 문장으로 다시 한번 시도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여러분, 어저께 거, 예를 들면 그저께 거, 지난주에 거, 나 못했는데 어떡하지? 아, 지금 오늘만 즐기세요. 이거 딱 10분 동안만 즐기시면 돼요. 숙제라고만 생각 안 하시면 하나만으로도 정말로 즐거워집니다. 그런 점에서 Your happiness is waiting for you. So called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Did you give it a try? 자, 뭐뭐하는 것은 환영이야. 언제든 친구들 데리고 오는 거 환영이라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핵심은 영어로는 그렇죠. 환영이다가 포인트겠죠. 친구를 데리고 오다. 뭐 나머지 거 이런 것들은 예, 음식 재료로서 뒤에다 붙이시면 될 테고요. 그래서 You are welcome. 이거 많이 썼던 표현이잖아요. 천만에요라는 뜻으로. 그런데 이 welcome은요. 환영하다. 환영하는 형용사도 되고 동사도 되고 그다음에 big welcome처럼 명사도 됩니다. 그래서 다 쓰여요. 그다음에 환영이야라는 뜻에 일종의 감탄사도 되고요. Welcome, welcome 하는 식으로 제가 멤버마다 쓰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의 품사들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요 구조가 뭐뭐 하는 것을 환영한다. 요 welcome to 다음에 동작을 쓰시면 돼요. 자, 어떻게 쓰이는지 예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예를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앞에 나왔던 힌트를 가지고 한번 구체적인 예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그를 데리고 오는 거 환영이야. 계속 있는 거 환영, 해보는 거 환영, 맨 마지막에 가다 들리는 것도 환영. 자, 그러면 상대편의 입장에서 쓰시면 되겠죠? You are welcome. 너 기꺼이 뭐뭐 해도 돼. 언제든 뭐뭐 해도 돼. 이런 식의 느낌이고요. I welcome. 그러면 내가 뭐 하는 거 환영할게란 뜻이잖아요. 양쪽 다 가능하지만 포인트는 You are welcome. 그러면 데리고 오는 게 뭐예요? Bring. 그 남자를 You're welcome to bring him. You're welcome to bring him. 됐죠? 자, 계속 있는 거 환영이야. 계속 있는 거 뭐라고 그래요? Stay라고 하잖아요. You're welcome to stay. You're welcome to stay. 뒤에 만약에 오늘 늦어서 못 갈 것 같아? 아, 그럼 여기서 자고 가요. 그럼 밤새 있는 거 그럼 overnight만 쓰시면 돼요. You're welcome to stay overnight. 이렇게 뒷말은 붙이시면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는 거 환영이야 라고 해서 You're welcome to

맨날 하는 거 뭐예요? Give it a try. You're welcome to give it a try. 바로 전에 했던 거잖아요. 자, 가다 들르는 거 환영이야. 일부러 목적을 갖고 딱 이렇게 거기를 방문하는 것을 visit이라고 한다면 살짝 들은 거. Drop by. Stop by. 그래서 우리는 drop by 해볼까요? You're welcome to drop by. 네 가지 했습니다. 보고 읽지 마시고요. 떠올리면서 사람을 데리고 오고 계속 읽고, 그죠? 그 다음에 한번 해보는 것까지. Ready? Okay. Here we go. 자, 여러분, 먼저 갑니다. 친구, 그 친구? 아, 데리고 와도 돼. 아, 언제든 환영이야. Your turn. 네, you're welcome to bring him. You're welcome to bring him. 아, 더 있고 싶어? 아, 더 있어도 된다니까. 자, your turn. 네, you're welcome to stay. 됐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한번 해보시는 거 언제든 환영이에요. 뭐안될게뭐 있겠어요? Your turn. 네, you're welcome to give it a try. 됐고요. 맨 마지막으로 살짝 들르는 거. 자, 한번 해볼까요? 환영이라니까. 네, you're welcome to drop by. You're welcome to stop by.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런 점에서 요네 가지를 한번 좀더 확장시켜 봅니다. 오케이, step 2. 친구들을 언제든 편하게 데리고 와도 돼. 뭐 어떤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뭐 집에 친구들을 초대할 때, 아, 걱정하지 마. 그냥 뭐 미리 얘기 안 해도 친구도 언제든 데리고 와. 이렇게 이제 후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you're welcome to로 시작합니다. You're welcome to. 근데 강조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 그러니까 always. 물론 발음은 두 가지예요. Always 아니면 always 다 가능합니다. Always welcome to bring your friends. 그렇죠? 그다음에 뒤에 같이 데리고 오다. 저기서 여기로란 느낌이 이게 over예요. Over. Over. 그래서 somewhere over the rainbow 할때 저쪽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그렇게 데리고 와도 돼라는 느낌이 그렇죠? Over, 됐죠? Bring someone over. 나 이번에 저녁 때 사람들을 좀 초대할 건데, 초대하다는 느낌은 어려울 것 같지만, invite 말고요. I'm having some friends over. 이렇게 많이 써요. For dinner. 그렇죠? 그러니까 have someone over, bring someone over가 초대하다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You're always welcome to bring your friends over. 아시겠죠? 친구들 데리고 와도 돼요. 저녁 먹고 갈 거라면 완전 환영이라고. 환영은 you are welcome이죠. 근데 그 환영 이상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more than을 강조로 쓰기도 합니다. always 대신에 you are more than welcome. 그렇죠? 뭐 하는 것이요? to stay. 근데 뭘 위해서? for dinner. 그래서 you are more than welcome to stay for dinner까지 어렵지 않죠. 됐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거 그냥 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Oh, you're welcome to stay. You're more than welcome to stay for dinner. 이런 식으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동작 하나가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구분해 드립니다. 본인의 의견을 주는 거 환영이라고. You're welcome to 주다 give. 아시겠죠? You're welcome to give us your opinions.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견이 하나면 opinion이고요. 여러 의견이면 opinions. 마음에 맞게. 보통 일반적으로 많이 주겠죠. 그래서 복수 형태로 써봤습니다. You're welcome. 그렇죠? You're welcome to give us your opinions. 쓰시면 되겠죠? 자, you're welcome to try it again.

Why don't you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자, 뭐라고 합니까? 언제든 친구 데리고 와도 돼. 초대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환영이야. 반응은 뭐예요?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나도 마찬가지야. 너도 네 친구 데리고 와도 돼. 자, 그렇다면 뭐라고 할까요? You are always welcome. 좋습니다. You're always welcome to bring your friends. 까지 써도 되고요. 이쪽으로 데리고 오다는 느낌으로 over. 초대하다는 느낌까지 over에서 나오죠. You're always, 그렇죠? 예, welcome to bring your friends over. 그런데 이 말을 너도 그래. 그러면 you are welcome. 똑같이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렇게 역으로도 그렇다라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게 라틴 말에서 오는 그런 표현인데요. vice versa라고 합니다. 발음은 두 가지예요. vice versa라고 해도 되고요. vice versa. 저는 개인적으로 vice versa를 더 많이 씁니다. 역으로도 그래. 그 반대도 마찬가지야. 라는 뜻이 되겠죠.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자,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Visit our website and watch this program again. 다음 시간 뵐 때까지요.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passion, and confidence. Thanks a lot. Bye.

0: 중학생 때 가장 망쳤던 시험 성적은?
1: 전교 3등.
0: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1: 카세트 플레이어.
0: 가장 좋아했던 노래는?
1: 사실은 오늘러와의 H.O.T의 캔디.
0: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1: 저는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학교 다닐 때 가방에 항상 무스나 젤 같은 거를 넣고 다녔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있었던 것 같아요.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인생 너무 고민하지 말고 그냥 더 재밌게 놀아. 더 하루하루에 집중해서 많은 경험을 해. 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미아홍철로 활동하고 있는 수의사 김명철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나중에 나는 뭐가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돼 있을까? 어떤 어른이 돼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보시기에 너무 내가 뭐가 될지를 고민한다는 건 낭비적인 것 같아요. 결국 시간이 지나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뭔지에 대해서 찾아야 될 때 그때 충분한 경험이 없으면 오히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막연해지는 시점인 것 같아서 그때는 충분하고 다양한 경험들, 소소한 일탈이라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0: 학생 때 이루고자 했던 꿈은 뭐였어요?
1: 중학교 때는 저는 솔직히 꿈이 따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넘어갈 때쯤 해서 무언가 고치는 직업. 그러니까 고친다는 게 뭐 생명을 다루는 직업을 하면 좋겠다. 막연하게 어떤 뭐 의사, 한의사 또는 뭐 수의사 이런 직업군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그 나이 때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는 당연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 경험으로 채우는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정말 뭐 장르 가리지 않고 책을 진짜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0: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다면 말해주세요.
1: 사실 오늘도 힘들고요. 거의 매일매일이 힘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꿈이라는 거는 사실 바로 손 내밀면 손 닿는 곳에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좀 거리감이 있는 곳에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가 지금 있는 제 그대로의 모습대로 가만히 있는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내 꿈이 크면 큰 만큼 그만큼 노력하고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0: 수의사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1: 수의사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한 가지는 뻔한 이야기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두 번째는 냉철한 판단력.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 상반되거든요. 너무 사랑하는 마음만 앞서면

0: 되게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고 마음이 너무 힘든 직업이라서 이 두 가지 밸런스 맞추는 게 항상 수의사로서의 숙제인 것 같아요.
1: 현재 하는 일에서 느끼는 성취감이 있다면 뭘까요?
0: 수의사로서만 생활할 때는 어떤 특히나 저는 이제 고양이를 전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이들의 습성에 맞춰서 뭐 치료를 하고 아픈 아이들이 좋아졌을 때 가장 만족감이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고양이 행동 전문가로서 어떤 일종의 TV쇼, 그러니까 EBS 고양이를 부탁해 출연하거나 또는 지금의 미양수를 양양펀치와 같은 유튜브를 할 때는 이러한 영향력을 통해서 그냥 일반 가정에 있는 고양이들의 어떤 기본적인 복지 수준이 올라가는 걸 봤을 때 되게 만족감이 컸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스타트업 회사의 코파운더로서 지금 또 일을 같이 하고 있는데 고양이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내가 기획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것도 되게 만족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것들에서 만족을 느끼고 있는데 모든 공통점은 고양이와 수의사로 비결되는 것 같아요.
1: 수의사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0: 말하지 못하는 동물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 사실 꿈이라는 거는 너무 막연할 수 있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진정으로 내가 알 수 있어야 그거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네, 최대한 경험을 많이 체화하는 시기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쯤 되면 인사말에 그 말을 많이 해요. 별일 없으시죠?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께 별일 없다는 거는 너무 안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별일이 있는 하루하루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0: 준비됐지?
1: 똑똑 선생님 알려주세요.
0: 안녕 여러분, 똑똑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울 단어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배울 단어는 바로 전체, 전체예요. 여러분, 전체가 무슨 뜻일까요?
2: 모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3: 저는 여기 있는 물건을 다 말한 것 같아요.
0: 아, 전체는 어떤 대상을 이루는 모두라는 뜻이에요. 종일 창문을 닫아두었더니 우리 집 전체가 더워졌어요. 감기에 걸렸더니 몸 전체가 아파요. 이렇게 방 하나만이 아니라 모든 집안을, 팔이나 다리처럼 몸 한쪽이 아니라 온몸을 말할 때 전체, 전체라는 표현을 쓸 수 있죠. 전체라는 말을 평소에 써본 적이 있나요? 또 써봤다면 언제였는지 발표해 볼까요?
2: 제가 3학년 때 회장이었는데요. 그때 인사하려고 전체 차렷 인사라고 했어요.
0: 아, 맞아. 우리 반장이나 회장일 때 전체 차렷 이런 말 많이 하지요?
2: 네.
0: 민준이는?
3: 저는 몸 전체가 아팠던 적이 있어요.
0: 언제요?
3: 그 겨울에 12월에 같이 애들이랑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번도 그 날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기침이 나온 거예요. 열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감기친 거를 알아채고 독감 주사를 맞으러 갔어요.
0: 우리 민준이는 몸 전체가 아팠던 감기 경험이 있군요.
3: 네.
0: 정말 힘들었겠다. 전체라는 말이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는데 혹시 언제인지 말해줄 수 있는 사람?
2: 저는 치킨을 전체 다 먹을 때 기분이 좋아요.